게 로그 8에 2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8이라는 숫자는요, 2의 3제곱이잖아요. 이전 문제에 풀었던 로그의 성질 중에서 3분의 4분의 3을 앞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4분의 3 하고 로그 2의 2만 남는데,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남는 것은 네, 4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4분의 1. 한 문자, B가 둘다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A와 C를 B에 대한 식으로 정의해 준 다음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66번 보도록 할게요. 1이 아닌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예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도 딱 봤을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조건식하고 답이랑 공통점이 뭐가 있나고 봤더니, 얘네 두개 같고, 얘는 그것의 역수일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네 같고, 역수일 거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도 같고, 역수일 거다. 해서 아이디어 얻는 것은 치환입니다. 얘를 치환해서 풀면은 계산이 복잡한 거를 조금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환했냐면, 로그 a의 b를 x, 로그 b의 c를 y, 로그 c의 a를 g로 치환을 할 거예요. 대문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x, y, g로 치환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식 가의 경우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각각 그것의 역수자 서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 더하기 한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다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얘를 통분하게 되면 x, y, g분의 x, y, y, g, gx. 네, gx가 되는 거죠. xg나 gx나 똑같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xyz가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xyz를 찾아야 되는데, 로그 a의 b, 로그 b의 c인데 똑같이 로그 a, 미시 a 로그로 다 변환을 해줄게요.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 얘도 미시 로그 미치 a인 걸로 로그 변환을 해주면, 밑변환을 해주면 로그 a의 c분의 로그 a의 a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럼 다 변환해주고 나서 싹다 곱했더니 슉슉 싹다 사라지고 남는 게 1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xyz가 1이어서요. 결과적으로 xy 더하기 yg 더하기 gx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y, y, g, g, x 얘를 두배한 다음에 빼준 거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가조건에서 나왔어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빼기 2에다가 곱하기 x, y, y, g, g, x를 싹다다 구해서 합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죠? 사라지고 나면은 4분의 1 더하기 5.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각각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앞에 언급한 것 중에서 상으로 분류됐던 문제 중에 치환해서 써야 되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 문제랑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마지막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1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0강에서요, 스피노자, 휴음, 칸트, 정말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의 사상을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 사상 같이 쭉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서양 사상, 우리 실존주의 대표적으로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요런 세 인물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한분 남아 계시죠? 사르트르는 다음 12강에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벤당과 미래, 일단 공리주의 사상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는요, 일단 영국에서 그렇죠 등장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휴음은요, 인간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의 감정,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도덕적인 내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휴미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네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것이 이후에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공리주의야. 자, 얘들아 천천히 보자. 공리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익을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유용성,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상을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잘 보자.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그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는 고려할까 안 할까? 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동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야기할 무엇? 그렇죠. 결과. 한마디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유용한 것을 산출해 냈느냐, 이것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불러? 그래,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인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무엇이다? 쾌락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피쿠로스, 즉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었던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을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했죠. 이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요,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벤당과 밀즈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어떤 쾌락이야? 그렇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달라. 얘들아,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어떤 쾌락이었어? 개인적인 차원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니? 에피쿠로스는 어때? 공적인 일에 굉장히 공적인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아라. 그 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에 만족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에 만족하면서, 어때요? 그런 은둔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벤담과 밀은 달랐어요.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은 에피쿠로스와 동일했지만, 에피쿠로스와는 달리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적 차원의,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얘들아 잘 보자. 우리 벤담과 밀과 같은 이런 공리주의 사상가들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

이것을 증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래, 그 사회를 이루는 각 개개인의 쾌락을 무엇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회 전체의 쾌락은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의 쾌락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쾌락의 총합. 야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쾌락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아, 공리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의 상황이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막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벤당과 밀의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맥락 속에서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을 개개인의 행복,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으로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벤당과 밀은 귀족의 행복이나 노예의 행복이나 똑같이 몇 인분으로 계산해야 돼? 1인분으로 계산해야 해. 귀족은 더 중요하니까 100인분의 가중치를 주고 노예는 한 0.5인분으로만 계산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똑같이 평등하게 몇 인분으로, 그렇죠. 1인분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쾌락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굉장히 공평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때,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가중치로 계산되어선 안 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까지 한번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가로 좀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공리주의의 체계를, 토대를 닦은 또 대표적인 사상가로 잘 알고 있는 벤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쾌락주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어. 한마디로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무엇, 그렇죠.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벤담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벤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벤담은요, 쾌락 증가, 고통 감소는 선, 거꾸로, 고통 증가, 쾌락 감소는 악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요런 부분들은 누구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야. 에피쿠로스도 요런 부분들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아, 에피쿠로스도 기본적으로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를 선이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에피쿠로스와 공리주의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런 부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가와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그렇지, 에피쿠로스와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가 에피쿠로스와 분명하게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자, 벤담은 이런 행복과 쾌락을 고려할 때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 좋아요.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의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그래.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에 괜히 나서지 말아라라고까지, 그렇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점 살점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벤담은 옳은 행위란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얘들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휴문요, 어디까지나 공감의 원리에 머물러 있었어. 휴문 공감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벤담은, 아, 그럼 공감 가지고는 안 돼. 실제적으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행복까지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그런 어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를 산출해야 해라고 하는 공리의 원칙까지 얘기했다는 것들, 흉과 벤담도 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흉은 공감의 원리, 벤담은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구별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벤담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 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될 거고요. 혹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사회 전체가 된다면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그 행위를 승인하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냐를 판단하려면, 그 행위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어?
아니면 산출하지 못했어. 이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야. 보라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 최대 다수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줬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왔어.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산출했어. 그러면 보라쌤의 행위를 아, 옳은 행위다라고 공리의 원리는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벤담은 이러한 공리의 원리를 단순히 도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원리로? 그렇죠. 입법의 원리로까지 적용했어요. 입법? 법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 오늘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결국은 어때? 의원들의 다수결로 만들잖아.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아, 공리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입법의 원리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구나. 아,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야? 그렇지.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 아, 언제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그렇죠. 칸트와 공리주의의 무엇이었어? 그렇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정리해 볼수 있겠죠? 맨날 나와. 삐뽀, 삐뽀.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칸트의 도덕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였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벤담과 미래의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를 가리켜서 양자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 아, 한마디로, 아, 양을 중시하는구나. 양을 따지는구나. 어떤 점에서 양적 공리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벤담은 이렇게 생각했어. 모든 쾌락은 어때? 어때? 쾌락은 선이잖아.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다 좋은 거야. 선이야. 단, 그런 의미에서 모든 쾌락에는 퀄리티, 즉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 거죠. 모든 쾌락의 퀄리티는 다 동일하다.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했어. 쾌락에는 어떤 차이만 존재해? 그렇지,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본 거야. 아,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차이만 인정했어? 좋아요. 양적 차이만 인정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러? 그래,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떡볶이 가게에 가면 떡볶이의 양은 개수를 셀수 있잖아. 그것처럼 벤담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쾌락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렇죠. 고통도 마찬가지야. 쾌락과 고통의 양은요, 어때?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고 벤담은 생각했어요. 마치 떡볶이의 양 개수를 셀수 있는 것처럼 쾌락과 고통의 양, 즉그 개수도 셀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법을 얘기해 줬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고 한 7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도가 강할수록, 오래 갈수록,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록 쾌락이 올지 안 올지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쾌락을 산출해 줄수록 쾌락을 100년 뒤에 산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렇죠? 가깝게 산출해 줄수록, 행복, 쾌락을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생산할수록, 행복, 즉 쾌락을 고통 없이 순수하게 그 행복, 쾌락만 생산할수록,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범위가 넓은 그런 행복, 그런 쾌락을 산출할수록 더 양이 많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한 7가지 계산법을 이야기했어요. 앞에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강지, 확. 앞 글자 따서 강지 확 기억해 두시고요. 혹은 이 7개를 다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요. 서술형 문항에서 이런 것들 종종 나오거든. 벤담의 쾌락 계산법. 7가지 기준 중에 몇개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고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꽃보다 남자의 김범을 쌤이 좋아했다고 했잖아. 쌤이 만약에 범위한테 깜지 숙제를 내주면 그렇지. 범인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할 거야. 왜냐하면 순수하거든요. 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7가지 벤담의 쾌락 계산법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벤담이 이렇게 쾌락에 양적 차이만 인정하고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비판을 받았어. 벤담, 너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니? 라고. 우리가 양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했던 밀은 벤담을 계승하면서도 벤담과 다른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거든요. 천천히 보자. 자, 원래 밀의 아버지가 벤담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밀은 어렸을 때부터 벤담 삼촌의 영재 교육을 막 받으면서 공리주의의 후계자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는 벤담 삼촌의 사상도
계승합니다. 자, 팬덤의 기본 입장, 공유주의 기본 입장은 다 받아들여.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쾌락 징징 고통 감소는 선, 고통 징징 쾌락 감소는 악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입장 다 받아들이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이런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이런 거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데 벤담의 사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딱 봐도 알겠다. 아하, 밀은요. 쾌락의 무슨 차이 도 인정했군요. 옳지. 질적 차이 도 인정합니다. 보자. 밀은 이야기합니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해. 밀은. 그렇지.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도다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중에서 미리 더 강조한 건 무슨 차이였을 것 같니? 그래, 맞아. 이름 속에 나와 있잖아. 질적 공리주의지. 아, 질적 차이를 보다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쾌락은 양은 좀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이 있어. 반면에 어떤 쾌락은 양은 되게 많은데 질이 좀 떨어지는 쾌락이 있어. 자, 1번과 2번 이 중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쾌락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밀은요, 어때? 양이 다소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 이것이 보다 더 선호할 만한, 보다 더 바람직한 가치 있는 쾌락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질적 차이를 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쾌락의 퀄리티, 즉 질은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얘들아,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있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다고요.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일까? 그래,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은 어때? 질이 낮은 쾌락이야. 반면에 질적으로 더 높은, 더 고상한 그런 쾌락이 있는데 이건 뭐냐?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 감정과 같은 인간의 어떤 능력? 그렇죠. 고등한 능력. 이것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질이 높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 감정.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고상한, 더 고등한 능력이잖아. 이걸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 이것이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 즉,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은 질이 더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자, 양하고 상관없이 어때?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양이 더 적더라도, 양이 더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밀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누구나 질적으로 더 높고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정상적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따라서 양만 많다고 해서 이런 저급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다 더 정신적인 쾌락, 보다 더 고상한 쾌락,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감정 같은 이런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보다 더 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밀은요,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의 예를 들면서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단비보비보. 얘들아, 잘 봐봐. 미리 이렇게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밀도 어디까지나 공리주의 사상가잖아, 얘들아.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어때? 뭐그 자체로 소중한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공리주의자들은 어때? 결과를 보잖아. 결과주의라고 우리 처음 공부했었지. 자, 무언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결과적인 유용성을 산출했냐 안 했냐, 그걸 바탕으로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 다시 말하면 봐봐.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이게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가?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밀도 여전히 결과주의자, 밀도 여전히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밀은요, 이렇게 쾌락의 퀄리티, 즉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런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 쾌락들을 모두 무엇해 본, 그렇죠, 경험해 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아까 떡볶이. 된다면 양만 차이가 났지. 그러니까 어때? 양, 떡볶이 개수, 양을 이렇게 세는 건 어때? 비교적 선명했어? 어떻게 세면됐었어? 강지 확, 그렇지. 강도, 지속성, 확실성, 혹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그래, 이런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서,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이 아니야. 뭐를 헤아려야 돼? 퀄리티, 질적 차이를 구분해야 되잖아. 선생님, 떡볶이 가게마다 그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그건 어떻게, 누가 구분해? 어떤 떡볶이가, 훨씬 더 질이 높은 맛을 내는구나. 이런 건 누가 구분하지? 그렇지. 다양한 떡볶이를 다 먹어본 사람. 자, 여러 종류의 쾌락들.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들을 모두 무엇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쾌락의 전문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다. 어떤 이런 쾌락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돼. 마치 많은 떡볶이들을 다 먹어본 그런 미식가가, 이 떡볶이의 평점, 별점은 별점 5점, 저집 떡볶이의 퀄리티는 별점 1점, 이렇게 떡볶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쾌락도 마찬가지야. 다시 해봐. 여러 종류의 쾌락,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을 골고루 다 무엇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의 즉, 이런 쾌락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들이 더 선호할 법한 쾌락을 우리는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미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경험을 우리가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쾌락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도 그렇지, 우리는, 쾌락의 질을, 퀄리티를 헤아려 볼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사고해봄으로써도 이런 쾌락의 어떤 질적 차이 같은 것들은 헤아려 볼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봐라. 그럴 때 쾌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미리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미리는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번 보자.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무엇할 수 있는 힘, 좋아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질적으로 높은 그런 쾌락에 속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다만, 희생 그 자체가 곧 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켜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희생은 어디까지나 무용지물로 간주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앞에 1도 역시 공리주의 사상가였구나라고 하는 것, 결과적 유용성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실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 자,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이런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무엇을 좋아요? 양을 강도, 지속성, 강지, 확, 기억나지? 총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양적 차이만 인정하면서 그런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계산법까지 제시해준 양적 공리주의자, 좋아요, 벤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가치가 있는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즉, 양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까지도, 그렇죠. 질적 차이도 무엇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자,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때? 밀, 즉 질적 차이까지 인정한 요 밀은요,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질이 더 높은 쾌락. 질이 더 높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 쾌락입니다. 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벤담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양이 더 많은 쾌락. 양이 더 많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아마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 볼게요. 1번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얘들아, 이 1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자. 자,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나왔어. 그런데 이 공리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적용되어야 된대?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왜냐하면 벤담하고 밀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가 나왔어.

정의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개개인의 행위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에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한 진술은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1번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1번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리주의 뒤에 가보면 선생님이 따로 지금, 네. 내신만 좀 수능 특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공리주의를 이제 오늘날 현대에, 그렇죠?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런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이런 벤담과 밀과 같은 형식의 이런 공리주의는 다소 어때? 불합리한 모습이 많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행위들을 일일이 다 공리의 원리를 다 적용해서 그 모든 행위들의, 그렇지? 결과적 유용성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조금 더 굵직굵직한 어디에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오늘날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는 있지만 벤담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벤담과 밀은요, 공리 원리를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2번입니다.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기억하니?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하고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공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면 쾌락의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 이거 미래 입장 아니죠? 미래냐?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둘다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행복이다. 그래, 4번 같은 이런 진술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지, 공리 원리의 기본을 얘기하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전체가 얼만큼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지. 둘다다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공리의 원리거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따라서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풀어본 이 실전 문제 3번의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의 여러 서양 사상까지 모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의 사상을 좀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현대의 사상은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돼요. 그중에 우리 먼저 실존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친구들이 사상가들의 이름을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사상가들의 이름부터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 글자 따서 기야하사. 자, 기야하사, 기야하사, 기야, 기야, 기야하사. 자, 키. 키르케고르, 야, 야스퍼스, 하, 하이데거, 사, 사르트르 해보자. 키야하사, 키야하사. 옳지. 수능특강 교재에는요, 키르케고르 먼저 나오고, 사르트르 나오고, 야스퍼스 나오고, 하이데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수업할 때 주로 키야하사라고 수업해. 왜냐하면,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둘다 신, 절대자. 어떤 초월자로서의 그 어떤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야하사, 키야하사. 먼저 첫 번째 키키키. 좋아요. 키르케고르의 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존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선택의 상황에 있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과연 나의 선택 과목은 이것으로서 정해야 되냐, 저것으로 정해야 하냐. 이 대학을 지원해야 되냐, 저 대학을 지원해야 하냐. 이과를 가야 하냐, 저과를 가야 하냐, 쟤랑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계속 선택해야 돼.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야? 자신의 실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실존적인 상황이거든? 이런 실존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뭐라고 부른 거야? 실존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라쌤이랑 만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존이야. 쌤도 마찬가지야. 이런 늘 선택의 상황, 실존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결국은 하나하나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자.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상황, 실존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얘들아,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이렇게 했다가 잘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계속 그런 불안을 갖게 돼요. 자, 이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돼.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게 돼. 아,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저 대학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 대학 가야 되겠다. 아, 모르겠다. SNS에서 사람들이 다 이과가 요즘에 뜬다고 하니까 나 그냥 이과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내 친구들이 다쟤 멋있다고 하니까 나 그냥 사귈까? 막 이런 식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도망치게 돼. 그런데 그렇게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 결국은 뭐에 빠질까? 절망. 그치? 결국 남는 건 절망이야, 얘들아. 그치? 이런 어떤 실존의 상황,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피해, 도망쳐. 그럼 그 결과 결국 뭐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야? 절망. 절망이 찾아온다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절망을 뭐라고 불렀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불렀어. 다시 뭐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 얘들아, 키르케고르의 그책 제목, 저서 제목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건 그가 그 절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떤 신체적인 죽음?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빠지는 이 절망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죽음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런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한 키르케고르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 보자. 키르케고르는 크게 실존의 단계를 몇 개로 나눴어?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정리해둬야 되겠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의 단계야. 자, 이러한 절망을 극복해보려고 우리 나름의 막 실존의 단계를 그렇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단계입니다. 얘들아, 심리적 단계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구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향락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렇게 감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고 향락적인 삶을 살면 끝은 결국 똑같아. 무엇이야? 여전히 절망. 여전히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런 절망 때문에 보다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점핑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요, 굴의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런 도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결국은 또다시 무엇할 수밖에 없어? 절망. 아, 여전히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그랬지?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져오니까요. 자, 세 번째 실존의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야? 그렇죠.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즉, 신과 내가 1대1로 마주 보는 거야. 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키르케고르는 설명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의 그 인격신, 창조주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 이러한 신의 사랑 앞에 이끌려서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신에게 맡기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즉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자, 이런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의 사랑 앞에 아,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교적 단계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완전하게 무엇될 수 있어? 그렇죠. 극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극복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극복될 수 있는 거지. 언제? 그래.

실존의 여러 단계 중에서 실존의 세 번째 단계,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말들은 답변을 줄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답도 해줄 수 없어. 결국은 이 실존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만이 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어떤 것이야? 개별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실존의 상황에서는 결국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러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결단과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실존 문제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주체성, 즉 개개인의 이런 주체적인, 개별적인, 주관적인 결단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키르케고르 입장, 주체성이 진리다. 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키르케고르, 좋아요. 주체성이 진리. 그리고 신 앞에선 단독자. 요런 표현들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정리해 두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우리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심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좋아요. 종교적 실존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 심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이었어? 절망이었어요. 자, 윤리적 단계로 점핑을 하지만, 결국 어때? 자기 자신은 윤리적 규범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또다시 절망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어요.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어때? 주체적으로 결단을 함으로써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되죠.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평가받고 있죠.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 좋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다 더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키, 야, 하, 사, 옳지. 키르케고르 했으니까 이제 누구까지 살펴봐야 돼? 야, 좋아요. 야스퍼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했어. 한계 상황은 얘들아 생각해봐. 죽음, 고통, 투쟁, 책임과 같이 인간이 어떤 수단을 다 총동원해도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극복하거나,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상황을 한계의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 고통, 투쟁, 책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성의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런 한계 상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따라서 역시나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뭘 느껴? 절망, 좌절,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느낌 온다? 이런 절망과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왜? 그래,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잖아? 자,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어. 누구지? 바로 초월적인 존재, 초월자, 즉 신이잖아. 아,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오히려 초월자를 경험하고 초월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초월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암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암호가 바로 뭐야? 이 좌절이야, 좌절. 생각해봐. 우리가

삶의 상황 앞에서 누구나 다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좌절은 사실은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라는 거야. 초월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라는 거죠. 그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 바로 그렇지. 좌절이다라고 야스퍼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헤치는 암호가 되고요. 이런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초월자를 경험하면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잠재신 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 야, 하, 사, 기야, 하사, 키르케고르. 좋아요. 어떤 게 있어서 주체성이 진리다. 또, 신 앞에선 단독자. 이런 것들 떠올라 해야 되겠죠? 야, 좋아요. 한계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초월자가 보내는 암호이다. 오히려 우린 초월자를 한계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기야 하니까 하하하 하이데거까지 왔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한 실존주의 사상가예요. 현존재가 뭔가요, 쌤? 얘들아, 어렵지 않아. 현재.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하이데거는 인간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서 존재하고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현존재야.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들아, 여기 분필이 하나 있다. 얘들아, 분필도 여기에 현재 존재하니까 얘도 현존재인가요? 아니, 이 분필은 현존재가 아니야. 오직 누구만? 인간만 현존재야. 왜냐하면 현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거든. 뭔 소리냐면 보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가 현존재야.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난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나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야? 이런 분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지 않으면서 존재하잖아.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다? 현존재다라고 누구는 하하하 하이데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존재인 인간은 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 자신이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죠. 쌤, 느낌 와요. 이 불안과 공포.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참된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얘들아, 여러분 이미 실존주의의 무언가를 깨달았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하이데거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걸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야. 봐봐. 인간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몰라 몰라 그런 거는 머리 아파 나 그냥 그런 거 회피해 버릴 거야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을 그냥 따라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자기답지 않은 즉 본래적이지 않은 비본래적인 남들이 정해놓은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참된 실존을 자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무엇하는, 그렇죠. 수용하는 어떤 결단,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이데거는 이걸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표현해요. 죽음의 선구, 죽음을 먼저 만나봐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거든. 즉,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라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이건 어떤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도해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보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죽음을 좀내 앞으로 앞당겨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지.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진짜 나답게, 정말 나의 색깔대로, 정말 나의 어떤 실존대로, 나의 정말 주체적인 어떤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거잖아. 그럴 때 비로소

갈게요. 현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이 바뀌었죠? 현대 서양 사상가 하면 실존주의 아니면 실용주의가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실존주의의 세 명의 사상가, 기아, 하,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공부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산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죽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지식이 비로소 죽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해준다. 그때 죽음은 한계 상황이며,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초월자에게로 가는 길은 막연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벽과 같은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도 인간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은 오히려 초월자, 즉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초월자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누구지? 한계 상황. 그렇지. 야야. 야스퍼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잘했어요. 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아가는 목적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며 죽음을 은폐해버린다. 죽음을 외면해 버리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도 외면하려는 것이다.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떠맞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본래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얘들아,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물음을 던지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현 존재죠? 그현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야? 자, 누굴까? 그렇지, 하이데거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오히려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자각해라.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본래적인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을 통해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이 이성, 과학, 합리성 총 동원해도 절대로 한계 상황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계 상황은 인간이 실존의 참모습을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죠.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좌절하지만 오히려 그 좌절을 통해서 실존의 참모습에 이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현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죠?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현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 얘들아. 자.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었어. 근데 그걸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오히려 초월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죠. 자,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그렇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죽음을 그렇지? 인식하는 그 태도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더욱더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네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연급 하나 정중영입니다. 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1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할 겁니다. 객관식에서 고난도 문항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꽤나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11, 12, 1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를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부분들, 실수할 만한 부분들 좀더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시죠. 등차 수열 문제예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냥 등차 수열이 아니야. 강력한 조건들이 붙어 있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입니다. 보통은 이제 공차가 양수면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을, 공차가 음수면 기울기와 음수인 직선을, 우리가 등차 수열을 직선에 투영해서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항이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공차가 0인 경우가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공차가 양수, 공차가 음수더라도 부호가 0을 찍지 않고 바로 빵! 바뀐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공차가 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조건 가에서부터 그렇죠. 갑시다. 자, 스텝 1. 조건 가가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절대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 왜? 내가 알고 있는 근본은 절대값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라 이거였거든. 그럼 케이스를 나누면 앞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얘들을 둘다 가지고 케이스를 먼저 나눌까라고 기계적으로 들어가면 좀 번거로워지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둘을 곱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의 절대값 있죠. 근데 절대값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양수일 겁니다. 여기도 절대값 씌웠으니까 양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뭐야? 아,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무슨 말? 제5항과 제6항을 곱한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제5항과 제6항은 서로 다른 부호구나. 어차피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른 부호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스텝 2. 조건 가를 봤더니 얘는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제5항 곱하기 제6항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이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얘는 2분의 제5항 곱하기 제6항. 여기에서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제6항. 이렇게 가져왔어요. 괜찮나요? 자, 여기 똑같은 모습 보이잖아요. 넘겨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양변에 2배하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겠죠. 자, 양변에 2배 줍니다. 그리고 넘겨줘. 그러면 제5항과 제6항의 곱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배의 절대값 a6과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 a6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얘는 0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둘로 나누면 되겠죠. 제6항이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제6항이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6항이 양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제6항 나오니까 땅깡 나누면 되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제6항이 이렇게 쓸까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제6항이 양수인 경우에. 그럼 이때는 약분하는 순간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인 걸알수 있고요. 이번에는 제6항이 음수인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제5항이 플러스 6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됐나요? 제5항이 음수면 제6항은 양수. 제5항이 양수면 제5항은 음수. 오케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케이스가 둘로 나뉘어지죠.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수열 이야기들, 전형적인 사전

짜리 고난도 문항들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제 왕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제 6항은 양수예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 2. 어떤 경우? 제 왕이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제 6항은 음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수열을 생각해 보면 얘는 제5왕은 음수인데 제5왕은 양수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왕, 제5왕이 마이너스 6이고 앞에 있는 애들은 몽땅 음수고요. 뒤에 있는 애, 제6항, 제7항, 제8항, 제6항부터 해서 나머지 몽땅 이제는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양수인 경우예요. 공차가 양수. 당연히 이제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 얘는 자연수겠죠? 공차가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얘는 처음에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5항까지. 얘가 6이니까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플러스이고요. 뒤는 어때? 제6항부터 몽땅 얘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번째 경우는 공차가 음의 정수인 경우겠죠? 이렇게 가졌어요. 자, 이제 상황에서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럼 절대값 AK 더하기 AK가 등장하네요. 절대값 AK 더하기 AK. 우리가 함수에서도 절대값 FX 더하기 FX 이런 꼴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 없지. 근데 절대값을 바라보았을 때 해야 되는 사고 과정은 뭐야?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케이스 나눈 거잖아. 0일 수는 없죠? 0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누어서 AK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AK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자, AK가 양수인 경우에는 누가 나와? 얘는 두 배의 AK이고요. AK가 음수인 경우에는 누구야?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를 어디부터? 제1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0인 애들은 더해도 의미가 없잖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계산하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조건 나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절대값 AK 더하기 AK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 얘는 시그마 K는 어디부터? 6부터 11까지 제6항부터 어디까지? 제11항까지 누구를 두 배의 AK 얘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한 게 얼마라고 한 거예요? 222라고 한 거예요. 맞나요? 선생님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제5항을 알아요. 이게 등차수열에서 항상 이제 기준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 이런 거잖아요. 등차 수열합을 그냥 공식을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럼 이거 보여요? 얘는 두 배에 수열 AK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더한 거야.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어줍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제6항 더하기 제11항이 양쪽부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새싹 나온 거예요. 얘가 222인 거야.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제6항이랑 제11항은 누구야? 제6항은 제5항, 마이너스 6 플러스 D에 제11항은 제5항의 공차를 몇 번? 6D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6으로 나누어 주는 순간 37 되겠습니다. 7D가 누구이니까? 49니까 공차는 7이네요. 이렇게 했지. 공차가 7이에요. 그럼 나는 제5항을 아니까 제6항, 제7항, 나머지 항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5항 더하기 제6항은 제5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이고요. 제6항은 얼마? 여기에 공차 더하면 1. 다시. 공차 더하면 1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5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과정에서 모순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상황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럼 얘도 결국엔 양수인 애들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시그마 몇 항부터 몇 항까지? J1항부터 J5항까지. 얘는 두 배의 AK. 얘가 220이라는 거야. 그럼 두 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인데. 그럼 이건 항이 몇 개야? J1항부터 J5항까지 다섯 개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애 평균값. 누가? J3항이 몇 개? 다섯 개 있는 거랑 같아요. 어? 10배의 A3네? 뭐야? 222가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왜? 모든 항이 무슨 수? 정수니까. 정수 조건에서 탈락. 오케이. 정답은 마이너스 5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 있어요. 케이스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등차 수열의 합 계산하는데 절대값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 양수인 애들만 두 배에서 더하라는 거구나. 그럼 양수인 항들만 나열하면 그때의 대칭성 혹은 평균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었고요. 12번으로 가시죠. 1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성이나 주기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f-x는 fx 나 f-x는 마이너스 fx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오,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구나. 이건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야? 좌표평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곡선 y는 fx 그려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x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이때의 함수값이 오 부호는 같은데 다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 이런 의미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치? 함수값이. 이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돼요. 저건 이제 X축, 아, 다시 Y축 혹은 원점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들이었고요. F에 얘를 평행이동하면 2-X 더하기 F, 얘랑 F에 2 더하기 X, 얘가 같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X는 2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아, X는 2의 대칭이구나. 이런 모습이지. 만약에 F에 3-X랑 F에 1 더하기 X가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 있잖아요.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게 대칭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하는 순간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합이 얼마야? 합이 4지.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라고 하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얘도 그렇게 따지면 오? 얘도 둘의 합이 4네요. 얘도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F-X랑 F 얘는 4-X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X랑 이렇게. 얘도 보면 오? 둘을 더해봐. 둘을 더하면 뭐야? 합이 4지. 합이 4니까 X는 2의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X는 2의 대칭입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래 있는 건 이해가 안 돼요. X 자리에 2 마이너스 X 넣어봐. X에 2 마이너스 X 넣어봐. X에 2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2 마이너스 X가 누구랑 같아? F2 플러스 X랑 같아. 오! X에 2 마이너스 X 넣고 나니까 이 모양 되네.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찾는 것 어렵지 않죠? 플러스 x 있고 마이너스 x 있어요. 더해서 x가 없어지고 상수가 남는 모습이야. 그러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 둘의 평균이 대칭축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첫 번째 개념. 뭐, 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기함수 같은 경우에 fx가 y는 fx가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이런 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하고 여기에 몇 배? 두배 하면 되지. 반면에 fx가 y는 fx,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입니다라고 하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이거 정적분 계산한 게 항상 빵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이거 되나요? 오케이, 이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괜찮죠? 근데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랑 얘들을 생각을 할때 일반적으로 우함수는 그냥 다함수에서 x제곱을 그리고 기함수는 그냥 x 요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함수, 기함수 얘들 지금 이제 다항함수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다항함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수학원,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들을 다루니까 이제 차수가 짝수인 함수, 차수가 홀수인 함수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함수를 곱했을 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혹은 우함수를 미분했을 때 기함수를 미분했을 때 요런 애들 이렇게 이제 미분한 애들까지 여기 이제 이런 결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그냥 바로 대칭성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함수 우함수 곱하면 차수가 짝수 되니까 이 우함수 되고요.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차수가 홀수 되니까 기함수. 기기 하면 얘는 차수가 짝수 되니까 우함수. 차수가 짝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홀수인 애가 되고 차수가 홀수인 애를 미분하면 차수가 짝수인 애가 되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12번을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풀어내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 가를 잘 해석하셔야 되겠죠? 스텝 1. 조건 가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세 개의 등식이 있는 거죠. f-x는 fx와 같아요. fx는 f4-x와 같습니다. 자, f-x는 f4-x와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관계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얘는 무슨 이야기야? y축 대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뭐야? 퀴즈. 괄호, 괄호, 와우, 없애, 둘을 더하니까 합이 4. 그러니까 둘의 평균 2. x는 2의 대칭입니다. 이건 보이죠? 그냥 마이너스 x를, 여기 이제 4를 더해도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Excel에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돼요. 그럼 fx는 fx 더하기 4 되는 거니까 주기가 4인 주기함수입니다. 대칭성 두개 숨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주기함수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죠.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요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가 x는 2, x는 4, x는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x는 2에서도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주기가 4인 함수야. 요런 느낌이죠. 뭐좀 매끄럽게 그린 다음에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함수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요런 함수의 그래프구나. 우선 생각. 자, 조건가에 대한 해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건나로 가요. 조건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가 얘도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2분의 15.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얘가 6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괜찮지? 선생님, 근데 0부터 2까지, 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는 애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그리고 여기에 0부터 1까지랑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 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지금 fx가 뭐에 대해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럼 0부터 2까지 여기 y축 있으면 0부터 2까지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정적분 계산하는 거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이거 정적분 계산할 똑같지. 맞잖아. 근데 이게 정적분에는 항상 방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실수 포인트 하나 있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0부터 2까지랑 누가 같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같은 거야. 0부터 2까지랑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요렇게 오고 나니까 아, 얘가 6이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네. 오케이, 좋습니다. 0부터 1까지를 아니까 1부터 2까지도 아는 거네. 뭐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 대칭축. 여기에 y축이 있어. 선생님 주기함수잖아요. 여기에 x는 2가 있어. 여기에 4, 요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런 느낌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되겠지. X축, 얘가 Y는 FX. 지금 요런 느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그래프 기형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Y축 대칭 맞지? X는 2의 대칭 맞지? 주기가 4인 것도 맞죠? 오케이! 근데 나는 0부터 1까지를 딱 잘랐더니, 0부터 1까지를 잘랐더니 0부터 1까지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2분의 3. 그럼 여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3에서도 자르면 느낌 여기에 2분의 9랑 2분의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해석 끝. 다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기역부터 보러 갑니다. 기역 보러 가시죠. 보기. 자, 기억은 어때요? 쉽지? 왜? 주기가 4잖아. 그러니까 F2랑 F6이 같아요. F10도 같아요. 당연하죠. 니은 1부터 2까지. 맞잖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를 알고.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아니까 얘는 6 빼기 2분의 3 하면 되잖아요. 니은도 맞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디귿 아니겠습니까? 디귿! 적분 구간 이뻐.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와우 깔끔합니다. 근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찢어주세요. 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이번엔 두 배의 fx dx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 fx가 y축 대칭인데 x를 곱했으니 얘는 원점 대칭 아닙니까? 굳이 마이너스 x 넣어서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원점 대칭 맞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1부터 플러스 11까지 땅 정적분 해봤자 어차피 0일 거고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fx가 어디 대칭이니까?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거 0부터 11까지 해서 또두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 이게 얼마인지 말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1까지 fx dx는 주기가 얼마이니까? 4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 또 인테그랄 4부터 8까지 fx dx 또 인테그랄 8부터 11까지 fx dx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0부터 4까지 정적분 계산한 건6 더하기 6 해서 얘 얼마야? 12지. 당연히 4부터 8까지도 얼마야? 12지.
근데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와 같으니, 아, 0부터 3까지? 얘6 더하기 2분의 9네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이걸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2까지 하고 0부터 1까지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를 딱 보니까 2분의 3,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6 더하기 2분의 9. 그러니까 얘를 짜자잔 더하면 얼마야? 얘는 30 더하기 2분의 9입니다. 여기에 4배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는 120 더하기 18 되고요. 138 디귿 참이네요. 좋습니다. 자, 주기와 대칭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풀수 있었던 12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기역리 엔딩이 전부 다 맞았고요. 주기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쨌든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서 문제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이고요. 앞선 11, 12보다 어려워요. 14보다도 어렵습니다. 우선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길다고 했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은 7분의 8 루트 7, 뭐 루트 7분의 8라고 쓸게요. 루트 7분의 8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 코사인 각 BAC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런 삼각형이 있고요. 3분 BD의 길이와 도형 문제에서 너무나 중요한 강력한 조건,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좋죠? 그리고 사인 각 BDA가 4분의 루트 7이에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삼각형 ABD 의 넓이가 얘가 4분의 15 루트 7이고요.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자, 우선 주어진 조건들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아직 이건 못 써먹죠?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코사인 BAC. 얘가 지금 둔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네요. 오케이. 근데 AB의 길이가 AC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보이죠? 얘가 중요하지. BD랑 CD가 같습니다. 라고 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제 스텝 1.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지금. 간을 또 쪼개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근데 선분 BD의 길이랑 선분 CD의 길이와 같으면, 그러면 호 BD랑 호 CD, 여기 작은 쪽, 얘가 서로 같겠죠. 그럼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알파야. 호 BD에 대한 원주각. 호 CD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알파야.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 선생님, 호 A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호 C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에도 있어요. 와우!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알파, 알파, 알파, 알파. 와, 알파가 4개나 나와요. 그치? 근데 봐봐. 사인 BDA. 사인 BDA. 얘를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를 베타. 라고 하면, 사인 값이 주어진 순간 사인 법칙으로 누구를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근데 봐봐.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잖아. 삼각형 ABD,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ADC,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넓이 사이의 관계는 간단하죠. 이 각이 쉬운 것 같으니까요. 얘를 지금 S1이라고 해봐요. 얘를 지금 S2라고 해봐. 우선 이건 번외. S1은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 AD, 사인 알파가 되고요. S2는 누구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C, AD, 여기에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S1 대 S2 하면 2분의 1 같아, AD 같아, 사인 알파 같아. 그럼 이거 선분의 길이비랑 똑같다는 거죠. A. 각의 이등분선. 맞잖아. 요런 성질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넓이의 비라는 건 결국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의 비율만 알아도 그냥 바로 넓이 비가 나옵니다. 그럼 나 S1 알아요? 그럼 S1부터 S2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잠깐 그냥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코사인 법칙들을 써가면서 갑시다. 스텝2로 가요. 나 사인 베타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사인 베타가 4분의 7이야.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베타가 얼마인지도 알지? 왜? 여기가 둔각이니까. 여기 아래는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예각이야. 예각인 걸 아니까 제곱해서 16분의 4분, 에이, 사인이 뭐죠? 사인이 4분의 루트 7이죠. 4분의 루트 7. 그럼 코사인은 제곱하면 16분의 9 나와야 되니까 여기 4분의 3 이런 거 찾을 수 있고요. 코사인 베타. 그리고 또 뭐도 알수 있어요? 얘는 사인 베타 분의 3분 AC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얘가 2R입니다. 가대죠. 그러면 3분의 AB의 길이는 2R. 누구? 두 배의 루트 7분의 8 곱하기 사인 베타 4분의 루트 7 되니까 약분해 주세요. 또 약분하면 얘는 4 이렇게 되겠죠. 어우, 3분의 AB의 길 찾았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오고 나니까 선생님 결국에 이제 알수 있는 게 베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지. 넓이를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 주어진 변의 길을 어떻게 써먹을 거야? 여기서 막힌 친구들, 고생한 친구들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 X랑 Y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Z까지. 자, 이제는 XY를 구하러 갑니다. 스텝 3야. XY를 구하려면 넓이 S1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XY 곱하기 사인 베타야. 근데 얘가 얼마야? 4분의 루트 10, 4분의 15 루트 7이에요. 근데 사인 베타가 얼마예요? 사인 베타는 여기 4분의 루트 7이잖아. 4분의 루트 7. 그러면 4분의 루트 7을 땅, 땅 약분하고 나면 XY가 30. 아, 찼어. 또 누구도 나와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선분 AB의 제곱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자, AB의 제곱 16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여기에서 X 곱하기 Y가 30인 거 알죠? 30을 똑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 곱하기 코사인 베타 4분의 3 해주시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1인 걸 알아요. 호흡이 좀 길어요. 그치? 그러면 X제곱, Y제곱 제곱의 합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30이니까 여기에서 5, X 더하기 Y 찾았습니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61 더하기 60해서 121 되고요. 그럼 X 더하기 Y가 11 이렇게 되죠. 곱해서 30이 되고 더해서 11이 되는 양수를 찾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이 대입해서 찾아도 되잖아요. 맞아. 대입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냥 넣어봐요. 얘는 x 곱하기 y 자리에 11 마이너스 x. 얘가 30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은 0 되면서 x 값이 두개 나옵니다. x가 5 또는 x가 6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x가 5면 y는 얼마? 6이라는 거고요. x가 6이면 y는 얼마? 얘가 5라는 거지. 선생님,

누가 오고 누가 6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긴 호에서 중점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길겠죠. 오케이. X가 5입니다. X가 5야. Y가 6이야. 자, 이제는 XY 찾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3입니다. 호흡이 상당히 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Z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사인 알파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근데 왼쪽이 오면 여기 오른쪽도 오니까 저기에서 사인 알파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사인 알파 분의 5가 얘가 2R이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누구예요? 얘는 2R분의 5예요. R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5루트 7입니다. 얘가 사인 알파야. 근데 알파도 당연히 예각이잖아요? 그럼 사인 알파로부터 나는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제. 사인 알파를 알면 코사인 알파 알아요. 16분의 얘가 256 빼기 25 곱하기 치니까 175 하니까 얘가 81 되면서 여기 9쫙 올라가면 되겠지. 제곱해서 81 되면 되니까 분자가.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압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자, 25는 얘는 z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12z 여기에 코사인 알파.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z를 구하기만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 자리에 얘가 땅 들어가 주면 얘는 z의 제곱 플 마이너스 4분의 27z 플러스 11은 0이야. 4z의 제곱 마이너스 27g 플러스 44는 0입니다. 자, 1이랑 4, 4랑 11, 크로스 크로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는 z가 4거나 혹은 g가 4분의 11 나오네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ab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4분의 11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넓이 S2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11 곱하기 16분의 5루트 7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약분 계산해주면 끝나겠죠. 계산하면 얘는 64분의 165루트 7 정답 되겠네요. 자, 단계가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스텝 1, 스텝 2부터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고 가는 겁니다. 물론 단계, 단계, 단계별로 보면 그 문항 하나의 난도가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단계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호흡이 길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13번 문항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3번 문항이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난이도 공통과목에서는 세 번째 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어려운 세 번째 문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13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14번은 굉장히 쉬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잖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근데 모든 자연수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으로 가는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규칙이 뭐야? 3의 배수면 그러면 3으로 나눠.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4배해서 2를 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해요. 근데 제4항이 있어요. 제4항에서부터 제1항을 찾는 것. 제4항에서부터 제9항과 제10항을 찾는 것. 뒤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가는 건 얘는
나열이 필요하겠죠. 우선 뒤로 가봅니다. 스텝 1이에요. 이건 너무 쉽지.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까지. 2에서 출발. 뭘 할까요? 4배에서 2를 빼. 얼마? 6. 3의 배수야. 3을 나눠. 똑같네. 그러면 이제 2, 6, 2, 6, 2, 6. 얘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제9항, 제10항 찾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제1항이 얘가 6 더하기 8보다 더큰 애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야.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제4항에서 제3항, 제2항, 제1항 얘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보니까 아까는 앞에 있는 항으로부터 뒤에 있는 항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뒤에 있는 항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을 역추적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AN은 하고 가는 거야. AN은 3배의 AN 플러스 1. 또는 얘는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이런 거야. 근데 당연히 이 결과가 선생님, 얘가 3의 배수인 건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아래에서는 3의 배수가 아닌 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규칙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물론 얘들이 전부 다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대전제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는 역추적해 갑니다. 제4항 누구? 2에서부터 출발. 3배하면 누가 되거나 6이 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눠요. 1이네요. 요렇게. 자, 제3항은 6 아니면 1이네요. 한번 더. 3배하거나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18 아니면 2 나왔고요. 이번에 1에서 갑니다. 3이 나오거나 아니면 2를 더해서 4로 나눠? 뭐야? 얘는 안 되잖아.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제2항이 될수 있는 건 후보가 3개 있다는 거죠. 마지막 18에서 3배에서 54 혹은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5. 자, 3배 하면 6.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1. 마지막 9에서 3배 하면 3에서 3배 하면 9. 2를 더해서 4로 나누면 4분의 5. 삑 탈락까지. 됐습니다. 가능한 건 5개 나왔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8보다 커야 됩니다. 54랑. 8보다 커야 됩니다. 9. 이렇게 2개 나오겠죠? 정답. 2를 더하면 63 됩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고난도 문항에서 역추적하는 과정들은 꽤나 많았어요. 근데 나오는 갈래가 단순하고요. 따져야 되는 조건도 단순하고요. 제4항에서부터 제1항까지 3번만 거슬러 오면 되니까 사실 14번 문항 번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 오히려 13번, 12번, 11번보다 더 쉬운 느낌. 겁먹지 말고 나열해보자.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이번 1회차 모의고사의 공통과목 최고난도 문항 15번으로 갑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몰라도 나는 3차항의 계수가 1인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고요. 근데 fx로부터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 gx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런 문제를 보면 얘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항상 경계에서의 연속성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x는 얼마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 이게 아니라 fx가 0보다 커, fx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아래에 있는 범위, x축과의 교점을 경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실수연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와 ga가 같다는 거네. 이게 연속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로부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근데 fe가 0보다 작아요. 이 조건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y는 fx.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보면 얘는 교점이 한개 있을 수 있잖아요. 교점이 두개 있을 수도 있고요. 교점이 세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어쨌든 오른쪽은 쭉 올라가고 왼쪽은 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저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쫙 올라오는 큰 흐름은 있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한개 있어요. X축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날 수도 있고요. 교점이 두개 있어요라고 하면 얘는 X축이랑 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교점이 3개인 경우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X가 2일 때 FE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 뭐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이런 느낌이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순간들. 얘는 왼쪽에 있을지 뭐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얘도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X축 아래에서 X축 위로 올라와야만 하잖아요. 사이값 정리죠. 음수에서 결국에는 양수로 넘어가야 하니 이런 X축과의 교점들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럼 얘는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얘도 두 개가 있네요. 아니지, 얘는 2가 오른쪽에 있으면 한개 있네요.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있네. 얘도 이런 애들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 아, F알파는 0이고, 그리고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애가 F'알파가 0보다 큰, 이걸 만족하는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지. 2보다 큰 알파가 존재해요. 근데 모든 순간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로 가니까. 선생님, 얘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뚫고 지나가는 애잖아요. X축 아래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규칙이 다르거든. 그럼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인 경계들이 오른쪽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가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스텝 1이었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스텝 2. 그렇다면, 자, 리미트.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는 fx분의 x 곱하기 F의 4-X. 얘 제곱과 F 프라임 알파 빼기 4 알파. 얘가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얘가 지금 왼쪽에서 GX, 알파에서의 함수값 G 알파.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됐지? 근데 알파를 딱 넣고 나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당연히 누구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언제?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보다 조금 작다며? 넣었을 때 결국 알파 넣는 거잖아. 알파 곱하기 F의 4-알파의 제곱이 얘가 0이라는 거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거든요. 왜? 알파는 2보다 크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F 알파가 0이면 누구도 0이라는 거야. F의 4-알파도 0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알파가 2보다 크다 이랬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얘가 베타야. 그럼 얘들은 알파 4-알파라고 쓸까요? 우선 4-알파. 합이 4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베타라고 하면,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4입니다. 그리고 얘는 둘이 x는 2에 대칭, 되는 쌍으로 나타나요. 요런 이야기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2일 때는 어쨌든 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교점이 한 개일 때. 2보다 큰 근이 있어요. 뭐야? 그럼 2보다 작은 근도 여기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며? 삑이 안 되네. 선생님,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얘안 되네.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 어? 이렇게 될수 있네. 2보다 큰 근이 알파, 2보다 작은 근이 베타, 얘가 4마이너스 알파, 이러면 이제 가능한 한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근도 있어야 된다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선생님, 근데 2보다 큰 근이 알파면, 2보다 작은 근이 2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근데 2보다 작은 근이 있으면 또 2보다 큰 근도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대칭성 그대로 가져가면.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갈때 핵심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난리던 건데. 사실 여기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모 x라는 인수가 있어도 약분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나오지 않는 0이라는 근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0이라는 애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물론 겉보기만 보면 그래요. 물론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경우들 또다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근이 세 근을 나열해 보면, 그럼 얘는 이렇게 2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말고, 아, 4죠. 4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말고도, 뭐 0이라 안 해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이제 이 경우를 놓고 보면, 세 근이 베타랑 4마이너스 알파죠. 4마이너스 알파에서의 중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알파라는 이 집합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게 얘는 같은 모습인데요. 그냥 제가 다쓴 겁니다. 하나, 둘, 셋, 요렇게. 얘도 하나, 둘, 셋, 요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우선은 얘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면 세 개짜리에서 0 넣고 1, 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 근데 해보면 운 좋게 여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스텝 2에서 끝났습니다. 스텝 3로 갑니다. 자, 스텝 3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 스텝 3. fx가 지금 얘는 베타의 셔페야.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베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합이 4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베타라는 애가 그래서 이제 4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 지금 요런 모습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체크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놓고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fx가 뭔지는 알잖아. 근데 f의 4-x, 얘를 생각해야 되겠지. f의 4-x는 뭐예요? 4-x 넣어봐. 4-x 마이너스 베타. 얘 제곱. 4-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잖아. 어? 선생님, 4-β. 여기 알파잖아요. 그럼 이 알파 빼기 x의 제곱이네요. 4-α. 뭐야? 그냥 베타잖아요.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에이,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요렇게 접하는 얘가 y는 fx인데. 자, 왼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베타가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누가 있었어요? 알파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둘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아니었습니까? x는 2에 대하여 대칭. 요렇게 됐다고. 이 길이가 지금 똑같았다고. 근데 4-x를 넣겠다라는 건 x는 2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는 거니까. 요 대칭 이동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럼 여기 베타를 뚫고 내려왔다가 알파에서 접하는 얘가 y는 f의 4-x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 반대로 바뀌어 x-베타라는 인수 하나, x-알파라는 인수가 둘. 예스. 요런 모습을 알았다면 뭐 계산이 복잡하진 않지만 위의 가정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왔겠죠. 그래서 결론 올 리미트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분모 fx, 누구?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0: 1차, 1차, 1차 곱하는 거니까 이거 가리고 대입하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입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베타에 누구를 4마이너스 알파를 톡 집어넣으면 얘는 2알파 빼기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고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4로 나누어 줍시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알파가 0,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는 0인데 알파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알파가 얼마야? 4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파는 누구야? 당연히 2보다 큰 얘를 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fx를 찾았어요. fx는 누구야? 얘는 x의 제곱 곱하기 x-4였어요. 아, 그러니까 근이 0, 0, 4. 오케이. 조건 만족하네요. 선생님, 다른 곳에서도 극한 계산해 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fx를 구하는 순간 이제 g3. g3은 누구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0에서 접하고 4에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3을 구하면 얘는 f3 분의 x 곱하기 f1의 제곱 될 거고요. g6은 누구야?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되죠? 그럼 얘는 f'6 빼기 24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이렇게 바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여기에 3 넣고. 그럼 f3이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9. 분자는 3 곱하기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 아니죠. 1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네요, 9.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요. 자, f'6은 얼마야? 들어가면 108 빼기 48. 여기에서 24 빼는 거니까 60 빼기 24에서 36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과 36을 더하면 정답 33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 모든 점에서의 극한각과 함수값이 같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뭐, 가능한 그래프 개형들 생각하면서 결국에 x가 알파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각과 함수값을 따져가면서 이제 대칭상을 찾아내면서 인수들을 추적해 나가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 끝판왕 정종용이었습니다.
1: (목소리)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공2강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1회의 총평과 토파 보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이제 우리가 1번부터 문항 9번까지 풀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0번 문제서부터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이번 시간은 아주

콧소리가 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중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에 이제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조금 헤쳐나갔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문제 한번 10번 이제 우리가 5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그림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함수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 문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두 양수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5B에서 정의된 함수 이 함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일단은 이 fx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A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진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더 늘린 거고,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좀 줄인 거고,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지금 앞에 B분의 파이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문제는 아마도 주기를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러면 우리는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주기는 원래 이 사인 X의 그 주기는 2파인데, 우리가 주기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원래는 x의 계수인 b분의 파이의 절대값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분의 파이로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주기가 2b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2분의 a는 위로 2분의 a만큼을 올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2분의 a로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가 a만큼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주기 자체가 2b가 되는 이런 형식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이 y는 2분의 3a. 이거면 가장 올라갔을 때죠. 왜냐면 2분의 a보다 a만큼 더간 거니까. 그때 이 2분의 3a와 만나는 두 점을 x좌표가 작은 순서대로 ab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뭐 했는데?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a.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뭘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2분의 a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 식이 지금 a sin b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위로 a만큼, 밑으로 a만큼이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가면 a만큼 올라가서 2분의 3a. 그다음에 a만큼 내려가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수학 시간이니까 과학적인 용어를 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과학에 있는 파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과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마루라고 부르고, 이런 부분을 골이라고 부르죠. 가장 내려간 부분,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C라고 하자. 근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정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AO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무엇이? 넓이가 12 루트 3이다. 이렇게 선생님 좀 써볼까요? 자, 이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ABC가 무슨 삼각형? 그쵸,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냐면 한 주기인 2분의 b, 아, 2b거든요. 여기 우리가 주기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결국 2b인 정삼각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아, 따라서 우리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인 2b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높이가 2분의 3a부터 마이너스 2a까지니까 그게 2a가 되겠더라. 요렇게 일단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의 그 관계식을. 따라서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루트 3b가 2a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관계식을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OB의 넓이가 12루트 3이다라는 걸 이용해 줘야 되는데, AOB가 뭐냐면 A 여기 있고 O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어요. 어라?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고, 높이가 이번에는 요만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원점이니까 x축이고,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 AOB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그럼 그게 바로 2분의 3의 2죠.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이어서 우리는 이 12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2b.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2분의 3의이거든요. 맞죠? 네. 2분의 3의 2. 이걸 했을 때 이게 바로 12루트 3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가 8루트 3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끝났네요. 나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었냐면, 아까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는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문자에 관련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A를 2분의 루트 3B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2분의 루트 3B제곱이 8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루트 3 없어지고, 그러면 b제곱이 16이라는 얘기고, b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b는 4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가 4가 되게 되면은 a 값은 2루트 3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파이널 퀘스천이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16이니까, 20ac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요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요거를 보기 선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정삼각형이다, 넓이가 12루트 3이다,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표준형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잡혀져 있느냐,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 다음에 뭐 골부터 골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곧이곧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주면 됐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문제들 굉장히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 정도의 4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선생님은 이 10번을 좀잘 넘어갔는지에 여러분들의 안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6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요거 우리가 맨 이제 첫 강의에서 우리가 토파보기 할 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의 스킬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선생님이 시간을 줄였는지 한번 그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신경을 쓰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아닌 것 같으면 뭐 나중에 또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동그라미. 그러한 등차수열 an이 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a1도 정수였을 것이고요. 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첫째 항이 정수인데 그 정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게 등차수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D가 유리수면 유리수에다가 정수 더하면 까딱 잘못했을 때 유리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D가 정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요 정도 좀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5 더하기 A6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꾸 저보고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를 봤죠. 어라? 여기도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잠깐만. 이 A5 곱하기 A6의 부호가 음수인 것 같은 거죠. 왜? 안 그러면 뭐하러 절대값을 물어봐요? 이게 선생님의 스킬이에요. 솔직히 선생님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왜? 안 그러면 저거 절대값을 물어볼 리가 없다. 선생님, A5 곱하기 A6가 양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왠지 정답은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저 한번 그것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제가 A5하고 A6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따져보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음량인지 양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었다 이랬다면 D만큼을 더해가지고 A6가 된 거니까 D가 양수란 소리예요, 이 말은. 어떤 선생님 말 맞죠?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공차 D가 음수였을 거예요. 왜냐면 줄었으니까. 아, 왠지 여기가 터닝 포인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A5 곱하기 A6가 되겠죠. 그럼 그게 왼쪽으로 가면서 제 이론이 맞다면 A5 곱하기 A6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2분의.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절대값 A6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 곱하기 A6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6 A6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A6를 벗겨야 되는데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벗겨질 것이고 만약에 요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질 거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 이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그냥 먼저 내가 위에부터 썼으니까 그냥 D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지 뭐.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상복귀하면 돼요. 실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가 양수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케이스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얘가 그냥 나오면서 요렇게 없어지면서, 아, A5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뭐야? 내 이론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러면 A5가 음수라고 내가 가정했던 게 모두 다 맞아떨어지거든. 어? 정답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나를 한번 보도록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요것만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절대값 AK 플러스 AK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절대값 AK 플러스 AK라고 하는 건요, 어차피 두개중 하나예요. 뭐냐면, 0이거나 2AK거나. 맞죠? 만약에 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AK라고 하는, 그러니까 K번째 항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오는 거고, 이 항은, 요거 두 개의 항은, 더 합은. 그 다음에 만약에 AK가 0 이상이다 이랬으면은 여기도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2AK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의 이론에 따르면, 지금 A5가 음수고 A6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더하는 과정 중에 A1부터 A5까지는 요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빵빵빵빵빵 이렇게 0으로 계속 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거로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6부터예요. A6부터. 따라서 제 이론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나의 식은요. 두 배의 A6 더하기 A7 더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A5까지는 음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다 0으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A6서부터 플러스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 요렇게 될 것이다. 두 배씩. 그래서 제가 묶어서 A에 11까지 더하고 마무리 2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6부터 A11까지를 더한 것이 얼마야 되냐면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111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A6부터 A11까지를 더해서 111이 나온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 빼기 6은 5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항의 개수 6개고, 선생님은 첫 번째 항 A6와 A11을 더해서 우리가 여기 공식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A6 더하기 A11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게 11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고, 그러면 3을 또 우리가 약분을 해주게 되면 3, 3은 9고, 3, 7에 2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A6 더하기 A11이 37, 37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 알고 있는 게 A5가 마이너스 6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A5 더하기 공차 D 더하기 A5

더하기 2번은 6D 요렇게 해서 제가 37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5가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서 7D가 49가 되면서 여기서 D가 얼마가 되죠? D가 7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완벽하게 제가 생각했던 이론이랑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왜요? 보세요. 그러면 A6가 1일 것이고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예요. 이게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다. 그럼 나보고 뭘 물어봤냐면 A5와 A6의 값의 합을 더해라 이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도합 마이너스 5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 되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A6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랬으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A5가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주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A5가 만약에 6이었다 그랬으면 여기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7D가 되는 거고 여기서 12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 25가 되면서 D가 정수라는 거예요. 또 모순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아니면 모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애초에 A5 곱하기 A6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봤더니 그러면 여기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2분의 3 곱하기 A5 곱하기 A6가 마이너스 3 절대값 A6니까 이쪽은 음수인데 왼쪽은 또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한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파이널 골이 되도록 문제가 당연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전에서 이거를 하나씩 다 따지고 있기보다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왠지 저런 부분이 포인트였을 것이다 라고 먼저 선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왜 그게 안 됐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스킬 왠지 A5에서 A6로 넘어갈 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의뢰 짐작 추론을 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 11번 문제 안 그래도 요거 굉장히 복병이었을 거거든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팁으로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문제 중에서 얘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6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렵다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예 몰랐다 그러면 그냥 못 풀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함수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끝났습니다. 기니디 중에서,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합답형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가나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 조건만 후루룩 보고 우리가 기억니은 디귿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가를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게 뭔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우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요건 뭐예요? 요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이게 바로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요거를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 3강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x자리에 4-x를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라고 선생님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선생님 수능 특강 수원 강의 12강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왜 대칭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모니까 이걸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이쿠 몰랐구나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실로에서 알 수는 없지만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동시에 X는 E에 대해서도 대칭이네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고, 나의 조건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이 나의 조건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어떻게 적었으면 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요. 뭐 굳이 따지면 얘가 7.5다.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하게 되면, 이거 0이에요. F를 적분하게 되면 그것은 6의 값이 나오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X, 이게 이 Fx라고 하는 것이 Y축의 대칭이라는 것과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과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알아내지? 그럼 대충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X 이퀄 아까 전에 2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확하게 이 모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보자면. 근데 요 x는 2에 대해서도 얘가 이렇게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v 모양이었으면 요만큼이 또 v 모양이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요? 6이겠죠.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만큼이 생겼기 때문에 요쪽에도 요만큼이 생기는 요런 구조의 쫙 그래프가 생기는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요렇게 내려가고. 왜? 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를 돕자면.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11대의 함수 값과 2일 때 함수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진짜 이 그래프를 그려봤니 정도의 테스트의 문제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FE가 F11이랑 같죠. 여기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도. 물론 이게 정확한 그래프라의 모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의 FX DX는 2분의 9, 즉 4.5니?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애매한데 이렇게 잘랐다는 말이죠. 여기 1.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정적분은 넓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넓이가 4.5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봤더니 0부터 2까지는 6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래요.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도 6이었을 거예요, 넓이가.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좁으면 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12였는데, 요만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요만큼이 7.5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10인데 여기가 7.5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돼야 되면 여기가 4.5여야 된다는 말이고 여기가 1.5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고 이거 전체가 여기 V자 몰라 이 V자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넓이를 12라고 보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7.5의 이 넓이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0부터 2까지가 6이라는 거에 비해서 여기가 7.5니까 이게 12에서 7.5를 빼면은 4.5만큼이 1부터 2였을 것이다. 어? 됐다. 아, 그러면 이제 요런데 넓이는 이제 다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디귿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요렇게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이걸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피적분 함수가 분명히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따져보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가 xfx 더하기 두 배의 fx거든요. 근데 fx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fx 자체는 우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게 되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은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에다가 상수로 곱한 거는 그대로 우리가 우함수를 만들어내니까 요런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인테그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없어져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함수의 두 배를 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1을 0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두 배의 0부터 11까지 EFX의 DX 값, 이 값이 138이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저이 2를 앞으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4 곱하기. 그러면 저는 0부터 11까지 FX의 값만 구해서, 그럼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한번 4로, 그럼 4로 안 나눠지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0부터 11까지 FX를 한번 구해본 다음에 4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1이 어디 있냐? 여기가 10이에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11은 어디냐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6, 6, 6, 6. 아까 전에 6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의 6이에요. 그러면 6, 5, 30에다가 10부터 11까지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아까 전에 1부터 2까지를 물어봤던 니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가 2분의 9네요. 나 이제 끝났다. 이게 0부터 11까지의 인테그랄 값인 요 값이에요, 요 값. 그럼 나 여기다가 얼마 곱한 게? 4를 곱한 게 138이면 디귿 맞는 거예요. 요거 두개 곱하면 120. 요거 두개 곱하면 2 곱해서 18. 세상에. 138이 맞았더라. 맞네, 맞네. 동그라미. 이렇게 풀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fx를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한 거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이론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기를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그려도 이 이론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항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선 fx의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랑 제가 여기에 잠깐 이제 들어갔던 기함수와 우함수에서의 정적분의 계산 마이너스 11부터 11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적용하는 게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오늘 문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키 포인트가 좀 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노트 테이킹을 좀잘 해두시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것이냐, 틀릴 것이냐. 그리고 맞춘다면 언제 맞출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뭐 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 기하 문제 어떻게 해야지 잘풀수 있나요? 내가 그걸 알면 그쵸? 연습해 보는 수밖에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 찔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7분의 8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전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구나. 그리고 요런 거 괜히 덕지덕지 유리화 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게 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코사인 BAC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게 둔각이라는 거니까 180도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AB보다 AC가 더 작다. 그러니까 AB가 더 크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걸요? 뭐, 그쵸? 그러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호. 여기 위에 내가 D를 잡을 건데 그 D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BD와 CD가 같게끔 잡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좋아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BDA의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다. 잠깐만 이제 여기서부터 listen carefully. BDA 여기네요. 요 애매한 각이네요. 그러면서 사인 세타
선생님 저기를 세타라고 한번 볼게요.

그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4분의 루트 7이래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의 매개리가 루트 7분의 8이래요. 저 보자마자 2r분의 바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인 BA. 무조건일 거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100%입니다. 이걸 안 하고서 이 문제가 끝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트 7 넘어가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아, 일단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AB 길이가 4라는 거를 일단 획득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ABD의 넓이가 4분의 15 루트 7이다. 잠깐만, ABD 이거 넓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4분의 15 루트 7.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삼각형 ADC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요거네. 요거.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일단은 내가 이 넓이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씩 이제 변의 길이를 찾던 거, 끼인각을 찾던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너무나 지금 ABD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너무 TMI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 보세요.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여기래. 여기가 4야.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세타의 무슨 값을 알고 있냐면,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냄새가 나요.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로 얘를 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얼마였을 거냐면 4분의 루트 7. 이래야 지금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넓이가. 그러면 이게 아주 이게 의도가 다분하게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서 제가 뭣돌 알게 되냐면 AB의 값이 30이라는 걸 일단 알게 돼요. 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지라고 봤더니 아, 그래도 내가 여기가 4고 이 끼인각이 세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의 식을 찾은다라면은 그거는 코사인 법칙밖에는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인 거를 아니까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구해 볼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타는 당연히 지금 이쪽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건 예각일 수밖에 없는 터라 제가 이제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려면 16에서 7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에서 7을 빼게 되면 9니까 여기가 3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4분의 3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바로 이 AB분의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6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AB가 3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60이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게 4분의 3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5가 나와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어떤 걸 알게 되느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45 더하기 16이면 이게 61이거든요. 요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이게 60이거든요. 그럼 이게 두개 더하게 되면 121이에요. 그럼 그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11의 제곱이다.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가 5고, B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느냐. 일단 이게 먼저 1차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풀고 넘어갔다 그랬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은 하신 거예요. 물론 6호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림 잠깐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이지만 B가 A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쵸? 이걸 제가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A가 5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B가 6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BD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겠지만, 어라?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 경훈아. 지금 여기 6이고, 여기 5고, 나 만약에 이 끼인 각만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 문제 진짜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사인 값을 찾으려고 그렇게 두통을 제가 때리면서 머리를 팍 싸매면서 제가 꽁꽁 싸매면서 봤는데, 도통 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값을 구하기만 하면 끝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C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없고, 아이고야, 복장이 터진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럼 내가 잠깐만 시선을 좀 옮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옮겨,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였어. 그거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여기를 한번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잠깐만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세타 프라임을 끼고 있는 이 왼쪽 삼각형의 4, 5, 6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이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분의 그 다음에 16 더하기 25 빼기 36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36이기 때문에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1회차에서 했었나? 1강에서 했었죠? 거기서 마이너스 1강이었나? 2번 강이었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 1강이었던 것 같다. 거기 삼각함수 성질. 복합 공식 한번더 써주면서 이 값은 뭐예요? 아, 여기,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여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느냐, 여러분. 자, 이거 조금만 힘내줘. 조금만 힘내줘. 여기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힘내요. 자, L.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L을 모르고 6, 5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써주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더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36은 가자 한 번은 맞춰야 돼. 한 번은 맞춰야 돼. 자, L제곱 조금만 힘내. 2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L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갑. 이렇게. 나 이제 그만할게. 이거 L에 대한 방정식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L을 구해주시게 되면, 하나는 음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4랑 4분의 1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1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파이널 퀘스천. 끝났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인 루트 7분의 8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특강 할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4R분의 ABC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R 루트 7분의 4, 8의 32 분의 세 변의 길이의 곱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1.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64분의, 아이고 어떻게 침 흘리는 소리가 들린다. 165 곱하기 루트 7. 졸지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렇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어떡하지? 어떻게? 조금만 한 번만 이해해 볼래? 할수 있어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집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가야 돼. 한 번만 조금. 제가 설명했던 많은 요소들이 다 없는 얘기를 한건 아니야. 있었어. 하지만 you should find.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여기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

어떡해, 어떡해. 울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곡소리가 들려오는데. 큰일 났네. 또 맞출 수 있어, 다음번에는 쉽게 나오면.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조목조목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갈게요, 나 진짜. 이제 갈게요. 더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싶지 않아. 자, 다음 문제, 우리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만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이제 13번을 못 풀겠으면, 선생님도 잠깐 13번 건너뛰었다가 14번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할수 있을 때까지. 자, 일단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갈게. 자,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자, 수열 AN이 있어요. 예. 뭐 이런 식이죠. 어쩔 때는 저거하고 저쩔 때는 저거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음 번 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전에 있던 항이 3의 배수면에 3으로 나누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4배 한 다음에 2를 빼라. 이건 앞으로 전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놓고 나보고 뭐라고 얘기냐. A4가 2일 때,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 2일 때, 아홉 번째 항하고 열 번째 항을 더한 것보다 A1이 더 크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은 이랬으니까, 결국에는 A4, A3, A2, and A1이라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이드로 A9 더하기 A10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가야 돼. 그럼 잠깐만. 조금만 힘을 내봐. 이것도 또, 이게, 하, 진짜 어떡하지? 산 넘어 산인가? 하, 끄면 안 되는데. A10. 할수 있어. 조금만 해. 응?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나도 틀리면 모두 다 틀려요. 그런 마음으로. 자, A4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 요건 쉬워, 얘들아. 이거 3의 배수니? No. 그럼 밑으로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4배하고 2를 빼. 그러면은 8 빼기 2. 그럼 6. 6 is 3의 배수. 3으로 나눠. 2, 6, 2, 6, 2. 이래서 A9하고 A10을 더한 거는 8이라는 거는 금방 찾아.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8보다 큰 A1을 모두 다 더하라는 거거든? 그럼 나 이제 지울게. 그럼 이제 거꾸로야, 이제. 이제 A4가 있네. 나 이제 A3, A2, A1.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 이제는. 그러면 얘가 안 예쁘잖아요. 왜냐면 얘는 전에 있는 걸로부터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A의 N은 이라고 바꿔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거와 두 개의 관계에서는 AN으로 가려면 오히려 AN 플러스 1에다가 3을 곱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A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야? A1이 3의 배수인 건 그대로 가야지. 그리고 4배를 해서 2를 뺐더니 다 함께 나왔던 얘기는 A1, 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얘기니까 A의 N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나누기 4를 하라는 거야.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A의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랬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봐봐봐.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 괜찮아? 선생님이 또 수능 특강 시간에 한적 있죠. 여기 여러분. 자, A4가 2예요. 그러면 요거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냐? 3을 곱하거나 2를 더해서 4로 나누거나. 그럼 봐봐. 3을 곱하면 여기가 6이 돼. 대신에 이게 맞으려면 이 A6이라고 하는 전 번째 항, 나온 전 번째 항이 3의 배수여야 돼. 맞네. 그러니까 요건 내비두고. 그리고 자연수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 그럼 4야. 그럼 나누기 1을 해. 1이야. 근데 그 1은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둘다 통과야. 그 자연수 맞아. 그럼 여기도 한 번.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18. 그 다음에 2를 더해. 그럼 8 나누기 4. 2. 그럼 얘는 3의 배수 아니고 얘는 3의 배수 맞으니까 둘다 통과. 괜찮은데? 다 괜찮을까? 그럼 여기는 3. 3의 배수 맞으니까 통과. 근데 여기를 더하게 되면 4분의 3이 되면서 4분의 3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미통과. 미통과하는 애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54가 되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조금만 참아. 5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18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20인데 그걸 4로 나누면 5인데, 5는 3의 배수.

플러스가 아닌 게 맞으니까 통과. 지금 저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3을 곱하게 되면 6이니까 얘는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 4가 되는데 그걸 1로 나눴으니까 1이 되니까 이것도 통과. 왜? 자연수 맞으면서 뭐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 됐고. 그 다음에 3을 3배 하면은 9가 되는데 이거 3의 배수니까 통과.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5인데 5 나누기 4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미통과. 그러면 요것밖에는 없네요. 뭐? 요거 다섯 개. 뭘로 가능한 것은? A4가 2일 때, A4가 2일 때 A1으로 가능한 것이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 그대로 두셔도 돼요. 요 지금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잘 세울 수 있는지에 영향이 있으면,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요 관계가 조금 느리다, 혹은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또 24번 문제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A1의 값을 모두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8보다 큰 A1을 골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8보다 큰 것만 동그라미 쳐볼까? 요거. 요거.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보기 선택지에 있는 최종적인 정답은 63, 63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보기 선택지의 정답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3번도 도형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고, 14번은 귀납접종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4점짜리 문제인데, 그래도 이 4점짜리 문제는 앞에 있는 4점짜리 문제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본인의 등급에 따라서 얼른 이제 현명하게 자기 밥그릇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풀수 있는 4점을 얼른 내 밥그릇 안에다 넣어야 돼요, 이제.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이제.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원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서 13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려놓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해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찍어서라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우리가 남는 시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이나믹한 연습들을 하는 것이 저는 실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 한 문제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됐죠?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소중하긴 하지만 시간을 좀 아사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얼른 넘기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아주 선생님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핫라인이다라고 얘기했던 15번 문제가 있는데 저 그거 건너뛸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 다음 시간에 몰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더 이해하기에 효과적이고 실제 선생님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이거 사이즈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보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은 내가 대충 비슷한 수라도 찍을 수 있다라는 객관식에 염두에 두고 내가 일단은 16번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렸으면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조금 배분을 해보니까 요거를 다음 강의에 설명하는 게좀더 모양새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번은 잠깐만 킵해 두시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16번 문제로 이제 쉬워지니까 조금 내려가 가지고 문제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를 봤더니 너무 이제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3점짜리 문제로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fx가 바로 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건 x축, y축을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당연히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싹둑, 여기서 한번 싹둑 이렇게 잘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우리 지금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단순한 지수의 계산 문제가 되죠.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16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1이 되겠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적어두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고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 군더더기 달지 말고 선생님처럼 요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요런 아주 단순한 이제 저는
표준형이긴 하지만 거의 기본형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우리 내려가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고 다항함수 fx고 f 프라임 주어졌는데 갑자기 나한테 f의 정보를 물어봤다. 올려라. 뭐 사실 올린다 내린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미분은 약간 내려가는 느낌,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다시 올려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x로부터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차수가 올라가죠. 그럼 x의 세제곱이 일단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지 내렸을 때 6x제곱이 나올 거냐면 여기가 2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으로 6을 나누면 되겠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x의 그 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계수 처리를 해주는 선생님의 그 미니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그럼 여기가 6x제곱 플러스 10x가 되면서 다만 적분상수가 붙는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분상수가 0 이러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흔적이 남지 않아요. 프라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F로 다시 우리가 복기를 할 때는 이 C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다 보니 출제자가 나한테 괜히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F1이 3이라는 이런 하나의 값을 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물론 F0을 주면 더 좋죠. 근데 F1을 줬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1을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7 플러스 C 자체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분 할때 적분상수가 튀어나오는데 그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4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2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8이 16에다가 5, 4, 20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게 되면 36 빼기 4가 되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2 요렇게 되더라. 별 생각 없이 선생님이 풀고 있지만 지금 계속 지끈지끈 13번도 조금 어려웠었고 15번은 지금 안 풀고 넘어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서부터 빨리 풀어보면서 내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 15번 문제 다음 시간 3강에서 풀어주긴 할 거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선생님도 나중에 15번 풀어줘야지, 15번 풀어줘야지, 15번 어려운데, 15번 어려운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뇌가 멈춰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잠깐 스탑핏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30이고요. 단답형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번 이제 9페이지 로 넘어가서 우리가 1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 18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좀더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회차마다 여러분의 이제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출제됐을 때 쉽게 출제됐을 때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딱 저의 지금 시각대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완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차 함수가 극속값이 있다. 이건 필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뭉개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요, 애초에 뒤에 말이 있지도 않은 극속값을 말한 거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있는 3차 함수는 무조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럼 나는 요런 형태라는 걸 알았고요. 극속값이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지 m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x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x값이 얼마? 여기에 x값이 얼마? 왜냐면 지금 우리는 a를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 계수가 0인 지점을 찾겠다. 요게 이제 극대극소를 찾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얼른 빨리 Time is going.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a는 없어지니까 빨리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이게 x가 0하고 2에서 이제 우리가 근을 갖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얼른 해야지. 여기서 한참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언제 15번을 봐요?
그러다가 물론 15번을 보다가 종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소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때는 줄여봐야 된다. 아,

0: 가벼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로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이러한 간단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서 내가 얼른 그 다음으로 아,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빨리 찾아야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수학2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뭐 선생님 뭐 말이 입 아프죠. 뭐더 쉽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상태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혹은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밖에 될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두 점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구해주시고 여기 구해주시고 뭐 문제에서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구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그 근을 내가 찾아가지고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를 찾았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애초에 구하고자 했던 이 a를 몰랐기 때문에 a를 구하고서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줘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했을 때 여기 지금 극소값이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내가 여기 0일 때의 함수값이 3이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이 A 값을 찾은 다음에 넣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의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맨날 스테디하게 나오면서 직관적인 문제들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줄여줘서 우리가 요런 데서 좀 세이브한 문제를 다음 문제에 조금 풀어주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습을 하는 게 실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1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 19번이 또 3점 치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인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꼭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문제 풀어가지고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태양쌤이고요. 저도 이 강의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또 오늘 자기 전에 정말 뿌듯하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물론 뭐 1년 365일 막 24시간 막 매사 열심히 산다는 건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쉬는 것도 열심히 쉬는 거야. 그리고 막 노는 것도 열심히 노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쉼을 주면서 공부를 하되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좀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좀 쉬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지만 여러분이 이 긴 레이스 앞으로 막 수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좀 지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힘을 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31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 중심이 O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하나 또 주어져 있고 다른 삼각형 O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어쨌든 간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사인 법칙을 마지막에는 쓰는 게 거의 뭐 국룰이야.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번 측에서 뭐를 알고 있냐면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 사인 A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면 ER분의 A라고 쓸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그러면 사인 B는 뭐가 되지? ER분의 B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사인 C를 써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ER분의 C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써볼게. 사인 A는 ER분의 A죠. 사인 B는 ER분의 B죠. 사인 C는 ER분의 C가 돼요. 그런데 ER이라는 건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ER을 곱해도 얘는 뭐가 된다? 비율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될건 뭐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이 나왔는데 얘는 변의 길이의 비율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이 A 대 B 대 C라고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A랑 B랑 C가 있으면 A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할 거고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A를 뭐라고 쓸수 있으면 되냐면 A라고 쓰기보다는 얘를 AK라고 쓰는 거야. 얘를 뭐라고 쓰는 게 편하냐면 BK라고 쓰는 거야. 얘를 뭐라고 쓰는 게 편하냐면 CK라고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비율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야. 아, 그러면 A 대 B 대 C가 루트 10대3대 2구나. 그러면 A라는 아이는 루트 10K로 쓰고 B라는 아이는 3K로 쓰고 C라는 아이는 2K라고 놓고 시작해야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먼저 딱 되어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좋게요? 지금 K라는 값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삼각형 ABC가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외접원이 하나 주어집니다. 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 루트 15인 거야. 그래서 A가 있고 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루트 10K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마주보는 아이가 3K가 될 것이고 여기가 2K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9 루트 15인 걸 이제부터 활용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건 뭡니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각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각을 그러면 뭘 잡을까?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거든. 근데 그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는 목표를 보는 게 낫겠죠. 문제는 삼각형 OBC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라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각형과 각을 갖고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와 연관 있는 각은 뭐가 편할 것 같아? 얘가 원주각이면 얘가 중심각이잖아. 맞죠? 그런데 또 뭐가 좋으냐면 얘를 원주각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을 봤더니 이 삼각형은 이미 얘랑 얘랑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가 세타면 이 전체가 2세타인데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해 볼 건데요. 자, 이것도 또다시 다음 단계. 2K, 3K, 루트 10K를 가지고 코사인의 값을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얘는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K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안아도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원래대로 풀어볼게. 2K 몽땅의 제곱은 4K 제곱이야. 3K 몽땅의 제곱은 9K 제곱입니다.
루트 10K 몽땅의 제곱은 10K 제곱이야. 2 곱하기 2K 곱하기 3K거든요. 그래서 분자를 보면 13K 제곱 빼기 10K 제곱이라 3K 제곱이야. 그래서 무조건 분모 분자에 뭐가 있냐면 K 제곱이 다 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K가 없이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고요. 게다가 여기는 자, K를 없애고 3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게 나왔어요? 4분의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값이 필요하고 얘는 1 마이너스 16분의 1의 양의 제곱근. 그럼 얘는 16분의 15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루트 15가 사인 세타의 값이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3K에다가 사인 세타, 즉 4분의 루트 15를 했더니만 2분의 9 루트 15가 된 거야. 그쵸? 자, 그럼 우리 없앨 수 있는 거 없애보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2 사라질 거야. 그리고 루트 15도 사라집니다. 3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4도 2로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5, K제곱은 양변의 2를 곱하면 6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드디어 K의 값을 구했습니다. 루트 6이었던 거야. 자, K의 값이 이제 루트 6이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 삼각형 OBC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이 삼각형에 대한 또다시 길이에 대한 모습들을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반지름은 결국 커다란 이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의 값도 알아냈고 K가 루트 6이라서 이 변 BC의 길이가 얼마인 것도 알아냈어. 루트 10에다가 루트 6을 곱해봐. 루트 60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삼각형 OBC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얼마예요? 루트 60입니다. 2 루트 15죠. 가 두 배의 첫 번째 원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인데 사인 세타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4분의 루트 15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는 거야. 따라서 R1이 얼마가 되었어요? 4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각형 OBC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5고 얘가 B고 얘가 C야. 얘가 루트 60입니다. 2루트 15였어요. 이 길이 같아서 얘도 얼마? 4. 얘도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코사인 법칙 막 쓰고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나 알아내면 되냐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의 값만 하나 알아내면 되거든. 선생님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지름의 길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좋은 건 꼭지점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H라고 하면 BH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기 때문에 2 루트 15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얘가 루트 15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에 16 빼기 15라서 루트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각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4분의 1 분의 이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이지. 얘랑 마주보는 변은 4인데 얘는 2배의 삼각형 OBC의 외접안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랑 얘랑 약분돼서 사라지고 따라서 R2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풀수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왕이면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 계속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사인 법칙 게다가 코사인 법칙까지 다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루트 10 대 3대 2였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인의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넓이를 이용해서 K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이번에는 4개의 점이 있어요. 4개의 점이 있는데 선분 BC의 길이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코사인의 각 D, A, B가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각 C, D, B가 5분의 4예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삼각형 BCD의 넓이예요. 그런데 CD보다는 BC가 더 크대요. 이런 것들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BC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DAB입니다. DAB.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네요. 코사인 CDB입니다. CDB.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얘를 세타1이라고 두고 얘를 선생님이 세타2라고 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코사인의 세타1은 5분의 3인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2는 5분의 4인 거야. 그 BC의 길이는 주어져 있고 CD보다는 BC가 더 길어요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나는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내 목표야. 자, 삼각형 BCD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여기. 아, 너무 아쉽다, 그지? 뭐 하나 없네.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구해야 되던가. 얘를 알고 있으니 이 길이 구하고 이 각에 대한 사인의 정보를 찾던가. 그게 괜찮을 것 같은 게 얘가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요? 세타원과 마주보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써놓는 거야. 얘도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얘는 파이 빼기 세타원이잖아. 맞죠?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CD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길대. 아, 요거 찾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자,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3이야. 그리고 코사인의 값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의 원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똑같아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3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 얘랑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이 빼기 세타1은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 얘랑 마주보고 있어. 또는 세타1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누구의 길이는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BD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BD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세타2에 대한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타2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뭐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D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겠구나. 자, 이제 문제 다 완성된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둘 다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 사인의 세타1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입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에 1-5분의 3 몽땅의 제곱을 하면 25분의 9가 됩니다. 근호 안의 값이 그러면 25분의 얼마가 되죠? 16이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1은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2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트에 1-5분의 4 몽땅의 제곱은 25분의 16이야. 아까랑 반대죠. 얘가 25분의 9였기 때문에 사인 세타2는 얼마가 되었냐면 5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사인 법칙 쓸 거야. 여러분, 같은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한 원 안에서 일어나면 사인 법칙 써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는 걸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1은 사인의 세타1과 같아서 얘가 또 5분의 3이야.

5분의 4가 되거든. 따라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원, 즉 5분의 4야. 누구랑? BD랑 마주 보고 있어. 그런데 사인 세타 2 얼마죠? 5분의 3이죠. 얘는 얼마랑 마주 보고 있는 거야? 3이랑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네들도 사라져. 따라서 우리는 BD의 길이를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4였던 거야. 얘가 4였던 거예요. 끝났네. 난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B랑 마주 보고 있으니 선생님이 소문자 B라고 쓰고 아무거나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는 뭐를 이용해도 될까? 코사인 법칙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용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 2가 있으니까 얘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 2라는 아이가 얼만데? 5분의 4인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4의 제곱 16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2 곱하기 4 곱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그러면 계산이 다소 복잡하네. 자, 4, 4, 16 곱하기 2니까 32b가 될 것이고요. 얘는 5b 제곱이고 7, 5, 35가 되겠다. 따라서 5b 제곱 마이너스 32b 플러스 35는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네. 5, 1이고요. 7, 5니까 7, 5. 5, 7, 5. 이렇게 되면 35? 안 되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5, 7. 5, 5, 25. 에다가 7 하면 오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위기가 있었네. 5b 마이너스 7이고요. b 마이너스 5입니다. 얘가 0이 되어서 b는 얼마가 되거나 5분의 7이 되거나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 자, b가 5분의 7일 때와 b가 5일 때에 대해서 조건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가 만약에 5분의 7이야. 얘가 5분의 7이야. 그러면 BC의 길이가 3이니까 이거는 조건 만족하죠. 그런데 B가 만약에 5야. 이거 만족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B의 길이는 5분의 7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얘가 바로 5분의 7이었습니다. 자, B만 알아내면 뭘 써도 상관없죠. 얘랑 얘랑 곱해서 사인 세타 2. 얘랑 얘랑 곱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 뭘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분의 1에다가, 자, 4 곱하기 5분의 7을 했으면 사인의 세타 2를 사용해야 되네.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5분의 4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을 했으면 여기에다가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 1이죠. 파이 빼기 세타 1 어딜게요? 여기 살짝 보여야 되는데. 여기. 그죠? 5분의 4를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25분의 42. 두개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 구해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 찾는 것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우리는 한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 두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지만 둘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요. 또는 하나로 몰아서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다.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인 법칙 편하게 쓸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변의 길이들도 찾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2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좋은 거 나오죠. 3번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두점 CD가 있어서 3번 AC의 길이와 3번 CD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각 CDB의 값이 8분의 2일 때 사각형의 넓이 ABCD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가 2, CD의 길이가 루트 6이고요. 코사인의 각 CBD예요. 얘가 8분의 7일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할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이 뭐야? 3분의 AB가 지름이라는 거. 3분의 AB가 지름이라는 거. 여기에 중심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하든 안 하든 이렇게 여러분이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가 2예요. 여기가 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서 얘가 루트 6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주어진 것이 각 CBD야. CBD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하면 이제 살살 다 지우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거다 표시하기입니다.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지금 세타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AB가 지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여야 됩니까? 반드시 직각이어야 돼요. 그쵸? 자, 선생님,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이도 몰라. 이 길이도 몰라. 그쵸? 그리고 이 길이도 몰라. 만약에 얘만 알았어도 얘를 알아내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 그러면 얘가 세타인데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뭔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AB가 지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여기가 직각이잖아. 연결을 하고 나면 뭐가 좋게요? 지금 보니까 세타에 대한 호가 CD인데, CD에 대한 원조각이 하나 더 나타나서 얘도 뭐야? 세타가 되는 거야. 얘도 세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 얘가 세타고 얘도 세타야.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2라는 거 알고 있어. 여기가 6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아, AD의 길이를 내가 구해낼 수 있겠구나. 맞죠? 왜? 세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알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보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AD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AD의 길이를 우선 X라고 살짝 놓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4, X제곱 마이너스 6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X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계산을 하면, 선생님 그냥 뒤에다 8분의 7이라고 쓸게요. 혹시, 이거를 우리 다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 7X가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서 우리는 1번이라고 할게요. 자, EX,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됐어요. X는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구해버렸냐면 4가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 구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던 얘는 뭔데? 얘가 뭘까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원이라고 보면 여기 안에 삼각형이 내접이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 얘가 딱 보이죠? 변의 길이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이를 찾는 게 뭐를 이용해야 돼?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세타에 대한 사인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해보고 다음 단계로 갈게요. 1 마이너스 8분의 7 몽땅의 제곱이니까 64분의 4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64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64 빼기 49를 하면 분자는 어떻게 돼? 루트 15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사인의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8분의 루트 1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게요. 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세타잖아. 루트 6과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 쓸수 있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6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인 거야.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였어요? 8분의 루트 15였던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고, 그러면 R은 선생님이 다 쓸게요. 루트 15분의 4 루트 6이 되어서 우선은 얘네들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 루트

10.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4 루트 10이었던 거야? 가서 또 표시할게요. 반지름이 길이가 5분의 4 루트 10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5분의 8 루트 10이죠. 왜? 지름이니까. 자, 지금 우리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돼. 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입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은 첫 번째, 하나는 알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 길이, 이 길이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길이도 내가 알아냈어. 다행히 여기가 직각인 거야. 그러면 뭐만 알아내면 돼? 이제 BD의 길이만 알아내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해가지고 2분의 1을 해주면 나오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BD의 길이만 구해봅시다. 어렵게 갈 필요 없죠.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는 그냥 뭐를 이용하면 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여기를 살짝 지우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미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요. 3번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에 얼마를 해줄 거냐면 얘가 빗변이야. 그럼 5의 제곱은 25예요. 8의 제곱은 64죠. 루트 10의 제곱은 10이야. 에서 빼기 4, 4, 16이야.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16이라고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통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루트 25니까 분모는 5로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분자도 어렵게 해결하지 말려고 마시고요. 여기서 한번 봐봐. 얼마가 공통으로? 우선 16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럼 얘는 40이 남고 얘는 빼기 25 이렇게 되거든. 그럼 루트 16은 얼마? 49 루트 15. 이렇게 우리가 BD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S1 더하기 S2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고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죠. 에다가 사인 세타 어디에 있어요? 여기 8분의 루트 15가 있었어. 그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살짝 지우고 마지막으로 S2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4고요. 방금 우리가 높이는 5분의 4 루트 15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어. 2분의 루트 15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약분돼서 5분의 8 루트 15가 되는구나. 따라서 끝까지 힘드네. 5분의 8이죠? 이걸 루트 15였던 거야.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될 것이고, 10이 될 것이고, 5에다가 16을 더하면 21이 될 것이고, 루트 15.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렸고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하겠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다는 거야? 직각삼각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좀 충분히 잘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3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뭐예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순서를 잘 보고 하나하나 막 여기저기 풀면 안 되잖아. 서술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고 어떠한 값들이 꼭 들어있어야 될지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5래요. AB의 길이는 5고요. AC의 길이는 3이고요. 코사인의 각 CAB를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뒀고요.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P, 선분 AC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Q라고 할때내 목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야. 이렇게 써놓고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AB의 길이가 5라는 걸 이미 표시를 하고 갑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의 각 CAB가 있어서 CAB가 있어.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기억나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AA

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누가 지름이냐면 얘가 지름이야. 얘가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 AB와 만나는 점. 선분 A, 뭐라 그러지? 선분 A,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P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선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직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원이랑 이 삼각형이랑 어디서 만난 거야? 이 PQ에서 만났는데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죠. 나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나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얘를 세타라고 두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세타라는 각을 알고 있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건 뭐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분 BC의 길이는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면 우선은 뭔가를 찾아야 돼. 내가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가 뭐를 찾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 이 길이를 찾아야지 뭔가가 해결이 되겠지. 지름이니까. 얘를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봐요. 내가 이 길이를 알아냈잖아. 그러고 세타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값을 알면 무조건 사인의 값을 알수 있어. 그러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알고, 사인의 값 알아.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삼각형은 얘랑 곱해서 2분의 1이랑 1을 한 거랑 똑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도 구해낼 수 있겠구나. AH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AH라는 것 자체가 이 원의 지름이야.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PQ 입장에서 바라봐봐. 세타랑 마주 보고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즉 얘는 이 삼각형 APQ의 외접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 사인 법칙 쓰면 PQ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까먹었어요? 뭐 구하기로 했지? BC의 길이는 루트에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34 마이너스 10이라서 루트 24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루트 6이 됩니다. BC의 길이가 2루트 6인 거야.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걔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누가 나올 거야? 높이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세타에 대한 사인의 값이 필요해요. 얘는 루트에 1-3분의 1의 제곱인 거야. 그럼 근호안은 9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2루트 2가 되어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에다가 3분의 2루트 2를 한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선분 AH 높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얘네들은 사라지는구나. 얘네들도 사라지는구나. 루트 2로 나누면 여기는 루트 3이 되는구나. 얘네들도 사라져서 선분 AH의 길이는 루트 3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5가 된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5 루트 3이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었던 거야. 외접원의 지름인데,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6분의 5 루트 3,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또는 얘는 뭐야? ER이었던 거야. ER.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사인 세타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Q랑 세타랑 PQ랑 마주 보고 있거든. 얘가 ER이었던 거야. 그래서 선분 PQ는 ER 여기다 두 배, 즉 얘. 3분의 5 루트 3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얘는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2였던 거야. 따라서 9분의 10 루트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순서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데서 출발하면 되고 목표가 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사실은

그게 바로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뭐 알아야 되지?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주어진 것들 활용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34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3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외접원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접원의 넓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딱 봤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4파이고라고 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r제곱 파이가 4파이잖아요. r제곱이 4이기 때문에 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구나.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올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활용해서 변의 길이의 관계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삼각형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두고 우리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사인 A는 2 얼분의 A고요. 코사인 C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2AB야. 자, 그런데 얘가 뭐랑 같으냐면 사인 C, 2 얼분의 C에다가 코사인 A, 즉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2BC 이렇게 우리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게 있을 때는 다 사라지게 하고요. 얘는 2B, 얘도 2B 다 사라지게 했어. 그러고 봤더니 여기 A, 여기 A도 같고 여기 C, 여기 C도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아이들을 한번 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랑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누가 사라져요? B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A제곱끼리 C제곱끼리 묶으면 2A제곱이 2C제곱이 되고 이미 느껴지죠? A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아서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완전 좋은 조건이죠? 얘는요,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어.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으로 가서 사인 A래. 그럼 얘는 뭐예요? 2 얼분의 A입니다. 사인 C는 2 얼분의 B죠. 그런 다음에 코사인 C가 나왔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2AB.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얘네들이 사라지죠. 2A를 반대로 보내면 2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 얘를 이렇게 보내면 A제곱이야. 그럼 B제곱 빼기 C제곱인 거야. 즉, A제곱이랑 C제곱이랑 더하면 A제곱이랑 C제곱이랑 더하면 B제곱이 되는데 A랑 C랑 이미 같은 걸 알고 있어. 자, 얘가 뭐냐면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A랑 B랑 같대. 완전 좋은 거잖아.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 조건을 가지고 알아낸 게 뭐냐면, 우와, 대박. 뭐예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B고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서 얘도 A고 얘도 A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가 지금 4파이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거든. 자,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하는데 여기에서 이 빗변이 곧 뭐야? 원의 지름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였어. 그러면 지름의 길이 얘는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1대 1대 루트 2의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야. 맞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제곱이 바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6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약분하는 거 해줘야 돼요? 아니죠?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알겠죠? 자, 직각이등변 삼각형. 얘가 45도야. 얘가 45도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 안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세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16. 2A제곱이 16. A제곱은 8.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A제곱의 값만 구하면 35번 문제 넓이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다소 처음에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공식만 그대로 대입하면 변의

비리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음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35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3. 선분 CA의 길이는 3.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할 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AB의 길이가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루트 3입니다. AC의 길이가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실제로 뭐를 구하는 게내 목표냐면,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는 게내 목표고, 좋은 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얘랑 얘랑 다 뭐야? 반지름입니다.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누구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각을 하나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각을 한번 잡아볼까?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도 사인의 값도 다 구해낼 수 있잖아. 그죠? 뭐 구해야 돼? 사인의 값을 구해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를 사용하는 거야? 코사인의 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코사인 세타부터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2,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 3의 제곱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되죠. 분자가 얼마가 됐습니까? 5 빼기 9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네들 약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유리화하지 않고 바로 사인 세타의 값으로 갈게요. 얘는 1 마이너스 얘의 제곱 6분의 4가 돼. 그럼 근호안이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즉 루트 3분의 1이랑 세타랑 누구랑 마주봐? 3이랑 마주 보는데 얘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어?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삼각형 OBC에 대해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잘 봐. 삼각형 OBC의 넓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뭐를 알아버렸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가 얼마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2분의 3루트 3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그러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게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대변을 수직이등분 한다라는 성질이거든.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2분의 3, 아니, 루트 3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그랬어. 그래서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난 이것만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스럽게 구해져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거든. 선생님,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야.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 높이를 구해도 돼요. OH의 길이를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봐.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삼각형이거든. 얘는 항상 비율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빗변의 길이를 보면 2분의 3 루트 3이고, 아래에 있는 i를 보면 2분의 루트 3이거든. 2분의 루트 3이 같아. 그럼 얘는 몇대 몇이야? 3대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3이잖아.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직각이야. 누워 있어서 직각 아닌 걸로 보이지만 직각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봐.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에 9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루트 8, 즉 2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가지는 거야. 얘가 1일 때 얘가 2루트이고 얘가 3인 거야. 얘가 2면 얘는 6이고 얘는 4루트 2인 거야. 근데 얘가 얼마래요? 2분의 루트 3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만 곱해버리면 돼? 2분의 루트 3만 곱해버리면

걔가 바로 높이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지만 얼마를 곱해도 돼? 여기에 있는 2분의 루트 3에 2루트 2를 곱해도 돼요. 2분의 루트 3에다가 2루트 2를 곱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계산할 때 훨씬 더좀 편하게 할수 있고요. 얘가 얼마였어? 높이가 루트 6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고요. 높이는 루트 6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게요? 루트 18. 그러면 3루트 2.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 루트 2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됩니다. 얘의 길이의 제곱에서 얘의 길이의 제곱을 빼서 양의 제곱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비율 관계를 알고 있을 때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 불편한데?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봐봐. 얘를 A, 얘를 B, 얘를 우리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두면 항상 이러한 비율 관계가 생기잖아. A 대 B 대 루트의 A제곱, B제곱. 그죠? 그러면 얘의 길이를 1로 만들어주면 얘는 얼마를 나누면 돼? A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만약에 5가 됐어. 그럼 곱하기 5하면 되지. 여기다 곱하기 5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내신 고득점 문제 서술형 3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문제 풀어보고 강의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내신 빈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항들이 이제 푸는 과정들이 길었잖아요. 그리고 계산 과정들이 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미지수거하거나 이런 하나하나들이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 그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이 과정 자체도 최대한 좀 빨리 풀 수 있게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아유,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꿈이죠. 요즘 뭐 너무 기사에도 많이 뜨고 정말 뭐 이게 입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가장 아픈 순간 희망이 되는 생명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의학 관련된 건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큰 사명감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이 환자에게 아주 큰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사명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의학 관련된 데에서 많이 쓰이는 확률과 통계 이론들은요. 임상실험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조군 설정을 통해서 어떤 가설에 대한 걸 증명할 때 특히나 이제 어떤 병이 어떤 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확률과 통계의 이론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담배를 피는 것은 폐암이나 이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경우의 수나 아니면 어떤 환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통계들을 조사를 해서 그게 유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논문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 그런 데에서 확률과 통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외과 많은 친구들이 희망하는데 정해져 있죠, 인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외과 희망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길 기대하면서 1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머니에 흰공 3개와 검은공 6개가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대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자, 동시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도 이제 동시에 꺼내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꺼낸 공이 모두 흰공이면 1점이고요. 꺼낸 공이 모두 검은공이면 19점이래요. 아, 검은공이 굉장히 비중이 크구나. 꺼낸 공이 3개 서로 다르면 10점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공이 되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있는 그대로 풀었으면 아마 문제가 상당히 계산이 길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풀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흰 공 3개가 있대요. 그 다음 검은 공은 6개가 있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흰 공을 뽑아요. 그리고 흰 공, 검은 공을 뽑아요. 그리고 검은 공을 이렇게 뽑아요. 동시에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확률상으로는 9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랑 똑같죠? 2개를 뽑는 것과 똑같아. 얘도 9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고요. 얘도 9개 중에 몇 개 뽑아요? 2개 뽑습니다. 흰색에서 2개를 뽑아야 하니까 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요. 맞지? 얘는 흰색과 검은색에서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컨비네이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 곱하기 6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 공은요? 6개 중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점수에 대한 걸 한번 써볼까 일단? 흰색일 때에는 몇 점이고요? 1점이고요. 그 다음 흰색 검은색일 때에는 10점이고요. 검은색 검은색일 때에는 9점이구나. 이렇게. 이 시행을 한번 했는데 한번 어쨌든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얻은 점수를 확인하는데 그게 뭐가 되더라? 확률 변수 X더라. 그러니 이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가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한번 시행했을 때 얻게 되는 점수. 맞습니까? 따라서 얘에 대한 확률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해줄게요. 98에 70이니까 36분의 3이 될 거고요. 이 친구 36분의 18이고요.
이 친구 36분에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합해서 1이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하셔야 되고, VX를 그냥 바로 구하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VX는 X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뭔가 이상하다. 근데 사실 이상한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우리가 왜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19라는 걸 이제 제곱해서 그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식으로는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건 2x야, 단순한. 그러면 x제곱에 대한 것도 구해야 되니까 요 위에다 쓸게요. 얘 1이야. 얘는 100이야. 얘는 19 곱하기 19가 되겠죠? 그러니까 19 하게 되면 81이고요. 얘는 171이 될 거고, 9에다가 1이 될 거야. 그럼 얼마? 36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리는 파악이 되죠?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여기 있는 건 19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구하는 건 맞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할 때에는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얘는 10이야. 그리고 얘는 19야. 근데 이걸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관계식을 만드는 거죠. x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하고 싶어. 근데 첫 번째는 y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뭘 처리를 했더니 1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9y 더하기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그냥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상 이런 숫자들의 관계를 자꾸 보다 보면 이러한 관계식이 경험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던 건데요. 맞아,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 이 식들이 어떤 규칙성이 눈에 보이는 규칙성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지 않고 단순하게 아까 첫 번째로 했던 그 풀이대로 풀었을 확률이 매우 크다. 자, 근데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x가 1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y에 뭘 대입해야 될까? 0을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 x에 뭘 대입해 볼까요? 아, 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돼. 그럼 y에는 뭘 대입하면 될까? 1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 9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10이야. 그 다음, x에는 19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y에는 뭐가 들어오면 될까요? 그렇죠. 2가 들어오면 돼. 괜찮아? 그럼 부담이 확 줄어들죠.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분산은 뭘로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얘로 구할 수 있다고. V에 9y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81에 V에 y로 구할 수 있겠다. 그럼 y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뭔데요? 당연하지. 얘는 y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는 거야? y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여기 전체에 뭘 곱하면 돼? 81을 곱하면 돼요. 그래도 계산식이 복잡한 건 맞아. 근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걸 공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너희는 확률 변수를 보고 관계식을 하나 떠올려서 내가 편한 계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적에 있는 확률은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36분의 3이고요. 그 다음 36분의 18이고요. 36분의 얼마? 15가 되겠다. 그리고 y로 바뀌어요. 0, 1, 2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얘는 토탈 1. 됐어요? 좋아. 자, 여기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평균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곱하면 끝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y는 36분의 18 더하기 30입니다. 얼마예요? 48이야. 얼마? 6분의 8이 될 거니까 얘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치? 12로 할 걸.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미 구했으니까 뭐 제곱해주면 끝날 것 같아. y의 제곱부터 합시다. 0, 1, 4. 얼마예요? 36분의. 18에 더하기 60이더라. 그럼 얘는 36분의 78이더라. 얘는 6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지? 그러면 6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6분의 얼마?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요걸 제곱해야 돼요. 9분의 얼마야? 16이 될 겁니다. 통분해야 되겠죠? 얼마로 통분할 수 있어? 18로. 그럼 3 곱할 거니까 얘는 39가 될 거고요. 빼기 3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18분의 요거 뺄 거니까 얼마예요?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18분의 7이라는 분산이 어떤 분산이야? 요 VY에 해당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18분의 7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80.

41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 그러면 9로 할수 있겠네요. 92가 될 거고 99 82가 될 거니까 81이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얼마? 6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솔루션으로는 어쨌든 x에 대한 제곱을 해야 되고 그게 19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 물론 20 빼기 1 곱하기 20 빼기 1로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곱하면 뭐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20 빼기 1에 1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400이고 빼기 20에 빼기 20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360을 구하는 건뭐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얘하고 또 얘를 곱해야 되잖아. 물론 약분한 값으로 곱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또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 보면 천의 자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관계식을 유추해 봐야 되겠다. 그 관계식 유추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12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로 들어갑니다.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곱하기, 뭐 더하기, 계산들이 좀 그랬었죠? 근데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항분포로 들어갈 건데 이항분포는 저번에 핵심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포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B에 NP라고 하는 이 이항분포의 표현에서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나오게 된 거는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확률 변수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횟수로 했단 얘기야. 이항분포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같은 시행을 N번을 해요. 근데 그 N번 중에 내가 한번 시행하고 또한번 시행하는 것들이 다 독립시행입니다. 그럼 내가 한번 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예를 들어 6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시행했어. 두 번째 시행했어. 세 번째 시행했어.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걸 확률 변수로 원하는 게 나오는 횟수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쓰게 되면 0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이항분포는. 왜? N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게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두번 나올 수 있고요. 쭉 가서 얼마까지 가야 돼요? N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중간 어딘가에 R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원하는 게 R번 나올, 그 R번 나올 사건의 확률. 되시죠? 어떻게 해야 돼? N번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서 N번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R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위치를 선정하는 NCR이 곱해줘야 되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까 6분의 1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걸 만약에 P라고 해요. 그럼 P가 몇 제곱? R제곱이 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렇지. Q에 N-R제곱이 오더라. Q는 당연히 1 빼기 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확률들이 되는 건데, 얘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다 곱해져서 더한 게 뭐가 된다고요? 얘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풀던 x제곱을 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또또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게 분산인데 그걸 간단히 하면 이게 된다고요. 근데 교육과정상 그 원리에 대한 거, 식 전개에 대한 건 유도하는 건 배우지 않고요. 얘들의 결과만 외우는 거예요. 그럼 너 여러분들이, 선생님 요즘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가끔 학교에 습관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 공식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건, 이 확률이 나오게 되는 그 식의 형태, 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항분포의 개념은 요걸 바탕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갈 길이 또 멉니다.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화돼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한 번에 시행.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P로 일정해. 독립시행이야. 12번을 반복해. 아,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구나.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A가 원하는 게 나오는 횟수인데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그냥 이항분법의 뜻이야. 그러니 얘는 B의 평균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12, P. 이걸 통해 평균 분산 구하면 돼. 근데 아까 말했죠. 평균 분산 구하는 건 별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이항분법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다섯 번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전체 몇번 중에? 12번 중에 다섯 번이 나옵니다. 뭐가요? P가요. 그 다음 Q가 일곱 번이 나오겠죠. 괜찮아? 밑에 건. 12번 중에 6번이 나와요. 뭐가? P가 6번이 나오고요. Q가 6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다? 7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항분포에서 오히려 더 출제하기 쉬운 형태예요. 왜? 평균 분산은 누구나 다 풀거든. 근데 각각에 대한 확률을 이용해서 뭔가 식 연산에 대한 과정을 집어넣은 문제들이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요 P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Q가 나오는데 이 Q는 어떡합니까? 어차피 Q는 1-P야.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눈에 보이게끔 이제 편하게 정리하려고 Q로 한 것뿐이지, 나중에 처리할 땐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1 빼기 P로 해줘야 돼. 약분하자. Q 하나 남아요. 약분하자. P 하나 남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12 컴비네이션 5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2 컴비네이션 6을 처리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봐봐. 8 컴비네이션 3. 그럼 저도 이제 계산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3, 2, 1분의 8, 7, 6이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아, 7, 8에 56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뭐요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 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5, 4, 3, 2, 1분의 12, 11, 19, 8. 물론 여기에도 그러한 형태가 비슷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번분수 약분이 쉽게 되긴 하겠죠. 그치? 근데 사실 요 정도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컴비네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12 컴비네이션 5다. 밑에 그렇죠. 5팩토리아.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 뺀거 얼마? 7팩토리아. 위에 뭐가 와요? 12팩토리아.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 12 컴비네이션 6으로 하게 되면 요거 얼마예요? 6팩토리알. 6팩토리알. 요거 위에 12팩토리알. 괜찮지? 바로 약분하잖아. 됐죠? 요렇게 약분해요. 6이구나. 요렇게 약분해요. 7이구나. 아, 얼마? 바로 나오네. 7분의 6입니다. 따라서 7분의 6에. 그 다음 위에는 Q가 있고요. 밑에는 P가 있습니다. P분의 Q가 있고 7분의 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해줄까? 자, 그럼 요거 이제는 바꿀 수 있다. 1-P로 바꿔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약분해줘. 이런 식으로. 그럼 3-3P가 될 거고요. P 이항합니다. P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4P는 3이 될 거니까 P는 얼마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13번 이렇게 처리하고요. 14번으로 갑니다. 대놓고 이제 이항분포라고 했죠? 해보자.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대요. 얘도 똑같아. 얘도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로 이걸 표현해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n, 5분의 3이니까 n번 시행을 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건 5분의 3이더라. 맞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써봐. 3 곱하기. n번 중에 두번 나와야 돼. 뭐가요? 5분의 3이 두번 나오고요. 5분의 2가 n-2번 나와야 됩니다. 됐죠? 아, 좋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n번 중에, 잘 봐요. n-2라고 하는 건 컴비네이션 성질에 의해서 얘 뭐라고 바꾸는 게 좋아? 2로 바꾸는 게 좋겠지. 안 바꾸면 안 돼. 5분의 3에 대신 여길 주의해야 돼요. 요건 내가 컴비네이션의 계산 결과로 똑같은 거라 n 컴비네이션 2로 했지만 뒤에 있는 확률까지 요걸 2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2라고 한다? 말도 안 되죠.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할수 있는 친구들은 실수할 수 있는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n 컴비네이션 n-2에다가요. 5분의 3에
n-1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요걸 n 컨비네이션 2로 바꾸세요. 알겠지? 주의해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실수가. 그다음 5분의 2가 될 거고, 얼마예요? 2가 됩니다, 2.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5분의 3, 이거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처리하자. 인컴비네이션.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다 묶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분모가 이제 조금 거슬리잖아. 그럼 5가 2개 있고요. 5가 n-2개야. 5가 n개야, 무조건. 얘도 5가 n개예요. 맞아? 5 없어요. 괜찮지?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여기 있는 건 3의 n-2제곱인데, 여기는 3의 제곱이겠죠? 나눠주면 3의 n-4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3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또 빼줘. n 얼마다? 5가 되더라. 거기에 2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근데 2 어차피 넘길 거긴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쓰자. 2에 n-2제곱이고 요거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 2에 n-4제곱이 될 거다. 자, 근데 여기에는 2 넘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 자, 그랬더니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n의 값이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성립을 해야 된다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이항을 시켜보세요. 적당하게. 어떻게 돼? 3분의 2에다가 요대로 놓으면 막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아니야. 3분의 2에 n-5제곱인데 얘 오른쪽 뭐예요? 1이야. 그러면 어떠한 수의 거듭제곱을 해서 1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n값은 5가 나와서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밖에 없어. 그치? 따라서 n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의 n의 값은 5가 됩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어디에도 이항분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항분포라고 유추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세요. 첫 번째, x가 뭘로 시작해요? 0으로 시작해. 아, 0? 그럼 이 0을 넣는 대표적인 분포는 이항분포야. 왜? 내가 n번 시행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는 게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걸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가 96까지 쭉 이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 96을 보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 96 컨비네이션 X구나. 그러면 내가 96번에 시행을 할 건데, 그 중에 원하는 사건. 걔가 몇번 나왔다? X번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저식을 변형을 해야죠. 96 컨비네이션 X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 뒤에 어떤 거에 X제곱과 어떤 거에 96-X제곱으로 묶어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3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좋은 힌트야. 그럼 얘는 3으로 이렇게 묶이면 돼. 어? 선생님, 그럼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96-x제곱이잖아요. 이걸로 가능한 거 뭐밖에 없죠? 1. 이렇게 하면 돼. 괜찮죠? 그럼 선생님 보세요. 4의 96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걸 그냥 쪼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4의 몇 제곱? x제곱. 4의 96-x제곱. 그럼 분모를 곱하면 4의 96제곱이 되잖아. 알겠니?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랑 똑같아요. 이항분포에 그냥 기본적인 식을 쓴 거야. 따라서 b의 몇 번의 시행? 96번의 시행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이 문자가 같아지는 걸 찾아야 됩니다. 얼마예요? 4분의 3이야. 이렇게. 그럼 다 구했어요. 평균 어떻게 돼? 요거 두개 곱하면 되잖아. 24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러니까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72가 평균이 되고요. 그다음 분산은 여기 있는 72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지? 4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왜? VX는 시그마 제곱은 NPQ잖아요. 근데 이때 NP가 뭐예요?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은 이미 구했지, 우리가. 그럼 거기에 Q만 곱하면 분산이라니까. 따라서 18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하래요. 정답 얼마야? 90이죠, 9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다른지 보고, 일반적으로 컴비네이션의 형태로 다 나와요, 이 양분보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처리할 수 있겠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식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컴비네이션을 원래 우리가 이제 팩토리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한눈에 보이진 않아. 하지만 한번 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정확히 컴비네이션으로 바꿔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양분포가 될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힌트에 맞게끔, 아, 얘는 이 양분포의 형태일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되는 분포의 형태가 나오니까. 16번으로 갑니다. 이상환경변수 X가 이 양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의 제곱은 VX를 만족시키더라. 아, 그럼 얘도 이제 어쨌든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예요. 관계식으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평균은요. 14 곱하기 P예요. NP. 맞지? 얘를 제곱해. 얘는 14 곱하기 P인데요. 거기에 뭐까지 곱해야 돼? 1-P라고 하자. 굳이 Q를 그냥 끌고 올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있는 거 처리할 거 처리합니다. P 하나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 하나 날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4 곱하기 P가 남고, 오른쪽은 1-P가 남겠다. P가 바로 나오네. 15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P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60 곱하기 P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 그냥 곱하면 되잖아. 얼마? 4가 되겠구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걸왜 굳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했을까요? 뭐 당연히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겠거니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건 확률이죠. 그럼 확률의 기본적인 값은요, 0부터 1까지야. 0부터 0이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처리하려면 뭘로 나눠줘야 되죠? P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나눌 때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1-P라고 하는 걸 내가 써서 만약에 이걸 이항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항을 할수 있더라라고 처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넣어놓은 거다. 17번.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의.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읽어봐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하는 건 n번이 될 거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그 원하는 사건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실제 이 양분포를 할 때는 B에 N번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거 6분의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 별거 아니죠? 의미만 해석을 잘하면 돼. 그럼 거기에 있는 기대값이 3분의 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6분의 1은 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항해야지. 넘어가. 8. N은 8이야. 그럼 이 시행에서 1의 눈이 n-2번이니까 이거 몇번 나온다? 6번 나온다. 그러면 얘는 지금 평균 분산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 몇 번에 대한 걸 묻고 있죠. 처음에 제가 핵심 포인트에서 짚었던 그 내용이잖아. 8번 중에 몇 번? 그렇지, 6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몇 번이야? 6분의 1이 6번. 6분의 5가 몇 번이에요? 2번이더라. 됐습니까? 얘도 처리해야죠. 얘 뭐야? 8 컴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건 6의 8제곱이 되고요. 얘는 25가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P에다가 6의 n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의 n제곱에서 n은 8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모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할수 있겠죠. 7, 8에 56이니까 28. 그 다음에 얼마 곱해요? 25를 곱하잖아. 이렇게 되고 140이고요. 그다음 10, 그다음 5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요거 처리하면 700입니다. 700. 됐죠? 따라서 700까지만 적으면 된다. 왜? 6의 8제곱 여기 6의 8제곱으로 없어질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해결을 또 해봤고요. 바빠요, 바빠. 뒤로 넘어갑시다. 우리 18번. 조금 그래도 이상한 결변수보다는 좀 수월하죠. 그죠? 이 양분포가 그나마 편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n번을 반복한대요. 두 개를 던지는구나. 그러면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일단 표본 공간은 6 곱하기 6이 되겠다. 그죠?
근데 얘를 n번 하는데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 다르게 나오는, 그리고 횟수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내가 한번 했을 때 원하는 게 나오는 확률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6 곱하기 6이야, 36이야. 그 중에 같은 게 나오는 게 6가지 종류입니다. 1부터 6까지. 그럼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는 6분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률 변수 6x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에 6x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아,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두 개가 어떻대요, 또? 같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식을 맞는 거야. 뭔가 계산식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건 b에 얼마예요? n번이잖아. n번 중에 내가 원하는 거 6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2에 x를 구해볼게요. 요거 두개 곱하면 되겠지? 6분의 5n.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요, 분산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의 식을 정리를 합니다. vx는 빼기 2x의 제곱이겠다. 그치? 요거예요. vx는 6분의 5n에다가 6분의 1 곱하면 됩니다. 36분의 5n. 자, 얘는 내가 몰라. 그지? 그리고 얘는 얘 모르고요. 빼기. 요거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36분의 제곱하니까 25n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n 요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2의 x 제곱은 36분의 5n이고요. 더하기 36분의 25n 제곱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리가 또 돼야 돼. 2의 6x라고 한건6 곱하기 2의 x입니다. 그럼 2x는 아까 6분의 5n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뭐야? 5n이라는 거야. 얘랑 요거랑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니까 36분의 5n 더하기 36분의 25n 제곱이 같더라. 다행인 건 지워질 게좀 많죠? n.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양변에 그냥 36을 곱해 볼게요. 36은 요건 1이에요. 요거 곱하면 요것만 남아. 5n. 됐니? 넘어가요. 35야. 그럼 35는 5n이잖아. 따라서 n은 얼마예요? 7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항분포에 대한 것들을 좀 계산 과정이 긴 것들만 제가 쭉 풀어봤습니다. 아, 여기 고난도에는 계산 과정이 이렇게 심플한 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내신 시험에서 막 이런 형태들로만 23사 문제가 꽉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난도는 말 그대로 1등급을 노리는, 그리고 1등급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를 노리는 친구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변별력 있는 문항들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뭐한두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걸 거고, 요 중에 뭐 한개 정도? 요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시험범위 중간 기말 나눈다면 그 안에 요 정도의 난이도가 한개 아니면 뭐두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약간 학교가 좀 내신 변별하기가 어려운 학교다. 그럼 뭐한 세네 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마무리되면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통계 파트 첫 시간에요. 두 가지 흐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확률 변수가 있고, 여기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만 이제 필기를 할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연속 확률 변수는요, 당연히, 키, 몸무게, 온도, 이런 것들, 연속된 것들에 대한 확률 변수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함수, 그 확률들을 대응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바탕으로 하는 함수의 이름은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은,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진리

함수는요, 정의역이 딱딱 끊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얘는 연속이잖아.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실수의 일부야. 실수 전체 중에 일부 끊어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그럼 얘는 연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요 구간이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무슨 그래프? 선 그래프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러한 선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는 유독 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만 간단히 짚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여기 확률 변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그럼 이 전체의 면적으로 우리는 확률을 구하게 되고요.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체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넓이가 1이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럼 이 부분에 뭘 구하면 돼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X는 알파란 직선과, X는 베타란 직선과, 그 다음 F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와,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곧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아, 내가 면적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겠다. 그러면 적분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곡선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대수 안 배웠어도 적분이라는 건 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이 돼요, 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결국은 곡선에 대한 것들을 구하기 좀 쉽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굳이 내가 적분이라는 걸좀더 심오하게 물어볼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인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요, 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예전 선배들의 기출문제에서는 원의 일부가 나오기도 했어요. 왜? 원도 약간 곡선이기는 하지만 원의 일부가 원이라고 딱 특정 지어주면요, 원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지? 그래서 원의 일부를 섞어서 낸 경우도 있긴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연속 확률 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분포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규 분포는 n에 0,1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니, m, 시그마 제곱. 자, 이걸 표준화한 게 뭐예요? 0,1의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하는 공식도 아셔야 돼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걸 통해 0,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에 대한 곡선. 가장 특징적인 게 뭐야? 종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대칭성을 띱니다.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요 전체 면적의 넓이가 1이거든요. 얘가 점근선이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전체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1이야. 근데 얘가 대칭이래. 그럼 요 한쪽이 얼마라는 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 알겠지? 자,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양수 A에 대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Y,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요. 자, 그러면 요걸 구하기 전에 당연히 A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면적을 구해야 된다. 따로따로 해서 하자. 얘 A 곱하기 A예요. 근데 그거의 절반이야. 2분의 A제곱. 자, 얘 A 곱하기 A예요. A제곱. 자, 얘는 2A에 A 곱해. 2A제곱의 절반이니까 얼마? A제곱이야. 세개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것 자체가 요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그 넓이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요. 얼마? 2분의 5A제곱이 1이더라. A제곱은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파트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에 대한 그 면적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범위에 대한 걸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값을 이용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X 빼기 A. 2분의 A가 될 거고요.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다. 자, 그럼 이거 처리합니다. 얼마예요? 2분의 A가 될 거고요. X. 이거 더해 얼마? 2분의 3A가 되겠다. A를 막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요거에 대한 걸 먼저 체크를 해보자. 여기야. 됐죠? 그 다음, 2분의 3A는 또 여기야. 얘를 A로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자, 원래 A 곱하기 A 했던 게요 전체였는데, 그거의 딱 절반이잖아요. 중간이니까. 그럼 요게 A제곱이었거든?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2분의 A제곱이야. 또 하나, 또 하나. 얘가 이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지죠? 우리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면적을 구할 때 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그럼 이걸요,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얘들의 넓이는 몇 조각이 되는 거다? 네 조각이 된다. 그럼 여기 아까 넓이 얼마였지? 2분의 A 제곱이었어요. 그럼 2분의 A 제곱에 곱하기. 얘가 절반으로 나눠졌고, 요만큼이니까 얘는 4개 중에 몇 개야? 3개야. 8분의 얼마? 3A 제곱. 그럼 요거랑 더해요. 8분의 4야. 얼마? 8분의 7A 제곱이 되겠다. 됐습니까? A 제곱 얼마예요? 5분의 2가 될 거니까.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8분의 7에다가 5분의 2를 그냥 바로 넣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예요? 20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바로 A 값 구하려고 했으면 막 근호 끌고 와야 되고 그 근호에 대하여 막안 봐도 뻔하죠. 상상하고 싶지 않아. 자, 20번으로 갑니다. A, B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더라. 자, 얘의 특징을 먼저 봐야 됩니다. 0부터 A까지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그래프는 0일 때 0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되고 B를 넣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 6분의 1이야. 이렇게. 대체 B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여기 6분의 1이죠. 그럼 B부터 A까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0부터 B까지, 그럼 0부터 B까지 요거랑 B부터 A까지 요게 넓이가 같대요. 이렇게 같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막 미지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는 내가 모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치? 근데 이두 개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한게 그냥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통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이렇게 써볼까? 밑변 곱하기 6분의 1을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했겠죠? 그게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그 다음 오른쪽은 밑변 곱하기 6분의 1을 했어.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떻대? 같대. 이 밑변은 여기에 대한 거고요. 얘는 여기에 대한 거예요. 뭐 물론 문자 B, AB를 이용해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관계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관계.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처리돼요. 자, 그러면 요거 밑변에 뭐 A 밑변이라고 하고 요거 B 밑변이라고 하자. A의 밑변의 값은 B의 밑변의 요거 넘어가. 몇 배란 얘기예요? 두 배란 얘기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더 어때야 되는 거야? 길어야 된다는 얘기야. 0부터 이렇게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가 되더라. 근데 몇대 몇? 2대 1이 돼야 된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는 건딱 요거라고요. 됐지? 그러면 이제 이게 B였잖아. 그럼 A 빼기 B라고 하는 요 간격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B야.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이 면적의 넓이가 이제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넓이 같다고 했잖아. 하나만 해. 요것만 구하자. 요게 얼마일 거니까? 2분의 1일 거니까. 따라서 2분의 b 곱하기 6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b는 얼마야? 6이 될 거야. 그럼 요게 6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간격이 3이고요. a는 그럼 얼마 나와요? 9가 나옵니다. 좌표니까. 따라서 A 더하기 뭘 구하래요 지금?

b를 구하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 15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연속 확률 변수로부터 출발한 확률 밀도 함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적분을 이용한 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형태로 깎인 것들로 나올 거다. 그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삼각형, 사각형, 그죠? 그럼 그것들에 대한 넓이를 이용한 어떤 관계식을 꺼내야 될 텐데, 그들 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밑변에 대한 길이 b라던가, 아니면 아까 그 바로 직전에 풀었던 요걸 절반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몇 개를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 전체 넓이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섞이고 그중에 미지수가 한두 개씩 들어가고 하면서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정규 분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거의 뭐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좀 정해진 틀이거든요. 근데 요런 파트는 기하적인 걸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형에 대한 것들, 넓이에 대한 것들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뒤에 퀴즈 나가거든요. 열심히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고, 그러니까 중단원 10에 해당되는 문화 변동잉을 한 시간 동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단원 오늘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네요. 문화 파트는 08에서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문화의 태도, 그리고 관점까지 여기 정말 내신은 네 문제 그냥 출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사회 문화 양상은 그렇지 하위 문화 중심으로 수능은 출제되지만 우리 내신 대비를 한다면 하위 문화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문화도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유형까지도 우리가 예전 문제들 끌고 와가지고 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있고요. 그렇죠, 요인.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재적 요인이 있죠. 발명, 발견, 전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문화 동화의 모습으로. 쉽죠? 그렇죠? 또는 병존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통합사회에서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융합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다 섞어서 한 문제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요인만 가지고 따로 하나, 그리고 양상만 가지고 하나, 또는 섞어서 하나, 예, 이 범위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 가운데서 특히 문화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 지체는 이 수능으로 따지자면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문화 지체나 기술 지체를 가지고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예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그리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

4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학습 목표 볼게요.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그쵸?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 3가지.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뭐 공부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랑, 그리고 그 문화 요소가 외부로부터 와서 문화를 변동시키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회 내부에서 그냥 표시하면 되지.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 하나가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어렵지 않죠. 하나는 발견이고 하나는 발명인데 얘가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 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 얘가 발명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발견이 되죠. 원래 있었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면 뭐요? 석유. 원래 있었다고. 예. 신세대 제3기층 배사구조라고 하는 곳에 얘가 있었다고. 그래서 얘 시추 기술이 나오면서 얘가 뻥 하고 찾아냈습니다.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의 우리 문화를 우리 사회 문화를 변동시켰죠.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내연기관의 엔진으로 쓰고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배뭐 이렇게 배를 움직이게 하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문화를 변동시켰습니다. 얘를 찾아냄으로써. 또 있어요. 예,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인터넷이 발명됨으로써 문화가 변했잖아. 그렇죠? 더 이상 편지 써서, 예, 종이에다 써서 이게 이제 감성을 돋고 이제 아, 그만큼 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이제 남았죠. 더 이상 그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게 필수적인 예, 소식 전달하는 매체가 이제 아니게 되었잖아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인터넷도 썼지만 이 발명의 대상은 여기 이게 인터넷은 기술이죠. 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하지만 발명의 대상으로는 뭐 비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 좀 어색해. 이슬람교 발명했잖아. 좀 어색해. 대통령제를 발명했거든? 어색해. 그런데 발명 맞습니다. 없었잖아, 대통령제. 그런데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명한 거야. 대통령제도 발명한 거고, 계몽 사상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대상에는 물질 문화뿐만 아니라 비물질 문화, 무슨 사상, 종교, 제도, 이런 것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돼. 이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발명됐다고 하죠? 그쵸? 예, 무슨 국방, 이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컴퓨터끼리 막 이렇게 연결했던 시스템이 이게 너무 유용하니까 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 거야. 미국 안에서.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지. 그 문화 요소가 우리한테로 딱 넘어와서 우리 문화도 변동시켰습니다. 바깥에서 왔잖아.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전파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가겠습니다.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 전파.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접촉하거나 교류한 결과 다른 문화 요소가 전해져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그죠? 인터넷 기술이 미국에 있던 게 우리로 왔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왔어. 그런 것들. 그게 전파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보면,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그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와서 알려줬어. 그러면 직접이지, 그치? 그래서 교역, 전쟁, 정복, 부족 간의 혼인 등으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긴 전파인데 어떤 전파? 직접 전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래요? 매개체.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서적을 통해서 알게 돼. 종이 만드는 기술을 적은 뭔가 문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문서를 읽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안에서 문화 요소와 관련된 여기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들어오고요. 이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조금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가? 아니지. 이번에 확실히 그냥 정리해 보자고. 얘를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이 있는 거야.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네,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쓰지 않았어.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알파벳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렇지,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이 들어왔어요. 또 책이 들어왔어. 근데 막이 알파벳이 써 있고 그거 어떻게 읽는지 이런 책이야. 책을 보고 이 알파벳을 익히게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전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 저렇게 문자로 기록한단 말이야?라고 체로키 부족이 여기서 자극을 받았어. 와,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와,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구나. 저기에 따서 우리는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야지 해서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자극 전파야. 그래서 자극 전파는 알파벳에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오고 여기에 와, 저렇게 기록을 하는구나. 자극받아서 체로키 문자를 발명한 거거든.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말해. 전파와 발명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얘네 셋을 구분할 때 봐. 이 직접전파는 알파벳이 들어왔지. 간접전파도 어쨌든 간접, 서적을 통해서 알파벳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는 체로키 족한테 알파벳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야. 알파벳 자체를 쓰지 않지. 아, 저렇게 기록하고, 아, 저런 형태로 A, 뭐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는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들어왔고, 직접 들어왔고, 간접 들어왔고, 아,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만 들어와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이제 한번 이거 전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제시문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찾아볼까?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멈춤 하고 해보십시오. 각국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 A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그 드라마 배경이었던 전통음악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 전통음악이 무엇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 뭐예요? 그렇지. 반드시 힌트 줍니다. 간접 전파. 끝났어.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을국의 유학으로 온 비국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전통 의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한 을국 대학생들이 이 전통 의복을 구입해서 입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 전통 의복이? 유학생들이 입으면서 보여준 거지. 직접 들어온 거죠? 이게 간접이고 얘가 직접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을 본 병국 요리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을 봤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C국의 전통 음식이 들어왔어. 만약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전파야. 그런데 여기는 C국의 전통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야. 전통 음식에 착안을 했다. 저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음식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전파야. 여기 인터넷에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국 전통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간접전파가 되지만 여기에 착안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이디어만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멈춤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예.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춤하고 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C국은 이웃나라 방역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저렇게 방역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뭐겠어요? 그렇지, 자극전파야, 자극전파. 여기도 아래도 보면,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네. 아래도 볼까요? 쭉 가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도 쭉 보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이디어만 보면 막 이제 그냥, 아이디어다! 자극전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럴까봐 이거 가지고 온 거거든? 첫 번째 자극전파 맞지? 그치? 두 번째는 어때요? 아니잖아.

0: 지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1: 세 번째는 자격증 파 아니지.
0: 아니야.
1: 네. 얘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자격증 파가 아닙니다.
0: 왜?
1: 자극 전파. 여러분, 전파가 뭐라고 했지, 방금? 외재적 요인. 다른 문화 체계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외재적 요인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 번째 봐. 미국의 군인들이 야외 훈련 중에 여기 철제 투구에다가 막뭘 끓여 먹었나 봐. 와, 이게 막 온도도 유지되고 지글지글 잘 끓었나 봐. 오, 여기다 먹으니까 되게 좋은데? 그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발명이야. 와, 여기다 하니까 좋구나.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뭐다? 발명이 됩니다. 이 전파가 아닌 거야.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 얻어야 전파지. 그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시국은 나무를 이용해서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 여기다 싱싱싱싱 하면 악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렇지, 그냥 현악기를 만들었어. 발명한 거야, 발명. 외부 문화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닙니다. 예,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자극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자극전파로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거 아니다.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을국,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 비국, 다른 나라. 음식 만들 때 앞치마 두르는구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등 청결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에서 을국 사람들이 비국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극전파가 맞지. 그치? 하나 더 가볼게요. 시국에서는 최근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내진 설계 방식이 개발되어서 널리 보급이 되었어요. D국의 한 건축가가 이 C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C국의 내진 설계, 외부 문화 요소지. 거기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최초로 안전한 쇠로부터 안전한 건축 방식을 고안 발명해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 얻어서 발명해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자극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동안 나왔던 거쭉 모아봤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아마 그 함정처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을 다 정리했습니다. 발명 발견, 그리고 전파들까지 살펴봤는데, 실제 이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재적 요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A, C, D의 응답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다 뭐라는 거야? 왜냐하면 발명, 발견이 내재.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기 발명, 발견, 직접, 간접, 자극. 세 개는 외재. 두 개는 내재.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내재적 요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개가 응답이 일치한대요. 그럼 얘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로 응답이 일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C, D가 외재적 요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B하고 E가 내재적 요인 발명과 발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뭐지? 그렇죠. 발명입니다. 발명. 그런데 발명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나타나? 아,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계속 봤잖아. 여기서 봤잖아. 여기. D국의 한 건축가는 C국을 여행하던 중, 와, C국 저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와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만들어내지는 것은 발명하고 자극전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요 질문에 대해서 세 개는 응답이 일치하고 두 개가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 B, D 두 개가 예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B가 뭔지 알겠네. 내재적이면서 여기가 발명. 그렇지. 그럼 E가 발견 된대. 그렇죠? 그 다음에 D가 뭐가 되겠어요? 자극 전파. 그러면 A하고 C

전파, C는 간접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두 번째, D는 B와 달리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맞는 얘기죠. 그쵸? 그대로 자극 전파에 대한 의미 설명이 나왔습니다. 맞고요. 한 사회 내에서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아름다움을 처음 알게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 저 원래 대리석이 있었는데, 와, 저거 이렇게 깎아서 하면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튼튼하고 잘안 깨지고 이걸 찾아내게 된 거지. 그치? 뭐라고 해야 돼? 발견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해, SNS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통 음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것. SNS를 통해서. 간접. 그쵸? 간접.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A, B, 그 다음에 D, E는 아니요라고 일치하고 얘만 네라고 하겠지. 그쵸?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출제한 건 우리 수능강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 한번 해볼까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문화 변동에 뭐라고 나왔어? 요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 개인데 뭐냐면 발견, 발명, 직접 자극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예, 아니요 중에 하나다.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야,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뭐냐면 C와 D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직접 전파가 있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직접 전파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도 직접 전파 아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이둘 중에 아, 직접 전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외부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회의 문화 변동의 요인. 외부 사회로부터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게 뭐냐면 내재정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랬더니 여기 가서 내래. 어? 그러면 C, D 중에 C가 직접 전파가 될 수가 없네요. 이거 내재정 요인이니까. 따라서 D가 직접 전파가 되겠구나. 얘가 직접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 아, 기억이 얘구나. 기억이 얘군요. 예, 이거냐?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이 아니오군요. 얘가 아니오.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B하고 C는 내재정 요인이네. 그러면 A가 하나 남으면 A가 뭐예요? 여기가 네, 예라고 했으니까. 내재정 요인이 예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문화 요소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낸 거. 발견. 여기서 예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B가 발견이고 C가 발명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 찾아서 보시면 되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 학교 시험이면 요인 하나 따로 그리고 양상 하나 따로 그리고 같이 묶어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될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래에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야. 문화 변동의 양상은 강제성,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너무 쉬운 개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사회에 강제적으로, 니네 일제 식민지야. 이제 너네는 일본어 써야 돼. 강제하는 거야. 니네 이름도 일본식 성명으로 바꿔야 돼. 강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적 문화접변이죠, 뭐. 강제적 문화접변. 그러면 거부가 나타나게 되죠.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뭐 우리의 의복이 예전에 한복 이런 걸 입다가 이런 의복으로 바뀌게 된 거. 그래서 뭐 여자 치마 입었다가 다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된 거. 편하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자발적 문화 접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고 한번 써볼게.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이렇게 씁니다. 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 그리고 외부의 문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접해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바로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한글 쓰고 있는데 외부의 문화 요소가 와서 일본식 성명 써라고 하는 거지. 거부와 저항이 나타나서 안 받아들이면 문화 변동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둘이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건네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부해 버려. 예, 이건 문화 변동이 아니니까 거기다 안 써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해 버리는 건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A 썼는데 A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화 변동이라고 하지 않죠. 둘이 만나서 둘다 쓰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둘이 만나서 우리 게 사라졌어. 그럼 문화 변동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B만 남을 수도 있고, 둘이 만나서 둘이 막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나. C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문화 변동의 양상 또는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우리 한글 쓰고 있는데 영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글 간판하고 영어 간판 그리고 교통 표지판에도 한글로도 써 있고 네, 일산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고 표기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걸 병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게다 사라졌어. 그리고 외부 문화 요소로 가는 게 이걸 동화라고 하죠.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우리 원래 불고기 먹고 있었는데 햄버거 들어와 가지고 햄버거 안에 불고기 넣어 가지고 불고기 버거 하고 만든 거야. 이건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원래 외부 것도 아니야. 이런 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흡수되어서, 흡수 이게 키워드입니다. 흡수되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둘이 만나서 원래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지. 얘가 바로 뭐라고? 요거. 동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어떻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존재해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원래 한 의학인데 서양 의학이 들어와서 두개 나란히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병존. 세 번째, 기존의 문화 요소와 외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녀. 그러니까 불고기하고 피자가 만났어. 불고기하고 햄버거 만났어. 불고기 버거야. 그 안에 우리 문화 요소도 들어가 있죠. 그쵸?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좀 다른 제3의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표현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예요. 한번 얘네들을 두고 다시 한번만 해볼게. 뭐는 전파된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리나라에 있는 퓨전 요리들이 바로 이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난 거. 제3의 성격, 새로운 문화. 이게 바로 융합이다.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전파된 문화 요소의 정체성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버거가 들어왔는데 그 원래 미국에서 먹던 서양에서 먹던 그 버거가 아니라 그 안에 불고기가 들어간 버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형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달리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고유한 정체성과 그렇지.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양계에 들어왔어요. 외부계 오면 외부계 그대로 와. 그 다음에 동화도요. 외부계 그대로 와. 그러니까 병존이나 동화의 경우에는 전파된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B라고 하면 B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융합은 새로운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서 녹여진 거지. 그래서 변형이 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두 개는

외부 인문화 요소가 그대로 전해진다. 얘는 변형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요, 문화 동화가 나타나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그쵸? 기존 문화 뭐야? A 없어졌지. 그치? 따라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이 됩니다. 없어졌어. 동화가 나타나면. 상실되죠? 그러나 문화 병조에 나타나면 여기 기존 문화 A 있어요. 예. 또 여기 융합 안에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불고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따라서 또 병종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병종과 융합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병종과 동화의 공통점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이거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즉,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선제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 다 됐죠?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구분해 볼게. 병존, 동화, 융합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 뭐,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아, 여기다. 아, 요거는, 잠깐만요. 얘부터 먼저 해보고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하고, 4페이지에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교역을 통해 A국에 갑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교역을 통해서 왔으니까 직접 전파네. 그 결과 A국 종교와 전통 종교, 아니 갑국 종교와 A국 종교가 A국에는 전통 종교와 갑국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그치, 그치. 병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 A국의 갑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갑국 종교와 전통 종교가 함께. B국에서는 전통 종교와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갑국 종교가 결합이 되어서 두 종교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이렇게 됐네. 이게 뭐야? 제3회. 이거 뭐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둘이 만났는데 제3회. 융합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갑국은 C국을 점령한 후 C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했어. 그리고 이걸 어기면 처벌했어. 강제적 문화적 변을 시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진 거야.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어. 그래서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치?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 융합하고 자극 전파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융합을 한번 써볼게요. 융합. 융합은 이렇게 외부에서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에 오! 저렇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막 야채랑 뭘 넣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불고기 넣어서 먹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타난 게 불고기 버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문화죠. 그쵸? 뭐냐면, 원래 이 햄버거 먹던 나라에서는 없었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거. 제3의 문화가 나타난 것이고, 이 불고기 버거 안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 문화가 어떻게? 변형돼서 정착이 된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자극 전파는 어떻게 다르냐? 자극 전파의 예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알파벳. 오, 쟤네 알파벳 쓰네. 그런데 알파벳이 들어온 거야? 아니야. 알파벳에서 와, 자극 받았어.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뭐?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외부 문화 요소가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어. 발명됐어.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그렇지. 융합은 뭐냐면 내부 문화 요소와의 믹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극전파는 그렇지 않아.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 없어. 예. 이게 차이점이라고. 두 개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도 이런 내용도 여러분 헷갈릴까 봐딱써 있는 거야. 일단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의 뭐예요? 요인이야. 그리고 문화 융합은요, 문화가 접한 결과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얘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짐으로써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자극 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새로키 부족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 이와 달리 뭐는 전파된 외래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뭐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 그치? 전파된 요소와 내부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다? 문화 융합이다. 이해돼?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중요한 선지 몇 개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아래 멈춤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서양의 결혼 예식과, 그 다음에 전통 패백의 의례가 결합된 현재 한국의 결혼식이다. 뭘까? 그치, 여기 써놨잖아. 외부의 문화 요소와 내부의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현재의 결혼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한 거. 이거 융합이야, 융합. 이거 병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병존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양식의 결혼으로 막 하는 그 한쪽이 있고, 한쪽은 전통 혼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란히 함께 가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혼 방식은 뭐냐면, 서양식도 아니고, 우리 전통식도 아니야. 여기 전반부에 막 드레스 입고 하다가 후반부에 한복 갈아입고 이거 믹스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융합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뒤에 한복 갈아입고 막 이런 것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닌가? 네. 다음 가겠습니다. 문화 공존의 사례로 문화 공존이 병존입니다. 같은 말이야.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의 침대 문화가 혼합되어서 돌침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그렇지. 이것도 문화 융합이죠. 그쵸? 공존 아닙니다. 이거 봐봐, 돌침대. 이거 원래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바닥이 뜨뜻하고 거기다 이부자리를 깔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침대를 만들어서 그 침대에 온돌을 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방식도 아니고 전통 우리 방식도 아니고 믹스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융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문화 융합이란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 그건 자극 전파잖아. 그치. 이두개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융합이 아니라 자극전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 접변 후에도 자아문화의 요소가 유지되는 거. 어떤 거? 문화가 접한 결과로 동화는 자문화 요소가 사라진다라고 말했지. 그러나 병존에는 우리 문화 요소 있지 뭐. 그 다음에 융합에도요. 불고기, 버거. 안에도 불고기라고 하는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예. 돌침대. 안에도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온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고, 문화 공존,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이다. 아닙니다. 뭐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병존이고, 그리고 뭐 강제적으로 하면 융합이고, 그래?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두 개죠. 문화 동화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하는 이유 자체가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니네 거 버리고 우리 거 따라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 동화가 항상 강제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냥 우리 거보다, 아, 저게 더 편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래 이책 예전에, 진짜 저 어렸을 때, 제 되게 오래된 사람인가 봐. 신문이 세로 쓰기였어, 세로 쓰기. 지금 세로 쓰기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가로 쓰기도 지금 요즘 해독이 안 되는데. 해독이 잘안 되는데. 세로 쓰기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다 가로 쓰기로 이게 편하니까 바꿨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X. 꼭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 공존과 문화 동화의 경우 문화 융합과 달리 외래 문화 요소를 수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존이다. 동화나 융합이나 모두 뭐예요? 외래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거잖아. 여기 병존은 우리 것도 있으면서 외래 게 같이. 동화는 우리 거 없어졌어. 외래 것만 받아들인 거죠. 융합은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버거 들어왔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 모두.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춤으로 유명한 갑국은 A

A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명절에 모여서 즐기는 세모춤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세모춤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갑국의 얘기. 그래서 뭐가 나타난 거지? 그렇지, 병존. 함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국에서는 세모춤의 동작과 원래 여기 있었던 다이아몬드 동작이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고, 요거에다가 요게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랑 얘를 추는 사람은 없고, 얘가 어우러진, 두 개가 믹스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융합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한 사업가는 해외여행 중에서 비국 사람들이 소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것을 보고 귀국하여 물의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물레방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을국의 사업가 뭐한 거예요? 외부 문화에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소로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물의 낙하 에너지로 해야 되겠구나, 착안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죠? 자극전파가 나타났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민자들이 본 것을 봤으니까 여기 직접전파가 일단 있었고요. 됐죠? 예. 네. 이후 물레방아는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던 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매 결혼을 해왔어. 그런데 병국 대학생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시국의 영화를 보고, 시국의 영화를 보고, 네, 연애 결혼 문화를 접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연애 결혼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연애 결혼 문화가 확산돼서 이제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던 기억 나나요? 1번. 갑국에서는 외부 문화 요소의 직접 전파로. 그렇지, 직접 전파 맞죠? 이민자들이 와서. 그래서 문화 병존. 그 춤이 함께 추어지다가 그 다음에 둘이 믹스돼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융합도 나타났죠. 그쵸? 그다음에 문화 동화. 동화는 뭐야, 여러분? 이거 혹시 여기 보고 이 춤과 이 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된 거야? 동화는 뭐야?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융합 여기 이 병존하고 융합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거에 같이 여기 원래 다이아몬드 춤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다가 이 안에도 그렇지, 다이아몬드 춤의 동작 이게 들어가 있잖아. 기존의 문화 요소 사라진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동화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아니야.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네. 이런 문제 은근 헷갈릴 수 있죠.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재 종류인 아니죠. 그다음에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 그렇지, 영화 보고 외부 문화 요소가 하위 문화로 자리 잡은 후에, 그렇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왜 중매 결혼 안 하고? 이제 다 연애 결혼 문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위 문화, 주류 문화도 선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갑국에서도 이 융합되어 나타난 이 춤, 그게 나타났잖아. 다 여기도 발명, 여기도 발명. 새로운 문화 요소가 둘다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 융합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은 뭐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불고기, 버거. 그다음에 체로키 문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갑국에서는 그 다음에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문화 변동으로 인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하였다라고 했는데 을국에서는 소멸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뒤에 4번 문, 100 페이지 5번 문제, 그거 하나 더 풀어보시고요. 이제 문제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야. 첫 번째,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 상실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리고 얘가 선지로 그래도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야? 문화 지체. 이거지. 이게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죠. 물질 문화의 변동속도가 너무 빨라. 물질 문화가 뭔데요? 도구, 기술. 그런데 비물질 문화가 뭐야? 제도, 관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못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은 정말 빨리 발달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이 제도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 새로운 규범은 아직 안 생겼어. 규범 자체도 문화잖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 단원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아노미죠, 아노미.

한번 문화지체만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차량의 수는 늘어가요. 그런데 교통질서 의식 못 따라가. 기술이 뭐야? 물질. 그런데 비물질 못 따라가. 또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인식은 못 따라가. 또 인터넷 환경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는 마련이 못 돼. 다 물질 문화는 앞서가는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 지체. 지체입니다. 되고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 지체, 반대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그러니까 의식이나 제도가 더 먼저 가. 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 얘를 바로 기술 지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후진국에, 선진국의 규범이나 이념이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규범, 이념, 비물질 문화지. 그런데 기술적인 발전이 뒤떨어질 때, 기술이 못 따라갈 때, 이걸 기술지체라고 한다. 하고 우리 수능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한 각국은 산업화를 위해서 서구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였어. 기술은 받아들였어요. 이 물질이죠. 그런데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사회의 규범이나 제도의 유입은 차단했어요. 비물질 문화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렇지, 여기. 규범, 제도, 이런 것들. 이를 통해 각국은 급속하게 중화, 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공에는 부작용이 따랐어. 우선, 각국은 이런 사회로 변했는데, 법이나 제도는 농업사회 그대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공장이 건설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증가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 쭉 가볼게요. 무슨 문제? 방금 봤던. 그렇지. 문화지체의 문제가 나타난다. 앞에 지금 문화지체의 문제가 쭉 기억으로부터 해서 딱 문화지체의 문제가 여기까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게 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약화돼. 기존의 규범이 약화돼.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노미지. 그렇지? 사례로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각국에서는 언제 강조했어? 예.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만 받아들일 테다. 이렇게 한 거지. 받아들인 거죠. 각국에서는 문화지체와 아노미가 발생했다.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 변동은 서구 사회로부터 뭐만? 물질 문화만 받아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문화 변동의 결과 물질 문화에 부합하는 비물질 문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법률이나 이걸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지. 반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선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각국에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겠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제도나 규범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돼. 이건 문화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는 변동하기도 하고, 네. 문화가 변동하기도 하지만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문화는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서구에 뭔가 기술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연결돼서 개인주의적 가치관 제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과 변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들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멈춤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데 이게 기존에 출제됐던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A국, B국, C국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보시면 A국은 특수 기술을 배워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국은 라면을 먹게 되면서 그래서 라면 소스를 뭐 비빔라면을 개발했다. 그다음에 이게 조리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C국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세 나라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다 보시고 어렵진 않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A에서 C국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앞에 우리 문화 지체, 기술 지체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수효과, 기술, 물질 문화야. 라면, 그리고 조리 방법. 이런 거다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으로 해서 풀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지막, 여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해서 문화의 태도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예전에 문제 하나 더 실어봤어요. 비교론적 관점. 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들어간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차이점이 있었죠. 그거 한번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 출제 시그널부터 쌤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DNA의 형태, 인트론의 유무, 그 다음에 발현 조절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발현 조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조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빈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여러 개의 세포들이 분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보기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쌤이랑 개념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빈출 픽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을 비교하도록 할 건데,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체 구성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수능특강의 유전물질 파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유전체 DNA 수와 형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원핵세포는 한 개의 원형 DNA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형 DNA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고리형 DNA, 원형 DNA 하면은 원핵세포고, 선형 DNA 나오면 진핵세포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원핵세포의 DNA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 세포질에 있는 것이죠. 핵막이 없잖아요. 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 존재하지만 이 선형의 DNA는 핵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공간적인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전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결합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면, 원핵세포는 우선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히스톤을 가지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 원핵세포로 나오게 된다면 대장균으로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대장균하고 뭐 사람세포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것,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이 염색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의 인트론 유무를 물어보게 된다면 얘도 인트론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부 원핵세포 있기는 해요. 하지만 쌤이 마찬가지로 대장균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인트론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핵세포는 인트론이 존재한다. 인트론이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단백질을 비암호화하는 부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원핵세포는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위다. 원핵세포에서의 조절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으로 전사된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전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그 조절을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원핵 생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당 오페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진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프로모터에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전사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죠, 여러분들. 좋아. 그리고 이제 조절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전사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의 수가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적어요. 적다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진핵 생물은 많은 종류의 조절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 조절 단백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전사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종류의 전사인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원핵 생물에서 우리가 저당 오페론 배웠잖아요. 저당 오페론에서의 조절 단백질은 무엇이었다? 억제 단백질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저당분해 효소 합성을 억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그 발현 여부가 달라졌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 주변에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죠. 작동 부위에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진핵 생물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조절 부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절 부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근거리 조절 부위도 있고 원거리 조절 부위도 있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RNA 가공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RNA 가공은 쌤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인트론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 있는 애들이 적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RNA 가공도 대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진핵 생물에서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이제 큰 맥으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 줌은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이걸 이제 큰 범주에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발생에서도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지금 수정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포 분열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세포들이 각각의 고유의 그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근 세포, 이자 세포, 근육 세포, 간 세포를 분화된 세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게 되는 거냐면 요 수정란에 있는 유전체와 요 분화된 세포의 유전체가 과연 정보가 같느냐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정보가 같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요 체세포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다.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째서 얘는 모근 세포가 되고 어째서 얘는 이자 세포가 되는 것이냐? 바로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모근 세포에서는 케라틴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하지만 여기 이자 세포에 있는

출린 유전자는 모근 세포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쌤, 그러면 여기 모근 세포에는 인슐린 유전자가 없어서 발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쌤이 뭐라 그랬죠? 얘네들, 수정란과 여기서 분화된 세포들, 얘네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으니까 이 유전자들은 모두 갖고 있는데, 이 모근 세포에서는 인슐린 유전자는 있지만,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 안될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치? 아, 그래서 유전자가 선택 발현이 되면서 이 세포들이 고유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선지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랑 액틴 유전자 뭐 이런 거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이 유전자에 염기서열은 같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염기서열이 같을까요? 당연히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른 것이에요.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당연히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은 다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세포 분화와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대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포 분화라는 것은요,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의해서 그 세포의 분화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 전구세포라는 것이 세포에 결정이 된 다음에 분화된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 순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구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구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구세포에서 유전자가 발현됨으로써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결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일어나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갖는 세포로 분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구세포하고 세포의 결정이 일어난 거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근육세포의 분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생 초기에 배아 전구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배아 전구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든지 간에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근육 모세포가 이제 다핵세포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들이 여러 개 융합돼서 다핵세포가 되고, 근육세포라는 것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가 분화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의 분화가 결정되는지 그 과정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근육세포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그림을 세로로 나타낸 겁니다. 배아 전구세포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화한 근육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인데, 쌤이 아까 배아 전구세포라는 것은요, 어떠한 다양한 세포로 그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DNA에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이오디 유전자라는 것도 꺼져 있고요. 다른 전사 유전자도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현이 안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켜져요. 그치? 켜지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오디 유전자에 의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바로 전사 인자입니다. 전사 인자가 뭐였어요? 그렇지. 진핵 생물에서의 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조절 단백질이 합성이 됨으로써, 생성이 됨으로써 다른 전사 인자들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마이오디 단백질이 요 다른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사 인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얘네들이 또 다른

다른 조절 유전자들을 전사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근육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분화한 근육세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전사인자의 조합으로 얘네들 근육세포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고요. 근육세포에서의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바로 마이오디 유전자입니다. 자,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거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전자, 그걸 상위에 있는 조절 유전자, 이걸 우리는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라는 것은 전구세포로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구세포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인데, 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전사인자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림에도 여러 전사인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이 전구세포에서 전사인자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 세포하고는 얘네들이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사인자 2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전사인자 1, 2를 둘다 가지고 있는 세포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1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없는 애에서, 전사인자 1이 없는 애에서도 전사인자 2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전사인자의 조합이 어때요? 달라지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또 다른 전사인자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 전사인자 3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는 전사인자 1, 2, 3을 모두 갖게 되고, 그러한 세포는 H라는 세포가 된다. H라는 세포로 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1, 3만 가지면 F, 1, 2만 가지면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부터 H까지의 세포들이 모두 다른 전사인자 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인자 조합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전사인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조절 유전자로부터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절 유전자가 전사인자라는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예요. 전사인자 암호화 부위. 그치? 자, 그래서 이 전구세포에서는 이 조절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조절 유전자가 가장 상위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의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쌤이랑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출픽 첫 번째는요. 2점 테스트의 4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ABC가 분화되는 과정과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그림이 조금 형태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수정란에 DNA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ABC로 이렇게 여러 세포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결국에 여기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들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에 관련해서는 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동일한 유전체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세포든 B라는 세포든 C라는 세포든 모두 수정란과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세포에서는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인슐린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고 C에서는 펩신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에는 알부민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A세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발현시키려면 얘를 전사시키는 전사인자가 존재해야겠네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있다. 맞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B에는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 이렇게 유전자의 유무를 잘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B에는 지금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 거지만 여기에 펩신 유전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펩신 유전자도 있고 알부민 유전자도 있다.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디귿. 사람에서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는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쌤이랑 아까 비교했을 때 어땠었죠? 진핵생물은 독립적으로 전사가 일어난다. 하나의 프로모터에 하나의 유전자가 전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면은 틀린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 오페론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핵생물에서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디귿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에서 알부민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쌤이 이거 자주 나오는 보기 선지라고 했었죠? 알부민 유전자랑 인슐린 유전자는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건 염기 서열도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동일하다, 틀린 것이고 미음, 수정란에는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져. 근데 이 한 개체의 체세포들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에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음, 액틴 유전자의 전사 과정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액틴 유전자는요, 근육세포에 있는 유전자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액틴 유전자 없지만 뭐 근육세포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전사 과정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진핵생물이니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봤었던 그 근육 모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조건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서 마이오디라는 단백질 전사인자를 발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오디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디라는 이 전사인자가 이 유전자 X를 이제 발현시켜서 전사인자 X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전사인자 X가 마이오신 유전자와 액틴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나와 있는 전사들은 촉진해주는 전사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봐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전사인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다른 그 조절 유전자를 전사시키는 데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사인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사인자가 바로 조절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간세포에는 마이오디 유전자가 없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간세포. 왜 갑자기 근육 모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세포가 튀어나옵니까? 쌤이 뭐라 그랬어? 그 한 개체의 체세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마이오디 유전자도 존재를 하는데 간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간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때는 얘가 켜지지 않았던 거야.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디귿.
액틴 유전자는 근육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래요. 근데 이 액틴 유전자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볼순 없어요. 핵심 조절 유전자는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 이걸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쌤은 이러한 경우도 봤어요. 이 액틴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오신 유전자로 바꾼 거야. 그랬더니 마이오디랑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서는 마이오신, 마이오디 한 글자 차이잖아. 그러니까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맞게 고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마이오신으로 나오더라도 틀린 거예요.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리을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유전자 X의 발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전사 인자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X를 촉진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미음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 근육 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이러한 전사인자의 연속적인 작용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미음 맞는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 비읍으로 가서, 전사인자 X는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유전자 X로부터 만들어진 전사인자 X는 여기 마이오신하고 액틴, 유전자에 가서 얘네들의 발현을 촉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촉진한다라는 것도 맞는 거지. 전사 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조절 부위라고 불렀죠? 그래서 전사 인자는 프로모터나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 다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자 XYZ는 전사인자 XYZ를 각각 암호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미분화 세포에서 XYZ 중에 X만 있으면 기억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X가 있으면 기억으로.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으면 니은으로. 그 다음에 G만 있으면 디귿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모두 세포들입니다.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얘네들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세포로 분화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준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야생형 가에는 당연히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있다라고 주어진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볼게요. 야생형 가의 디귿에 X가 있대요. 이 디귿이 뭐였어요? 세포였잖아? 이 세포 디귿에는 유전자 X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는 동물에는요, 세포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것이고, 이 기역, 니은, 디귿, 어디든지 간에 유전자들은 모두 존재한다. 체세포에는 모두 같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기역, 니은, 디귿에 X, Y, G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디귿에 X가 있다는 맞는 보기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지는 특정 유전자의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라는 것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사 인자가 이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는요, 그 전사 조절에 관여해서 디귿으로 분화되게끔 해주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결실된 가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동물 가에서 X라는 유전자가 결실이 되었어. 그러면 X라는 전사 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고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기역과 니은으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지금 니은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제 디귿을 틀리게끔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빈출픽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의 구조의 분화 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료 해석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뭐야라고 하고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를 읽고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 X의 꽃 구조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X의 꽃 구조 형성에는 핵심 조절 유전자 ABC가 관여를 하고요. ABC는 전사인자 라지A, 라지B, 라지C를 각각 암호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ABC의 발현 결과 형성되는 꽃 구조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때 C가 발현이 되면요. 유전자 중에 C가

자가 결실이 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인이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 C에 의해서 대문자 C라는 전사인자가 발인이 되겠네요. 그치? A가 결실된다면 이 C가 발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C가 결실이 되더라도 이때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대신 발현이 돼서 그 부위에서 전사인자 라지 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 보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ABC는 모두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얘네들로부터 전사인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 니은으로 가서,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쌤이 뭐가 발현된다 그랬죠? 유전자 C가 발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C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돼? 암술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어. 그러면 만약에 A가 결실된 개체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무엇으로만 형성된 꽃이 생성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A가 결실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A가 발현되어서 꽃받침이 돼야 되는데, A가 발현이 안 되겠죠. A가 결실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현돼. 그러면은 C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C만 발현되면 이 꽃받침 부분이 암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A 대신에 C가 발현되면, B와 C가 발현된 것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꽃잎이 아니라 수술이 형성이 되겠네요. 즉, 꽃잎 꽃받침이 형성이 안 되고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그 꽃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디귿으로 가서 이번에는 C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본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C가 결실됐어. 그러면 C가 결실됐으니까 C는 발현이 안될 것이고 대신에 누가 발현된다? A가 발현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발현되게 된다면 암술 대신에 꽃받침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가 발현되는 대신에 A가 발현되는 것이니까 이 C가 결실돼서 A가 발현되니까 A와 B가 발현이 되면 수술 대신에 꽃잎이 형성된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제대로 이렇게 발현돼서 꽃잎, 꽃받침 이렇게 될 것이니까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3점 테스트에 한 문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한 문제 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발생 과정에서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기를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부분 어렵네라고 겁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로 우리가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심장세포의 분화와 기능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며, 이중 NKX2-5, 그러니까 2-5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NKX2-5,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그 자료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합성된 NKX2-5 단백질은 심장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GATA4 유전자의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 발현을 조절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전사인자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걔가 이제 이 GATA4의 유전자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발현을 조절해줬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유전자보다는 NK2-5 유전자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TA4가 발현되어서 합성된 이 단백질은 여러 심장 세포의 분화와 기능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유전자의 전사 게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한대요. 아, 그 전사 인자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 유전자나 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선천성 신장 질환이 유발된다. 이건 단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중 하나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둘 중에 누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인지는 밝혀냈잖아요. 요 NKX2-5 이것이 더 상위 조절 유전자였으니까 이것이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전자들을 읽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본 적도 없으니까 좀 다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한번 봐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봐봐. NKX2-5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골라냈잖아. 그치?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이 NKX2-5와 GATA4는 모두 전사 인자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네 둘은요. 이 유전자, 그 다음에 GATA4라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조절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사 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그때 전사를 하기 위한 전사 게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해 준 것이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유전자인지 단백질인지 좀 헷갈리죠? 이걸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유전자는 전사인지 아닌데? 라고 푼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약속이거든요, 하나에. 유전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씁니다. 그리고 단백질,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름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울여서 쓴 거가 유전자, 정체로 똑바로 쓴 거가 단백질이다라는 거고, 얘네 둘은 단백질이고 전사 인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간세포에 GATA4가 있다. 지금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세포가 나왔어.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죠. 모든 체세포는 하나의 개체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GATA4도 간세포에 당연히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리언 디귿 모두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보기로 자, 이 NKX2-5에 의한 전사 조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라고 한다면 이 전사 인자에 의한 전사 조절은 당연히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나니까 핵에서 일어난다 맞는 것이고 그다음 미은 간세포에 GATA4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간세포에 GATA4가 있다랑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응 겸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유형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진핵세포에서의 전사 조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화 세포 피의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XYZ의 전사 조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전사 인자 결합 부위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의 전사 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은 라지 A에, 니은이 라지 B에, 디귿이 C에, 그 다음에 리을이 D에 결합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유전자 XYZ의 프로모터와 전사 인자의 결합 부위가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YZ의 전사는 전사 인자 결합 부위에 전사 인자들이 모두 결합할 때 일어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X는 디귿이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것이고, Y는 효소 Y, G는 효소 G를 암호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미분화된 세포 피에서 Y와 G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이것의 발현 여부에 따라 피가 분화하여 형성되는 세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거예요. YG 중에 발현되는 유전자가 없으면 분화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Y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1이 됩니다. G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2가 되고요. YG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3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Y라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Y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Y가 발현이 되려면 BC 그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얘가 발현이 된다라는
라는 거를 이해만 할수 있으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맞춰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기억에서 1에는 기억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1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여기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이 유전자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1로 분화가 된 거예요. Y만 발현되었을 때 1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Y가 발현되려면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BC에 결합을 했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디귿이 어떻게 됐어야 돼? 전사인자가 만들어졌어야겠죠? 자, 그럼 이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려면 요 X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X가 발현되려면 기억이 만들어져서 A에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에는 기억이 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2에 X와 Y가 모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사실 이거는요, 2라고 물어보든 1이라고 물어보든 3이라고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유전자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XY 유전자니까 모두 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P에 기역, 니은, 리을을 주입하면 P가 3으로 분화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미분화된 세포 P예요. 근데 전사인자 기역, 니은, 리을을 주입을 했어. 그러면 기역을 주입했을 때 기역이 A에 결합해서 X가 발현되면 디귿이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주입했을 때 디귿도 만들어지게 되네. 결국에 전사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Y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있으니까 G가 발현된다. YG 둘다 발현이 되면 YG가 모두 효소가 있을 때 얘는 3번으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분화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처음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네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 결국에는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꽃구조 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표현됐을 뿐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야생형 애기장 떼꽃의 구조를 나타냈고 표는 그 위치 1, 2, 3, 4에서 미분화 조직으로부터 꽃 구조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 ABC가 발현되는 유전자와 각 위치에서 형성되는 꽃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위치에서는 유전자 A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꽃받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현되는 유전자 이 밑에다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위치 2에서 A하고 B가 발현이 되면 꽃잎이 형성된다. 그리고 3번 위치에서는 여기 B하고 C가 발현이 되면 수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4번에서는 C가 발현되었을 때 암술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꽃 그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에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었을 때 그것이 형성된다라는 그림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유전자 ABC는 어떠한 세포이든지 간에 다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포든지 간에 A, B, C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보기 D은 C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의 3에서는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비슷한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A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C가 발현되고, C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A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C가 결실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C가 발현이 안 되겠죠. C 발현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A가 발현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요 3번 위치에서 C가 결실이 돼서 대신에 A가 발현된다면 A하고 B가 있는 것이니까 A하고 B 있을 때는 누가 형성된다라고 했었어요? 꽃잎이. 그러니까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지. 꽃잎이 형성된다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B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는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가 결실될 때. 자, 그러면은 B가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A만 있을 때는 꽃받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C만 있을 때는 암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꽃받침과 암술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 맞는 거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이제 점점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 빈출픽 여덟 번째 문제로 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쌤이 개념 줌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형태 형성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쌤이 빈출픽으로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야생형 초파리와 발생 과정의 초파리 배아에서 혹수 유전자의 발현 부위 및 3번 염색체에서 혹수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혹수 유전자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혹수 유전자는요, 핵심 조절 유전자예요. 그래서 배아에 몸의 각 체절에 만들어지는 기관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다. 근데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그 핵심 조절 유전자, 혹수 유전자인데 여기 랩 유전자는요. 머리 체절에서 그다음에 UBX 유전자는 가슴 체절에서 그다음에 ABDB라는 유전자는 배 체절에서 발현이 된대요. 그리고 이 혹수 유전자가 염색체 배열된 순서, 이 순서대로 몸에서 발현되는 혹수 유전자의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 초파리에는 체절이 형성이 됩니다. 체절이라는 거는 각 몸의 마디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마디마디마다 그 마디마디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걸 이제 형태 형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에 관여하는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 걔네들을 혹수 유전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해서 혹수 유전자가 발현되어 합성된 단백질은 다른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수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네들 핵심 조절 유전자니까 거기로부터 전사 인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사 인자가 다른 유전자의 조절에 관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였기 때문에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른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ABDA 유전자는 머리 체절에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요 랩이라는 유전자가 머리 체절, 그 다음에 UBX는 가슴 체절이에요. 그럼 머리에서 이쪽은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D라는 것은 배 체절에서, 이게 배 체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염색체에서 배열된 순서가 몸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ABDA가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머리 체절에서 발현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머리 가슴 배라고 한다면 얘는 가슴과 배쪽 그쪽에 사이 어딘가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해야 되지 머리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는 틀린 보기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머리에 있는 세포는 UBX가 없다. 자, 이 UBX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치? 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존재한다. 머리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뭐 가슴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이제 같은 개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UBX가 없다는 틀린 것이고, 얘를 X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혹수 유전자라는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그 유전자의 발현 조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아홉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전사 개시 복합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더 확인을 위해서 쌤이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X의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A하고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기역과 니은이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모터에서 가까운 애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애가 B고, 조금 더먼 애가 A죠. 그러면 지금 여기 RNA 중화표소가 붙는 부위가 프로모터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이 기억이 B가 될 것이고, 요 니은이 A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A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B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붙는 요 라지 A와 라지 B는 전사인자겠죠. 다음, 요 X에는 엑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전사 개시가 되면서 얘네들이 전사되고 발현될 테니까, 여기에는 단백질 그 암호화 부위가 있겠네. 엑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맞추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유전자 발현의 조절까지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5단원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5단원에서도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시너지를 팍팍 내셔서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등업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이 되길 바라요. 이번 시간에 함께 하기 위한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윤리에서 자연과 윤리를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 자연과 윤리 나오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꿀 자료를 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인드 세팅 아시죠? 지금 조금 더 노력하는 이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 나중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을 아껴주고 똑똑하게 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이게 지름길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시너지 내주실게요. 잘 집중해 주실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자연과 윤리를 위해서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자연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딱 펼쳐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키리노트 옆에 공백 부분에 기본적인 설명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은 어느 존재까지인가요? 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럴 스테이러스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치라는 윤리, 철학에서 중요한 이 판단 요소에서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즉 본질적인 가치를 갖느냐 아니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갖느냐 요 측면에서 위에 말한 도덕적 고려,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에 대한 중요 판단 기준이 나눠지게 돼요. 즉 내재적이거나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도덕적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가져요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칸트, 레건, 테일러 같은 학자한테 좀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상가들에게 이 단어를 쓸지 안 쓸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가 인간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다면 동물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또 생명 중심주의에는 유기체로서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라면 생태 중심주의라면 이 토지, 대지, 생명 공동체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아, 그래? 도덕적 행위인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들, 그래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두고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약 11명의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간 중심주의에 가장 많은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인류의 고대로부터 많은 인식이 이 인간 중심주의에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인간 중심주의의 첫 번째 학자, 서양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결론으로 가기 위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제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전제가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해. 와 같은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 그건 행복이야. 그렇다면 인간 존재가 행복하려면 뭘 갖추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돈이야? 명예야? 성공이야? 좋은 학벌이야? 아니, 아랫대. 덕이야. 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서의 행복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 거고요. 인간이 그러하듯 다른 존재에게도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사이에 위계도 존재한다는 걸, 발생한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요.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식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 활동까지 하는 동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인간 존재. 이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 위계 설정을 두고 보니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데 그중에 동물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와 같은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도출이 돼서 자연 속의 동물 혹은 자연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럼 앞에서 논의한 대로 그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의 조건은 뭡니까?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로 갑니다. 그의 결론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로 끝이 날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제를 깔아보자면,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창조론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존재들을 설명하는 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세계의 여러 만물들과 여러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그 섭리에 따라서 동물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진 거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동정 어린 마음, 동정심을 갖는 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심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도움될 수 있다라는 관점. 어쨌든 그의 관점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신이 창조한 겁니다. 포인트. 베이컨. 근대로 왔습니다. 서양의 근대에 철학을 분류해 볼때 우린 크게 경험론적인 관점과 합리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베이컨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경험론으로 분류되면서 설명되는 학자예요. 귀납법적인 관점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때 경험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를 추론해 낼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경험적인 관찰과 실험 탐구, 즉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탐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일반적 명제, 결론을 귀결해내가는 그 과정을 그 기저에 관찰, 실험, 탐구라는 내 경험적인 요소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법이라고 분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학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얻는 지식.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자연 과학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역시 베이컨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는 역시 인간까지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연의 대상물을 바라볼 때는 내가 탐구하고 실험해서 알아내야 되는 대상. 그렇게 알아내서 내 삶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데카르트라는 합리론으로 대표되는 사상가이고, 그런 합리론에서는 연역법적인 추론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혹시 학교 수업에서 이것까지 하셨다면요. 방법적 회의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미뤄왔던 것을 방법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아,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 철학적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법적 회의라고 하고요. 그런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가 결론 낸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 철학의 제1명제가 될수 있는 이스타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철학적으로 숙고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자명한 진리구나.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저러한 제시문이 나오면 데카르트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되 이것으로부터 도출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하고 생각해온 나가 인식의 주체예요. 인간입니다. 그럼 그런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있겠죠. 이두 가지를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이런 사유의 결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와 인간 존재와 그렇지 않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강하게는 자연 속의 동물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기계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것에 비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물질 혹은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면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외한 자연의 대상 중에 동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카르트가 바라본 동물은요,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은 단순한 물질, 기계인 것이고, 그래서 동물, 기계론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실험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사유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이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다. 하지만 자연의 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영혼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물질이거나 기계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보는 데카르트. 그러니 더더욱, 아,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대의 사유까지 왔는데, 그 근대의 사유 중에서도 칸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칸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의 핵심을 찔러보자면 명확합니다. 칸트에게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간은 간단히 말하자면 중간자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간자적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맞죠?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이면서 완전한 존재이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속해서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덕 법칙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반면 동물이라는 존재는 자연 법칙의 영향만을 받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연 법칙의 영향도 받아요. 하지만 스스로 입법한 도덕 법칙에 의해서 내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니까 이거 제외하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이성적인 사유 능력을 갖고 도덕 법칙을 입법하여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이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예요. 이런 이성의 능력이 결여된 동물이라면 도덕의 주체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칸트도 인간 중심주의자이네 라고 또 생각 딱 당연히 명쾌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동물을 사용할 수 있으되 이 부분으로 가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성을 고양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직접적 의무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말하자면, 인간 존재로서 나 자신 혹은 인간인 타인 늘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직접적 의무입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연의 대상물을 대할 때, 만약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행동이 행여 나의 도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훼손하거나, 그러므로 해서 내가 도덕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자연의 대상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원으로 그 자연물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나의 도덕성이 훼손돼.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할수 있어. 그건 옳지 않아. 그렇다면 자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차원이지만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돼.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봐요. 즉, 인간에 대한 의무, 직접적 차원의 의무는 인간에 대해서만, 인간끼리만 있어요. 그럼 직접적 의무는 자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안 좋을 테니까 간접적인 차원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연의 대상이라고 쓴 것은 동물, 식물들, 또 아름다운 결정체를 갖고 있는 광물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걸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그 중에 동물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키우던 오래된 말과 같은 예를 들면서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직접적 의무 아니고 간접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자연의 대상,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섬세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옳아요. 그렇다면 칸트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가 맞고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성의 능력이 없는 다른 존재는 인간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단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함부로 대하지는 맙시다. 이게 칸트입니다. 그럼 이제 동물 중심주의로 가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에는 탐 레건과 피터 싱어 두 분이 있는데요. 탐 레건의 시작점은 의무론이에요. 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칸트에게서도, 방금 배운 칸트에게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의무론의 기본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건 뭐냐? 인간의 경험적인 좋음, 인간이 내리는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너라는 존재는 나한테 참 쓸모 있구나, 유용하구나, 그래서 너란 존재는 참 가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그 평가, 내 경험적 좋음과는 독립되고 분리돼서 스스로 가치를 가질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존중받을 대상에 대해서 앞에 만났던 칸트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성적 사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레거는 의무론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이성적인 사회 능력이 있는 인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레건의 입장에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을 Subject of Life, 그래서 삶의 주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삶의 주체에는요, 말하자면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 moral agent가 기본 들어가요. 그러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이성적인 사유 능력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 무능력자, moral patient라고 표현을 해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이 존재, 도덕적 무능력자일지라도 이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면 삶의 주체로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레건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무능력자 누구이냐? 라고 하면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이걸 선지에서 아마 안전하게 쓰려고 더 탄탄하게 풀었을 때는 한살 이상의 정상적인 고등 포유류라까지 풀어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등 포유류 정도로 짧게 써 놓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가 될수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인 동물과 도덕적 행위자인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적인 행위자, 도덕적인 무능력자, 모두 다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는 걸 짧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하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런 존재들을 단순히 식용, 매매, 실험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도덕적으로 숙고해 봐야 된다. 도덕적으로 평가 다시 해 봐야 된다. 라는 관점이 탐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 중심주의예요. 네.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능력을 갖춘 무능력자여도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피터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반복되네요. 반가워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Principle of Utility라는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공리의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들은 쾌락은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은 감소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성향을 이익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이익관심을 갖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고려해 줘야 돼요. 이걸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벤담에게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싱어에게서 좀더 깔끔하게 그 용어로서 탁탁탁 정리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의 이익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하고자 하는 성향. 그 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프린스플 오브 유틸리티, 이익관심, 이익평등의 고려 원리라는 윤리적인 적용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뒤에 보시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누구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 동물들까지죠.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구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까지를 봤을 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물들,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개, 닭부터 해서 토끼도 있네요. 저기 쥐도 있네요. 고양이도 있네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과 인간이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선호도 다를 수 있고요. 선호. 방법도 다를 수 있고요. 삶의 양식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물들도 고통은 피하고 싶다. 이만큼의 몸에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고통은 그들도 싫어한다.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고통은 가볍게 여기면서 인간에게 주는 가벼운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고통도 심각하게 우리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취급되면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어에게서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그의 워딩으로 정리해보면 위에 말한 대로 이익관심, 인터레스트,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관심이 있는 존재라면, 즉, 쾌고감수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입증되는 동물이라면 이익평등 고려 원리에 의해서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다. 단 이때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지만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편견, 왜곡된 태도를 종차별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윤리적 숙고, 이것을 벗어날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자칫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해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이나 그걸 충족하는 방법, 삶의 양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의 양식도 고려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끼에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한 끼에 식사를 통해서 식욕을 충족하고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 이익을 높이는, 쾌락을 높이는, 식욕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동물들이 한끼 식사를 하는 방법, 양식, 또 그들이 식사를 하는 대상들, 엄연히 인간과 달라요. 그걸 동일하게 대우하거나 똑같이 취급하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조심해서 체크해 두기.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메모를 좀 해놔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명중심주의 갑니다. 생명중심주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기체입니다. 테일러의 관점에서는요, 앞에 이야기한 레건에게서 말한 내재적 가치거나 본래적 가치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는 사상가인데,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적 좋음, 평가로부터 독립합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고유한 가치와 독립적인 존재라고 평가되는 존재들이야. 판단되는 존재들. 그걸 1단계로는 목표 지향적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유기체인 존재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해요. 참, 그 생명의 활동이라는 건참 오묘하죠.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설계해낸, 만들어낸 기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럼 둘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단,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후자에서 말한 기계는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 목표에 대한 설정과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만 내재적이거나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기계는. 하지만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작은 식물체들까지도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기 위한 그 시스템 자체가 누가 설계하거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이고 고유한 가치, 독립적인 존재로서 유기체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 요 포인트는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이 유기체,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 존재들은 생명체, 유기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선, 내재적 좋음을 위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기체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유기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유기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존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테일러적인 관점에서는. 왜?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내 삶을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한 송이의 꽃도, 나무도 자신의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체계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거나 고안했거나 심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고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기체로서의 이 특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생명체의 다른 생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인간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할수 없다. 그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인간도 그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죠. 그러니,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행금지의 의무로서, 불침해의 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로서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성실의 의무 혹은 신의의 의무라고 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 덫을 놓는 등의 행위는 그건 기만행위다. 그런 기만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의 생명체들을 속이는 행위 하지 말라고 테일러는 성실의 의무로 제안하고 있어요. 다음,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고 해서

있는 경우, 충돌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예외가 허용이 돼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 다른 생명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를 지켜야 한다면. 단 그때에도 보상적인 정의의 차원에서 그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테일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를 만약 하셨다면 이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세요.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건 선이고 그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건 악이야 라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명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명을 촉진하기 위한 동등한 특성을 가져. 그래서 인간 생명이나 다른 생명체들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존재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동등해.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생명의 차등성도 인정해. 단, 그때에도 도덕적인 책임은 느껴야 해. 라는 게 슈바이처 입장. 그래서 농부가 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함부로 생명체들을 저해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책임을 느껴라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테일러의 얘기에 좀더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었을 뿐 비슷한 논의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명중심주의입니다. 그럼 마지막 생태의 중심주의 가겠습니다. 레오폴드, 진짜 중요하죠. 생태 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로 문제 내자면 거의 이 사상가가 독보적이죠. 또 앞에서 테일러도 생명 중심주의에선 독보적이고요. 그럼 생태 중심주의에서 레오폴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 온전성, 신민성. 그래서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포인트는 생명 공동체 전체를. 이런 관점은 위에 개체론이라고 해서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췄었던 환경 윤리 이론과는 달리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종과 생태계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춰요. 그에 비해서 레오폴드는 이 생태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공동체 전체, 예,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 점이 다르고, 그러한 관점에서 랜드 에틱스라는 대지윤리 혹은 토지윤리라는 걸 제시합니다.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를 포함해서 도덕 공동체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되는 도덕 공동체, 즉 대지까지 포함된 것. 그래서 이 토지와 자연을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산에서 나는 나무를 베다가 종이를 만드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죠. 이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나 그때도 분명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신미성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대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 또 생명적 권리, 철학적 가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0: 이런 레오폴디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앞에 얘기했죠?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해서 공동체를 확대하다 보니까,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안정성을 집중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 대지의 지배자 아니다.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이고요. 만약 심층 생태주의도 했다면 요 정도를 짚어보세요. 심층 생태주의, 네스와 같은 사상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보호 운동이 인간중심주의였다라고 하는 비판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지향점은 생태 중심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때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의 인간들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 전체와의 상호 연관 속에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더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 이걸 심층 생태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업하셨다면 이 정도 내용 체크하기. 그럼 오늘의 내용에서 어떤 문제에 체크해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싱어를 픽했습니다. 싱어에게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제시문인데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는 쾌고 감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선지로 나올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피터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역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동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정적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정적 존재, 모든 동물, 유정적인 존재로서의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됩니다. 라는 깔끔한 문장이죠. 그럼 니은번, 모든 동식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식물이 아닌 유정적 존재, 동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니은번은 틀립니다. 디귿번, 이성의 유무는 동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판단되는 이유는 이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여부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네요. 릴번,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윤리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라, 동일하게 취급해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강의에서 그래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리을번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기역 리을이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피터 싱어에게서 핵심적인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부터 탄탄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윤리도 클리어 했고요. 여러분도 꼭 득점 포인트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좋은 점수 만들어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오늘의 주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별의 물리량입니다. 아마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구학 1을 공부함에 있어서 계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어려운 문항을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했었던 것처럼 개념의 마스터키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어떠한 곡선, 복사 곡선이라고 하면 흑체 복사 곡선을 제일 많이 다루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을 우리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흑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별을. 그리고 그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플랑크 곡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 이걸 가지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판단할 수 있어요. 색깔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특성을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 별이 어떠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별의 온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좀 특성을 비교를 해서 광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별의 밀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광관측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분광관측을 통해서 얻어낸 스펙트럼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분광형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체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빈의 변이 법칙.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얘를 등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표면 온도만의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비례 관계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상수를 쓰면 이제 등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의 색, 색지수, 그 다음에 이 색지수와 별의 표면 온도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표면 온도의 4제곱에 그 에너지 양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별의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광도 공식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밝기와 등급, 그 다음에 밝기와 거리 관계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작다. 밝기, 등급 한 등급 차가 밝기 2.5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똑같은 절대 밝기 또는 뭐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제 관측되는 밝기는 어두워진다.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는 네 배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광도를 광도 계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HR도에서 별의 물리량을 표시를 했을 때 HR도에서 직접적으로 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HR도에 표면 온도와 광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하는 문항도 구성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기억이 나는 대로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볼게요. 자, 흑체 복사고요. 자, 그림은 흑체 AD 거기 밑으로 그으셔야 됩니다.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요게 흑체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정하냐면, 이렇게 흑체가 있고요. 여기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된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로 표현한 게 이제 플랑크 곡선이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요 에너지의 양은 요 복사 곡선, 플랑크 곡선의 곡선 아래 면적이 바로

여기 요 에너지량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의하면 A가 나타내는 복사 곡선 요 아래 면적이 B보다 넓잖아요. 즉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표면 온도가 두 배예요? 그럼 그 에너지량은 16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아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람다 맥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등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A와 C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지금 A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요거고, B는 요거야. 그러면 A가 더 짧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D보다 많다. B와 D를 비교해보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B는 여기고요. D는 여기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량이 많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B가 D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D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D, 요 복사 곡선을 봤을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영역은 파장 때는 여기죠. 이쪽이죠. 그럼 이쪽이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 쪽.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면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쵸?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A가 더 짧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C와 D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흑체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면 흑체를 가정합니다. 흑체를 가정했다? 지금 이 곡선에서 어디에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흡선이 보이지가 않죠. 흡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A, B, C, D 모두 다 흑체를 가정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셨죠? 흑체 복사는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된다. 이게 흑체 복사의 굉장히 특징이라는 거죠. 굉장한 특징. 아셨죠?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일종의 온도의 함수다.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값이 정해지면 복사 곡선이 딱딱딱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다. 아셨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것들. 자,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X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특정 파장이라고 하면, 자, 온도가 높은 녀석이 아까 A라고 했죠. A, B, C, D 중에 A가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었죠.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 제일 센 녀석 A다. 아셨죠? 온도가 낮은 녀석이 특정 파장의 빛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맞는 거고요. A, D 중 색지수가 가장 큰 것은 색지수는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크죠. 그러니까 A, D 중에서 색지수는 D가 가장 크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A가 가장 작다. 아셨죠? 그러면 제일 큰 것은 누구? D.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1번 봤고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광형에 대한 자료. 자,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 분광형이 A0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1K 정도. 딱 맞진 않지만 그 정도. 그 다음에 G0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 온도 6000K 정도. K0다? 표면 온도가 5000K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문항을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A0가 1K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 약속으로 가는 거거든. 아셨죠? 거기에 더해서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 기 때문에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한 5800K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K0 또는 G형이나 K형, 요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누구? 얘는 칼슘 이온선. 요거 체크. 그 다음에 A형 별에서 또는 A0형 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얘는 중성수소선. 아셨죠? B형 별, B0 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녀석은 헬륨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 다음부터 문항풀이를 할 때, 유사한 문항풀이를 할때 굉장히 수월하다. 자, 문항 보겠습니다.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틀린 것은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는 겁니다. A0형 별 또는 A형 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흡수선이야. 그게 중성수에 의한 흡수선이라고 하셨죠? 기억하시고요. 분광형이 A0형인 모든 별의 대기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광형이 A0형인 별 중에서 추기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추기열성의 주성분은 뭐예요? 수소와 헬륨이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A0형 별인데? A0형 별에서 헬륨선이 안 나타난다? 그럼 A0형 별은 헬륨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틀린다는 거지. 아셨죠? 여기서 이러한 흡수선을 나타내는 것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 따라서 흡수를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물질이 흡수를 해서 이러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별이 요 물질들만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아셨죠? A0형 별 중에 추기열성이 있어요? 추기열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에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태양이 G2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때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점차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가 아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제 보겠습니다. 자, 분광형이 M형. M형인 별은 대체로 빨간색으로 보인다. M형인 별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죠. 빨간색으로 보인다. 맞죠?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녀석. 그 다음에 G형. 노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A형. 흰색, 하얀색으로 보이는 녀석. O형. 파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아셨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된 거죠?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사이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칼슘, 중성 칼슘입니다. 칼슘 이온이 아니라. 중성 칼슘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별의 분광형은 G0형.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중성 칼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강한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이겠지, 분광형이. 그럼 G0형? 아니다.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큰 별.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대.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은 별은 기역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기역이 누군데? 예.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인데 이쪽에 있는 별인데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다. 아셨죠? 얘보다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하면 이제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 중성 금속선이나 아니면 분자선이지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자, O형 별은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분의 헬륨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O형 별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O형 별 보면 헬륨 이온에 의한 흡수선 어느 정도 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은 지금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이 값은 1보다 크다. 맞는 거고. 기역류 N, D, 그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헬륨, 수소. 얘는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형 2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표로 물리량을 제시해주고 이걸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 또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많이 구성하기가 좀 수월하죠. 아셨죠? 보겠습니다.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대 등급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절대 등급은 이제 광도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둘의 등급 차가 5등급 차고요. 둘의 등급 차가 12등급 차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절대 등급이 큰 녀석. 이 녀석이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이야.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것보다 몇 배? 지금 5등급 차죠? 5등급 차면 광도 몇 배? 100배가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하면 지금 12등급 차잖아. 1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등급은 10등급 플러스 2등급이에요. 10등급이라고 하는 건 5등급의 5등급이야. 근데 5등급이 100배라고 했잖아. 100배의 100배야. 그러니까 얘는 광도로 따지면 만 배. 거기에다가 2등급 차.
2등급 차라고 하는

1등급이 2.5배이기 때문에 2등급은 6.25배야. 그러면 곱하기 6.25배 하면 얘 광도가 나오지. 뭐 대략적으로 6만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상태. 지금 람다맥스가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표면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맥스가 길수록 표면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표면온도는 람다맥스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볼게요. 얘를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얘는 2,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람다맥스가 절반이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2배다라는 의미거든. 볼게요. 광도는 A가 가장 크다. 광도는 A가 가장 커요? A가 가장 작네. 너 틀렸구나. 자, 표면온도는 B가 C의 2배이다. B와 C를 비교해 보면 B가 표면온도는 C보다 더 작죠. 2분의 1배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다. 반지름은 A가 B의 40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광도 나와 있고요. 표면온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은 4π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상호간의 비율로 표시한다고 하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r 제곱 t 네 제곱 비율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자 얘가 2일 때 얘는 1, 얘가 1일 때 얘는 100이라고 하면 자 a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넘기겠습니다. r은 넘기면요 t의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t의 제곱 자, t의 제곱하면 아, 4분의 루트 1. 그럼 1. 이게 지금 상대적인 a의 광도. 자, b의 상대적인 광도 t 제곱 1분의 루트 100. 그러면 10. 얘는 상대적인 b의 광도. 아셨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의 40분의 1. 또는 b는 여기다가 40을 곱하면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b는 a의 40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b의 40분의 1배. 맞는 거. 그러면 d급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 선지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 선지. 요거. 보자고요. hr도에서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hr도에서 왼쪽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광도가 작음을 의미합니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보다니까, A는 B보다 광도가 작으니까 아래. A는 B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왼쪽. 그러니까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가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A와 C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건 단위 시간 동안이야. 단위 면적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만약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일 텐데 그냥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별이 전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을 따지는 겁니다. 별이 전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은 광도랑 관련이겠지? 광도는 누가 더 커요? 지금 C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죠? 절대등급이 압도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면 같다가 아니라 C가 더 크다. C의 광도는 B의 광도의 10만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10만 배보다 크다. 지금 B의 광도가 100이라고 하면 얘의 광도는 6.25 곱하기 만이니까 얼마예요? 얘가 100이라고 하면 얘가 6.25 곱하기 만이니까 10만 배? 될 수가 없겠네요. 됐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건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반지름은 B가 D의 3배보다 크다. B와 D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D가 여기 없잖아요. 근데 D의 물리량을 뭐라고 줬냐면 절대등급이 플러스 7.3이고 람다 맥스가 580. 람다 맥스는 똑같네. 표면온도는 똑같아. 그럼 차이는 절대등급만 플러스 7.3이야. 플러스 7.3이라고 하는 것은 D가 플러스 7.3이래요. 둘의 절대등급 차를 비교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예요? 2.5등급이야. 그럼 2.5등급 차가 광도 몇 배로 가는 것이냐? 2.5등급 차는 광도 몇 배? 10배로 간다. 아셨죠? 2.5등급 차는 광도 10배. 그러면 광도가 10배래. 표면온도는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지금 표면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 루트 10? 그러면 3배보다 크다. 맞는 거네. 그죠? 3점 얼마 얼마 될 테니까 맞는 거고요.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B는 A보다 몇배먼 거리에 있느냐? 지금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대요. 절대 등급을 따지면 얘가 지금 100배나 더 광도가 더 큰데, 더 밝은 별인데, 실제로 봤을 땐 똑같이 보인대. 그러면 얘가 멀리 있다는 거 아니야? 얼마큼 멀리 있느냐? 자, 중요한 개념.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원래 밝기는 100배 밝은데 똑같은 밝기를 보이려면 원래 밝기보다 100분의 1이 돼야 될거 아니야? 100분의 1이 되려면 거리는 몇 배? 10배 멀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100분의 1이 되겠지. 몇 배? 10배. 비가 멀리 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별의 복사 에너지 곡선입니다. 이건 플랑크 곡선이 아니에요. 자, 그림. 그림은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 체크하세요. A형과 G형 중 하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유로한 복사 곡선의 개형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대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파장. 대략적으로 얘는 이즘 어딘가일 것 같고요. 얘는 대략적으로 이즘 어딜까? 어디 쯤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람다 맥스는 t분의 a. 즉,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 한단 말이죠. 근데 람다 맥스가 얘가 더 짧아. 그러면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a형이 되는 거고, 얘가 g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서 문제 보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자, 분광형을 따지면 o, b, a, f, g, k, M이죠. A형과 G형이니까 얘가 더 온도가 높은 거.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가와 나 모두 수소 원자에 의한 흡수성이 나타난다. 얘가 A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아, A형은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성이 강한데? 그럼 여기서 흡수성은 무엇이야?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이렇게 들어간 녀석들이 흡수성이란 말이지. 그럼 이러한 흡수성, A형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흡수선들이 의미하는 거. 요게 누구? 중성수소에 대한 흡수선이라고. 가셨죠? 그러니까 A형은 중성수소에 대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 거고, 요 위치에 보니까 G형에서도 요 위치에 흡수선이 제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G형도 중성수소에 대한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수소 원자에 대한 흡수선이 나타난다. 아셨죠? 같은 위치에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보이잖아. 보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기역의 흡수는 주로 이온화된 헬륨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기역의 흡수는 여기 있죠. G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G형에서. 그런데, 이온화된 헬륨에 의한 흡수선은 어디서? O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O형에서. G형에서는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쵸?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야. G형에서, 다른 분광형보다 G형에서 좀잘 보인다라고 하면, A형이나 B형이나 O형보다 G형에서 잘 보인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일 수는 있겠죠. 아셨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는 이겁니다. 추가 선지.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A형이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 세기가 정말 강하죠. 또는 원래 요만큼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다고. 많이 들어가면 흡수선이 센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니까 G형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3배보다 크다. 자, 보자고요. 얘가 A형이고 얘가 G형이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A0형이 표면 온도가 10,000K. 그 다음에 G0가 표면 온도가 6,000K. 그 다음에 K0가 표면 온도가 5,000K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G형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도 5,000K보단 높을 거야. A형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A0인데 그게 한 10,000도 정도라고. 그러면 A형의 온도는 G형의 온도의 3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절대 될 수가 없죠. 됐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선지에서 리을이 맞는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니은의 흡수선 세기는 강해지냐? 지금 둘을 비교해 봤을 때더 뜨거운 녀석이 누구? 니은. 얘를 니은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니은. 수소에 의한 거. 자, A와 G 중에서 A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뚜렷해요. 그래서 뜨거운 녀석일수록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뚜렷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특정 온도에서 흡수를 잘하는 물질이 있는 거지.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를 잘하느냐?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를 잘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중성수소의 흡수는 A형 또는 A0형별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뜨거워지면 이제 아닌 거야. 아셨죠? 나의

복사곡선과 흑채복사곡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하면 흑채복사곡선은 매끄러워요. 흡수선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 별의 복사곡선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흡수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플랑크 곡선, 흑채 복사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근데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대표유형 4번 했어요.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5번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별의 물리량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런 폼이에요. 표를 주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아셨죠? 선생님들이 이런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표는 광도 계급 가나 다에 해당하는 별들 중 분광형이 G2, 그 다음에 B1, F5, M1형인 별들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이 절대 등급입니다. 가나다는 각각 광도 계급 3, 5, 7중 하나다. 광도 계급은 3, 거성, 5, 주기열성, 7, 백색혜성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광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O, P, A, F, G, K, M, 오바, 팟, 고쿠마.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일 뜨거운 녀석은 B. 원. 그 다음에 제일 차가운 녀석은 M1이 되겠지. 자, 볼게요. 카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분광형입니다. 똑같은 분광형인데 절대 등급이 작아. 얘가 광도가 큰 거야. 그럼 얘가 반지름이 큰 거지. 맞죠?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이 큰 녀석이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작은 녀석이야. 똑같은 분광형인데 광도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광도가 더큰 거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그럼 똑같은 분광형에서 얘가 반지름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크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제일 크네. 아, 너가 거성이구나. 아, 너가 주결성이구나. 너가 백색 외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지금 다 같은 경우는 보면 제일 차가운 M1부터 제일 뜨거운 B1까지 골고루 골고루 다 있네. 그런데 보니까 뜨거운 녀석이 밝고 차가운 녀석이 어두워. 주기열성은 뜨거운 녀석이 크고 밝잖아. 차가운 녀석이 어둡고 작잖아. 그 원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별이 좀 분포하고 그 원리가 적용인데 너가 주기열성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가의 광도 계급은 7입니다. 틀렸어.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는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분광형이 같을 때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했죠? 2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야.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지. 온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많이 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플러스 4.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여기 있죠. 지금 보면 G2와 F5를 비교하고 있어. F5와 G2를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면 둘 중에는 누가 더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F5가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질량이 큰 주결성은 뜨겁고 크다고요. 뜨겁고 크다고. 그리고 광도도 크다고. 그러면 절대 등급은 작겠지. 그러면 G2보다 F5가 절대 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4.8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 선지 선생님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 선지. 자, 가의 별들은 대체로 B1형 별이 M1형 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얘 누구라고? 백색 외성이라고 했죠. 백색 외성은 대체적으로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입니다. M1형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들이죠. 이러한 녀석들의 별은 백색 외성으로 분류된 녀석,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고려한 녀석이 없어요. 아셨죠? B1, B형 또는 A형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백색 외성 그룹. 그렇기 때문에 B1형 별이 M1형 별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자, 별의 평균 밀도는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얘는 백색 외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백색 외성이고요. 이쪽이 거성이기 때문에 HR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다의 별들 중 반지름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의 별들은 주기열성입니다. 여기서 G2형 별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F5형 별,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얘가 더큰 녀석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더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더 뜨겁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작다고 가야 되겠지.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의 흡수선의 선폭은 대체로 니은의 별이 디귿의 별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의 별은 누구냐면 여기서 니은의 별을 얘로, 디귿의 별은 얘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선폭은 대체 어디서 더 넓을 것이냐? 자, 이 선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도 계급이 클수록 선폭이 넓죠. 또는 광도 계급이 크다는 얘기는 광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넓다고. 광도 계급은 광도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서 광도 계급이 큰 녀석은 요 녀석이지. 그러니까 니은이 더 선폭이 넓다라고 해야 되겠지. 니은이 디귿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가나다는 각각 무엇이며 태양은 어디에 속하는가? 가나다, 얘는 백색의 성, 얘는 거성, 얘는 주결성, 태양은 주결성에 속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유형 6번 보겠습니다. 별의 반지름 표면 온도 광도 그림으로 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별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T,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E는 뭐냐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즉, 이 E라고 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와 얘를 알면 우리는 광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별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한다.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배가 된다. 라는 의미는 뭐죠? 표면 온도가 두 배가 된다라는 의미지. 되면 E는 16배가 된다. 얘가 두 배가 되면 2는 16배. 2의 4제곱 16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T가 일정할 때 R이 두 배가 되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광도예요. 얘가 두 배가 되면 광도는 4배가 된다. 2의 제곱 4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는 지금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인데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적색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온도가 낮은 거. 거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크기가 큰 거. 자, R은 반지름을 의미하죠. 적색 거성은 현재보다 크기가 크니까 R은 커지는 게 맞죠. 그런데 E라고 하는 건 뭐죠? E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시그마 T의 4제곱. 요거로 계산되는 값이잖아. 그러면 적색 거성의 이 적색일 때는 현재보다 표면 온도가 낮거든. 표면 온도가 낮으면 E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너가 틀렸어. 됐죠? R은 커지는 게 맞지만 E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러면 X. 맞는 건요,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맞고요. E가 클수록 별의 색은 붉은색을 나타낸다. E가 크다는 얘기는 T가 높다는 거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가는 거지. 붉은색이 아니야. 적색 거성은 백색의 성보다 E와 R이 모두 크다. 적색 거성은 R이 큰건 맞지만 E가 작다고. 아셨죠? 적색 거성은 적색이니까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그러면 틀린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가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은 HR도에서 기역보다 니은에 가깝게 위치한다. 선생님이 HR도를 그려놓고요. 표면 온도 증가, 광도 증가 놓고 여기에다가 주기열성을 딱 찍겠습니다. 주기열성인 태양을 여기다 딱 찍을게요. 찍은 상태에서 이쪽을 기역, 이쪽을 니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이라고 하면 자, E가 크다, 표면 온도가 크다. R이 크다,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면 기역과 니은 중에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기역에 위치해야 된다, 가깝게.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라라고 하면 등 반지름선은 이렇게.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표면도가 크지. 됐죠? 이렇게. 자, E와 R을 이용하여 광도를 표현하면 광도는 요건데 여기서 요 값이 2니까 4L은 광도는 4파이 R 제곱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죠? 대표유형 6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마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자료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될 것이고, 이런 문항이 여러분이 풀기에 제일 까다로운 문항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ABC의 물리량, 별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이 의미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 상호 비교값, 요 상호 비교, 비율은 표면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T의 시그마 T 4제곱이 얘가 4일 때 얘는 시그마 T 4제곱이 1이라는 거고 얘는 1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T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얘가 1일 때 얘는 루트 2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16분의 1이 되니까. 상호 비교. 지금 여기 보면 절대 등변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4.8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 나와 있죠? 표면 온도와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린 나중에 광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 LA는 반지름의 제곱. 5 루트 10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러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이 지금 4라고 했습니다. 지금 B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B에 대한 상대값. 그러면 얘는 250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1000이 돼요. 1000. 1000은 10 곱하기 100이거든. 10 곱하기 100. 자, 밝기 또는 광도 10배, 광도 100배. 광도 100배는 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절대등급. 광도 10, 10배는 2.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A의 광도는 1000이 되는 거고, B가의 절대등급이 플러스 4.8이면, A의 절대등급은 2.5등급, 5등급. B보다 7.5등급 작은 거예요. B보다 7.5등급이 작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7. 그러면, 얘보다 7.5등급이 작아지면, 요렇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지금 우린 A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해볼까요? C를 해보면 C는 반지름 제곱 40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인데 표면 온도의 4제곱하면 16분의 1이래. 그러면 16분의 1 해주면 1600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100이면 몇 등급? 5등급. 그러면 얘보다 5등급이 작으니까 얘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고 물론 얘의 광도는 1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 문제 볼게요. 표면 온도는 A가 C의 2루트 2배이다. 지금 서로의 배율을 얘기하고 있죠. 얘는 2분의 1, 얘는 루트 2라고 하면 2루트 2배가 맞고요. A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3.2등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2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는 지금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2야. 다시요. 마이너스 0.2예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겉보기 등급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지금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것은 얘가 18색에 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요거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18색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2.5파색에 놓여 있어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C가 있고 C가 18색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때의 밝기를 L. 맞죠? 그때의 절대등급 또는 겉보기 등급을 마이너스 0.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 C는 18색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2.5파색이 있다고요. 2.5파색. 2.5파색.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8색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가 L인데 2.5파색에 있으면 겉보기 밝기가 대체 얼마가 되겠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지워야 될것 같아요. 지워보고 여기다 뭘쓸 거냐면 요겁니다.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즉, 18세기 때 L이라고 하면 2.5파색이면 4배 줄어든 거야. 4배 줄어든 거야. 그럼 밝기는 몇 배? 16배 커진 거야. 16배 커진 밝기로 보인다고. 아셨죠? 18세기일 때 겉보기 밝기가 L이고 그때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면 이때는 16배 밝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16배라고 했을 때이 16배는 등급으로 따지면 몇 배? 다시요. 등급으로 따지면 얼마? 3등급이 된다고. 이때보다 16배 밝아졌죠?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더 작아지는 값이 된다는 거지. 즉,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2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 마이너스 3.2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틱은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A는 적색거성이다.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A를 딱 보고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보다 반지름이 이만큼 커?

적색거성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야 뭐가 틀렸냐면 적색이 아니야 태양과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 크죠 그런데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태양보다 더 뜨거우면 적색이 될 수가 없어 아셨죠 B는 태양이다 B는 태양이랑 온도가 똑같아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면 B는 태양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니야 아닌 이유는 거리 때문에 지금 B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이야 아셨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AU라고 이것 때문에 아셨죠? 그래 틀린 거고요.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볼때 B는 태양이랑 물리량이 똑같아요. 반지름 똑같고 표면온도 똑같고 광도도 똑같다고. 그러면 B는 우리가 볼때 주계열성이라고 보는 게 좋지. 광도 계급이라고 하면 O. 근데 C는 어때요? C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표면온도 낮고 반지름은 커. 그러면 C는 거성이겠지. 그죠? 그러면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추가 선지는 비음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기역이 지금 얼마죠? 기역이 100이라면 겉보기 밝기는 A가 B의 100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역을 예로 놓겠습니다. 즉 얘가 100이라면 그랬을 때 둘의 겉보기 밝기는 어떠할 것이냐? 원래 둘이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가정하면 A는 1000배 밝았다고 1000배. 그런데 거리를 따져보니 B보다 A가 10배 더먼 거야. 거리가 10배 멀어요? 그럼 밝기는 100배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 1000배 밝았는데 100배 어두워졌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10배. 10배. A는 B보다 10배 밝은 꼴이 되는 거지. 아셨죠? A와 C의 절대 등급은 각각 얼마인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7, C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 아까 계산해 봤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주관식으로 내기 딱 좋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HR도에서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계산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여기서 AT, HR도에 나타낸 것이고요. R은 별의 반지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은 별의 반지름이다. 자, 볼게요. A와 D는 광도가 같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표면온도가 똑같습니다. 분광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지금 HR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표면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증가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증가하죠. 맞죠? 자,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는 표면온도에 반비례하죠. A와 C를 비교하면 표면온도는 A가 더 높으니까 람다맥스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C보다 짧다. 맞는 거고요. 절대 등급은 C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D가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이 작다. C가 광도가 작다, 절대 등급이 크다. 그러니까 C가 D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RA-RC, 절대값. 이 값은 RD-RB, 절대값. 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HR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R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HR도 상에서 별들의 물리량을 딱 찍었을 때, 요 D가, 얘가 R이 최대야. 그 다음에 요 B가 R이 최소라고. 아셨죠? 그러면 RD-RB라고 하는 요 값은 요 HR도에 표현되어 있는 4개의 별 중에서 제일 반지름이 큰 녀석에서 제일 반지름이 작은 녀석을 뺀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겠지. 요 값은 이 값보다 작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작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추가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볼게요.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 흡선의 선폭은 A가 B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흡수선의 선폭을 물어보고 있죠. 선폭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선폭이 넓다고 하는 것은 광도 계급이 크다. 아셨죠? 또는 광도가 작다. 아셨죠? 똑같은 분광형일 때, 스펙트럼에서 선폭이 넓다? 그건 광도 계급이 크다? 또는 광도가 작다.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는 거지.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분광형일 거야. 근데 여기서 수소의 흡수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광도가 작은 녀석이야? B가 광도가 작은 녀석이지. B가 광도가 작은 녀석, 선폭이 넓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넓다가 아니라 B가 더 넓은 거라고. B가 더 넓어요. 아셨죠?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고. 만약에
A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B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위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 아셨죠? 그러면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가 아니라 D가 더 크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 지금 HR도 상에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HR도 상에서 주계열 그려주고요.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밀도가 작고요.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밀도가 크다고. 그러면 이 두 그림에서 B는 가장 왼쪽 아래에 놓인 꼴이기 때문에 얘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추가 선지 중에선 B음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HR도의 절대 등급을 표현하면, 자, 요거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도,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태양과 광도가 똑같지. 즉 여기에 절대 등급, 태양의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플러스 4.8이야. 자,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작아요. 10배 작다는 얘기는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야. 2.5등급이 커지는 꼴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7.3이 되는 거고,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큰 거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 작아지는 꼴인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2.3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2.5등급 간격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용 문제를 다 봤고요. 여러분들 내신 만점을 위한 OX 중요한 거 한번 찝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를 비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지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표면 온도를 가지고 분광형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표면 온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량을 정리한다고 하면 표면 온도를 두고 그거와 관련 있는 물리량들을 착착착착착 대소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광형을 얘기할 때 이 분광형, 표면 온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 A0형 별이 만도 정도, 만 켈빈 정도, K0형 별이 5천 켈빈 정도, G0형 별이 6천 켈빈 정도라고 하는 값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성수소의 흡선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A형 별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칼슘 이온선의 흡선세기가 강한 별 어떤 건지 아셨죠? 조금 더 간다고 하면 헬륨선이 강한 별은 어떤 건지 더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지역적인 문제를 풀 때 좀 좋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자, 등급차가 2.5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1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2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3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이런 부분들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밝기의 관계, 거리와 밝기의 관계, 그러해서 따라지는 등급의 관계, 거리, 밝기, 등급,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값이 크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작다는 거고, 생각보다 어둡게 보인다,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개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한번 OX 꼭 해보시고요.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의 물리량 정리를 했고요. 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더해서 별의 진화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유형 구성의 챕터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 아니라고? 문제 보고 오셨죠, 그치? 오늘 본 문제, 유형의 특성 살려서 또 어떠한 변형 문제들이 가능한가? 내용 파악까지 함께 챙겨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9강과 10강의 2번 지문까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교재 9강의 4번 어휘 유형이었거든요. 자, 어휘 유형. 논리가 탄탄하고 내용의 뻗어나감이 인상적인 지문들입니다. 자, 볼게요. 비경쟁적 자원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원은 경쟁적일 수도 있고 비경쟁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경쟁적인 것을 갖다가 riva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경쟁적이다를 non riva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경쟁적 자원은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자원이랍니다. 이 경우 사용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희소하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생태계 서비스, 정보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숲을 걸어요. 거기에서 좋은 공기, 상쾌한 공기가 막 퍼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공기를 마신다고 다른 사람이 공기를 덜 마시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비경쟁적 자원의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러나 내용이 반전되면서 뭐 하면? 여기에 가격을 부과하면 사용이 감소해서 사회적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판매를 위해 비경쟁적 자원을 배제 가능하게 만들어 공급을 하고 이로 인해 뭐가 생깁니까? 인위적인 희소성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내용이 역시나 꽉차 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비경쟁적 자원은 가격이 없을 때 사회적 가치가 최대지만 시장은 가격이 있어야 공급하므로 비효율이 발생한다. 영어로 살핍니다. Non-rival resources 뭐였습니까? 비경쟁적 자원이었죠. 비경쟁적 자원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란 뜻이잖아요. 뭐 하지 않고, reducing availability for others,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 사용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데 언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때, 접근 가능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끔 만든답니다. 만들어요. yet. 그러나 내용 뒤집히면서 market, 시장은요, fail to provide them efficiently.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pricing, 뭐를 매기기 때문이야? 가격이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뭘 만들어요? 인위적인 희소성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Artificial scarcity, 인위적 희소성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내용이 꽉차 있습니다. 너무 잘 요약되어 있었죠? 어휘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빈칸 예측 갑니다. 8번 문장이에요. 선생님이 전체 내용 구조에서도 그 다음에 요약문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인위적인 희소성인데 어떤 맥락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Market, 시장은요, will only provide non-rival resources, 비경쟁적 자원을 공급할 것인데 only랑 if가 짝꿍이 되어서 뭐할 경우에만 공급할 것입니까? They are made excludable. 아하, 배제적이 되고 can be sold at a price. at a price라고 하는 건 상당한 가격이라는 뜻이니까 가격이 있어야 돼. 상당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시장에서 공급을 할 거야. 자, 그러나 이것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위적인 희소성이죠. 인위적인 희소성. 원래 이 비경쟁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이 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짧은 억구 빈칸 되겠습니다. Artificial scarcity, 인위적인 희소성 챙겨주시고요. 자, 어법 예측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All scarce resources are rival. 모든 희소 자원은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왜 meaning에 ing가 쓰였는가? 앞선 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used by one person, 한 사람에 의한 사용이 leaves less니까 줄어들게 한답니다. The resource. 어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어들게끔 만든다고요. 자, 여기에서 for 명사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일단,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자원, the resource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누가 사용하는가? 얘 뭡니까? to 부정사에

의미상 주어되는 거죠. 그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덜 남겨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법 챙겨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우리말 서술형합니다. 비경쟁적 자원이 가격이 0일 때 사회적 가치가 최대가 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해. 논리적 추론까지 필요합니다. 자, 비경쟁적 자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일 때 가장 많이 활용되어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시장은 가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그렇지. 가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가격이 0이면 공급 유인이 없어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치? 내가 이 내용을 이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는가?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1지문 2문항도, 아, 요 챕터에 있었구나. 자, 내용이 길겠죠? 많겠죠, 그쵸? 1지문 2문항도 똑같이 분석갑니다. 자, 뭐에 관한 글입니까? 회복 탄력성이 과거와 현재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회복 탄력성에 관한 글이었어요. 회복 탄력성, 영어로 뭐라 그러죠? Resilience.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인간의 기본 목표는 신체적 생존이며, 회복 탄력성은 신체적 생존의 핵심적 역할을 한답니다. 자, 과거에는 포식자 등의 직접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공포에 얼어붙지 않고 싸우거나 도망치는 행동이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현대는, 아하, 과거 얘기하고 현대 얘기하는구나. 생존 조건이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생존과 연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 건강관리,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등이 현대의 생존 요소 되겠습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하고, 과거에는 이래서 필요했고, 현대에는 이래서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과거에는 직접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에는 복잡한 삶의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좋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살필게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enables humans to cope with,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cope with은 뭐 하는 겁니까? 대처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처하게 해준답니다. 대처하게 해주며, 이것은요, 항상 essential, 필수적이었어요. For survival,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from to 구문으로 연결이 되면서 앞에서는 과거 얘기하고 뒤에서는 현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과거에는 responding to immediate physical threats, 뭡니까? 즉각적인 물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서부터 현대에는 Managing, 뭐 하는 거죠? 관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요구를 관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항상 필수적인 것이었구나. 무엇이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습니다. 자, 빈칸은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In the modern day, 현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자, 현대에도 we are still fighting for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빈칸 예측 가능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뭐죠? 이 부분은 과거랑 현대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글쎄, 우리의 필요가 아,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일지라도, 자,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더 복잡해졌는지 예시가 따라올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요 문장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9번 문장에서 어법 갈 건데, 요 표현 되게 중요해요. 이건 특히나 우리 학력평가나 모의평가 볼때그 도표 문제에서도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까? 자, without, 뭐 없이. A can-do attitude, 할수 있다는 태도와 quick problem solving, 빠른 문제 해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은 빠른 행동.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이은 빠른 행동. 따라서 followed by는 앞에 A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B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러해요. 할수 있다는 태도, 빠른 문제 해결에 이은 빠른 행동이 없다면 그 남자는 would be dead 죽을 것이다. 따라서 뭐도 있어요.

된다. 태도와 문제 해결에 이어지는 quick action 빠른 행동도 있어야 된다. 뭐뭐의 이윽이란 뜻이구나. followed by 한 덩어리로 알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In the modern day, 현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더 복잡해졌다. 우리 아까도 봤던 문장입니다. 빈칸 예측에서 한번 봤던 문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는 과거 생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포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현대의 생존 조건, 돈, 건강 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과거의 생존 상황과 현대의 생존 조건을 연결하는 시대 전환 문장입니다. 과거에서 현대로 시대를 전환해주는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요 10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구강의 7번입니다. 어휘로 왔고요. 자, 어휘 나오면 굉장히 긴장되죠. 왜? 어휘는 촘촘하고 내용도 많다. 챙길 것이 많다. 요 소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후 변화. 와, 소재도 어려웠어. 보이지 않는 기후 변화. 자, 기후 변화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요게 핵심이었죠? 감지 문제. 감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사람마다 기후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자, 티머시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후 변화를 뭐라고? 하이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초객체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거대하고 비국부적이며 핵심은 요거.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다른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기후 변화는 직접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 어떤 현상을 통해서만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의 관찰 가능한 현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인식이 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나 위치 없이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감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복잡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쓰인 어휘도 만만치가 않았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거죠. 기후변화는 직접 관찰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초객체, 하이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인식 여부가 달라진다. 좋습니다. 자,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It's difficult to detect. 뭐 하기가 어려워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hyper object, 초객체거든요. 자, 초객체는 뭡니까? Like the clear form or location. 명확한 형태나 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지될 수 있는데 오직 뭐를 통해서만 관찰 가능한 현상,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지 해수면 변화와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감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어휘 진짜 많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약문 통해서 내가 몰랐던 어휘, 핵심 어휘 잘 챙겨가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빈칸입니다. 1번 문장입니다. 1번 문장. 아까 선생님이 전체 내용 구조 분석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동그라미 쳐줬던 그 표현인데요. 영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Despite overwhelming scientific evidence,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Detection problem, 감지 문제. 감지 문제. 뭐가 있다고요? 감지 문제가 있다고요. 자, 너무 중요해요. 쓸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으로도 쓸수 있어야 됩니다. Detection problem. 감지 문제가 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어법인데요. As such라고 해서 요거는 한 덩어리로 표현을 알았으면 해서 일부러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As such. 따라서라고 해석하는구나. 자, 따라서라고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 뒤에서 요거 살펴볼 건데 일단 앞 내용 한번 봅시다. 기후 변화는 defy 요 표현도 알아둘까요? 거스르다라는 뜻이죠. 거스른답니다. 인간의 이해를 거스르는데 뭐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거스르냐면 전치사 덩어리 묻고요. 앞에 an object라고 해서 객체라는 선행사 나와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관계절이 나오는데 뒤에 동사 따라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가 한 개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돼서 has 나옵니다. 앞에는 조동사 캔이지만 뒤에는 has입니다. has. 왜 has예요? 선행사가 an object라고 하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그치? 자, 어떤 객체에 대한 이해인가 봤더니 쉽게 보거나 만지거나 설명할 수 있으며 단일한 정확한 위치를 가진 객체, 그러한 인간의 이해를 거스른다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뭐라 그랬습니까? hyper object,
초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자, 이어서 함축의 밑줄은 가봅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썼거든. 비유가 나오면 함축의 밑줄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6번 문장입니다. 자, these are the phenomena

climate change 이것들은 기후 변화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like 뭐처럼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 자, 뭐처럼 the fantasies and clothing worn by the invisible man 투명 인간이 두른 붕대, 투명 인간이 착용한 옷처럼 they reveal 그것들은 드러냅니다. The shape of the object 객체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투명 인간이 두른 붕대, 투명 인간이 착용한 옷 이게 문맥상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볼게요. The observable phenomena. 투명 인간을 감지하게 해주는 붕대와 옷이니까 기후변화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관찰 가능한 현상들이지요. 그치? 뭐 해주는? 기후변화를 perceptible, 감지 가능하게 해주는. 감지 가능하게,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뭐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관찰 가능한 현상들, 키워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장 삽입입니다. 자, 과학의 해방적 역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웠겠네. 과학은 선이자 악이 될수 있는, 즉, 이중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다. 지식은 힘이며, 이는 해방과 동시에 위험도 초래한다. 즉, 계속 반복합니다. 과학은 이롭기도 해롭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20세기 사례들이 이러한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거야. 그렇다면, 과학을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 해방적 역할로 만들 것인가? 문제에 대한 해결은 뭡니까? 합의적 접근, 정보 교환, 투명성, 관용이 필요하다. 민주적 사회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과학의 오용을 통제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죠. 자, 정리 갑니다. 과학은 해방과 억압의 이중성을 지니며 해방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접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어요. 자,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Science, 과학은요, for justice, 지니고 있습니다. 뭐랑 뭐둘다 지니고 있습니까? Liberating. 해방적인 잠재력도 가지고 있고요. Oppressive, 억압적인 잠재력, 가능성도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해방적 플러스 억압적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positive role, 긍정적인 역할이니까 해방적인 역할이겠죠. 이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해결책 아니겠어요? Consensual approach, 합의적인 접근, transparent information exchange, 투명한 정보 교환. 투명한 정보 교환,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입니다.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오용이 뭐죠? 잘못 쓰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까지 해결책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빈칸 갑니다. 6번 문장이에요. 자, now the question is, 이제 문제는.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했어? 과학의 이중적인 역할. 과학은 해방적일 수도 있고 억압적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now라고 전환하는 거예요. 자, 전환해주는 중요한 표현 등장하면서, 이제는 the question is, 문제가 무엇입니까? How we can ensure that,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Science plays an emancipative role in the world.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방적인, 해방적인. 자, liberati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과학이 세상에서 해방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요게 문제다. 문제 언급하고 뒤에 해결책 나오는 구조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엇법 갈게요. 2번 문장입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일단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유. 원인이 나오죠? 자, 과학은요, 지식이고요. 지식은 힘이랍니다. 아하, 과학은 지식이고 지식은 힘입니다. 자, 그리고 with power 뭐 나왔어요? and로 새로운 절이 하나 이어졌는데 with power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전치사고 앞으로 나면 뭐 일어나죠? 도치.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그치? Wisdom and liberation. 얘가 주어고, come이 동사인데 위치 바뀌는 도치 일어난 거 확인해 주십니다. 자, 힘에는 뭐가 따른다? 지혜와 해방이 따른다. 즉, 과학이 지식이고 지식은 힘이며 힘에는 지혜와 해방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어법 문장 한번 보셨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9번 문장인데요. 얘도 한번 보고 뒤에 이어지는 10번 문장도 볼 겁니다. 즉, in a progressive society,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However, 그러나 in a democratic political framework,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두 종류의 문장 살필 겁니다. 일단 진보적인 사회에서 과학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살펴보고 있어? 해방적인 역할. 할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얘가 지금 해방적인 역할 도와주는 거잖아.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주겠습니까? 빈곤, 무지, 미신, 이거 안 좋은 것들이니까 극복하는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겠죠. 그쵸? 어휘 적절성 판단하시고요. 자, 10번 넘어가서, 그러나 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요, themselves, 스스로 뭐할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야 The misuse of science, 과학의 오용, 과학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움이 될 겁니다. Grow and develop themselves. 스스로가 뭐 하는 거?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고 계획된 방식으로. 그치? 오용은 방지하고 스스로 성장, 발전. 이것이 무엇이다? 과학의 해방적 역할. 사람들 스스로도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9강의 9번 넘어가서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은 이미 그 유형 자체에서 요약문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만 요약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 A, B를 찾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빈칸 A, B에 관한 내용은 딱 알겠지만 나머지 내용 좀 흐릿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이해를 더해가 보셔요. 자, 동물 복지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코알라는 보존 인식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귀여운 동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 감정뿐 아니라 동물권, 자연의 가치 인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선진국에서 동물 복지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요.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 식습관 등의 소비 행동까지 변화하더라 내용에 뻗어나간 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약할게요. 환경과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감정적 반응과 윤리적 가치에 기반하여 인간의 소비 행동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거는 감정적 반응 플러스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 행동의 변화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쵸?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왔습니다. 자, growing environmental and ethical concerns. 증가하는 환경적, 윤리적 관심은. 자, 요거. 우리 봤던 요약문이에요. 상당히 길고 복잡했지요. 자, 이것은 고조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즉 감정에 호소하는 캠페인입니다.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귀여운 동물, 코알라 같은 걸 특징으로 하는. 어쨌든 이것에 의해 고조된 환경적, 윤리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a reshaping, 재형성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의 태도입니다. 뭐에 대한 동물과, 동물에 대한, 그치? 동물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갖다가 재형성하고 하이라이팅은, 부각하는 거니까 어떤 산업의 문제들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문제인가 봤더니 공장식, 축산, 경마, 모피 산업 같은 산업의 문제는 또 부각을 시키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prompting,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embrace 수용하도록 무엇을 윤리적인 소비 습관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꽉차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예측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have adopted, 채택했어요. 아하, 채택했구나. 뭔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쵸? Ethical stance. 윤리적 입장입니다. 동물의 처우와 사용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채택하였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 습관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앞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이 앞에서는 이 동물 복지에 대한 어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뭔 겁니까? 뭐를 채택하는 거예요? 동물의 처우와 사용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소비 습관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법 갑니다. 지금 두 개의 투브 정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각각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images of animals, 동물의 이미지는요, 사용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동물보호 활동과 관련된 단체들에 의해서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근데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뭡니까? To provoke라고 해서 유발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지. 이건 뭡니까? 투브 정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 아니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의 일환으로? Initiatives라고 해서 요거는 계획이란 뜻이죠. 계획의 일환으로. 근데

어떤 계획입니까? To fight animal cruelty. Animal cruelty는 동물 학대니까 동물 학대와 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얘뭐 하고 있죠? 앞에 나오는 initiatives라고 하는 계획을 수식하고 있네.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투브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어법까지 함께 하셨고, 자, 예측은 순서. 와, 순서 왔어. 내용 굉장히 꽉차 있었기 때문에 순서 물어보기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봤던 문장이네요. 동물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더라라고 하지요. 그치? 그리고 이 동물의 이미지가 사용된다라고 해서 지금 cute facts라고 해서 어떤 귀여운 정서죠? 귀여운 정서. 이 귀여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서적 연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이미지 얘기를 하면서 코알라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코알라 이미지를 씀으로써 귀여운 동물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또 인식도 제고하고 기금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귀여운 정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 원칙. 자, 따라서 사람들이 뭘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윤리적인 입장을 채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치? 이 윤리적인 입장을 채택을 하면서 결국 그에 따라 윤리적인 소비 습관까지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흐름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9강의 10번 갑니다. 요것도 어휘였군요. 가볼게요. 소비주의의 대중화 과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사치 과시 소비는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본격적인 소비 문화는 산업 자본주의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붙죠. 자, 18세기 이후 소비 활동이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확대가 되는데 산업 제품도 증가하고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요. 유행이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며 소비 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소비는 사회적 지위 구분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뭐까지 등장했어요? 광고죠. 광고의 등장으로 대중소비가 더욱 촉진되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소비주의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산업자본주의 이후 대중화, 유행, 광고를 통해 본격적인 소비 문화로 발전하였다. 즉, 본격적인 소비 문화가 언제 등장했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 이후로 등장했다. 아, 여기에 대한 내용 확인해 주시고. 요약 갈게요. 레오 뭐이지만 luxury consumption이 사치 소비라고 하는 건 존재했어요.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뒤집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consumerism 현대의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emerge 등장했는데 무엇과 함께 산업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뭐 하면서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fashion 유행, advertising 광고와 같은 것들을 expanded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켰습니다. 아하, 소비를 갖다가 뭐를 넘어서서 엘리트 계층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the wider population 더 넓은 대중까지 확장시키면서 본격적인 현대의 소비주의가 등장한 것이다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었지요. 자, 우리 빈칸 갑니다. 2번 문장이에요. It is only with the rise of industrial capitalism that a full-blown consumerism appeared. 자,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치 소비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 존재했는데 본격적인 소비주의는 본격적인 소비주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Full-blown consumerism. 본격적인 소비주의는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하고 나서야 나타났다. 자,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본격적인 소비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해당하는 내용. 대량 생산, 뭐 백화점 등장하고, 유행, 광고, 이러한 설명이 뒤에 붙잖아요. 핵심적인 문장 되겠어요. 빈칸 예측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입니다. 근데 이 어법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 갖고 왔습니다. 강조 구문 하나 살핀 건데요. 지금 보면은 it is that이라고 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only with 덩어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건 알겠는데 해석까지 같이 챙겨갈 겁니다. 자, only with 덩어리가 it is that 안에 들어가서 강조되고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답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하고 나서야, 뭐뭐하고 나서야. 뭐뭐하고 나서야, 즉 A하고 나서야 B하다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Only with을 활용한

요 덩어리, 이것이 강조되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해석까지 챙겨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기타 출제 필기로는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예스로 뒤집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 보시면은 우리 계속 반복해서 봤던 그 문장이에요. 산업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소비주의가 등장했다. 나 앞에 이런 덩어리가 있었거든. 예시라고 반전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yet, even, though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뭐가 등장했으니까? 소비의 기원, 자본주의 이전의 소비의 기원이 등장했으니까, 자, 비록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 자본주의의 부상 이후에 등장했다. 그래서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온답니까? 대중화와 확산 과정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 자본주의 이전의 소비의 기원과 뒤에 대중화 확산 과정을 연결하는 핵심 대비 전환 문장 되겠어요. 그치? 과거와 그 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이후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전환 문장이기 때문에 요 2번 문장 같이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1지문 2문항입니다. 이것도 지문이 길고 내용이 많겠습니다. 뭐에 관한 글? 아, 다행히 소재는 어렵지 않았어요. 명시적 설명의 한계와 스스로 알아내기의 효과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자, 명확하게 설명하면 더 좋은 수업이라는 가정을 제시한 후에 반박합니다. 언어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 형성 기능을 수행한대요. 자, 직접 알려주면, 즉 명시적 설명을 하게 되면 학습자의 자율성과 독립성 형성 기회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깨닫게끔 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경우는 뭐가 좋아요? 성취감과 자신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지시는 부정적 자기 인식을 형성 가능해서 스스로 해결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반복적인 지시,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 무엇입니까? 뛰어난 교사라면. 숙련된 교사라면 설명 중심 수업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자, 지식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성과 정책성 형성에 더 중요하다. 좋습니다. 영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explicit instruction 이게 뭐랍니까? 명시적 설명. 아하. 자, 명시적 설명. 요거 안 좋은 거였어요. 그치? 뭐할수 있습니까? Undermine. 약화시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약화시킬 수 있어요. 자, 학습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Independent problem solving. 독립적인 문제 해결이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반면, 반복적인 지시라고 하는 것은 뭐할수 있습니까?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나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할수 있습니까? Incapable of은 할수 없는 거죠. 할수 없는 존재다. 난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바라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설명, 반복적인 지시는 좋지 않고 독립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으로 13번 한번 가볼게요. This is doubtless one reason why.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떠한 이유냐며. 사실상 this is why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쵸? 자, 최근의 연구가 보여준답니다. Most accomplished teachers, 대부분의 숙련된 교사들, 뛰어난 교사들이 do not spend, 소비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In telling mode니까 설명하는데, 즉 설명 중심의 방식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앞에 뭔 내용 나왔니? 반복적인 지시,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여금 난 스스로 할수 없는 존재야 라는 느낌까지 들게 한대. 그러니까 숙련된 교사라면 반복적인 지시, 명시적인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끔 해야죠. 그쵸? 따라서 in telling mode, 뭐 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 설명 중심의 방식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This is why는 지금 해석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한 가지 이유이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시려면 앞 내용에 이어지는 결과,
그래서 숙련된 교사들이 여기에 시간 많이 안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엇박 가겠습니다. 1번 문장인데요. The assumption that 가정이래, 가정.

어떤 가정 내용이 궁금해지는구나. 내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 가정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또뭐 등장했습니까? 동격에 접속사 대시 등장하면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왔을 겁니다. 괄호가 이렇게 닫히면서 얘가 주어되고 동사 자리에 어스음스가 왔다라고 가시면 되겠지요. 그치? 단지 더 명시적이기만 하면 더 나은 교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언어를 단순히 정보 전달 체계, 즉 지식을 문자 그대로 포장한 것으로 전제한다. 지금 주어 동사까지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서술형 갑니다. 우리 아까 계속 봤던 거예요. 뛰어난 교사일수록 설명 중심 수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뭡니까?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설명 중심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난 스스로 할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된다면서요. 그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이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가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더더 좋겠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자, 10강 넘어오셨습니다. 유형 구성은 똑같아요. 10강의 1번 어휘로 시작합니다. 자, 조롱하는 유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글이었어요. 내 집단 충성심 영역에 민감한 사람은 이 조롱 유머를 선호한답니다. 조롱 유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외 집단을 비하하고 내 집단을 강화하는 기능. 쉽게 말해서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을 비하하고 내가 속한 유대감을 느끼는 그 집단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이러한 유머는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보상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자,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꽤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All in the Family라고 하는 시트콤 속 인종 관련 유머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었죠. 자, 근데 같은 콘텐츠라도 개인의 편견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편견이 낮은 사람은 풍자로, 편견이 높은 사람은 사실 전달로 인식을 하더라. 결국 사람들은 외 집단을 조롱 대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존 태도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외 집단을 인식하더라에 해당하는 굉장히 심오한 글이었습니다. 자, 조롱 유머는 외 집단을 비하하고 내 집단을 강화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이를 다르게 해석하더라. 영어로 정리해 갑니다. Ridiculing humor? 요게 조롱 유머죠. 조롱 유머. 자, 조롱 유머는 뭐 합니까? Reinforces. 강화합니다. 아하. In-group loyalty. 내 집단 충성심을 강화한답니다. 뭐 함으로써? Disparage라고 해서 요거는 비하하는 거거든. 외 집단을 비하함으로써 내 집단 충성심을 강화하고 As meaning is interpreted. 이것의 의미는 해석이 되는데, differently. 다르게. 그치?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뭐에 따라서?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Selectively.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선택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Who is being ridiculed? 누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가? 즉, 누가 조롱의 대상인가를 선택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태도,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인식을 하더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약문 되겠고요. 자, 빈칸 예측으로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does라고 해서 따라서에 이어지는 결론 문장이니까 당연히 중요성을 가진 문장이죠. 자, audience members, 시청자들은요. Selective perceived,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중요한 단어 또 나왔네. 인식했습니다. The object of ridicule, 조롱의 대상을 as a group member, 외집단 구성원으로 선별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였는데, 뭐 때문에 가능해진 결과였어요? 그 쇼가 가지고 있는, 시트콤이 가지고 있는 satirical approach, 풍자적 접근법에 의해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그치? 중요한 거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selectively라고 하는 요 부사는요, 사실 한 단어짜리 빈칸 아니면 채워넣게끔 하는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어법 문장으로 1번 문장 갑니다. 보니까 people, 딱 보니까 주어예요. 근데 동사가 또 멀리 있어요. 자, 사람들은 should find라고 해서 느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구조입니까? 뒤에 나오는 highly sensitive부터 domain까지 이 형용사구가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구나.
자, 왜 형용사구입니까? 하리는 매우라고 해서 요 부사는 뒤에 나오는 sensitive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형용사 덩어리죠. 이 형용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라고요.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내 집단 충성심 영역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should find 느낄 것입니다. 자, 조롱하는 유머를 갖다가 특히 매력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Provided their group is not the target. 자신의 집단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얘들아, 지금 provided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않는다면이라고 해서 요 not이 있으니까 요건 사실 if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뭐뭐 한다면. 아, provided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 또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넘어가서 서술형 갑니다. 오랜만에 영어 발문, 영어 답변이에요. Explain, 설명을 하랍니다. How different viewers interpret the same ridiculing humorous content. 자, 다른 시청자들이 어떻게 그 똑같은 조롱하는 유머를 갖다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랍니다. 자, 노란색 핵심어 위주로 같이 한번 살필게요. They interpret it. 자, 그들은 해석합니다. 뭐에 기반해서? Their existing attitudes. 그들의 기존 태도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해서 뭐로 보거나? Satire, 풍자죠. Satire, 풍자로 보거나. Reflection of reality, 현실의 반영. 자, 풍자로 보거나 현실의 반영, 즉 사실 인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경우였습니까? 편견이 낮은 사람들은 그 조롱 유머를 풍자로 볼 것이고 편견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의 반영으로 볼 것이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러한 핵심어 위주로 내용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강의 2번이고 문장 삽입 유형이었어요. 자,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먹이찾기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새가 생존을 위해 추가 먹이를 얻어야 하는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서 일정한 먹이를 선택할 것인가, 가변적인 먹이를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근데 평균 수익 기준에서는 일정한 먹이가 더 유리했지만 그 선택을 하면 생존 불가능.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가변적인 선택지에 의존을 해야 되고 이는 평균이 아니라 생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위험 민감적, risk sensitive 먹이 탐색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말 한 줄 요약할까요? 동물은 평균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에 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지요. 자, 영어 요약문 갑니다. 자, animals, 동물은요, may choose,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variable, 가변적이지만 risk sensitive options, 위험에 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뭐보다 once constant quality, 어떤 일정한 품질의 선택보다는 가변적이고 위험에 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치? 자, 뭐 할 때, 뭐가 걸려 있을 때 is at stake라고 해서 뭔가가 걸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생존. 생존이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일정한 품질의 선택보다는 위험에 민감한, 즉 가변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겠구나. 자, 이것은 무엇을 우선시하는 겁니까? Prioritize라고 해서 이것은 무언가를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자, 뭐보다는 Maximizing average energy gain, 평균 에너지 획득을 갖다가 극대화하기보다는, 최대화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지 말아야겠다. 그쵸? 어떻게 표현합니까? The avoidance of starvation, 요겁니다. 그치? 아, 그러니까 동물은 생존이 걸려 있을 때 평균 에너지 획득을 최대화하기보다는 굶주림을 피하는 거, avoidance를 우선시해서 일정한 품질의 선택보다는 가변적이고 위험에 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8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한 결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minimizing the risk of starvation,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보다는 최대화하는 거지요. net rate of intake라고 해서 섭취의 순효율이에요. 섭취의 순효율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굶어 죽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근거한 것이며 자, 우리의 새는요. would be sad to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까? forage. 먹이를 찾는데 in a risk sensitive fashion 위험에 민감한 방식으로 먹이를 찾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uch a decision 그런 결정이 무엇이었죠? 자, 지금 새가
가변적인 장소에 방문을 해서 5단위, 먹이의 5단위를 얻을 수 있는 요행수를 노리는 거지, 그치? 그러한 결정을 갖다가 이것을

0: 근거로 한 선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업법 갈게요. 6번 문장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우리의 새가 이것에 혹하게 된다면, 된다면이라고 해서 이거 가정이거든. 근데 뭐가 없어요? 접속사 if가 없구나. 그러면 접속사 if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략된 거 아니겠습니까? if가 생략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Were our bird라고 하면서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츠가 일어났어요. 그치? 아하,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츠가 일어나는데 해석은 여전히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우리의 새가 to be tempted by this, 이것에 혹하게 된다면 it would be dead by morning,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가정법에 해당하는 문장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휘 적절성 가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문장에 이어서 6번 문장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효율, 섭취율을 극대화하려는 포식자에게는 뭐라고요? 섭취율을 극대화하려는 포식자에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Rate maximizing. 그러한 포식자에게는 the constant site, 일정한 품질의 장소가 best, 가장 좋아 보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의 평균적인 수확량, 방문당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3단위입니다. 3단위. 뭐랑 비교했을 때, 자, 지금 가변적인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평균 단위가 2.5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일정한 품질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방문당 평균 수확량이 3단이니까 사실 섭취의 순효율을 극대화하려면은 일정한 품질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베스트란 말이죠. 그치? 이렇게 5번 문장이 등장하면서 자, 6번으로 뒤집습니다. Unfortunately,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새가 이것에 혹하게 된다면 자, Be tempted by라고 해서 이것에 혹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에 혹하게 된다면 it would be dead by morning.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dead라고 하는 표현까지 생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방문했을 때 평균 수확량이 더 높아. 가변적인 장소는 2.5단위인데 얘는 3단위야. 그러니까 여기 방문해야지라고 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섭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을 때 최선의 선택인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새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먹이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혹하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구조였습니다. 그쵸? 어휘 적절성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7번 문장도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일정한 품질의 장소 말고 가변적인 장소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 새가 다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겁니까? 가변적인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5단위를 얻는, 즉 생존할 수 있는 5단위를 얻는 갬보. 요행수를 노려보는 것이다. 이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에 민감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 12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OX 퀴즈는 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답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도 지문 풀어보고 오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내신 대비를 위한 한 걸음 또 함께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면서 갑자기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칸트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더니 한 문제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쉽게 나오려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어렵게 나오려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딱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즉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가장 최소치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이 교재의 뒷부분에 가면 또 문제가 또다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 나중에 언젠가 가면 무조건 써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6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문제가 항상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항상 이제 사상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자, 예술의 목적은 생존 욕구의 충족이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너무 말이 안 돼서, 그죠?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죠? 절대 틀렸죠?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에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술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아름다움, 그죠? 미적 가치에 초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굳이 이야기해본다라고 한다면, 미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 어떤 유의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것,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죠. 생존 욕구의 충족이다라고 하면은 예술이랑 거리가 조금 많이 멀어 보입니다. 자, 니은, 인간은 예술을 통해 감정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문화 컨텐츠들을 향유하게 되면서 이제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다. 뭐 슬픔의 감정이 되었든 기쁨의 감정이 되었든 이런 감정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고양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디귿,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소재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틀렸죠? 그러니까 뭐 예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덕적 가치라는 것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소재니까요. 말 그대로 예술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활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리엘.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포인트는 언제나 예술은 포인트는 아름다움, 이 미적 가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디귿과 같은 선택지가 나온 거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항상 예술을 이제 미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또 생각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을 또 놓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도덕적 가치를 소재, 그죠? 어떤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긍정. 오라고 답변하면 되겠죠? 자, 음악이 반듯하고 화평하면 곧 백성들은 화합하며 빗나가지 않게 되고, 요 문장에서도 이미 느껴야 돼요. 무엇을? 음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반듯하고 화평했더니, 좋은 음악을 들었더니, 누가? 백성들이 화합하게 되었대요. 그렇다는 건, 음악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도덕적인 감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네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첫 줄을 읽자마자 머리에 넣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음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백성들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나라의 군대는 강하고 성이 견고해져서 적국의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 임금께서는 예의와 음악을 귀중히 여기고 사악한 음악을 천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옛 임금이 무엇을 했대요? 예의와 음악, 예악이죠? 그죠? 예악을 귀중히 여기고 사악한 음악을 천시하였대요. 여기서 말하는 옛 임금, 요거를 한자로 바꾼 게 바로 선왕입니다. 선왕. 여기서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옛날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어요.

선왕이라는 표현이 제시문에 나오면 느낌적으로 우리가 순자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선왕이라는 요 표현을 순자의 고유 용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순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선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시문에서도 암묵적으로 요런 표현들을, 요런 미묘한 표현들을 이제 해특정 사상가에서만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0%짜리는 아니지만 거의 99%짜리라고 생각하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은 도덕주의자인 순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순자다.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음악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순자 있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일단 악한 본성이라는 표현 문제 없어요. 그죠? 성악설 주장했으니까 인간의 욕망은 아 인간의 본성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본성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본성을 교화한다라는 요런 표현들은 절대 맹자한테는 못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맹자한테 본성은 선한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교화 이런 표현은 순자에게서만 나온다. 틀린 거 없죠? 자, 니은 예법에 구애되지 않은 음악만을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요. 절대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용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죠. 뭐 공자든 뭐 순자든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뭐 법도와 예절에 부합하는 음악들, 다시 말하면 조화를 추구하는 음악들이 바로 좋은 음악이고 그 음악을 들어야 도덕성을 보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법에 구애되지 않은 이런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 뭐 제시문에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사악한 음악을 천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음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예법에 구애되지 않은 음악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만 맞고요. 자, 디귿. 음흉한 음악은 역시 같은 맥락이겠죠, 여러분. 음흉한 음악인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수 있는가?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 릴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이거 보세요. 일부러 제시문엔 옛 임금 해놓고 여기다가 선왕이라고 준 거예요. 이거 일부러 준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그죠? 옛 임금이 제정한 음악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맞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체크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거. 자,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읽었죠, 앞에서 우리? 어디서? 와일드, 그죠? 와일드의 이 예술 지상주의가 책이라는 거, 이 문학작품이라는 거 자체가 도덕적이고 뭐 부도덕한 게 어디 있니? 다만 뭐만 있다. 잘쓴 책, 잘못쓴 책, 그죠? 어떤 미의 형식적인 관점에서 잘 쓰고 못쓴 것만 있을 뿐이야.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인 공감을 하지 않는다. 예술가 입장에서 윤리적 공감은 용납할 수 없는 양식의 매너리즘이다.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며 선과학은 예술의 재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료다, 그죠? 와일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쓴 책, 잘 쓰지 못한 책, 즉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윤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예술 작품 판단하면 안 돼, 이런 주장. 자, 기억. 윤리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술 지상주의죠,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여기 이제 첫 줄, 두 번째 줄 아까 또 해석해 드렸죠. 결국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니은.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소재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예술 활동의 자율로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법적인 제재 뭐 이런 것들도 부정하고 있고요. 자, 디귿. 예술 작품은 도덕적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의 입장? 도덕주의자 입장.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본보기, 뭐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 뭐 착한 일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등의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들을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바로 도덕주의의 입장이고요. 자,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곁에서 시를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감시해야 된다. 자,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의 성질을 천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을 찾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의 이데아, 그리고 미의 이데아를 잘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예술 작품 속에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로 하여금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대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했다? 모방품의 모방을 하고 있었다. 그 비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시해야 된다고 한 거죠. 플라톤이고요. 자, 기억. 예술은 도덕적 이상을 모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상이니까 뭐 이데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데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 이상, 어떤 선의 이데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방해야 한다. 맞죠? 자, 니은 예술은 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 당연히 틀렸죠. 도덕주의자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술이 미적 가치가 없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적 가치? 오케이, 좋아. 근데 그거 앞서서 뭐가 필요하다? 윤리적 가치로서의 판단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기억 맞고요. 자, 티귿.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모호하긴 해요. 약간 모호한 점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선과 미라는 것은 동일시 되고 있는 관념들이다, 개념들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일종의 선일 것이고, 미적 가치라는 것은 미겠죠? 그런데, 굳이 그래도 하자면, 그래도 당연히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데아이긴 합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굳이 본다면요. 자, 리을.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판단 대상이죠, 여러분. 그죠? 당연히 판단 대상이어야 합니다. 도덕주의자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화를 거둬들인 뒤큰 종과 북, 검은 고를 만들어 연주를 듣는 것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금,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결국 뭐 검은 고 사고 종 사고 북 사가지고 이 사치스러운 음악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백성들의 이익이겠니? 이익, 그리고 폐해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묵자. 이익과 손해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임금과 귀족들은 한낱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손상시키고 빼앗고 있으면서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이제 빨아먹어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거다. 그게 과연 올바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약사상 주장했던 묵자.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 음악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즐거움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팩트를 구분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악의 악자도 즐거울 낙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을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백성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비악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악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 오!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음악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부합하지 않는다. 자, 디귿. 모든 계층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 음악 좋은 거잖아?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모든 계층.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묵자네. 그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뭐 즐거움을 줄수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치스러운 것이고 또한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묵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지 못하고 폐해를 제거하지도 못해요. 아예 생산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뭐그 흔히들 막 노동요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막 이러면

뭐 능률이 올라간다, 뭐 집중이 더잘 돼요, 선생님, 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묵자가 말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음악 들으면서, 음악을 하면서 무슨 일이야. 생산성이 전혀 없어.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뭐 장려한다? 그런 것 자체가 묵자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자, 리에. 음악의 가치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틀렸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묵자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도 묵자가 동양의 공리주의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유용성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은 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용성의 가치는 없어. 그러니까 비악이라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니은 이렇게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자, 오늘날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불구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줄에 단어 하나 볼까요, 여러분? 문화 상품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 상품. 그죠? 문화 요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업화되었다는 거예요. 상품, 그죠? 문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죠? 이 대형의 어떤 거대한 문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아도르노, 딱 느낌 오시죠? 그리고 이 문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없애버린대요. 맞죠? 획일화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개개인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서조차 소비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 계급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잘 보세요. 이게 참 진짜 독특한데, 여러분들이 노동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그 지배 계급들에게 노동력으로서 이제 어떤 보상을 주게 되죠. 그죠? 노동을 열심히 해서 그들이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려고 와요. 아, 또일다 했어 하고서 쉬려고 집에 오면 그들이 또 만들어 놓은 문화 컨텐츠를 향유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약간 이런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자, 문화 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들을 재생산하려 한다. 그러니까 획일화된 인간으로 탈바꿈 시켜버린다는 거죠. 문화 산업이라는 표현. 그래서 아, 아도르노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아도르노가 선택형 문학으로 나오면 땡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선택지가 간단해지죠, 사실. 자, 문화 산업은 미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라는 건 당연히 틀렸죠. 그러니까 뭐 미적 가치를 추구를 뭐 아예 안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든 뭔가의 어떤 다른 즐거움의 요소들을 추구를 하든 어쨌든 추구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을 추구하냐? 그건 아니죠, 절대. 문화산업은 오히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돈을 버는 것. 그죠?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자, 니은 문화산업은 사람들의 의식을 획일화한다. 맞죠? 이 문화 컨텐츠라는 게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생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비슷한 돈이 될 법한, 그죠? 획일화된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자, 디귿. 문화산업은 사람들의 개성 발휘를 저해하는 것이죠. 개성을 사라지게 만든다. 몰개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몰개성화 시켜버린다. 자, 리을. 문화산업은 대중의 비판적 사유를 방해한다. 맞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사상을 주입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유를 방해하고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선택, 주체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오오오 여기서 느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술 작품 이야기했는데 복제 기술 이야기했네요. 복제 기술. 그래서 현대 사회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의 대중화가 막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분석했던 사람, 베냐민이죠, 베냐민. 자, 원작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그죠? 시간, 공간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원작은 하나잖아요? 근데 원작의 복제품을 가져다 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 기술이

나름대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사회에. 자, 기술적 복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원작의 사진이나 음반의 형태로 복제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듣더라도요, 이제 항상 뭐 콘서트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연장에 항상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오리지널인 거죠, 사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음반의 형태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아티스트의 그 가수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그죠? 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림이 있어요. 뭐 예술 작품, 뭐 모나리자 이런 것들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언제든지 감상을 할수 있네. 뭐 이런 시대가 되었죠. 자, 이제 사람들은 음악당이나 노천에서 연주된 합창곡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다. 그죠? 이게 공연장에 가야 됐는데 옛날에는, 그죠? 이제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위축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다. 요 아우라라는 표현, 베냐민에서 많이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우라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기술적 복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미술관이나 뭐 이런 것들, 공연장, 뭐 이런 데꼭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진품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봐도 직접 보는 거랑 좀 다르죠. 자, 1번.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기술적 복제로 더욱 강해진다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품이 주는 어떤 신비함, 그런 거 사라지게 된다. 자, 2번. 예술 작품은 오직 원작을 직접 감상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쨌든 이런 어떤 기술적 복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막 잘못되었어, 막 부정하는 그런 사상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어. 일상생활에서도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미적 체험의 기회가 증가한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감상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죠. 자, 3번.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작품의 신비성과 권위를 강화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아우라가 축소된다, 신비성과 권위가 축소된다라는 것,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권위들을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겠죠. 자, 4번.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예술을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술적 복제라는 것이 예술의 대중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게 베냐민의 분석이었고요. 오히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건 복제 기술이 없었던 시기의 예술 작품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자, 5번.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는 예술을 대중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한다.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결론. 그래서 5번이 적절한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기억의 8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대중문화는? 이라고 해서 그냥 기억에는 당연히 이 긍정적 측면이 들어가 있겠죠? 네, 긍정적 측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대중의 의식을 획일화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 절대 속지 않겠죠, 여러분? 네, 너무 간단해요. 획일화라는 건 나쁜 거죠, 그죠? 대중의 의식을 개성화하고 뭔가 다양화시키고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획일화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자, 니은,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합니다. 맞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사실 대중문화를 즐기는데 향유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대중문화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귿,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드렸죠. 뭐 민주시민의 어떤 의식들도 막 개선시켜 주고 막 이런 것들. 자, 리을, 소수가 문화적 혜택을 독점할 수 있게 합니다. 대중화랑 소수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문화적 혜택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대중들이 미적 체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서답형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읽고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가를 보니까요. 미적 경험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예술은 미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했네요. 그 자체로 예술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대요.

때문에 미적 가치 구현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미적 가치를 바탕에 두고 있는 입장,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술 지상주의 혹은 뭐 심미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그럼 뭐 반대로 당연하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도덕주의의 입장이 나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막 판단한다기보다 좀 유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서술형,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죠? 자, 모든 예술 작품은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정확한 도덕주의 입장이죠. 따로 이걸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가해, 어떤 예술 지상주의의 정의 정도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도덕주의의 의미, 정의 뭐 이런 것들 써준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좀 서술해주면 되겠죠. 공통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쪽 우리가 이 문제를 봐왔던 주제를 잘 생각하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입장들을 봐왔던 주제 자체가 요거잖아요. 그죠?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윤리적인 가치들의 어떤 관계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선을 좀 정할 거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공통적인 표현들을 잘 써주면 되겠죠. 뭐 미적 가치를 윤리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시한다든지, 뭐 여기는 미적 가치보다도 뭐 윤리적 가치에 의해서 뭐 도덕적 교훈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든지, 뭐 내용, 형식,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100점짜리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가는 예술 지상주의의 입장이죠.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을 낮게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 자, 나는 도덕주의의 입장이겠죠? 자,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을 높게 본다. 여기는 비교의 포인트를 좀 잡았죠? 그죠?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 예술과 도덕의 관련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주제, 아마 문제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포인트로 준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비슷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뭐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비교,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비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윤리적 가치는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며 예술은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각의 특징들을 적어 주었네요. 자, 2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를 쓰고요. 쓰고 문화산업에 대한 그 사상가의 비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제 질문에 이미, 그죠? 문화산업이라는 표현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사상가니까 뭐 아도르노 아닐까요? 라고 제 질문 읽기 전부터 추론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사전 결정된 것이다. 사전 결정된 것, 그죠? 그들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소비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욕구다라는 거죠. 자, 소비자가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 느끼게 되는 것은 문화산업 체계의 원리이다. 문화산업은 그 위치가 확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욕구를 더 능란하게 다루게 된다.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이런 포인트죠, 여러분. 욕구를 애초에 소비자가 주체적인 욕구를 갖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자체가 그러한 문화산업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심지어 소비자의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소비자를 휴식시간에도 잡아두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입니다라는 것. 자, 당연히 사상가는 아도르노겠죠? 아도르노 쓰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화산업에 대한 그 사상가의 비판, 여러 가지 이제 써줄 수가 있겠는데요. 상업화된 예술이 문화산업으로 전락하였으며, 그죠?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순수 예술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업화되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들. 예술의 감상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획일화시키고 있고 인간을 재생산하고 있고 이런 측면들, 뭐 지배 이데올로기를 뭐 전파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들 다 제시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음악을 비난했대요. 일단 그럼 누구겠어요? 비악 주장했던 우리 묵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 악기는 즐거워요. 음악은 일단 즐겁긴 해. 지금 대국의 소국을 침략하고 강자가 약자를 겁박하고 귀인이 서민을 오만하게 대하여 반역과 도둑질을 일거에 일어나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너 음악만 하고 있어서 되겠니?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정자가 북을 치고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니 천하의 어지러움이 어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없앰. 여기가 포인트죠.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없앰. 요게 묵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자, 법도로 삼는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애초에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음악을 즐기지 말자라는 입장이죠. 자, 위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를 쓰시오. 당연히 묵자 써주면 되겠고요. 위 사상가의 음악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시오.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면은 음악은 즐겁기는 하지만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음악이 즐거움을 주지만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음악이란 즐기는 것으로, 그죠? 악이요, 악. 그죠? 악이란 한자를 쓰고 있어요. 뭐,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음악을 필수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럼 묵자 나왔으니까. 그리고 한자 나왔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유가 아닐까요? 자, 즐거움은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며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크, 잡았죠, 여러분? 힌트.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누구? 순자. 자,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그죠? 그냥 아무 음악이나 듣는 게 아니라 도리에 맞아야 돼요. 이 음악과 도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교화해 나갈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옛 임금은 선왕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해서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였고 소리의 가락과 장단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했네요.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 순자죠. 위 사상가의 음악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시오. 기본적으로 그냥 예약 사상의 관점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뭐 악하게 보았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교화하는 매개체로서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해주면 되겠죠. 자,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들을 넣어줘야 돼요. 꼭, 그래야 만점짜리 서답형 답안이 됩니다. 자,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선왕이 바른 음악을 제정한 것은 백성을 교화하고 어지러움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뭐, 제시문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서답형 마무리 해보고요. 자, 마지막 1등급 도전 문제 4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불의 가상대화이다. 서양 사상가 가불이네요. 굳이 서양 사상가라고 줬네요. 그죠?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좋은 리듬은 좋은 성품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나쁜 리듬은 나쁜 성격을 담게 합니다. 요거 축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좋은 품성. 뭐 이런 표현들. 뭐 좋은, 나쁜 성격. 뭐 품성이죠. 역시나. 그죠? 예, 네, 나쁜 성격.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아, 이거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 플라톤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훌륭함의 어떤 성품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쾌락을 담아낸 예술 작품 속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것을 형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런 미묘한 포인트예요. 미묘한 포인트들, 그죠? 젊은이라는 이 서술 방식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 플라톤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저도 내용 정리할 때 일부러 여러분들 플라톤 정리한 거 보시면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시문이라는 건 사상가의 원전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그 사상가의 원전에서 플라톤이 뭐 이런 미묘한 포인트들을, 자, 표현들을 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힌트로 드린 거예요. 자,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없다. 이거 이미 배웠죠. 우리 누구? 와일드. 예술 지상주의자인 와일드죠. 잘쓴 책과 잘 쓰지 못한 책만 있을 뿐입니다. 책이라는 건 문학 작품은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만, 그죠? 아름다움의 가치를 기준으로만 평가해야 됩니다. 자, 예술가에게 윤리적 동정심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매너리즘입니다. 이것도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와일드인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자, 1번. 플라톤의 입장에서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죠, 플라톤은. 도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미적같이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무엇을 하는 것? 많은 대중들이 젊은이들을 도덕적으로 고양시켜 주는 것, 영향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자, 2번. 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술 검열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나 사실 예술 지상주의의 입장이겠죠. 오히려 플라톤은 이 검열 너무너무 강력하게 찬성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봤었지만 결국 이런 미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이제 모방해서 예술 작품,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작가들, 시인들을 추방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추방. 자, 3번. 예술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요게 예술 지상주의겠죠.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올바른 입장이 되겠네요. 3번. 자, 4번. 예술은 자율성 보장보다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예술은 아까 말했잖아요. 스스로에 완성된다. 그러니까 예술의 자율성, 어떤 예술의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소재나 주제의 결정 뭐 이런 것들 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다. 독립적인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 틀렸죠? 자, 5번 공통점인데요. 예술은 좋은 품성의 함량을 위한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본보기. 이것도 역시나 도덕주의자의 입장이니까 플라톤은 동의하겠지만 와일드는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된다. 요거 제가 내용 정리할 때 언급해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구라서요, 여러분. 그냥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내신이니까 시험법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건 예에서 일으키고 악에서 완성된다. 이거 예악사상 공자가 말했던 표현인 거죠. 공자요, 공자. 계속 순자만 나왔었는데 공자가 나왔네요. 자,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로야 한다. 사람이 인하면 예와 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순자랑은 조금 선택지의 맥락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순자는 성악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공자는 성악서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자, 기억. 음악은 도덕적 성품 함양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 당연히 맞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성품의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양. 그죠? 그러니까 순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꾸 본성을 변화해야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변화시켜야 돼. 교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공자나 특히 맹자 같은 경우는 함양.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완성시키는 느낌. 그리고 뭐 맹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단을 확충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각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입장 차이에서 오는 표현의 차이거든요. 이거 꼭좀 인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풀수 있어요. 자, 당연히 맞고요. 자, 니은 음악은 인간에게 즐거운 감정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거 뭐 누굴 데려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 묵자 데려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디귿. 음악은 바람직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뭐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건 결국 공자에게 있어서 대동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인과 예절을 실천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덕을 실천하는 이 도덕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마지막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인하면 예와 악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인과 예절과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봤을 때, 아,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 인과 예가 가득한 그런 도덕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리엘. 음악은 오직 경제적 이익 여부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 묵자의 입장. 이거 항상 유교 사상이면 묵자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좀 체크해 두시고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별애, 분별적인 사랑이라거나 혹은 뭐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백성, 만 백성에 대한 겸해를 실현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공자는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별애를 강조하고 있죠. 분별적 사랑.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카바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에 힘쓴다라고 우리 아까 봤던 제시문 똑같이 나왔네요. 포인트는 이익이라는 것과 그죠? 천하의 폐해라는 것.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과 폐해의 관점에서 정치를 이야기했던 묵자라는 거 쉽게 알수 있죠. 자, 음악은 위로는 성왕의 일과 부합하지 않고 성왕이라는 것은 이 성인군자 할때그 성자예요. 그래서 성왕, 훌륭한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아래로는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음악이라는 것은 정치에도 혼란을 주는 거고 백성에게도 이제 이익이 안 되는, 여러모로 봐도 도움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자 3번, 아, 갑은 묵자인 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을, 음악은 서로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함으로, 사양이라는 건 사양지심 할때그 사양이겠죠? 예절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 포인트, 예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본성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 따라서 아, 이거 순자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이 미묘한 힌트 또 나왔어요, 여러분. 선왕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거 제가 괜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런 미묘한 표현들도 잡아주세요. 자, 선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여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옛날에 그 훌륭한 왕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을은 순자다. 그래서 묵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문항이겠네요. 자, 기억해볼게요. 자, 묵자는요, 음악을 활용하여 분별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거. 분별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강조했던 개념이다. 이거 유교에서 강조했던 개념이죠. 그래서 언제나 유교는 예절에 따라, 직분에 따라 이 인이라는 것을 좀 분별적으로 실천할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 엄마 아빠한테, 뭐 친구한테 실천하는 인이라는 게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묵자는 그게 아니라 모든 만인을 겸해, 그죠? 하나로 포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동등하게 사랑해야 돼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틀렸다. 오히려 뭐 분별적 사랑을 실천해야 돼라는 건 오히려 유교에 해당이 된다. 자, 니은, 음악은 인격 도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순자가 충분히 이야기했겠죠. 뭐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음악을 통해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건 역시나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절과 법도에 맞는 음악이 결국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죠? 자, 리을, 갑과 을의 공통점인데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이 문장에는 좋고 나쁨의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묵자는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으니까 음악을 하지 말자라고 판단할 거고요. 순자는 백성의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둘다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문화산업은 이라고 문화산업이라는 개념 나왔죠. 문화산업. 누구? 아도르노. 그죠? 대중에게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오락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자,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생산된 즐거움만을 소비하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제시문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욕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생산된 즐거움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나는 막 멜로 영화가 보고 싶어요. 근데 영화관에 갔더니 막 SF 영화, 막 액션 영화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결국 뭘 선택하게 돼요?
뭐 액션 영화를 보거나 뭐 SF 영화를 보게 돼요. 나는 실제로는 멜로 영화가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경험은

0: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산품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욕구라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죠. 그래서 특히 뭐 영화관 진짜 그런 것들 많이 체감될 거예요. 그래서 막 스크린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인기 있는 영화들이 많은 스크린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또 사실 선택지가 많은 것 같은데 적어요.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아도르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자, 문화산업은 대중의 주체적인 사고를 강화시킨다? 틀렸죠? 당연히 대중의 주체적인 사고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몰개성화시키게 되고 획일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니은. 문화산업은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고 거기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디귿.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라는 것.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지네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틀렸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우리 제시문에서도 아까 봤어요.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욕구하도록 의도한 거예요. 요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까 제가 영화관 얘기해드린 거그 예시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욕구하도록 만든 거죠. 의도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리을, 문화산업은 체제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체제의 지배 이념이란 건 대표적으로 뭐 자본주의적인 이념들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르노가 많이 늦게 지시겠지만 마르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채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대한 문제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대로 사실 뭐 등급을 좀 가를 만한 문항들 혹은 좀 고민할 만한 문항들은 다딱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아도르노. 방금 전에 우리 봤었던 아도르노에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도덕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그래서 미적 가치와 이제 윤리적 가치의 관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들 꼭좀잘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구름살이 생겨요. 구름살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이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단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 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다섯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발꿈치에. 그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야,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눈으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알죠? 홈런이 나왔어요. 아,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아, 수술을 하면 야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겨내고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나한테는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고등학교 생활을 달려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나가고 팀도 대통령배 우승을 하고 저는 청소년 대표도 하고 또 3학년 때 또 우승도 하고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용태기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6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끔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1학년 때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힘은 키웠어. 이제 기술을 더 키워야겠다. 방망이를 딱 잡고 제가 딱 잡고 뭘 했냐 그러면 이

방망이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0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3,000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망이로만 한 게 아니라 긴 방망이로 300개, 이 손으로 300개, 300개, 짧은 방망이로 300개, 300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개를 피가 까지고 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 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 번 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 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오승환 막 오승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 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예.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한이, 수빈이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공을 잡아서 일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다 사라지고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파트로 들어왔어. 일명 그렇지 문단 요약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빈칸이 다시 나왔어.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문 독해 바로 직전에 40번 문제에 나오게 되고 이 문제 유형은 사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문, 다시 말하면 주제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찾기의 어떤 대입학 문제와 그리고 빈칸을 뻥뻥 뚫어놓고 그 부분을 잘 채워봐 라고 하는 빈칸 유형의 문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복합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사실 오답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2026 대수능에서 이 문제가 약간 좀 우리의 약간 예상을 빗나가는 문제 유형으로 좀 나와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막 쫓기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여러분들 한 템포 쉬어서 천천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마음을 조금 가다듬으면서 야, 진정해. 진정하고 조금은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틀리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move slow. 천천히 움직여도 되지만 but don't stop. 멈추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아, 내가 거의 다 지금 고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유형 거의 이제 섭렵해 가는 거의 막바지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제 여기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멈추지만 않게 오늘도 선생님 손꼭 붙잡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총 5개의 문제 준비해서요.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자, 이런 요약문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지막에 우리 박스의 본문 밑에 있는 내용이 주제문이에요. 근데 이 주제문이 꽤 길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패턴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문장들은 대부분 이 40번 문제의 유형이 반드시 100% 그런 건 아닌데 80% 이상이 어떤 실험이나 혹은 일반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한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실험이나 조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좀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장의 속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조 관계의 문장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우리 12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12개의 문제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요 구조를 채택한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lthough나 while이나 unlike. 뭐뭐하는 다르게. 혹은 뭐뭐하는 뭐뭐하기는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조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요약문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빈칸 A와 B에 들어갈 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예상만 할 뿐, 즉 우리가 글을 좀더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상할 뿐이지, 그걸 그 문장만 가지고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문장을 보고 아,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빈칸 A와 B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찾아서 소재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이 문제를 풀때 A의 단서, B의 단서가 되는 그 문장에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단서가 나와 있는 부분이야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제 경향은 실험, 연구, 조사. 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실험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나 결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대조 구조에 유의하시면서 소재 부분에 대한 정보 빠르게 그 위치를 파악해서 관련된 A와 B의 정보를 확실하게 찾아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표현들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이야기하냐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paraphrasing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해라고 해서 paraphras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paraphrasing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의어나 반의어를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의어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게그 문장의 반대 의미로 부정어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의어에 해당하는 정반대가 되는 반의어를 넣어야 그렇지.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한번 A와 B의 빈칸 문제 풀어보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주제문, 요약문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주변에 있는 여기 소재가 뭐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문의 소재, 중심 소재는 바로 뭐냐면, 맞아요. Performing Art입니다. Performing Art가 뭘까요? 맞아. 공연 예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연 예술이 뭐가 있어요? 연극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지, 발레나, 뭐 이런 뮤지컬이나,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보는 그런 예술이 딱 생각이 나죠? 공연 예술에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그 공연 예술에 대한 설명이 앞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연 예술에 대한 어떤 상황이 나와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financial aid due to reliance on external

funding, external, 외부의라는 뜻이죠. fund라는 게 여러분들 자금이라는 뜻인데, 자금을 조달하다라는, 자금을 제공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ing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동사의 변형 형태, 동명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외부의 자금 조달에 reliance on, rely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그럼 외부의 자금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인 뭐가 발생할까? uncertainty, 불안. imbalance, 불균형. challenges, 어려움. stability, 안정성. advantages, 장점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A번에 들어갈 단어의 좀 성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A번에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일단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좀 보여집니다. 즉, stability나 advantages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불확실성, 불균형 혹은 어려움이라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을 해. 그러면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있겠어? 아니면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불안정성이 있겠어? 불안정성이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performing art, 공연 예술에 관련된 것이고, 이제 공연 예술이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외부의 자금 조달. 외부의 자금 조달에 어떻게 한다? 의존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재정적인 A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A라는 것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일단 먼저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연 예술은요, 뭘 하게 된다? 자, B를 하게 됩니다. B에 들어갈 동사가 바로 performing arts를 받고 있는 본수로가 되겠습니다. 동사구가 되겠고요. 뒤에 보시면 이 동사구를 이루는 게 audiences. 청중들, 관객들을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이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한 경험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공연을 굉장히 가치 있게, 공연 예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관객들을 잃게 된다. 분할한다. 그리고 secure, 확보한다. 그 관객들에게 도달한다. 그 관객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도 지금 부정적인 부분의 선택지와 긍정적인 의미의 선택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관객들을 잃게 되거나 관객들을 이렇게 나눠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집중시키거나 확보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딱 보이는 게 lose와 secure라는 단어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2번, 바로 B번에 대한 선택지를 찾으시면 돼요. 관객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 B 할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부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자금 의존에 따라서 뭔가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면 관객들도 왠지 잃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고, 자금 의존에 의해서 뭔가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객들을 좀더 확보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다를 수도 있다고 선생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지. 공연 예술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In modern societies, 현대사회에서요, the performing arts form. 공연 예술은 형성을 하게 됩니다. 뭐를요? 아주 독특한 영역을, 범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독특한 범주라는 게 뭘까요? 예, 대중들의 오락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범주를 형성합니다. 독특한 범주라는 건 다른 영역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와는 정반대로라고 나오게 됩니다. In opposition to, 뭐와는 반대로요. The mass distribution through the media of expertly staged performances which have been recorded and edited. 자, record라는 게 녹음되는 거죠? 녹음되거나 혹은 편집되어 온, 뭐, 전문적으로 연출된 그런 공연들의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 정말 대량 분포가 되는, 대량 배부가 되는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

뭐 녹음하거나 혹은 녹화를 하거나 편집을 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출을 해서 대량 배포를 하는 게 그것과는 대조적인 그게 바로 뭔데? 공연 예술이라는 얘기야. 사실 여러분들 뭐와 대조된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찾는 정보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찾으면 되니까? 그렇지. 우리는 공연 예술의 특징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연 예술과 대조적인 대량으로 배부가 되는 그런 예술들, 이런 대중들의 오락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대량 배부가 되는 이 오락물과는 좀 대조적으로 연극, 그리고 발레, 서커스, 콘서트, 로데오,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같은 이런 기타 등등, etc. 등이란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unfold. 어떻게 하고요? unfold라고 하면 얘는 펼치다라는 뜻이죠. 펼치고 and engage, 끌어들입니다. 뭘 펼쳐요? Their signs in real space and time.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요. 그럼 여러분들 연극이나 이런 데서 자신들의 뭘 이렇게 보여줘요? 뭘 펼쳐요? 자신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몸짓을 펼치게 되겠죠? 그때 이때 사인을 그래서 몸짓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끌어들여?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지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on the spot, 현장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연극 봤어요? 연극 보면 바로 무대 앞에서 그 연극과 호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관객들 나오라고 하고 그 관객들한테 다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그 관객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범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공연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우리가 찾는 정보가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금에 대한 이야기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공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관객들은요. 자, 관여가 됩니다. 공유되어진 이런 즐거움에 관여가 되고 연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연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화제 전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뭐야? 특별한 어떤 독특한 범주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 예술의 좋은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 이라고 나와요. 자, 때로는요. frustration 이거 뭐야? 그렇지. 좌절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따금씩요. 좌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디에서요? within the boundaries of such ritualistic events. 자, ritualistic이라는 게 의식적인, 의례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적인 이런 행사 즉 performing arts가 되겠죠. 이런 공연 예술에서의 그런 범주 내에서 좌절도 때때로는 발생하게 돼요.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주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자, 이런 산업화된 그리고 컴퓨터화된 이런 문화 속에서요. The performing arts, 공연 예술은 become economically unstable. 어떻게 된대요? 그렇지, 경제적으로 unsta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안정해진다 얘기했어요. 와, 우리가 아까 봤던 단어 중에서 정말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stability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unstability라는 단어로 우리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답은 아니겠고 여기에 A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긍정어야 부정어야. 그렇지, 얘는 긍정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후보에 누가 떠오르게 돼요? 그렇지, 여기에는 2, 3, 4 번이 떠오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왜냐면은요, the institutions which sustain them, 그것들을 지탱하는, 그 공연 예술을 지탱하는 그런 기관들이요, 점차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공공의,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공공의, 기업의 다 외부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금의 의존, 자금조달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벌어진다? unstable 한 상태로 벌어진다. 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까 2, 3, 4번 중에서 물론 2, 3, 4번이 다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구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불균형,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어려움, 어려움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어려움이 있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정성이 없다 얘기했으니까 어려움 가능하겠고요. 그 2, 3, 4번이 아니라 여기 1번. 그죠? 1, 2, 3번이었습니다. Uncertainty 어때요? 괜찮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1, 2, 3번 셋 중에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however. 하지만은요. 자,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상황이야. 하지만, 이라고 해서 한번더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retain their power of fascination. 그들의 fascination? 네, 매력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매력에 그들의 힘, 매력,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힘을 어떻게? 가지고 유지합니다. retain이란 단어는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누구에게 있어서? for large audiences. 아주 큰 대규모의 많은 이 관객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대다수의 많은 관객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많은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야? 관객들을 잃어요, 안 잃어요? 잃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쌤이 아까, 선생님, 맞아요.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관객들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 혹은 관객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1번을 답으로 한 친구들이 사실 정답을 고른 친구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패턴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기반으로? 그렇지. 본문을 기반으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무리 가볼게요. 자, 이 관객들은 바로 누구냐? Who prize? Prize가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객들입니다. 뭐를요? 공연 예술이 굉장히 체험적이잖아. 그런데 약간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의 특성. 근데 그 공연 예술이 제공하는 이벤트의 그 특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꽤 많은 관객들에게 있어서 그런 매력의 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가 힘들겠지. 뭐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전통적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화에서요. 이 공연 예술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습니다. 새로 생존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객들에게 아주 독특한 어떤 성취감 혹은 여기서 뭔가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아주 작은, 더 작은 규모로요. 예전보다는 더 작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이 작은 규모라는 게 바로 뭐냐? 경제적으로 좀더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좀더 작은 규모에서는 이 관객들을 여전히 확보해서 그들에게 충족감을 줄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관객들을 떠나보내지 않고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그렇지. secure란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귀결이 돼요? 긍정적인 상황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대조 구조였다면 많은 학생들이 쉽게 답을 구했을 거야. 하지만 그냥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라고 그냥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주니까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정에 퐁당 빠졌던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답 그래서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어려움 그리고 secure이라는 확보하다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난이도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체 난이도보다는 선택지의 난이도 그리고 요약문의 난이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소재가 뭐예요? literary fiction. 일단 허구, 소설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문학 소설과 그리고 어떤 소설? 장르 소설? 그리고 만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설의 종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소설에서의 누구에 대한 거예요? 등장인물에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학 소설의 대부분의 문학 소설에서의 등장인물들이 모아낸 반면에 대조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장르 소설 그리고 만화에서의 그들. 즉, 등장인물들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나온 명사의

스위치까지 해서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등장인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those라는 표현으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대부분의 문학소설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요, hardly. 자, 이런 표현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게 무슨 표현이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데? 그렇지, 거의 뭐뭐 않은 이란 뜻이에요. 거의 좀처럼 어디에서? successive works. 여러분, successive가 뭐야? 성공적인이에요? 그렇지, 아니야, 얘는. successful 이라는 단어가 성공적인 거고, 얘는 뭐야? 그치, 연속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연속적인 작품에서 좀처럼 거의 뭐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가만히 이렇게 살짝 보니까 resurfaces, 다시 재등장하지 않아요. 혹은 견디다, 근데 이거 사라지다.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feature,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작품에 등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딱 봤을 때 1번과 5번, 다시 등장을 하느냐, 사라지느냐. 사라지다라고 했을 때는 3번과 5번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봐야 될게 바로 뭐야? 문학 소설에 관련된 내용이야. 문학 소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소재 자체는 누구에 대한 거고? Characters. 등장인물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문학 소설에서의 등장인물. 그리고 뭐? 장르 소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까지 나왔어요? 만화에서의 등장인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이 문학소설에서는 특히 어떻게 해서는 연속적인 작품, successive works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 successive works에서는 등장인물들이 A하게 됩니다. 많이 나타나느냐, 혹은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났다가 혹은 사라지느냐, 뭐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르 소설에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재등장한다거나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겪게 됩니다. 이 등장인물들은요, 장르 소설과 만화에서는요. 자, 그들의 특성에 있어서 B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단순화, 저하, degradation, 그리고 variation, 변화, transformation, 변형, 그리고 fossilization은 뭘까요? fossil 이란 단어가 화석이니까 화석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뭐할 때?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쓰여졌을 때.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이 특히 장르 소설 혹은 만화가 다른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다른 작가에 쓰여졌을 때는 B를 거치게 된다. B를 겪게 된다. undergo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뭐에 대한 이 작품, 특히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장르 소설에서 혹은 이 작품, 문학 작품의 소설에서, 문학 소설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요, 등장인물들의 삶은요, 국한되고 제한됩니다. 어디요? 개별적인 작품 내에 국한되겠죠. 그 개별적인 작품 내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딱 거기에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독자들은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예요? 특징과 그리고 속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소설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 극에서, 연극에서는요, 어떠한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다른 해석.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런 해석, B라는 사람은 다른 해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내용은, 도입부의 내용은 사실 등장인물들에 대한 해석이나 사람들의 이런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은요, 덜 흔합니다. 자, 덜 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더 흔한 것이 아니라 덜 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문학 소설이 나왔어요. 문학 소설에서는 reappear, 재등장하는 것이 드뭅니다. 이런 이야기요. 덜 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벌써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자, 재등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건 resurface 아니면 feature, 등장하다. 이렇게 봐서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런 그 특히나 뒤에 이어지는 그 후속 작품에서

저는 제 등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보다? 장르 소설에서 보다요. 장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정보가 바로 이 문학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르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장르 소설에서는요, 동일한 그런 등장인물, 중심인물들이 시리즈가 흔해요. 그렇지만 이 문학 소설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다. 덜 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훨씬 더, 그죠? 훨씬 더라는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확연하게 들어갑니다. 어디에서는요? 만화에서는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만화라는 게 시리즈가 이루어지게 되죠. 연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연재가 된다는 이야기야. 어디에서? 신문 만화 그리고 만화책에서는 연재가 돼서 막 시리즈로 나오다 보니까 중심인물들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누피, 찰리 브라운 뭐 이런 애들이 만화에서 계속 중심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우리 문학소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골라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우리가 좁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장르소설이나 만화에서 다른 작가의 손을 거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930년도에요. 소개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누구? 슈퍼맨, 배트맨과 같은 이런 등장인물들은 여전히 새로운 모험들을 수십 년 후에도 즐길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등장인물들의 긴 역사 기간 동안,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뭐 하게 돼요? 변화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변화를 겪게 된다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돼? 다른 작가의 손을 거쳤을 때, 다른 작가들이 썼을 때, 요 정보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성급합니다. 만약에요, 한 등장인물이 is created, 만들어졌어요. 단 하나의 작가에 의해서요. 이런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셜록 홈즈와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작가에서 하나의 등장인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등장인물의 핵심적인 특징, 셜록 홈즈의 핵심적인 특징은요. 어떻게? 거의 변하지 않아요. little이라는 단어가, few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마다 거의 변하지 않죠. 자, 우리가 찾는 건 뭐였어? 다른 작가들의 손을 거쳤을 때. 요걸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은요,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More about him, 그에 대해서, 셜록 홈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이어지는 그 이야기, 그 후속작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셜록 홈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반면에요, 만약에 등장인물들이 자 작품이 돼요. 누구의 작품이 돼? 여러 손을 거친, 수십 년 기간 동안에 여러 손을 거친 작품이 된대. 여러 손을 거쳤다라는 게 뭐야? 그렇지, 작가가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they may change considerably. 그들은, 그 등장인물들은 상당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여러 명이 그 등장인물을 다뤘을 때는 그 등장인물의 성격이 상당히 변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뭐야? 다른 작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 변형이라는 단어가 3번과 4번에 있었고, 우리가 아까 A번의 선택지에서는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feature라는 단어를 특징, 특성이라는 단어 말고도 이렇게 등장하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로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소재가? 그렇지,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하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굉장히 막 복잡다단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기술과 뭐의 관계야? 그렇지, 실업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실업은 딱 생각해도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사실 피하고 싶은 현상이니까 부정적인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실업을 초래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기술은요, upset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걸 확 엎어버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걸 확 뒤집는 거예요. 전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술은요, 전복시킬 수 있어요. 무엇을요?
사회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만들게 되니까? 실업을 만들게 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서 wealth, 부의 무엇에? 자, 부의 분배, 부의 집중, 부의 투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두 개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때 여태까지 두 개 두 개 하나에서 하나가 답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묶여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단 투자나 혹은 부의 투자, 부의 배분, 분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른 특징이니까 한번 지문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이 가져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무엇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업을 초래했어. 그래서 실업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지? 부의 A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부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치? 사회의 특히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으니까 부의 재분배, 부의 분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데 아마도 제거를 하면서요. affecting하고 그리고 eliminating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B라는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B라는 건 뭔데? 일부의 사람들이 직업에서 알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B예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술이 가져온 이 실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 부의 A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지, 정서적인 부분에 B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봤더니 정서적인 뭐야? emptiness, 공허함. 정서적인 보상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봤을 때 분명히 무엇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서적인 B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걸 제거하는 건지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conflict, 갈등, 그리고 어려움, 도전이란 뜻도 있지만 growth는 성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글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걸 없애는지 부정적인 걸 없애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deterioration이라는 단어가 밑에 주석으로 나오죠. 악화라고 나와요. 심각한 악화, 뭐에? 사람들의 이런 근로생활에 있어서의 심각한 악화가요. It be deeply disturbing. 아주 깊이 불안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서? 사회적인 질서에 있어서요. 사회적인 질서에 아주 불안한, 깊이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특히 뭐 때문에 그런지 볼게요. 실제로 few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change 기술적인 변화의 결과들이 would be as dangerous. 위험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는 그런 결과가 위험한데 그 위험한 것만큼 더 위험한 게 그만큼 위험한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달이 가져오는 어떤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이제 뭘로 가면 돼요? 실업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근로 세상에서요. 근로 세상은 is the main way, 주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Fruits of growth, 성장의 열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뤄서 많은 부를 창출했어. 그게 바로 성장의 열매가 되겠지. 이걸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근로 세상이라는 얘기야.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를 분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직업이 주된,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주된 뭐예요? 뭐가 돼요? Source of income, 수입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뭘로? 그렇죠.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유일하진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실업은요. 즉,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초래된 그 실업은요. weaken,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arrangement, 배열이나 배치라는 뜻도 되고 구조라고 해석을 하시면 여기서 되겠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이렇게 부의 분배를 잘 해줬던 그 구조를 약화시켰어요. 자, 무엇을 조장하고 무엇을 초래하게 됐을까? 훨씬 더 극단적인 유형의 inequality, 불평등을
조장하면서요. 불평등이 그럼 뭐야?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서 계속 부를 창출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실업 때문에 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격차가 훨씬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extreme version of inequality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의 뭐야? 그렇지, 부의 분배, 즉 distribution이라는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리고 이런 불평등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Extreme version of inequality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nor. 자, 여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disturbance. 뭐? 그렇지. 어떤 불안 혹은 여기서는 어떤 동요? 동요라는 것도 이 경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 경제적인 부분, 불평등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그게 바로 뭐였지? 그렇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정서적인 문제점이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은요, both A and B, AB 둘 다라는 얘기예요.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고 의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득과 의미를 둘 다 주는 거야. 즉,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뭘 하기도 하니? 자아성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위협이라는 것이 훨씬 더 폭넓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상당히 길죠. 봤더니 not only, but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협이 훨씬 더 폭넓어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겠고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돼요? 속이 비게 됩니다. Hollow, hollow out 이니까요. 속이 텅 비게 돼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신뢰할 만한 그런 수입이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찾지 못하게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fulfillment, 성취감이 되겠죠. 자, 일부의 사람들은 다행히도 그들의 직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런 종류의 성취감이 might be hollowed out as well. 또한 속 비게 될 수 있습니다. 텅 비게 될 수도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직업 안에서 자신의 성취감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통해서 그런 성취감을 잃게 된다. 그래서 속이 텅 비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에게 그래서 어떤 감정을 남겨놓게 돼요? Unable to find purpose and live a satisfying life. 삶의 목적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무엇이? 공허함이 생기게 되겠죠. 아까 emptiness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근데 무엇을 제거한다? 라는 의미까지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공허함을 오히려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정서적인 뭐? 보상을 제거하게 되겠지.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에서 이런 공허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보상, 성취감을 없앤다. 그래서 여기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 fulfillmen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fulfillment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건 바로 rewards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3번까지 잘 해결했어. 그 다음 가겠습니다.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합성식품 성분과 그리고 천연식품 성분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런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합성식품 이 성분의 제작 과정 혹은 생산 과정의 무엇? 그러면 합성식품의 생산 과정이 어떤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성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하고 접근도 가능한데 다 가능할 것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천연식품의 성분들의 뭐? variability, 변동성입니다. 자, 이런 변동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라는 게 뭔데? 천연 성분이 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 성분보다 천연식품 성분이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B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도전을 받거나 의심을 받거나 하게 되는지, 혹은 바뀌어지는지,
아니면 그 생각들이 더 강화되고 지원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보통 가정하고 추정합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런 합성식품의 성분들이요, 보다 더 해로울 거라고요. 맞아. 그래서 천연성분의 제품들, 식품의 이런 제품들이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뭐보다 천연 제품, 천연 이 식품들의 그 성분들보다 더 해로울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But, 하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래요?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래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나 추정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일을 재개하다, 도전하다. 이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1, 4, 5. 셋 중에 하나로 일단 B번 선택지는 좁혀집니다. 됐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돼? 합성식품 성분들의 제작 과정 혹은 이 제조 과정, 생산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합성 성분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주 정밀하게 통제되는 방식으로. In a fashion, in a way,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하자고 얘기했죠. 그죠? 정밀하게 통제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and have well-defined composition and properties. 아주 잘 정의가 된 구성, 그리고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뭘 가능하게?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 합성 성분, 합성 식품 성분들이 그것들의 잠재적인 toxicity, 독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어떻게 정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잘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답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합성 성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서 정답은 몇 번인 것 같아? 그렇지. 1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온다. 하지만 우리 성급하게 답을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쭉쭉 가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반면에요, 천연 식품 성분들이 되겠죠? 천연 성분들은 굉장히 흔히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자, 어떻게 다양해? 어떤 면에서? 그들의 구성, 그리고 특성 면에서 그 원래 그 천연 성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 그러니까 원산지가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수확된 시기, 그리고 그, 식품들이 겪게 된 일생 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겪어온 기후라던가 혹은 토양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그것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저장이 되었는지 그 생산되는 과정, 운반되는 과정, 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변형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분이라든가 혹은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에 따라 굉장히 vary,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 자, 이러한 변동성은요. Variations, 변동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들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거, 점검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뭐에 대해서? 그 잠정적인 독성. 근데 그 미세한 성분들, 미세 성분들의 그것이 때때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미세 성분들의 잠정적인 독성에 대해서 결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연 성분들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을 해왔죠. 많이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 천연 이런 그 제품에 천연 식품의 성분들이 섭취가 되어왔어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뭐 없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분명한 건강상의 문제 없이 야기하는 거 없이 그렇게 섭취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되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추정이 되고 가정이 됩니까? To be safe, 안전할 거야 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몇 번이 정답이 돼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합성 성분들이 그래서 왜 라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조절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섭취를 할 정도까지는 건강상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동물들의 울음과 인간의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물들의 울음 가볼게요. 동물들의 울음은요, 각각의 울음이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나타낸다, 상징한다? 이거 뭐야? 왜곡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얘는 표현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요. 봤을 때,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각각 울음을 이렇게 울 때, 이렇게 뭐 소리를 낼 때, 그럴 때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나타내고 상징하는지, 표현하는지, 혹은 그걸 왜곡하는지. 동물들의 울음이 각각 그 소리가 다양한 다른 여러 개의 소리들을 왜곡한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여러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안하게 됩니다. 뭘요?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은 the number of possible messages, 가능한 한 그런 메시지의 수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뭐에 있어서? 동물들의 울음 속에서요. 자, 반면에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조관계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와 뭐를 대조해야 돼?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인간의 언어를 대조, 특성을 대조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만듭니다. 뭐를요? 무한수, 무한대의 수야. 정말 제한 없는 수야. 제한할 수 없는 수라는 건 계속 여러 개의 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메시지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뭘 이용해서요? 일련의 distinctive, 구별되는 이란 뜻이 되겠죠? 구별되는 소리, 아주 특징적인 일련의 어떤 소리로? finite 이란 단어가 제한적인 이란 뜻입니다. 보편적인, fixed, 고정된, novel, 새로운, complex, 복잡한? 인간의 언어는 복잡한 거니까 complex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선입견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물들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 어떤 특징을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지 가볼게요. 뭐가 먼저 나왔어요? 아, human speech. 인간의 언어가 먼저 나왔어요. 인간의 언어는요, differs from, 달라요. The cries of the other species in many ways. 많은 면에서, 많은 방식에서 다른 종의 울음소리와 다릅니다. 이것도 조금 사실은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언어고, 동물들은 그냥 울음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 가지 중요한 구별점, 차이는요, is that, 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동물들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One call, 하나의 울음소리를요. 뭐에 대한? For one message. 단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울음소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울음소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로 써요? As a general principl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울음소리. 이렇게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나왔잖아요. A번에 들어가야 될거 뭘까요? 각각의 울음소리는 다른 메시지를 나타낸다, 표현한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뭐야? represents 아니면 expresses 아니면 symbolizes까지 확대해서 만약에 본다면 일단 A번의 선택지 1번, 2번, 4번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이제 뭘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치, 인간의 언어가 구별되는 소리에 유한한, 제한된 소리로 아주 무한대의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있지.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이 스펠링이 어때요? 알파벳이 어때?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알파벳으로 어때? 무한한 수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아주 정해져 있는 고정된 혹은 한정된 메시지, 한정된 소리로 엄청난 무한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finite, fixed 이런 정도로 답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내용 뒤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동물들이 이렇게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메시지당 하나의 소리를 이용한다라는 거, 이것은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메시지의 수가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걔네들이 그걸 다 기억해서 수만 개, 수억만 개를 다 기억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포함이 될 때, 자, 어디에? 그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려면, 그렇다면, a new sound, 새로운 소리가 어떻게 도입이 역시 돼야 됩니다. 하나의 소리의 메시지.

메시지가 하나 붙으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또 다른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리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after the first few tens of sounds, 자, 수십 개, 몇십 개의 소리가 나온 다음에 it becomes difficult to invent. 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invent, 만들어내고 and also to remember, 기억해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뭘 만들어내고 새로운 구별되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새롭게 만들어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어내고 기억하는 거. 그 소리들을 다음번에 그것들이 필요되어질 때 그걸 계속 기억해내는 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억만 개를 계속 소리를 똑같이 다르게, 똑같지 않게 다르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그거 구별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걸 또 기억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에서는요. 자, human speech로 갑니다. 자, 이제 B번을 채워야 되겠죠? 인간의 언어는요, means on. 자,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principle. 원칙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Combining a restricted number of sounds. 어때? 소리의 제한된 수의 수를 합해서 뭘 만들어내? Into unlimited number of messages. 제한되지 않은, 무한한 이 메시지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 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왔죠? 네, 제한된 소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이야? represent, 그리고 finite, 제한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distort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제 남은 건 한번 쭉 해석하면서 편안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a typical human language, 전형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에서요, there are something like 대략 30 or 40 distinctive speech sounds,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구별되게 뚜렷한 독특한 이런 말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소리가 딱 구별되는 게 30, 40개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restrict number of sounds에서 into an unlimited number of messages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hese sounds, 이러한 소리들은요, can be combined into,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Into chains, 연쇄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결합이 돼서 어떻게 되는데? To form a literally unlimited number of words. 뭘 형성할 수 있어? 말 그대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한계가 없는 소리의 단어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 무한대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소리를 그걸 계속 다르게 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단어 말고도 더 많은 단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제한이 없이. 자, even a small child. 자, 그럼 어린아이로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어떤 어린아이들이야? Who can communicate by only one word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단어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조차도요. Uses a system.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For communication that is infinitely superior to any system utilized by any other animal. 다른 어떤 동물들이 사용하는 어떤 체계보다도 더 우월한 infinitely, 무한대로 더 우월한, 굉장히 우월한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 선생님 여기다 den을 썼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den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den을 이 자리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den의 의미가 되겠죠. superior, inferior, junior, senior라는 이런 라틴어 계열에서 파생된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뭐뭐보다 뭐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 비교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좀 있죠. 그 의미 자체가. 이럴 때 이 단어의 뒤에 뭐뭐보다라는 비교의 의미를 than을 넣지 않고 to라는 표현을 넣어서 비교의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than의 형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than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사 가운데서는 prefer라는 동사가 그렇죠. 그래서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이렇게 할 때 to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than 대신에. 그죠? 이때는 den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영어의 원칙이야. 됐지? 자, 그럼 뭐야?

굉장히 훨씬 더 우월하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더 우월하다는 얘기야. 다른 어떤 동물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보다도 어린아이, 그 정말 한 번에 하나의 단어만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한 체계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사용하는 건뭐 비교가 어렵겠죠. 다른 동물들과는. 자, 그래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어때? 한 번에 하나의 울음소리, 하나의 메시지랑 하나의 울음소리를 나타내지만, 하지만 인간의 소리는 어때? 예, 무한대의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정된 소리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에 바로 represents 그리고 finite이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딩동댕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똑똑복과 succeed, succeed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까 successive라는 형용사 봤잖아요. successful이란 단어가 성공적인이란 뜻이고, successive라고 하면 연속적인, 잇따른이란 뜻입니다. succession, ion을 붙이면 얘가 바로 계승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연속이란 뜻이 돼요. success라는 명사 형태, fel을 빼게 되면 성공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명사지만 의미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수강 후기에 남아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단 요약했습니다. 조금은 바삐 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목적이 되는 내용들 잘 찾아서 해당이 되는 본문의 내용들을 찾아서 빠르게 답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이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연습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섯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1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문의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돼서 기출 문제로 한번 잘 다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말을 해주자면 오늘 다루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분히 오늘 좀 천천히 수업을 나가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point to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지적을 해주냐면요.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냐면요.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motivation, 동기부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래서 무언가 내가 농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early astronomy,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gav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이 gave가 어떤 다른 동사랑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gave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랑 연결지어지는 동사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오는 provided 이 동사가 지금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번 해석됐다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왜 짚냐면 다음번에는 이때 t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g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 앞에 등위 접속사 있네. 얘가 어떤 거랑 연결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there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there이 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해석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의 최초의 formal method,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줬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그들의 최초의 방법. 자,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바로 앞에 나오는 human,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복수 형태의 대명사, 특히나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tonehenge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컴마 찍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Stonehe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the southern Brit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쪽에 있는 4,000년이나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스톤헨지라고 부른대.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 is라고 해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부분을 찾아봐야 돼.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 스톤헨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따라 나오는 거는 동격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진짜 주어는 스톤헨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스톤헨지라고 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스톤헨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알려진 무엇이다? 기념비일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뭐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냐면요. 첫 번째, regularity, 어떤 규칙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의 발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라고 나오고 있어요. Great Markers라고 하면 표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nehenge의 가장 큰 표식은요. Point 2.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Point 2라고 하는 거한번더 있었거든? 살펴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포인트 2는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네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입대 포인트 2는 무엇무엇을 가르키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요. 무엇을 가르키냐면요. The spot on the horiz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평선에 하나의 장소를 가르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는 장소래.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장소를 누가 가르쳐준대?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이 가르쳐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은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wher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얘들아,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자, 관계 부사면 일단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The sun rises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그럼 일단 반은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럼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앞에는 무슨 선행사가 나와야 돼?
장소에 전 행사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the spot

on the horizon이라고 해서 장소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고 하니까 관계부사 where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때 그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고 했어? 그 지평선에 해가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줬어. 하지와 동지, 춘분 혹은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냐면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그 날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여기서 말하는 stone은 Stoneheng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돌들은요, may even have been used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May have PP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may have PP라고 하는 수거 표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은요, 아마도 심지어는 사용되어 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르냐면 to predict eclip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일식 이라고 하는 월식과 같은 그런 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쓰였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스스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수동으로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돌들은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로? 아,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그랬을 때 The existence of Stonehenge.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그 스톤헨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bears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무엇을 낳을 수 있냐면 silent testi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용한 증언은 증언인데 어떤 조용한 증언을 보여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의 조용한 증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o the regularity of nature,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both A and B라고 하는 그두 개의 표현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 사인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the regularity of natur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리고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이두 개의 표현이 아, 동등하게 들어가 있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의 존재는 조용한 증언을 제공해준다고 했었어. 자, 어떤 거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냐면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 그두 개를 보여준다라고 했어.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이 뭐냐면,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어떤 능력이래? 뭔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여기서 to는 앞에 나오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과 and, 얘들아, 이때 and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지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 그럼 이때 and가 누구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지금 해석어를 통해서 봅시다. discovers deeper meaning in the ev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앞에 이 and의 세모를 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 형식이 똑같네 라고 하는 거 강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줄까? 자, 일단 discover는 맞는 것 같고 이 discover와 연결되어질 친구는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discovers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돼야 돼? discover이라고 해서 이 s를 떼버리면 되겠지. 왜? 이때 c랑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2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식 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Rules.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인센티브는 보상이잖아요.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뭐가?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anking crisis 이라고 하면 금융위기거든요? 그 금융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금융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더라면 덜 심각했을 수 있냐면,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 not been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공황 시기에 규제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and had existing regulations been reinfor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금융, 경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 자, 얘들아, 여기 헤드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금융위기는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라고 쌤이 해석했어. 만약에 이 대공황 시기의 규율이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가 들어가면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었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이 쓰여지려면 우리 뭐 써? 접속사 if를 써주잖아.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if는 없습니다. 왜 없냐?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싹 생략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head랑 앞에 있었던 주어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즉, 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if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더라면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If Depression Era Regulations had not been removed and if existing regulations had been enforc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헤드랑 주어가 위치 바꾼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맞췄어도 1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 헤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자, 이때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도치된 구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he debate that focuse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체제에 아주 적당한 믹스라고 하면 뭔가 혼합이잖아요. 적당한 혼합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토리, 논의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이거 두개 중요한 거 알아. 그치? rules,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아, 이런 보상과 규율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논의하는 것은, 자, 이때 진짜 주어는 논의지, 논의.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면, leav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비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논의는 leave out이라고 하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An important ingredient,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게 됩니다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잘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를 보니까 쟤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단수인데 leav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돼? leav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문장들 읽어보면 될것 같은데. The kind of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 그리고, and that those they serve also want them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즉, 약간 고객 같은 거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 대상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 동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3번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쌤이 이미 다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dema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종류의 업무, 어떤 업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 그리고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hat 둘다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특히나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업무를 꾸며주고 있고 진짜 동사는 누구다? demands라고 하는 요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업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러한 업무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Practic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대요.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율이나 혹은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 수는 있냐면요.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거든? 즉,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의 행동을 증진시켜 줄수 있지. 왜? 내가 보상 줄게. 아니면 규율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제공해 주거나, 보상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증진시켜 줄수 있겠지만, Though they won't make them wi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그들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이때 등장하는 they는 rules and incentiv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율이나 동기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죠? 앞에 등장하고 있는 those who don't care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한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에 있는 이 애랑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제귀대명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형태로 them이 잘 왔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하지만, in focusing on the peopl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요, 하게 된다면, we miss those who do care 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e miss thos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냐면 who want to do right things but lack the practical wisdom to do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될 거래? 진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사람들?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첫 번째, we want to do,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lack the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want라고 하는 거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 lack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아, want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잘 lack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요. Rules and incentives won't teach these people the moral skills and w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They need,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대. Even worse,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요, rules can kill sk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기술을 해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incentives, 동기, 뭔가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없애버릴 수도 있대요. Will 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맞죠? 그래서 우리 답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이 문제 시작 전에 쌤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눈좀 크게 뜨고 우리 27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요.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식, 즉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can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Tempt A to B라고 하면요. A로 하여금 B하도록 설득시키다, 유혹하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부추긴데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퍼뜨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퍼뜨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자, 해석은 다 됐어요. 이때 얘들아,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부추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뭔가 뒷담화거리로 퍼뜨리기를 뭐 한다? 부추긴대요. 왜냐하면요, as unrevealed information, 뭔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서, it remains socially in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것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언제만이 그 정보가 오직 퍼졌을 때만이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치? 까먹지 않으셨죠?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문두로 빠지면, 즉,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도치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오직 정보가 퍼졌을 때에만 can its possessor,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할수 있대요?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만 그 정보가 땅 하고 퍼졌을 때만 뭘할수 있대?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대? Something socially valu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악명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다? 그 정보가 퍼졌을 때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 볼 건데 얘들아. 이번에 turn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거 짚을 수 있어? only 부사구 다음에 아 도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도치가 되어지면 이때 turn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에 와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turn이었을 거야. 원래는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 A into B라고 하는 거니까 아 can 다음에 tur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너무 괜찮네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말을 발설하지 않고 뭔가 혼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문법 먼저 볼까, 얘들아? himself 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주어 부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주어 부분을 타고 올라갔더니 he라고 하는 것이 주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 주어랑 목적어랑 있는 애가 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super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 봐. 자, 그랬을 때 4번 문장 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얘들아, 별표 하나 같이 따라 쳐볼까? 왜 별표를 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ut 하지만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보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not telling 내가 말하고 다닐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진 않을 거래? superiority, 우월감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할 거래. 왜?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 그러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동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 superiority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해. 자, 선행사가 일단은 존재하고,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so to say, 말하자면, 삽입어구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latently contained in a secr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잠재적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삽입어구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얘들아, 문장 뒤에 뭐가 남아?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얘 뭔지 이제 좀 생각이 났어? 얘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온

prosperity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한 것까지는 좋아. 왜?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뒤를 봤더니 뭐도 없어? 동사도 없어. 얘들아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에서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4번 actualizing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니까 아, 얘 단순해? 그럼 뭐로 바꿔줄 거야? actualizes라고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밀로 가둬져 있었는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대요, 그 스스로. 언제 그 비밀이 실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뭔가 폭로의 순간에만 딱그 스스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가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컴마 찍으니까, 컴마 찍고 ing, 얘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보고,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니까 뒤따라 나오는 애에 동사가 없네? 라고 하는 걸 재빠르게 캐치해냈으면 이 문제 맞추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the main motive for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된 동기래요. 뭐에 대해서 well-known figures 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거든요. 유명 인사들이나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일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뒷담화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assumes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접속사 that이야.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가십거리를 말하고 다니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뒷담화거리의 대상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컴마, 컴마 삽입어 꾸니까 살짝만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여기서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그 삽입어 꾸에 w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ose 하면 뭐가 생각나? 후수하면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날 거야. 근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하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밑에 준비한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 친 부분,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살짝쿵 빼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을 텐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present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밝힌 거예요. 뭐로 밝혀주었냐면 as the subject's fri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 가십거리의 주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합쳐지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이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애 누가 있을까? The subject라고 하는 얘 있을 거고, the subj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밑에 문장에 봤더니 얘는 뭐야? 소유격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랑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똑 뽑아다가 이 앞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as will rub off on him 이었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뭐를 앞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전치사도 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문장은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보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6번 문장 앞에도 별표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듣고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는 너무나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은요,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that they do have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do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들의 업무의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래? 야, 너 진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 이때 등장하는 do는 뭐야? 뒤에 나오는 have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강조 동사 do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they가 주어니까 do, does, did 중에 뭐를 채택해 온 거야? do를 채택해 온 거지. 자, 그러니까 잘 채택해 왔다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를 교육한 그 현명한 친구가 한명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바로 뒤따라서 advice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One wise friend.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지. 뒤에 있는 부분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아주 현명한 친구, 한 명의 현명한 친구니까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받은 거 너무 잘 받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현명한 친구는 advices, 조언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대. 첫 번째, 어떤 조언이야? Giving calendars to preschool ag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래요? 달력을 주래. 자, 첫 번째 조언해 준 거는 달력을 준다. 두 번째, and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 달력에다가 적어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자,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두개 사이로 ing 형태가 동등한 형태로, 대등한 형태로 나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n part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일부분은요. It helps children understand the passage of time bet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거 하는 거 뭐야? 달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달력에다가 써놓는 것은 help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And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쵸? 그랬을 때, we can't over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지. 자, 무엇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달력이 도구로서의 달력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달력이 도구로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날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돕는데 굉장히 달력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have them cross off days of weeks as you come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have 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들아 이 have 동사 어떤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수 있어? 동사? 원형만 올수 있지. 자, 그랬을 때 cross off라고 하는 동사 원형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 보래? 좀 날짜를 지우도록 만들어 보래요. 뭐 하게 되면서 너가 그 날짜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한번 그 날짜들을 지워보도록 만들어 보래.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같이 보내 보래. 어떤 시간이요? Going over the schedules for the day. 그 하루의 스케줄을 좀 검토하는데,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Giving them, 그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In that schedule, whenever possible, wherever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스케줄에 있어서 뭔가 선택지를 자꾸 주면서, 뭐 해보래? 그, 스케줄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possible, 여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를 물어보는 걸까? 사실, wherever 이랑 이 possi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요. it is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possible 들어오고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동그라미 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문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erever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케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줘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놀이터 한번 가볼까? 선택지를 주면 뭐 하게 된다? 아이들이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통제력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is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expresses respect, 뭔가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대. 그래서, they see that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볼수 있냐면, that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날, 그리고 부모님의 계획에 그냥 뒤따라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그리고 왜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s they get older, 그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은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조금 기록해 보게 될 거고요. It further helps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4번까지 다 맞았거든? 그러면 5번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장을 보자. 앞에 나오는 children부터 themselves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얘들아,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속사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지. 절과 절을 이어주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nd it.

라고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뭐 있어? and랑 it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이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쓰거나 and it이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꿔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볼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Monumental is a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That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데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뭐가 기념비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 이집트의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랑 가깝나 봐.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expres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를 슬쩍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Never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 뒤에 문장이 도치가 일어났었겠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가 없었냐면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그 질이 한 번도 도달되어진 적이 없대. 뭐만큼이나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어떤 건 monumentality 그런 기념비적인 특징이 달성되어진 것만큼이나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즉, 이집트가 가장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가장 잘 부합했었나 보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은 했는데, 이때 이 did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 지금 대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d가 어떤 동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집트에서 그 기념비성의 특징을 뭐한 것보다, 뭐한 것만큼이나, 성취한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애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did는요, 대동사가 어떤 대동사?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겠지. 왜? 뭐를 대신해서 받아줘야 되니까. was achieved라고 하는, 아!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달성되어진 것만큼 완전하게 달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해석해 줄 거니까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di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 버렸고 The reason for thi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즉 이집트만큼이나 온전하게 기념비적인 특징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요,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뭐 때문은 아니래요. external size, 뭔가 외적인 크기나 혹은 massiveness of their work, 그들의 뭔가 작품들, 혹은 그들의 유적들의 massiveness, 거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요, 당연스럽게도 achieve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 단순히 이집트인들이 외적으로 큰 기념비적인 사물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들이 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those of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현대의 structures, 구조물들이요. 초과했대요. 그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뭘까?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했다,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얘 무슨 대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현대의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structure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그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초과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넘어섰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ose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structur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니까 아, 복수 대명사 써준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현대 구조물들이 크기로서는 넘어섰는데, but massiveness, 그 거대함,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뭐와는요? monumentality, 어떤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뭐 때문일까? An Egyptian sculp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sculpture 하면 뭔가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조각품들은요,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도 크지 않은 그런 이집트의 조각들이요, is more monumental th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기념비적이래요. 자, 뭐보다 더 기념비적이냐면 that gigantic piles of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얘가 더 기념비적이래.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이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 뒤에를 봤더니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Leipzig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the war memo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러한 the gigantic pile of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니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집트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것 때문에 기념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monumentality,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a matter of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 외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내적인 무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내실이 있나 봐요.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이집트 문화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자, 그런데, to such a de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이,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처럼 보인대요. 뭔가 하나의 원시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도래요. Like a mountain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인 것처럼 이집트 문화에 있는,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원시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inner weight라고 하는 거,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아,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even if,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s은 뭘까? 이때 등장하는 is은? 앞에 등장한 Egyptian ar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예술이 오직 a few inches acr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한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or carved in wood 뭔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inner weight, 내부의 내적인 무게를 가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5번에 carved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예술이 is carved in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겨져 있다.

0: 하는 수동태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5번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5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하나 20번 문제 풀고 이제 어법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8: 내 꿈은 의사입니다.
9: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고500 굿즈캠프 오늘 벌써 1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했었던 순서 배열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 배열 문제들을 저랑 같이 1, 2, 3번 이렇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문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항상 잠깐 퍼즈 누르고 내가 전에 풀어봤었다, 수업도 들었었다 하더라도 잠깐만 이 내용 뭐였지? 다시 한번 잠깐 보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퍼즈 할 때 저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지컬 플로우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온라인 글쓰기의 전략적 구조라는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학술적인 글에서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결론을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학술적인 글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에 대한 글이죠.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공개하면 독자의 관심을 유지하고 독자의 관심을 받기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독자가 저자의 성과를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결론을 빡 밝혀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첫 문장을 통해서 이걸 훅이라고 이제 언론 용어에선 얘기를 하죠. 흥미로운 첫 문장을 통해서 더 많은 독자가 전체 이야기를 읽게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academia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학계에서 You are taught. 너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뭐 하도록 가르침을 받냐면 To write up your results. 너의 결과를 write up 이렇게 작성하도록 thus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I came up with라는 표현도 여러분 중요하죠. come up with의 과거형인데 뭐뭐를 떠올리다, 구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I came up with a hypothesis. 나는 이러한 가설을 떠올려냈고요. Then I did this experiment. 나는 이러한 실험을 했고요. And then I did another experiment. 또 다른 실험도 했고요. Then I tested. 검증을 했습니다. My idea some more. 제 아이디어를 좀 더 검증도 해봤고요. And so on. 그리고 계속 until dramatic

혁신적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너의 글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흥미롭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의 독자만이 거기까지 그 결론까지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We don't have the patience. 우리는 뭐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To wait for your big reveal at the end. 맨 마지막에 있을 너의 아주 중대한 이제 reveal 하면 밝혀내는 거니까 중대한 발표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기다릴 인내심을 우리는 we don't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nstead, 여러분, instead, 콤마 주어 동사는 그 앞에 문장에 부정어, 부정 표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 문장 삽입 문제로 내기가 딱 좋겠죠? 잘 봐주시고요. 대신에 You need to tell us.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됩니다. Up front라는 거는 처음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맨 처음부터 도입부에다가 중요한 말을 빵 터뜨려주세요. 이 말이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I prove this. 아예 처음부터. 아, 나 이걸 이렇게 입증해 냈어요. And here's how I know it. 아, 여기 자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갈씩으로 때려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Your readership, 너의 독자는 may still 여전히 dwindle and trail off 이렇게 나옵니다. dwindle 감소하고요 and trail off 밑에 단어 나와 있죠. 점점 줄어들 겁니다. dwindle이나 trail off나 어쨌건 end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결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감소할 건데 over the course of your writing 너가 글을 너의 글을 읽는 동안이 되겠죠. 너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수는 있죠. But at least 최소한도 the vast majority majority 대다수죠. 많은 대다수는요. No 알 것입니다. 뭘 알 거냐면 what it is You have achieved. 너가 달성한 게 뭔지는 알 거다. 언제부터요? From the very beginning. 아주 초반부터. 그럼 왜냐면 두 갈식으로 말을 해줬으니까 아주 초입부부터 너가 달성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a few more than 방금 전에 어쨌건 at least라고 나오면서 지금 the vast majority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a few mor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 조금 더는요. may stay along, 좀 더 머무를 수도 있어요. for the ride, 그 여정에, 그 글을 읽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If, 만약에 the opening line이라고도 하지만 the hook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언론 용어로는 그 opening line이 is particular, 특히나 interesting, 흥미롭다면 좀 더 머무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도입부 오프닝 라인 훅을 좀 재미있게 흥미 유발을 하게 쓰면 좋다. 이 말이 되겠죠. If you grab their attention early, 너가 초반부에 그들의 attention, 관심, 집중을 사로잡는다면 you can more likely convince more readers.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nvince, 설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을 뭐 하도록 설득하냐면 to stay for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 동안 머무르도록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읽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용은 이렇게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어법 포인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복합 관계 형용사 no matter how가 나왔는데요. no matter how 같은 경우에는 however로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로 아무리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no matter how까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병렬로 나왔죠. 얼마나 exciting 하거나 groundbreaking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뭐뭐한다 할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뒤에 형용사를 however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owever exciting or groundbreaking it was.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같이 챙겨두시고요. 준사역 동사의 일종으로 쓰이는 그러한 convinc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more likely convince more readers to stay for the whole story. 이렇게 나왔어요. convince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설득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는 거 convince 요 구조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읽으면서 제가 그냥 괄호만 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아마 읽으면서 여기에 it is가 왜 들어가 막 이렇게 이제 힘들었던

꽁꽁이들이 있을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집어넣었다가 결론입니다. What it is you have achieved from the very beginning. 뭐 여기서 닫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닫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it is는 괄호로 묶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우리 왓절, 관대 왓절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구조냐면 achieve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what 주어 동사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뭐예요? what 다음에 it i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형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it is를 써준 것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괄호로 묶고 여러분, 아 나머지 거 지금 불완전하니까 여기 what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지금 요거 what 나올 자리 맞구나라는 거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vast majority know 대다수는 알게 될 것입니다. 너가 달성한 게 무엇인지를 from the very beginning 아예 처음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절이 나올 때요 it is가 중간에 껴있으면은 요거 없는 취급해서 해석을 하면 그리고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거. 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왓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설명해주셔도 괜찮으니까, what it is 주어 동사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것이며, 그럴 때는 뭐를 괄호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여러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Ground breaking 하면은 아주 말 그대로 ground를 breaking 하는 거예요. 땅을 깨 부술 정도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Innovative, revolutionary, pioneering 등의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고 다 많이 나온 단어들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Pioneer는요, conventional, traditional, unoriginal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patience, 우리는 그런 인내심이 온라인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인내심, 참을성입니다. 바꿔 말할 수 있는 유의어들, endurance, tolerance, persistence, 뭐 끈기가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dwindle, 점점 줄어들다, 줄어들게 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decrease, diminish, decline 이런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요, 요거, 요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You need to tell us upfront. 너 우리 처음부터 앞부분에 미리 말해줘야 돼. 그래서 두 갈씩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라고 얘기할 때 아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면서 알려드렸습니다. At front라는 거는 앞부분에 처음부터 미리 이런 뜻입니다. Beforehand, in advance, ahead 이런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trail off 이거 별표 단어였죠? 차츰 줄어들다, 감소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fade away 아니면 subside 아니면 diminish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답형이에요. 온라인 독자들이 글의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P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P. P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죠? 맞아요. patience. 정확히는 the lack of patienc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atience는 뭐였어요? 방금 전에 어휘에서 했었죠. 인내심의 뜻이라는 거. 요거에 유의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까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예요. Unlike academic writing. 아, 학술적인 글과는 달리, online writing은 requires 뭘 요구하냐면, Providing the 띠리디 at the beginning. 그러면 처음부터 뭐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Conclusion. 아, 그러니까 결론을 처음부터 내려줘야 된다라는 걸 요구한대요. And 그리고 using on 띠리디 to capture readers' attention quickly. 독자들의 관심을 빨리빨리 capture. 사로잡기 위해서 앞에는 뭘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특히나 흥미를 유발하는 문장.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hook이라고 저널리즘 용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나왔으니까 hook이라는 거 아니면 뭐 오프닝 라인까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2번 문제고요. 역시나 잘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logical flow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뇌의 대리기능에 관련한 글이 되겠습니다. 대리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나옵니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지적인 유연성입니다. 상황이 확실하지가 않아 이것저것 막 변화할 수가 있어 단서들도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지적인 유연성을 뇌의 대리기능이라고 한다 라는 거 여러분 먼저 봐두시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활용한다.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활용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체계에서 대리기능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유연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나오면서 다른 생물들 얘기도 나옵니다. 예시 1. 철새는 벼를 이용해서 길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지형지물이나 아니면 자성 감각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대리기능을 이용하는 그 사례가 나온 거죠. 원래는 벼를 이용하는데 별이 안 보이거나 뭐 흐린 날씨거나 이럴 때는 자성 감각을 이용하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한다. 예시 2번입니다. 얼굴을 인식할 때 내부 특징이 가려져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눈, 코, 입이 안 보여? 그럴 경우에는 내부 특징이 안 보이니까 외부 특징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외부 특징,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두상이나 이런 것들 외부 특징을 활용한다. 즉, 한 가지 루트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활용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뇌의 대리기능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human perceptual system, 인간의 지각체계는 is designed,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냐면요. To recognize object, 어떤 물체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하에서요? Under changing illumination, situation and context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changing, 변화하는 illumination 하면 불빛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할게요. 불빛과 상황과 맥락, 그런 하에서 물체들을 인지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딱 이 불빛 아래에서는 이런 걸로 보여 이게 아니라 불빛이 막 희미하건 아니면 엄청나게 밝건 변화하는 불빛 또 상황이나 맥락 이런 거 하에서도 그 물체를 인지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extraordinary adapted to 잘 적응되어져 있다. 엄청나게 잘 적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적응이 되어져 있냐면 To a constantly changing world. 여러분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 빈칸이 들어갈 수 있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아주 잘, 엄청나게 잘 adapted, 적응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 그러면 분명히 바로 앞에서 constantly changing world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deal with, 처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것도 this uncertainty에다가 노란색으로 네모 치시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오려면 앞에 불확실한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문장 3인 문제로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처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the brain, 뇌는요, uses, 사용하는데 not one, 한 가지가 아니라 but multiple routes. 다수의 경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 다수의 경로를 사용한다. If one, one은 one root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가 blocked, 막히면 it takes another route, another, 또 다른 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사용하는구나. 왜? 멀티플 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this immense flexibility of the brain. 자, 어떤 지금 능력이냐면 immense, 엄청난 유연성이에요. 뇌의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근데 to rely on changing cues. Changing cues 하면 변화하는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화하는 단서에 의존하는 뇌의 엄청난 유연성. 이것은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단서라는 게 뭐든 간에 is known as Vicarious functioning. 아, 대리 기능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뇌가 엄청나게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루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 사용한다. 그거에 대한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다? 대리 기능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can be found. 이 대리 기능이라

있다는 것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In most biological system, 대부분의 생물학적 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죠. For instance, 이것도 예시 시그널이죠. 예를 들면, migrating birds. 그러면 이제 이주하는 새니까 철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 문장의 위치도 잘 봐두시고요. For instance, migrating birds. 철새는 fly, 납니다.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납니다. And, 그리고 may rely on the stars to navigate. Navigate 하면 항해하다예요. 항해하기 위해서 뭐에다가 여러분 의존을 한대요? Stars, 별에 의존을 합니다. 별을 보고 내가 갈 길을 이제 찾는 거죠. 항해하기 위해서 별에 의존을 합니다. But에다가 세모 치시고 If it's a cloudy day, 만약에 흐린 날이면 they may instead, 그들은 대신에 rely on landmark. landmark 하면 주요 지형지물이겠죠. 흐린 날은 별이 안 보이니까, 그나마 좀 근거리에 보이는 주요 지형지물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their magnetic sense, 자성감각, 그 철새의 자성감각을 이용을 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별이라는 루트를 이용했는데, 근데 흐린 날에는 뭘 사용한다? 주요 지형지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성감각을 이용한다. Another route를 이용한다. 왜냐면 멀티플 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similarly가 나옵니다. 여러분, similarly는 앞에 예시가 나오고 또 다른 예시를 써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앞에는 철새에 대한 예시가 나왔으면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오겠죠? 어떤 예시겠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대리 기능을 사용하는 예시가 될 겁니다. The brain, 뇌는요, can recognize a face. 얼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by the shape of the eyes, nose, and mouth. 그러면 입과 코와 그다음에 입이야죠. 눈과 코와 입의 모양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에 only a few lines are sufficient. sufficient 뜻 뭐예요? 충분한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잘 봐두세요. 몇 개의 선만 있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몇 개의 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as 언제처럼이냐면요, when we recognize 우리가 인지할 때처럼 말입니다. 뭘 인지하냐면 the face of a celebrity 이 유명 인사의 얼굴을 인지할 때처럼요. 근데 언제 어디에서요? In caricatures, 캐리커처에서 유명 인사의 얼굴을 인지할 때처럼. 근데 캐리커처가 뭐로 만들어진 캐리커처냐면 made with 이렇게 지금 뒤에서 수식이죠.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 with just a few pencil stroke 몇 개의 단지 몇 개의 연필 획으로만 만들어진 캐리커처에서 우리가 유명 인사의 얼굴을 인지할 때처럼 그때처럼 몇 개의 라인만으로 있어도 충분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sufficient의 반대말이 insufficient를 쓴다거나 아니면 deficient 쓰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sufficient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충분한의 뜻입니다. 근데 얘랑 반대말은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은. 그럼 이몇 개의 선만으로 못 알아본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불충분한의 뜻이 deficient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sufficient가 충분한, 나머지 두 개는 불충분한의 뜻이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더 읽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당근은요, 방금 전에 나왔었던 충분한이라는 단어, S로 시작하는 단어랑 그 반이어로 나오는 I로 시작하는 단어, D로 시작하는 단어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ace recognition. 얼굴 인식은요, also functions. 또한 작동합니다. 기능합니다. Even when. 심지어 어떨 때도 작동을 하냐면요, parts of a face. 얼굴의 일부가 are covered. 감춰져 있는 것, 덮여져 있는 거예요. And, 그리고 internal features, such as eyes. 그러면 내부의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눈과 같은 얼굴 내부의 특징이 are hardly visible. hardly 부정어 표시하시면은 그럼 visible 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럴 때에도 face recognition, 얼굴 인식은 역시나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오, 어떻게?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는요, their brain, 뇌가 relies on, 어디에다가 의존하냐면요, internal

안 되니까 external feature, 외적인 특징에다가 의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such as hair and head shape, 머리카락이나 아니면은 두상과 같은 외부 특징에다가 의존을 합니다. 어디에 이제 internal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어디에 external feature가 들어가야 될 건지 이것도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안에 있는 거니까 internal, 그 다음에 머리와 두상, 머리카락과 두상은 밖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external, 이렇게 내부의, 외부의 단어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퍼 포인트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mmense flexibility 하면은 flexibility 일단 뜻 뭐였죠? 유연성. 이러한 엄청난 유연성이에요. 뇌의 엄청난 유연성인데 근데 뭐 하려는 유연성이냐면 to rely on changing cues, 변화하는 단서에 의존하는 엄청난 유연성,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To rely on 이 앞에 명사 flexi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었던 flexibility,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어 여러분 특히나 잘 봐주세요. adaptability 하면은 이것도 잘 적응하는 거니까 이 단어도 잘 받으시고요. elasticity 하면은 이것도 융통성, 잘 이제 휘어지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의미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versatility 이것도 여러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유연성, 융통성이 아니라 완전 꽉 막혀있고 고정되어 있는 이런 느낌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rigidity 아니면 stiffness, 아니면 flexibility가 아닌 inflexibility, 이런 단어들 잘 챙겨두시고요. 반의어로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의, 대신하는 우리 대리 기능 할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substitute로 바꿔 말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쉬운 단어로 바꿨을 때 너네 이거 알아듣니? 이거 질문 열심히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좀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substitute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sufficient, 아까 우리 몇 개의 그 획만으로도, 연필 획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었죠. sufficient, 중요한 단어고요. adequate, enough, ample,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단어죠. insufficient, 아니면 deficient, 아니면 lacking,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명백한의 의미까지도 가능한 visible이라는 단어는요. observable, 아니면 detectable, apparent, 뭐 이런 류의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에 의존하다, 외부 특징, 내부 특징, 어디에 의존하다 이럴 때 나왔었던 rely on입니다. depend on, count on, resort to 이런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챙겨두시는데 특히나 여러분 요 단어 위에 있는 단어 3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서술형 1번 단답형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흐린 날, cloudy day에 철새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별 대신에 의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영어로 쓰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거든요. 일단 별이 안 보이는 그런 날에는 뭐에 의존한다? 주요 지형지물에 의존한다. 나왔었죠. 그래서 landmarks 요거 적어두시면 되겠고요. 또 그들의 자성감각에 의존한다라고 나왔으니까 magnetic sense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요약문 완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어땠어요? So, 뭐뭐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it can identify, 식별할 수 있습니다. object, 어떠한 물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using DDD pathways, 이러이러한 경로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 pathways는 아마도 앞에서 나왔었던 루트를 바꿔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간의 뇌는 너무나 어때요? flexible 하다 또는 본문에 adaptive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단어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잘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pathway를 사용했어요? 그쵸. 다수의 multiple이라는 단어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본문에 나온 단어로만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해도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의 학교 내신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multiple이랑 flexible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온 단어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벌써 두 번째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한번 오늘의 긍정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he strength. 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to overcome tough times.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3이라는 이 시기. 더군다나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 내신 만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내신 준비도 하느라고 너무너무나 바쁜, 그러면서 막 지금 모의고사는 또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중첩되어서 막 몰려오고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꾸준히 막 해나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미 장착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너무나 여러분 앞날을 멀리 바라보고 저때까지 나 이거 언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지만 맨날 큰 그림만 바라보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이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할 건데 엑셀사에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먼저 이것도 무슨 문제였지? 그리고 이거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됐었고 내가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었고 이런 것쯤은 한 번씩 여러분이 훑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도록 할게요. 로지컬 플로우입니다.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땅 비르타위의 유래에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능특강 본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할 때 지도도 막 열심히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거 듣고 오셨으면 더 반갑고요. 아니라면 지금 이 내신 질문을 통해서 샅샅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제국 행정관들이 이집트와 수단 사이의 국경선을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위도 22도선을 국경선으로 정했습니다. 완전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을 딱 그려가지고 위도 22도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국경선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부족 영토를 반영해서, 왜냐면 그렇게 완전 딱 갈라버리면 부족들이 갈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이거를 정세를 다 반영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 영토를 반영해서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22도선을 따라서 이제 국경을 그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바다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와 수단 요거를 지금 첫 번째 그린 선이 되겠어요. 1번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후에 부족 영토를 반영해서 새로운 선을 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요. 요렇게. 이게 차이가 사실 조금 더 나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땅이 되고요. 이게 되게 큰 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긋는데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 지금 생겼죠. 이걸로 인해서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이 생겨났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H라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비르타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하냐면요. 두 나라가 이익을 위해서 각각 다른 국경선을 주장하면서 비르타윌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여러분 거 포스트잇에다가도 한번 적어두신 상태로 전 이따가 간략하게 그리면서 가도록 할 거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르타윌이라는 곳은 is a strange place. 아주 이상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In January 1899, 1899년 1월에 행정관들인데 누구의 행정관들? 대영 제국의 행정관들이 decided to finalize, 확정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A border, 국경선을요. Between the countries of Egypt and Sudan. 이집트와 수단 사이의 국경선을 이제 확정짓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In colonial fashion, 여러분 fashion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Fashion이라는 거는 이게 명사로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션쇼 할 때 그 패션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고 그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어떤 뜻도 있냐면 방식, 양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그 뜻으로 쓰인 건데 특히나 이럴 때는 앞에 전치사 in을 달고 많이 쓰입니다. in 무슨 무슨 fashion 이렇게 쓰이면 무슨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나온 김에 동사 뜻도 같이 알려드리자면요. 동사로는 만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나온 김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은 명사 뜻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동사 뜻으로는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 정리하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 in colonial fashion 이렇게 나왔죠. 식민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식민지 방식으로 그들은 행정관들은 decided to use,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The conveniently, 아주 편리하게 곧게 뻗은 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Of the 22nd parallel of latitude, 22도 위도선이라는 곧게 뻗은 선, 편리하게 곧게 뻗은 선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Unsurprisingly, 예상할 수 있듯이 놀랍지도 않게 this new international border, 여러분 그러면 This new international border도 나오려면은 앞에 새로운 국경선이 탄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곧게 뻗은 선, 편리하게 곧게 뻗은 선, 22도 위도선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이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이 새로운 국경선은요. 임의로 tore through 하면은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았다. 과거형이네요. Local tribes, 지역의 부족들과 and community, 지역 사회들을 다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쭉 그어버린 거니까 당연히 갈라놓게 되겠죠. And in 1902, 그럼 1902년에 the British drew a new line, 새로운 선을 그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flect tribal territories, 부족의 영토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렇게 그린 거는 1899년에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린 거는 1902년에 그린 게 되겠습니다. 1902년에 맞나요? 1902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intersecting lines.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 여기에 지금 순서 문제를 풀 때 핵심 근거였기도 했는데요. 순서 문제는 얼마든지 문장 삽입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hese two intersecting lines. 요거. 제가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 단서로 잡아드렸던 표현이죠. 이러한 두 개의 교차하는 선, 이게 나오려면 앞에 먼저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이 언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교차한다라고 여러분 나온 다음에 이 이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의 위치도 잘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차하는 선의 조합은요. brought about, 초래했습니다. 야기했습니다. 근데 뭘 야기했냐면 the creation, 만들어낸 창출을 근데 뭐에 이제 생성을 만들어냈냐면 two new areas,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의 창조를 초래했습니다. 그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새로운 지역이 뭐냐면 the large, 크고 inhabitable 하면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아까 이쪽이 바다 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해안 지역. 이게 바로 뭐다? called H-triangle 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H-삼각지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큰 해안 지역. 딱 봐도 여러분 탐나는 지역이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심지어 해안 지역이야. And 그리고 또 뭘 만들어내냐면 an empty, 텅 빈, landlocked 하면은 육지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래. 그럼 그게 뭔데? Which is 비르타웰. 이쪽이 그러니까 BT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뭐예요? Landlocked. 사막으로, 지금은 사막 지역이기도 하고 땅으로 둘러싸인, 랜드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러면서 To keep the desirable H. 이 desirable이라는 건 탐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탐나는 H 지역을 가지기 위해서 끊어주시고요. 이집트는 understandably, 당연하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가 이집트고 밑에가 수단이에요. 당연히 요 H를 가져가려면 뭘 주장하겠어요? original, 본래의, straight border, 곧게 뻗은 국경 있잖아. 몇 년도 거? 1899년도 거. 곧게 뻗은 거라고 했으니까 요건 거 알 수 있겠죠. 이집트는 요 선을 주장을 한 거고요. whereas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반면에 while로 바꿔 말할 수 있죠. 수단은
dash dash 묶으시고요. With the same goal in mind. 여러분, 어떤 똑같은 목표를 마음에 둔 거겠어요?

보겠죠. 탐나는 H를 가지는 거. 이게 지금 둘 다의 목표죠. 아, 그러면 수단은 Climb the New 1902년 라인. 수단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그린 1902년 라인을 주장을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The strange result. 그러면 기이한 결과예요. 근데 뭐에 대한 기이한 결과냐면요. This long-standing conflict.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온 갈등. 뭐에 대한 갈등이겠어? 이 지역들에 대한 갈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기이한 결과는 is that 뭐냐면요. 오늘날까지 both countries 두 개의 나라 둘다 refuse to claim 비르타위를 이제 claim 가지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an area 이 비르타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an area of land 땅의 지역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roughly the size of London 비르타율이 런던 크기 정도가 된답니다. as it would mean 근데 왜 거부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콤마콤마는 묶어 놓으시고요. 왜 이제 비르타율을 가지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하냐면 it would mean 그것은 그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giving up 포기하는 것을 a greater price 여러분 a greater price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더큰 보상을 포기하는 걸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전체를 제가 지금 빈칸처럼 나올 수 있다라고도 표시해놨지만 a greater price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예요? 그치? 여기. H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서 this makes 이것은 만듭니다. 비르타위를 the largest 그다음에 dash dash 묶어버리시고요. 가장 큰 piece of land, 땅 덩어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That, 근데 어떤 땅 덩어리냐면 no country wants,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 땅 덩어리로 만든다. 왜냐하면은 이걸 가져버리면 자동으로 얘를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얘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upper point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분사의 후치 수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H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해줬을 때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Large, 크고요. Inhabitable 뜻이 뭐였어?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coastal area, 그러니까 해안 지역입니다. 근데 뭐라고 불리우는? Called, 여기에 분사, 과거분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라는 거예요. 앞에 오는 coastal area, 여기를 지금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whereas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어디를 요구했고 수단은 어디를 요구했다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 중간에 whereas가 나왔습니다. whereas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두 국가의 상반된 주장을 대조할 때 사용이 되었고요. 이거를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맞아요. while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while로 바꿔 말해도 아 똑같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제국의 행정관들이 이제 그 국경을 finalize, 확정 지으려고 했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finalize, 마무리하다, 확정 짓다, 확정하다, 이런 의미고요. complete, 아니면 settle, 아니면 conclude,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아까 우리 갈라놓게 되었다, 요런 표현이 나올 때, 이제 그냥 이제 곧은 선을 그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지역 사회 커뮤니티들을 다 갈라놓게 되었다 이랬을 때 나왔었던 표현이거든요. arbitrarily 하면은 임의적으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randomly 아니면 haphazardly 아니면 capriciously 요런 의미의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단어 알아두시고요. 반의어는요. logically rationally, deliberately 류의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나눈 게 아니었죠. 그냥 마구잡이로 나눈 거였기 때문에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inhabitable. 여러분, 이 단어랑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어제도 현강에서도 강조했었던 단어예요. inhabit 이 단어랑 inhibit 이 단어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inhabit이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고요. inhibit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맞아요. 이거는 막다, 금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억제하다, 막다, 금지하다의 뜻이니까 이두 가지 단어 헷갈리지 마세요.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inhabitable,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거주 가능한 이런 뜻이니까 livable, 아니면 habitable, 그다음에 residential 요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다음에 conflict 하면은 갈등, 충돌 이런 뜻인데요. dispute 아니면 disagreement, friction, FRIC나 FRAC 이런 거 들어가면은 다 뭔가 깨지는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friction도 충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이런 뭐 harmony 아니면 agreement, peace 이런 단어들은 conflict와 단위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낚이지 않도록 조심 잘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단답형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집트와 수단이 모두 차지하고 싶어하는 더 큰 가치가 있는 지역. 제가 아까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거의 명칭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가 정답이었는데 정답은 여러분 H triangle 이렇게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적으면서 얘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바로 a greater prize. 얘가 가리키는 바였구나 라는 거 같이 아까 빨간색으로 체크해뒀던 부분 같이 챙겨두시고 자 2번 가겠습니다. 어순 배열 문제예요. 다음 보기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낼 때마다 매번 혹시라도 이 중간부터 듣는 토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항상 당부드리는 거는 이걸 보고 지금 당장 아 이거 어순 배열을 내가 다 못하겠어요 이런 토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더라도 괜찮으니까 본문에서 이걸 어순 배열 문제로 냈다라는 것은 내용 면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퍼 포인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해서 제가 이걸 고른 거니까 여러분의 교환에다가 이 해당하는 문장을 체크해놓고 이 문장만큼은 여러 번 읽어서 거의 암기 수준까지 가게끔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s makes, 이것은 만듭니다. 비드 타워를 뭐로 만드냐면 the largest, 가장 크고 아마도 the only, 유일한 piece of land, 땅 조각, 땅 덩어리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땅이냐면 that no country wants,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no니까 않는 그러한 땅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면은 이 this가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오는 여러분 배경 상황이 전부 다 언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this 문장의 위치도 잘 받으시면 되겠고 어순 배열도 잘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약문 문제 보도록 할게요. Due to the A between two different border lines.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국경선 사이에 뭐 때문이냐면 conflict, 그러니까 갈등 때문이 되겠죠. 갈등 때문에 비르타윌은 has become a unique territory, 고유한, 독특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토냐면요. That is steadily by both Egypt and Sudan.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H triangle이 아니라 비르타일에 대한 설명이니까 모두가 다 원했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모두가 다 거절했다, refus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약문 문제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전체 지문의 내용을 아우르는 한 문장인 거니까 여러분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톡게임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come up with라는 거 우리 맨 앞에 지문에서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 ideas,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이러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immense라는 것도 여러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뇌 얘기할 때 나왔었던 단어예요. 요거까지 같이 잘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다? 순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아직 순서 배열 조금 더 남아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교환 꼭 보고 단어들도 한 번 더 후루룩 후루룩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연관되지 이 녀석들이 모의고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꼭 한번 명시적인 단서들 보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시어 다섯 개 뭐야? 이러면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기후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후라고 하는 내용은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요, 개념만, 이 열대기후 이것만 네 강에 걸쳐서 있어요. 개념만.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요, 개념과 문제풀이 합해서 4강에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한강에, 오직 한강에 그 모든 내용을 꽉꽉꽉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초압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강의의 템포가 빠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절대 아니니까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다른 강의들이 또 있습니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과 병행하셔도 좋으니까요. 오늘 이 강의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 다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시험 보는데 써먹으실 수 있도록 꿀팁만 팍팍팍팍 전달해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저의 밈들과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적인 치트키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기후를 장난스럽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원래 그렇게 장난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는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략적인 치트키만 다룬다는 거, 그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계 기후 구분과 열대 기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 열대 고산 기후는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특징, 삶에 미친 영향,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의 17쪽이고요. 기후란 무엇인지, 기후 요소란 무엇인지, 기후 요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학교 시험에서는 너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늘보는 엄청 큰 잎을 먹고 있고요. 여기 막 다양한 나무 숲 사이에, 밀림 사이에 이렇게 웃으면서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사막에 살고요.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요. 판다는 이파리가 별로 없는 저 대나무를 먹고 있죠. 이 친구들이 이 동네에 사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지역마다 기온이 다르고 강수량이 다르고 부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이것을 기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년 동안의 평균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굉장히 건조하겠죠. 이 동네 굉장히 춥겠죠. 이렇게 지역마다 기온 특징이 다르고 강수 특징이 다르고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기후 요소라고 해요. 또 지역마다 기후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나무늘보가 사는 곳과 북극곰이 사는 곳. 이 동네가 더, 북극곰이 사는 곳이 더 위도가 높겠죠. 위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판다가 사는 곳, 그리고 네, 나무늘보가 사는 곳. 비교해보면 이 동네가 더 위도가 높겠죠? 네, 이것이 바로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 해수면에서부터 쟤는 얼마나 높은가 하는 정도를 해발 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륙 분포, 육지와 해양의 분포, 이것에 따라서도 또 격해도, 바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지형, 특정 산맥이 있다면 그것이 또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해류, 바다의 차가

뜨거운 물이 흐르는지 따뜻한 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기단 공기 덩어리 전선 서로 공기 덩어리 중에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그 표면에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그것을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 간의 기후의 요소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그래서 기후 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기후의 몇 가지 원칙 중에서 단쌤의 기후 원칙 중에서 제1원칙은 바로 위도와 기온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훨씬 더 크고요. 그 태양빛이 바로 지구에 오는 에너지의 전부란 말이죠. 자, 근데 태양은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쵸? 위도가 낮은 저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보내주거나,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보내주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보내주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표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지면의 상태를 봤더니, 적도 부근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태양빛이 직각으로 가깝게 들어오면서 좁은 지역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었어요. 자,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어때요? 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비스듬하게 들어오면서 넓은 지역에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에너지를 이 적도 부근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나눠 쓰는 거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나눠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고요.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1년 내내 365일,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적도는 너무 더워서 못 살고, 북극 주변은 너무 추워서 못 살겠죠. 이 따뜻한 기온을 추운 기온인 지역으로 뭔가 공기와 물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후의 제1원칙, 단쌤의 기후 제1원칙이에요. 위도에 따른 일사량 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에너지가 감소하여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료 분석에 있는 대기대순환 살펴볼게요. 대기대순환 많은 친구들이 아주 겁먹으실 텐데 제가 드라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요, 공기예요. 공기. 그 공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세를 등등하게 펼치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위험한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지 그 기승전결의 순간들을 드라마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그림으로 살펴봤었잖아요. 태양빛이 1년 내내 많이 들어오는 곳, 바로 적도 부근에서부터 이 공기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가열이 된 공기는 여러분들 급식 먹으러 갔을 때 식판에 국그릇, 밥그릇에 있는 그 뜨거운 김 어떻게 돼요? 항상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나요? 항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따뜻한 공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렬적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기가 지금 원래 지표면 부근에 있었다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등산해 봤나요? 등산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땀도 나고 너무 힘든데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실제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온이 낮아지겠죠. 네. 그럼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공기 입장에서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는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에어컨 어디에 있나요? 천장에 있나요? 바닥에 있나요? 천장에 있죠. 그 이유는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기온이 낮아진 이 공기,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위도가 더 높은 곳으로, 위도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위도 부근에서는요, 안 그래도 이 공기가 상층으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진 데다가 위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단쌤의 기후 제1원칙 뭐였어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도 부근에 가서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 교실에 에어컨이 천장에 있었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아, 여기서 공기가 내려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위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 내려온 공기가 일부는 저위도 지역으로 가지만, 우린 그건 고려하지 않고, 고위도 쪽으로 가는 것만 고려할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제 큰일이 나요.

자,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지금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다? 이 경계면에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기의 여행의 기승전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적도 부근에서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공기가 저상층으로 가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는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학교 끝난 여러분들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떡해요? 아, 피곤하다. 책가방 탁 던지고 눕잖아요. 마찬가지. 공기도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던 수분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응결시키고요. 구름이 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겠죠. 그래서 적도 부근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반면에 위도 30도 부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공기가 내려오기만 했어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오지 않겠죠? 자, 그리고 위도 60도 부근에서는요?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만들었죠. 자,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은 구름이 많이 끼게 될 거고 비가 많이 오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극 주변은 어때요? 와, 여기는 진짜 엄청 차가운 공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일어나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텐데 공기의 상승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과 적게 오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네요. 그렇죠? 적도 주변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고위도 주변은 비가 적게 오고요. 여기 고위도 주변이 아니고 여기 중위도의 아열대 고압대 주변, 아열대 고압대 주변은 비가 적게 오고요. 그리고 고위도 저압대 주변은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극 주변은 또 비가 적게 오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어디는 고압대라고 부르고 어디는 저압대라고 부르는가?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정리 딱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죠. 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도에서는 계속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네?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 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도 주변을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중위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위도 60도 부근은 어때요? 여기는 또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네. 그러면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남위 60도도 똑같이. 그다음 극 주변은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고압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이 현상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데칼코마니처럼 쫙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바람이 이동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바람입니다. 자, 바람의 방향을 여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적도 주변의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이,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바람 부는 방향 헷갈리시면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지구 왼쪽에다가 슉 반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적도는 너무 더워서 살기 싫어요. 60도도 너무 추워서 살기 싫어요. 이렇게 딱 선을 그리고 보면 이게 바로 각각의 위도에 항상 부는 바람, 타골풍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적도 주변은 이렇게 무역풍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이렇게 편서풍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리고 극 주변도 극동풍의 방향과 일치하게 이렇게 바람 방향 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짜잔. 북동무역풍, 북반구의 저위도에 항상 부는 항상풍, 그리고 남동무역풍, 남반구의 저위도에 항상 부는 항상풍, 둘이 적도에서 만나요. 여기를 적도 수렴대라고 합니다. 적도에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수렴하고 있죠.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고요. 이 적도 수렴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과 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남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여름에 해당하는 7월쯤이 되는 거고요. 이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의 위치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1월인지 7월인지를 구분할 수가

뭐라고 돌려도 화내지 않는 마음이 넓은 친구 같아요.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은 친구. 태양은 실제로 비열이 커요. 그래서 자극에 버티는 힘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대륙도 해양도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줘요. 하지만 대륙은 먼저 열받아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자극에 금방금방 반응을 합니다. 금방금방 열받는 만큼 겨울에도 금방금방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해양은요, 비열이 커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태양빛이 들어오더라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성격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육지는 뭐라고요? 다혈질인 친구. 바다는 뭐라고요? 마음이 넓은 친구.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리의 경우에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이 편서풍이 또 어디를 지나서 오냐면 바다를 지나서 옵니다.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비열이 큰,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특성을 가지고 1년 내내 편서풍이 그대로 불어오니까 파리의 기운은 연중 온화하고 수분하겠죠. 반면에 대륙 동안 지역은요, 편서풍이 불어오다가 힘들어요. 사막도 지나가고 산맥도 지나가고 막 여기 호수도 지나가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 편서풍이 약해진 그 틈에 누가 활개를 치고 있냐면 바로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름철에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질까요? 누가 더 먼저 뜨거워져요? 바로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죠. 자, 여러분들이 열받으면 막 이렇게 김 빡빡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받았어요. 대륙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됩니다.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계절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게 되고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습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겨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겨울에는 누가 더 먼저 차가워져요? 대륙이 먼저 차가워져요. 그래서 대륙이 차가운 공기,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겨울 계절풍은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 거고요. 자, 한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위도가 높네요. 한랭한 바람일 거고요.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네요.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건조하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뀐다 뭐라고요? 계절풍이라고요. 그리고 편서풍은 뭐예요? 1년 내내 불고 있는 타월풍. 항상 풍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있는 지역과 동안에 있는 지역의 기후 특성을 한번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요. 요게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왼쪽 눈금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눈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파리는, 진짜 1년 동안 기온 변화가 작네요. 그쵸? 온화한 특징이 나타나죠? 상하이는 어때요? 대륙 동안에 위치한 상하이는, 진짜 기온 변화가 크네요. 자,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온의 연교차는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 차이가 되겠죠?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 차이. 실제로 파리는 상하이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왜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서풍의 영향을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말 장난처럼 이렇게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마음이 온화한 친구 같고 그리고 대륙은 다혈질이다라고 그림 그려드렸는데 그게 딱 기후 그래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해발고도 말 그대로 해발, 고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적도를 따라서 슝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키토? 마나우스? 위도상으로 상당히 비슷한 곳이고요. 단쌤이랑 공부한 기후의 제1원칙은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다였습니다. 그럼 둘다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볼까요? 마나우스는 1년 내내 기온이 25도 이상인데요. 그리고 키토는요? 1년 내내 기온이 15도 안 바뀐데요? 비슷한 위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짜잔. 안데스 산맥. 키토라고 하는 곳은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해발고도가 매우 매우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에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흡사 우리나라의 봄 날씨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봄 같은 기후,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둘다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후 요인 딱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 등산을 할때 여러분들의 심경의 변화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수험 생활 하다가 힘들 때 한번 등산을 꼭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고.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을 딱 만났어요. 높은 산을. 그때 우리의 심경의 변화. 등산할 때 우리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 정도 산쯤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 막 신나요. 그러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땀도 나고 눈물도 나요. 막 진짜 후회막심하죠. 그러다가 딱 정상에 올랐을 때, 아, 저는 한 1000m쯤 올라온 것 같은데 한 300m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내려갈 때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에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쵸? 막 땀도 안 나요. 시원하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등산할 때 신경의 변화인데요. 공기의 변화와 똑같다니까요. 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맥을 만나서 등산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 정도 산쯤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낮아져요. 자, 공기의 입장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건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 더 이상 못 가져가.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끼면 이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겠네요. 그렇게 비를 내리고 나서 내려가는 바람은 뽀송뽀송 건조한 바람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고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되죠? 기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팬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고 높은 지형이 있다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과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람바지, 그리고 바람이 내려가는 쪽을 바람그늘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1년 내내 똑같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람그늘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바람바지. 바람바지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바람그늘은 1년 내내 비가 적게 내리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사막의 사례 딱한 군데 같이 공부할 겁니다. 바로 파타고니아 사막.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가 또 사막 기후에서 다시 한번 파타고니아 사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후 요인, 해류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류는 말 그대로 바닷물. 근데 이 바닷물이 차가운 물이냐, 따뜻한 물이냐에 따라서 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벵겔라 해류는요, 저기 위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저희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 뭔가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모잠비크 해류는요, 위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따뜻한 바닷물 난류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월비스 베이와 이냠바는 상당히 위도상으로 비슷한 지역에 위치한 두 지역의 기후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냠바느가 월비스 베이보다 모든 달의 월평균 기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비슷한 위도에서 월비스 베이는 왜 이렇게 기온이 낮은 거예요? 둘의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해류에 있었습니다. 한류가 흐르느냐, 난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한류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기온이 낮은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실에 에어컨 왜 천장에 있다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천장에 있어야 열 효율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동네는 구름이 껴요, 안 껴요? 구름이 안 끼네요? 비가 와요, 안 와요? 구름이 안 끼니까 비가 적게 내리겠고, 그래서 이런 곳에 사막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쾌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기후를 구분했는지, 그 어렵다는 쾌팬의 기후 구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방탈출 같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람은요, 기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식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기후를 구분할 때, 어떤 식생을 볼수 있지?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관계. 그래서 강수량이 더 많다면 이제 이러러한 기후들이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면 건조기후로 구분을 해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른쪽에 건조기후로. 그래서 지금 건조기후는

경우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 지역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건조기후의 제1원칙이에요. 연강수량 조건은 사실 여기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막 지역이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냐, 모든 스텝 지역이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발상량의 공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막이나 스텝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대체로 사막은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 대체로 스텝 기후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또 한대기후를 먼저 구분을 하잖아요. 그 구분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최난월 평균 기온.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은 되어야 냉대림, 침엽수림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중에서 제일 추운 기후에 사는 애가 냉대림인데, 냉대림도 살수 없다면 여기는 숲이 형성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대기후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대기후하고 건조기후는요, 나무, 숲이 형성되기 어려운 기후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를 구분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라면 열대림이 살수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열대기후. 그리고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 온대림이 살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온대기후. 그리고 최연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으로 매우 매우 춥지만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냉대림이 형성될 수 있는 기후를 냉대기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강수량의 특징에 따라서 열대우림 기후, 계절풍 기후, 사바나 기후, 그리고 온나수분 기후, 소아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또 여기 네,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냉대 수분 기후,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디테일한 특징들은 우리가 열대 기후 공부할 때, 온대 기후 공부할 때, 냉대 기후 공부할 때, 또 한대 기후 공부할 때, 건조 기후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공부할 것이냐? 바로 열대 기후의 특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기후 일반적인 특징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단샘의 기후 제1원칙이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위도 그림 기억나시죠? 네.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아, 그래서 열대림이 조성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특징 챙겨 두시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은 1년 내내 적도 부근이 아니에요. 왜?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적도였다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적도로 내려왔다가 더 남반구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적도로 올라갔다가 더 북반구로 올라왔다가 이 사이에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태양의 회기라고 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능 특강에 딱 자료 보시면 6월이에요. 6월. 6월에 태양은 적도도, 그리고 중위도도, 고위도 지역도 똑같은 양의 태양빛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사실 지구와 태양의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하고 달라요. 태양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북반구의 23.5도 부근이네요. 고위도 지역은 점점 태양빛이 분산되면서 넓은 지역에 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봐봐요. 지구가 하루 종일 열심히 회전을 해도 태양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 주변에서는요,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극 주변은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루 종일 밤인 현상, 극야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 6월이 되겠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인 시기에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리로 와봐요. 슉슉슉슉. 자, 이번

해도 똑같이 태양은 저위도도 똑같이 사랑하고 고위도 지역도 똑같이 사랑해서 똑같은 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이번에는 어딘가요? 남반구의 23.5도 부근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로 가면서 점점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북극 주변에 태양빛이 닿아요, 안 닿아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빛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북극 주변이 하루 종일 밤인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남극 주변은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을 겪고 있는 남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정해드릴게요. 낮끼리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낮끼리 나오는데요.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12시간 정도로 비슷해요. 자, 그런데 6월이에요? 7월이에요? 북극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낮끼리가 점점 길어져서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북극곰은 뜬눈으로 밤을 지샙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북극곰. 그리고 남극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극은 남반구의 90도 부근에서는요, 펭귄이 하루 종일 잘수 있어요. 왜요? 극야니까요. 해가 뜨지 않으니까 얼마나 잠자기가 좋겠어요. 이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북극곰과 잠을 자고 있는 펭귄의 모습을 그려두시고, 그래서 낮길이는 북극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리고 남극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정리. 그 다음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 또는 1월에 낮길이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적도 부근은 12시간으로 똑같아요. 1월이든 7월이든. 근데 북극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낮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북극곰은 심지어 겨울잠을 자기 너무 좋겠죠. 왜요? 해가 뜨지 않으니까요. 자, 반면에 펭귄은 어때요? 와, 이제는 펭귄이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왜요? 백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펭귄과 북극곰, 겨울잠 자는 모습을 그려두시면, 아, 1월과 12월에 낮길이는 북극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여기 마이너스, 북극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남극으로 갈수록 길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한 일사로, 낮 동안에 햇빛 쨍쨍, 그렇게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많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 비는 공기의 대류로 인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로 분류를 하고요.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기라고 부르는 그것과 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르는구나. 요거까지 체크. 자, 그럼 이제 태양의 회귀에 따라서 열대기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월인지 1월인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고개를 딱 가리고요. 뭐만 보시냐면 적도수렴대만 한번 보세요. 적도수렴대가 뭐예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적도수렴대가 지금 7월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우리 앞으로 지도 볼 때마다 저와 함께 루틴처럼 적도를 따라서 선 긋는 연습하실 거거든요. 적도의 선을 딱 긋고 봤더니 적도 수렴대가 어디에 있나요? 북반구 쪽에 있죠. 그렇다면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 7월이고 남반구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남반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이고,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더 눈여겨보냐면 바로 이거예요. 북회귀선, 남회귀선. 이제 여러분들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1년 내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어요? 북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남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마치 버스가 이렇게 종점과 기점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의 23.5도 부근, 그리고 남반구의 23.5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북회귀선은 뭐냐면, 북반구의 23.5도, 남회귀선은 뭐냐면, 남반구의 23.5도를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적도수렴대, 아열대고압대, 그리고 한대전선대, 극고압대의 배치는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적도가 북상했을 때 아열대고압대, 한대전선대, 극고압대 다 같이 북상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도수렴대가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한 지금 여기

흑해기선 부근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네요. 강수량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건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반면에 여기 오른쪽 한번 볼까요? 또 적도수렴대가 남하하면서 적도수렴대가 슝 남하하면서 아까는 북해기선 부근에 있었던 아열대 고압대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만큼 저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이 상당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적도 부근에 분포하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형성이 돼요. 7월에도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적도수렴대 영향을 1월에도 받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은 거였습니다. 자, 반면에 사바나 기후 지역은 어때요? 사바나 기후 지역은 특히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한번 볼게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7월에는 적도수렴대가 북상하면서 적도수렴대 영향으로 우기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1월에는 어떤가요? 적도수렴대가 남하하면서 아열대 고압대도 남하하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건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남반구로 가볼게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도요. 7월에는 적도수렴대가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도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건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1월에는요. 적도수렴대가 남하하면서 이때 우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해요. 잘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디테일한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몬순 기후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 우림 기후를 이렇게 A, F로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 대문자 A가 의미하는 거는요. 가장 추운 달,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F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즉, 모든 달이 습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여기 기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이 바로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씨 슝, 선 긋고 한번 보자고요. 18도씨 딱선 긋고 봤더니, 와, 진짜 모든 달의 기온이 18도씨 이상이죠. 와, 진짜 덥겠다. 아. 덥겠다. 대문자 A 쓰시고 그다음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를 넘나요? 오, 진짜네요. 강수량이 모든 달에 다 맞네요. 그쵸? 그래서 습윤한 기후 지역이구나. 연중 습윤한 기후 지역이구나.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이 지역들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적도에 슝 같이 선 그으면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눈에 담아두시고요. 이렇게 적도에 선을 긋고 봤더니 적도 주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들. 대륙에서는 적도 주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들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었어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은 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왜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 바로 안데스 산지 때문에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빼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꿀팁 나갑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대륙에서 절반까지 열대 우림 기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사바나 기후의 특징 또 우리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사바나 기후도 마찬가지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가 체크해 봤더니 모든 날의 기온이 다 18도씨 이상이에요. 아, 덥겠다. 그래서 대문자 A 써 주시고 그다음에 강수량 특징을 볼게요. 모든 날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인가? 근데 안 되는 달이 있죠. 이때가 바로 이 동네의 건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동네의 겨울인가 여름인가 봤더니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는 거는 이거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건조하다. 그래서 쾌팬의 기후분에서 이렇게 대문자 A, 소문자 W 써서 사바나 기후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사바나 기후의 위치도 우리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적도를 따라서 선을 슝 그어요. 적도를 따라서 슝 그으니까 적도 주변의 절반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었죠.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요. 그 열대 우림 기후를 둘러싸듯이 열대 우림 기후를 둘러싸듯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몬순 기후는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몬순이 뭐였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었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매우 매우 뚜렷한데 근데 우기의

강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열대 몬순 기후의 우기는, 이 열대 몬순 기후의 우기는 왜 강수량이 많아요? 첫 번째, 적도 수람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온,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량이 매우 매우 많고 우기도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 몬순 기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미얀마의 양곤입니다. 미얀마의 양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기후의 식생은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미지로만 각인하도록 할게요. 열대우림기후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키의 나무들이 이렇게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고요. 사바나 기후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막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죽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원이 형성되고 드문드문 나무가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있고 이런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하는 육식 동물들이 살기 좋겠죠. 그래서 동물의 낙원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또 중요하다고 했었던 열대 고산기후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 고산기후는 이렇게 AH라고 쓰는데 아까 우리 키토하고 마나우스 비교했던 것처럼 여기 보고타 지역도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지가 분포하는 곳이에요. 안데스 산지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세계 대지형에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런 지역들이 다 아마 해발고도 2000m, 3000m 이상의 아주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달의 월평균 기온이 10몇 도 정도, 마치 우리나라의 봄철 기온 같은 이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인데 기온이 낮은 이유 뭐 때문이에요? 기후 요인 뭐예요? 그렇지. 해발고도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다. 아, 해발고도가 높은 열대 고산기후 지역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가 저위도라는 특징은 어떻게 알수 있었죠?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 그게 계절별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열대 고산기후 지역 많이 나오는 곳 체크해 보자면 여기. 안데스 산지에 해당하는 저위도 지역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멕시코 고원 역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열대 고산 기후 잊지 말자.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잡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연중 덥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이런 고산 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개방적인 구조의 가옥을 볼 수가 있죠. 지붕을 왜 이렇게 굳이 굳이 정성 들여서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 집의 바닥을 굳이 굳이 정성을 들여서 지면에서 떼어서 지었을까요? 지면의 열기와 습기, 병충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가옥은 대부분 열대 우림 기후나 몬순 기후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고요. 아까 사바나 기후는 우리가 사진으로 경관을 봤지만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사용을 최소화한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진흙이나 그리고 동물의 응가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또 밀림이 형성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제 자르고 불을 질러서 이렇게 경작할 땅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식 화전 농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곳에서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벼농사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씩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마다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재미있게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발달. 또 슬픈 이야기인데. 열대의 기후 특징. 그리고 서구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되어 버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현지에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자. 이런 생태 여행을 하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여행에 참여하고 현지의 문화를 좀 체험하자. 이렇게 공정무역의 기조가 또 확산 이 되고 있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로 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바나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이 사바나 지역을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탐험하는 이런 것들이 또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개념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3번 요거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개념들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은요, 일단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우리가 루틴화해야 되는 습관이 있었죠? 바로 적도에선 긋기. 적도에선을 슝 그으면 또 힌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도에선을 긋고 보니까 여기 상당히 저위도 지역이죠. 이렇게 적도 부근에 저위도 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머지 두 지점에 대해서는 열대기후이기는 열대기후인데 저위도 지역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열대우림기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열대기후이기는 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지역일 거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지역일 거야. 이것만 파악하시면 다 풀립니다. 진짜 그렇게 풀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지역은 북방부였고, 우리랑 계절이 똑같을 거고, 한 지역은 남방부였고, 우리랑 계절이 반대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월별 누적강 수량 그래프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또 그린 거냐면요. 1월 강수량, 그리고, 2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3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쭉쭉쭉쭉 그 시기까지의 강수량만큼 다 더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지역의 연간 총 강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연간 총 강수량이 와, 2000 이상이에요. 엄청 많아요. 게다가 모든 달에 고르게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가요? 드러나지 않죠. 이런 곳이 바로 열대 우림기후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 뭐다? 라는 거 찾았고요. 자, 그 다음 가 지역의 경우에는 1, 2, 3, 4월 이때 매우 매우 건조해요. 강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5, 6, 7, 8, 9월 이때 강수량이 막 급증하고 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막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가 바로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 오, 그러면. 우리랑 계절이 똑같죠. 네, 우기 건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지도상에서 요 지점이 바로 가에 해당하는 곳이었고요. 자, 그다음 다 지점은요. 1, 2, 3월 이때 강수량이 막 늘어나요. 이때가 우기였다는 뜻이고 이때는 강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건기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랑 건기와 우기가 반대다. 그러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라는 걸 완벽하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지도상의 요 지점, 여기가 바로 다에 해당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가나다 다 찾았고요. 선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가 지역의 경우, 그리고 나 지역의 경우, 아까 우리가 적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적도와의 최단 거리 구분할 수 있어요. 가가 나보다 먼것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나는 다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아까 우리 사바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나요? 네, 바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나에 해당하는 열대우림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없어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많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은 다가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3번. 다는 가보다 6월, 8월에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6월, 8월에 강수량은 요 그래프가 얼마나 이렇게 가파르게 바뀌는지 요걸 보시면 되죠. 다는 거의 변하지 않고요. 가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강수량이 많았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는 북반구, 다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낮길이 나왔습니다. 자, 1월에 낮길이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1월에 겨울잠 자는 북극곰, 그리고 선글라스 낀 남극의 펭귄, 이렇게 기억하면, 아,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낮길이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다, 그리고 나, 그리고 가 순서구나.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기후였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고요. 이 텐션 그대로 이어지는 다음 강도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도 재밌게 공부해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함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두 개 단원을 모았어. 광물과 암석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외워야 되고 숙지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모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쉽게 좀 틀을 잘 잡아서 이런 주제들로 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광물과 암석에는 이런 곳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원에는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1강 했었죠. 지구의 형성, 그리고 지구의 내부의 내용, 역장,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보다 여기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광물과 암석에서 뭘 다룹니까? 라고 한다면요. 예, 맞아요. 광물하고 암석이에요. 광물, 암석이고요. 이런 거예요. 광물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질학이라고 하죠. 지질학. 뭐 암석을 다루고 광물을 다루는 이런 학문들이 될 건데, 이 지질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광물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들이 있는데, 뭐 산소도 있고, 뭐 규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뭐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소들이 모이는 거야. 뭐 화학적인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지질학에서 광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뭐니?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규산형 광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규산형 광물이 여기 나오는 거였구나. 자, 그리고 그 광물을 우리가 관찰할 때, 아이고 잘생겼네, 이게 아니죠. 그죠? 평광연병에다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광연병에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지? 라고 하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평광연병 관찰할 때 뭐 다색성, 소광, 간섭색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유념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걔네들이 모이는 거야.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되는 거고요. 화성암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광물들이? 퇴적암은 어떻게 되어 있지? 변성암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런 조직들에 대한 내용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광물과 암석 끝이고요. 그 다음에 광산이라고 말이 들어가는데, 요 단원 제목이 자원이에요. 자, 우리는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나올 건데, 자, 그런 자원들이 나오는 곳 있죠, 그죠? 그런 데를 이제 광산이라고 할 거예요. 화성, 퇴적, 변성 세 가지 광산이 있고요. 걔네들 구분짓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광산에서 화성, 퇴적, 변성 구분 지으세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번, 아, 이런 데 쓰는구나.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캔에 쓰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다 하시고요. 해양 자원에선 해양 에너지 자원 중요해요. 뭐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물의 성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정의, 물리적인 성질, 분류,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규산염 광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물리적인 성질에는 뭐 좋은 색, 쪼개진, 깨진, 굳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좋은 색은 긁었을 때 나오는 가루의 색깔이고요. 쪼개진과 깨짐은 그 광물의 충격을 꽝 가했을 때 규칙 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 쪼개짐이고요. 불규칙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예, 깨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느냐 긁히지 않느냐, 절대적인 거 말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비교한 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스 국기로 나타내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활석 방향 인정석환 감금해서 10개의 광불이 있는데 걔네들 순서대로 국기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석영이 7번인데 3번인 방해석과 긁었을 때 방해석을 긁어버릴 거야. 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내용. 규선형 광물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쫙 등장하는 거 있지. 이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렇게 등장합니다. 총 지금 몇개 등장하죠? 다섯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규선형 삼면체, 삼면체예요. 삼면체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런 삼면체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구나. 독립형이고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율, 규소 1, 산소 4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규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요네 지역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독립형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광물 누구라고요? 감람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 규선형 삼면체에 여기 있는 산소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렬로 쭉 연결이 돼요. 한 줄이에요. 그래서 단사슬이에요. 그러면 규소 산소가 1대 3입니다. 1대 3이고요. 산소 줄었네. 규소 하나당 4개였는데 3개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산소를 공유했잖아.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가 주는 거예요. 1대 3. 대표적으로 휘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광물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사슬. 이번엔 두 줄이에요. 한 줄씩 쭈루루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산소를 몇 개를 떼서 옆에 줄에 있는 산소랑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복사슬 두 줄이 되게 되고요. 각섬석이 됩니다. 4대 11.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율 1대 3, 4대 11이죠? 자, 이쪽이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수 줄었어요. 1대 3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4대 12가 되잖아요. 4대 11이라고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사슬 공유 산소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판상으로. 자, 여기 있는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있을 때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죠? 한 판에 있는 친구들, 같은 평면에 있는 친구들, 산소 3개를 다 공유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방으로 쫙 결합하게 되면서 판상, 종이처럼, 자, 요런 종이처럼 판상이 돼버리게 돼요. 그러면 규소 산소가 2대 5가 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운모류들이에요. 흑운모, 백운모. 자, 판상이고요. 망상, 이번에는, 아, 그래서 2대 5. 조금 더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4대 몇 초로 바꾸게 되면 4대 1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줄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것도 괜찮아요. 단사슬, 복사슬, 팡상 같은 경우. 자, 독립형과 망상은 1대 4, 1대 2 이렇게 딱 되고요. 이 친구는 기억하실 때 4대 12, 11,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판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은 어떤 거냐면 산소 4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공유를 하게 돼요. 자, 구조는 머릿속에서 지금 잘 그려지진 않잖아요. 물론 책에 있어요. 책에 구조들이 있는데 망상형의 구조. 복잡해요. 입체적인 구조예요. 자, 그래서 1대2고요. 대표적인 게 석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도 있으면 쪼개진 깨짐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광물의 성질에서는요. 자, 좋은 색이 뭐야? 쪼개짐이 뭐야? 깨짐이 뭐야? 라는 거 기억.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 중요한 거. 규선형 광물의 요 구조. 등장하죠? 독립형이냐? 단사슬이냐? 복사슬이냐? 막 이런 거. 규소 산소 비율 1대 4, 1대 3, 4대 11, 2대 5, 1대 2까지. 구조. 대표적인 광물 이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물들 있죠? 충격을 가하는 거야. 그럼 깨지냐? 쪼개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양 끝에 있는 독립형하고 망상 있죠? 이게 깨져. 깨지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석영 같은 게 여러분들 유리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깨져요. 맞아요? 깨지는 거고요. 가운데 세 친구 있죠? 이건 좀 약간 규칙성 있어요. 쪼개져요. 그래서 단사슬과 복사슬은 좀 길쭉하게 떨어져 나가는 나무젓가락 같은 느낌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얘는 판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판성, 이게 사실은 쪼개지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 두 방향, 얘도 두 방향, 얘도 두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냐는 기억해 주세요. 이면 판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요거에. 자, 그래서 광물 분류에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규산형 광물 중요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광현미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할 거예요. 광학적인 성질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관찰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광학적 성질인데요.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자, 현미경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을 할 거야. 자, 그럼 세포를 어떻게 하냐면 프레파라트를 만들고 아주 얇게. 그리고 빛을 통과를 막 시킬 거예요. 그걸 나는 확대해서 보는 거야. 광물, 암석도 똑같아요. 아주 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갈아야 돼요. 가는데 두께는 0.03mm. 엄청나게 얇게 가는 거예요. 암석 박편이라고 해요. 얇을 박자를 쓴 거예요. 자, 만들었을 때첫 번째, 광학적인 성질이 이거예요. 야, 이렇게 얇게 갈았는데, 뭐, 물론 다른 성질도 있겠죠. 두껍게 있어도 돼요. 빛이 투과가 돼, 안 돼, 이거예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투명, 불투명. 일단 먼저 구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 광물은 어떤 느낌이냐면, 얇게 갈아도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걔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통과가 안 되니까. 까만 거야. 자, 그게 불투명이에요. 어떻게 해도 통과 안 돼요, 얘는? 그럼 투명 광물은 뭐야? 통과는 한다는 얘기야. 통과를 하는데 통과해서 뭐 붉게 보이든 뭐가 됐든 일단 통과를 하는 거야. 그게 투명 광물이야. 아, 말이 좀 그렇다, 그죠? 뭐 색깔이 좀 있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도 투명 광물이에요. 빛 투과가 돼요. 자, 그런데 투과가 되니까 이제 굴절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방체가 그 유명한 어떻게 복굴절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친구는 단굴절 한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게 될때 어떤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그냥 요렇게 가요라고 하면 이게 단굴절. 복굴절은 들어왔는데 두 갈래로 갈려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굴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물의 광학적인 성질에서 두 가지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단굴절과 복굴절. 즉,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로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이방체는 그래서 이제 복굴절을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두 개의 빛이 편광이 된 채로 나옵니다. 편광이라는 말은 원래 자연광은요, 빛의 진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각선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모든 진동이 다 존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편광이라는 말은 한 방향의 진동만 여러분들한테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복굴절의 특징이에요. 등방체는요, 그냥 여러 방향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방향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한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광된 빛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등방체에. 그러면 그냥 그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막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등방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광학적인 특징을 살려서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개방과 직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방과 직교. 개방과 직교했을 때 개방은 평광현미경에서 두 개의 평광판을 딱 끼워둡니다. 위아래 하부 니콜과 상부 니콜 있어요. 위에 거 상부 뺀거 개방, 넣은 거 직교, 이렇게 됩니다. 개방에서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다색성 기억, 직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 간섭색 소광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평광현미경에서 개방 직교 구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다색성, 간섭색, 소광이 각각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요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다색성은 개방에서 관찰할 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요.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다색성, 개방에. 광학적 이방체에서 등장하는 현상이고요. 유색 광물, 색깔이 좀 있어요. 무색 투명한 광물들은 이런 다색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음모와 배음모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흑음모는 유색 광물이고요. 배음모는 무색 광물이에요. 색깔이 좀 있고 어둡게 보인다 이러면 유색이에요. 아, 색깔이 있다라기보다 좀 어두운 거 있죠? 뭐 약간 핑크빛이 돕니다. 분홍색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좀 어둡게 보입니다. 이게 유색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다색성이 나와요. 배음모는 안 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간섭색과 소광이 있는데 직교 니콜 있잖아요. 어쨌든 등방체 통과 못 합니다. 등방체는 직교에선 개방에선 통과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투명 광물은 둘다 통과 못해요. 등방체는 여긴 통과될 수 있는데 여긴 안 돼요. 직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방체는요, 여기 통과되고요, 여기도 통과할 수 있어요. 간혹 안될 때가 있어요. 각도가 딱 맞았을 때, 그때가 소관이에요. 이렇게 빙글 돌린다고 했는데, 한네번 정도 어두워지거든요. 90도마다. 자, 그게 소광이고요. 간섭색은 조금 어려운데요. 돌렸을 때 빛의 간섭 때문에 아주 화려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간섭색입니다. 자, 그래서 직교와 개방으로 구분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형광현미경을 통해서 광물의 관찰. 자, 그럼 이건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규산형 광물과 평광형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석의 조직과 분류는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화성암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화성암은 기본적으로요, 뭐 이게 지구가 1이 됐든 2가 됐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암석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발암, 섬유광, 화강. 요거 기억. 자, 그 다음에 퇴적암과 변성암이 있는데요. 요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조직과 분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화성암부터 얘기하자면, 조직을 통해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어떤 특정 조직이고요. 발암, 섬유광, 화강암, 다른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조직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등장해 암석을 어떻게 분류할 거야. 요겁니다. 자, 그럼 화성암은 조직과 화학 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자, 근데 조직은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세립질, 조립질 조직이에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세립질. 발암, 섬유광, 화강암은 조립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땀땀땀. 방산 조직은 조금 달라요. 세립질은 광물, 구성하는 광물들이 다 작아요. 조립질은 커요. 그러면 반성 조직은 중간이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큰 거, 반적, 작은 거 섞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요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화성암이에요. 두 번째, 퇴적암은요. 쇄설성 조직, 화학적 조직인 유기적인 조직이 있는데, 요거는 쇄설성은 그냥 쌓인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구성하는 입자들이 뭔가 좀 마모된 흔적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특징. 그래서 여감, 사암, 이암, 석회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건 생물과 관련되니까 화석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변성암으로 들어갑니다. 접촉과 광역이 있고요. 변성암은 변성이 된 거예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주로 마그마와 접촉했습니다. 접촉 변성. 광역 변성.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모두 받았습니다. 광역 변성이에요. 그랬을 때, 접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홈펠스 입상 변정질. 이렇게 되고요. 광역 받았을 때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줄무늬가 쫙 생기게 돼요. 염리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홈펠스 조직은 쉐일이 변해서 된 홈펠스. 빕상 변정질, 사암이 변해서 된 규암, 석회암이 변해서 대리암. 그러면 염리 구조가 등장합니다. 예, 쉐일이 전판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으로 변하게 되면서 점점 염리, 이렇게 줄무늬, 판상의 이 구조들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물과 암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광상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광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뭐냐면, 화성, 퇴적, 변성이에요. 이세 가지입니다. 화성, 퇴적, 변성. 자, 이때, 화성은요, 형성 온도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은 표사, 풍화, 잔류, 침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뭔가 되게 많아요. 막, 뭐, 저게, 뭐, 백금, 사금 등장하고, 금광석 등장하고, 막,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여기 조금 적어놨어요. 첫 번째, 화성광상은 마그마 냉각되고 있죠.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열수. 형성 온도는 정마그마 광상이 높아요. 마그마가 있는데 냉각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유용한 물질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게 화성광상이에요. 별다른 예를 들지 않았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화성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페그마타이트에서 좀 희귀한 원소들이 좀 등장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화성광상은 형성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광상을 정마그마 광상, 페그마타이트 광상, 기성 광상, 열수 광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퇴적은요. 퇴적광상은 풍화 침식 운반되는 과정에서 유용한 물질이 모이는 거죠.

표면이에요. 사금 금강석 적어놨죠. 뭐예요? 아, 중요하단 얘기예요. 사금과 금강석 같은 게 보이면 주로 표사광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풍화 달려. 풍화가 되죠? 그게 그냥 남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고요. 어찌 보면 풍화에 강한 애들인 거죠. 걔네들이 남은 거야. 그게 풍화 잔류광상이야. 그래서 정장석 같은 게 풍화되면서 고령토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고령토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풍화가 되면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복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풍화 잔류광상. 침전은 보통 바닥이겠죠. 침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석이라든지 호상철광층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퇴적이에요. 변성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게 된 거고요. 흑연, 활석, 성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예 들어드렸죠, 그죠? 요길 기준으로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우리 수능 특강 이렇게 살짝 이런 뭐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요게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광상 내용이에요. 자, 이용적인 부분은 크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있고요. 재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양 자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희양 자원은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요. 에너지 자원이라 그랬어요. 희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등장할 거예요. 화석 연료도 있고, 가스 수화물도 있고, 조력,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등장하는데 뭔가 색깔이 칠해진 게 보이시네요. 그죠? 조력, 조류, 해양 온도차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가스 수화물은요. 메테인이에요. CH4입니다. 얘네가 좋은 고압 환경에서 주로 존재합니다. 자, 좋은이어야 돼요. 온도 높아지면 나와버리게 돼요. 자, 이게 가스 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데, 아직 우리가 유용한 의미로 뽑아서 내고 있진 않습니다. 매장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기술이 조금 더 발달이 있어야 돼요. 조력 조류가 있는데요. 조력은 가두는 거야. 물을 가둬요. 들어오고 나갈 때 물을 가두고, 댐처럼, 예, 제방이라고 하는데, 가두고요. 수위차가 생기겠죠? 조차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면, 탁 풀어주면서 물이 쫙 흘러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조력이고요. 조류는 가두지 않아요. 밀물, 썰물 흐르잖아요. 그냥 프로펠러 같은 거딱 놔두고요. 빙글빙글 도네. 예, 발전기 돌아가. 이게 조류가 되겠습니다. 파력 발전은 파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온도차 발전은요.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해양 온도차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한 거는, 자, 조력, 조류하고 파력 있죠? 요런 것들은 서로 구분질 때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예측 가능. 그래서 이게 달이 돌다가 보니까 상현달, 하현달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천문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유,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좀 빨리 가야지,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측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파력 발전 같은 거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날씨 예측이 정확하게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날씨 예측은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 조력, 조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광물함석 자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통해서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광물의 내용이고요. 동그란 거 안에 뭔가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ABC 적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물이에요. 자, 그래서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옳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게 관찰을 한 거죠. 결정 형태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 B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광물은 결정면이 있어요. 자기의 고유 결정면이 있는데 다 자기 고유 결정면이야. 그러니까 초기에 B가 형성될 때 아무도 없었던 거야. 제일 먼저 형성된 거야. 그런데 나중에 C가 형성이 될 때를 보니까 가다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다른 광물이 뚫고 들어왔죠.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성장하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졌던 친구에서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이라는 걸 알아요.

B와 같이 이런 친구를 자형. 일부 방해받았죠? 반자형. 이거 완전히 방해받아. 자기 결정면이 하나도 없죠? 타형. 이렇게 결정 형태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은 그러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규산형 광물 문제예요. 자, 이 친구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단사슬이야, 복사슬이야, 독립형이야, 판상이야, 망상이야. 이걸 구분 지으셔야 되는데, 여기 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규산형 삼면체 하나예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규산형 삼면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자, 삼면체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요렇게 있고요. 가운데 규소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위에서 짠 하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삼각형이 보이겠죠. 삼각형이 보일 거고요. 요런 선들도 보이겠죠. 요런 선들이 위에서 보니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산소도 보이겠죠.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삼면체들이 하나로 일렬로 쭈루루루루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단사슬이고요. 얘가 휘석계통이에요. 1대 3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친구는 복사슬이에요. 요렇게 생겨서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요것도 요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야. 한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줄 있죠. 여기 공유산소 등장하면서 둘이 결합을 딱 시켰죠. 이게 복사슬이에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각섬석이에요. 대표적인 게몇대 몇이라고요? 4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보시면 규산형 광물 구조입니다. 오른 설명 골라보세요. 바로 찾아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쪼개짐이 발달한다. 예, 우리 요거 했을 때 얘기 살짝 했죠? 처음에 등장하는 감람석, 마지막에 등장하는 석영 깨져요. 나머지 3개 각섬석, 휘석, 운모류, 흑우모, 백우모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쪼개짐 발달한다. 맞습니다. 가는 나보다 고온에서 정출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고온에서 정출이 될 때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공유산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냉각이 되는 과정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저온에서 휘석. 그다음 조금 더 복잡한 친구 있죠? 조금 더 저온에서 각섬석. 좀더 저온에서 흑우모, 백우모. 조금 더 저온에서 석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고온에서 정출되는 것은 구조가 좀 단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예요. 자, 그래서 가가 고온이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나가 고온에서 정출이 됐다. 산소분해 규소예요. 산소분해 규소. 11분의 4. 산소분해 규소 3분의 1.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게 11분의 4고요. 이 친구는 여기 4하고 12로 바꿀게요. 1대 3이니까 이렇게 누가 커요? 이렇게 되네요. 가보다 나가 크다. 가가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보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물음이에요. 산소분해 규소 혹은 규소분해 산소. 그리고 요 친구 이름 누구야? 규소 산소 결합비를 물어봤고요. 쪼개짐 깨짐도 물어보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규산염 삼면체에 등장하는 규산염 광물들 있죠? 구조, 비율, 이름, 쪼개짐 깨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누가 더 고온에서 정출이 되는 거야? 라는 정도까지 잘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숙지 안 되고 다른 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요거부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아, 쪼개짐이 있네. 깨짐이 있네. 굳기라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 하나. 자, 우리 4번 풀었죠? 그러면, 1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2점 테스트의 6번 문항 준비를 했습니다. 평경원 명을 실제로 관찰한 모습인 거예요. 자, 관찰을 했어요. 자, 회전을 했습니다. 몇도 정도를 회전한 것 같니?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회전했겠죠? 한 45도 정도 회전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미경, 그리고 박편을 회전시키면서, 자, 적어놨어요. 다색성을 나는 보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색성. 앞에 기억나세요? 다색성, 간섭색, 소광. 다색성은 어디에서요? 개방니콜이야. 자, 요걸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간섭색 같은 경우, 특히 간섭색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흑백이라서. 간섭색은 되게 화려한 색깔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

그래서는 뭔지를 줄 거예요. 자, 다색성을 관찰한 모습이야. 혹은 뭐 개방이야, 직교야,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다색성이라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방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방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기억. 뭐라고요? 맞는 얘기. 다색성이라고 문제 줬기 때문에 너는 개방에서 본 거야. 가 되겠습니다. 광학적 등방체인가요? 자, 이 개방이든 직교든 뭔가 성질들이 막 나타나요. 다색성 나와. 소각 나와. 간섭성 나와. 이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이방체, 복굴절을 하는 친구야. 등방체는 안 돼요. 생각해보면 이게 말에서도 보듯이 등이 등장하잖아요. 등방성. 등방성.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졌을 때 뭔가 나타나는 성질인데 그게 등이라고요. 그냥 같다고요. 방향을 다르게 해도 동일하게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게 등방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각도를 틀었다라고 해서 2가 되는 정도가 지금 확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용어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A는 한방향의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흑음모, 백음모 특징 물어보고 있어요. 한방향의 쪼개짐이냐? 그죠? 흑음모, 백음모는 우리 규선형 광물에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도 돼요. 이거 규소산소 2대5니? 이거 물어봐도 돼요. 그죠? 자, 일단 한방향의 쪼개짐 맞습니다. 이게 면을 한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면, 한방향. 두 방향, 두 개의 면. 그래서 그 휘석이나 각섬석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좀 길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고요. 이 친구는 몇번 풀었지? 예, 6번이네요. 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점 테스트도 한번, 3점 테스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 다등장하네. 이런 거 푸시면서 다시 한번 더 구조 보시는 거예요. 3점 테스트 3번이에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반상, 망상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요 그림에서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규산염 사면체를 또 그린 건데, 규산염 사면체를 요렇게 그린 건데요. 사실은 산소의 이온 반경이 좀 커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를 좀 작게 그렸잖아요. 실제적인 모델은요, 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산소거든요. 많이 크죠, 그죠? 요렇게 생겼겠죠? 자,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걸 위에서 살짝 내려다 보면 요 친구 요렇게 있고요. 나머지 세 친구가 밑에 깔려 있어요. 요렇게. 다안 보여. 가린 채로. 요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규소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가려서 안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 준 거야. 요 친구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 친구 사면체가 쭈루루룩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사슬, 휘석.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복사슬, 각섬석. 판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온에서 정출된, 요쪽이 저울인지라 그랬어요. 순서대로요. 고온이고 저온이에요. 저온에서 정출이 되는 광물일수록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요거 단사슬 복사슬 규소 산소 구조 대표적인 광물 이름 하셨으면 그다음에 쪼개짐 깨짐 살짝 얘기해 드렸고요. 고온 정출 저온 정출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원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이 초기에 정출되는 친구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쪽은 좀 어둡잖아요.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주로 이가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지각의 구성 원소 중에서 주로 이제 1가가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트륨 칼륨 들어있지는 않아요. 망상 구조는 그냥 규소 산소가 다고요. 이거 앞에 거 보면 이게 독립형, 특히 보시면 Si 하나의 규소가 4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성이 될 수가 없어요. 4 마이너스. 그럼 반드시 양이온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붙어 있다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온에서 정출될수록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아니요.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사슬 구조를 갖는 친구, 요 친구입니다. SiO4 3연체에서 공유 산소수가 3개입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자, 공유 산소 수가 3개이다. 자, 위에서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자, 밑에 규소 있어. 그럼 밑에 3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자, 저거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또 있어요. 요 친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게 되어 있을 때, 규소들이 사실은 여기 가운데 다 있어요. 여기 하나는 보이고 하나 안 보이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세 개인데 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얘도 하나, 여기 둘, 셋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 하나를 보게 되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요거를 공유해. 두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개를 공유합니다. 틀렸어요. 두 개. 그래서, 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무기입니다. 개수 이렇게 잘 세시면 되겠습니다. 단사슬. 그러면, 디귿이 답이겠다. 산소분의 규소값이 가장 큰 광물은 화학적 풍화에 강합니다. 라고 합니다. 산소분의 규소니까 요 친구가 2분의 1이고요. 요 친구는 4분의 1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크죠? 석영. 화학적인 풍화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의 남아있는 물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냥 문제 풀면서, 오! 이 친구가 풍화에 강하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하나가 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평광계명 요런 구조예요. 상부, 하부, 평광판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진행 경로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요거예요. 왼쪽은 상부 평광판 없죠? 자, 이거는 개방. 어떤 현상 볼수 있다 그랬죠? 다색성이에요. 요건 막혀 있죠? 위가. 자, 이거는 뭐예요? 직교예요. 간섭색과 소광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첫 번째, A 상태에서 다색성. 자, 개방에서 다색성이 맞긴 한데, 석영은 무색 투명한 광물이라서, 유색 광물들만 다색성이 나오는 거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맞는데, 석영의 다색성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B 상태에서 금이라고 했죠. 금은 대표적인 불투명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금속들 있죠. 금속. 금속들은 자유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다 불투명해요. 자, 그래서 금속들이 등장합니다. 불투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통과가 안 돼요. 소광이든 간섭색이든 다색성이든 뭐든 안 보여요. 근데 보인다? 틀린 거예요. 얘가 맞겠네. 오른쪽 직교 상태에서 흙음물을 올려놓은 채로 360도를 회전시키면 네 번이 어두워지는 현상. 이걸 소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요. 짧게 줄이면 흙음물에서 소광 볼수 있어. 여기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흑음모에서 다색성 관찰할 수 있어?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흑음모는 다색성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거. 오, 그럼 이 광물들의 다색성, 소광, 간섭색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문제의 대표적인 애들이 중년애들이 나오는 거야. 흑음모, 석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디귿 하나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광상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자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조금 뒤로 나갑니다. 49페이지까지 다시 넘겨봐 주세요. 자원이에요. A, B, C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광상입니다. A. 마그마 냉각. 마그마 냉각. 마그마 냉각. 오! 이거 다 화성 광상이구만. 냉각 후기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냉각되면서 정출이 되고 열수, 수증기 휘발 성분. 자, 이런 거 체크해 두세요. 열수, 수증기, 기, 휘발 성분, 기체. 자, 이거 누구예요? 기성광상이고 열수광상이고요. 자, 그럼 정마그마와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남았죠? 근데 정마그마 광상은 고온이잖아요. 냉각 초기고요. 냉각 말기에는 페그마타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모두 화성 광상에 속하고요. 광상이 형성되는 평균적인 깊이는 A가
얘네들보다는 깊겠죠. 열수나

기성보다는 어때요? 깊겠죠. 여기는 이제 거의 냉각 말기 이후에 이제 끝나갈 때인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깊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광산이 형성될 때 평균적인 온도 이야기 나오죠? A 높아요. 그 다음에 기성, 열수. 이렇게 가는 거야. B가 C보다 낮아야 돼요. 어찌 보면 얘는 기체고 얘는 액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어요. 기역리언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뭐니라고 했더니 해양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 특히 뭔가 댐처럼 이렇게 제방을 딱 쌓아두고요. 물을 가둬버렸죠. 그러면서 수위차가 생겼고요. 만조, 간조. 물이 흐르잖아요. 아하, 이 친구가 뭐라고요? 조력 발전이 되는 거야. 10번이죠? 아, 10번 여기 있구나. 자, 여기 해양에너지 어느 발전 방식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인지 알았어요. 조차를 이용하는 거 알았습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세요라고 했으니까 바로 볼게요. 조력 발전 방식입니다. 그럼요. 이거 조력이야, 너. 조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스위치 안 생겨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에 터빈만 달려 있는 거야. 파력 발전에 비해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잠재적인 양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많을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력, 전기 이런 걸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기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기술이 나서 막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수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듭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조차를 이용하는 거야.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니까 압력차가 생길 거고요. 그 흐름이 쫙 생길 거야. 그걸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전력 생산합니다. 디귿 맞는 보기. 기역리언 디귿 모두 맞는 보기. 답 그러면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도 있구나. 해양 에너지입니다. 자, 2점 세트 11번으로 살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누구?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자, 서로 다른 발전이에요. 자, 옳은 거 찾아주시고요. 바람, 파도, 파력 발전. 파도, 이런 거. 이게 조석에 의해서 수평. 자, 조석에 의한 수평 흐름. 이거 뭐예요? 밀물 썰물. 조류. 그러니까 얘는 누구? 파력. 조류. 그 다음에 심층 표층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겠다. 해양 온도차 발전. 온도차 발전.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A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바람, 파도. 바람 왜 불어요? 예,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B는 조류가 빠를수록, 자, 이런 게 이제 조류 발전이잖아요. 빠를수록 발전량 많아져야죠. 빠를수록 감소한다. 이건 아니죠. 자, C의 에너지의 공급원은 표층과 심층. 표층은 뜨겁고 심층은 차갑거든요. 왜요? 라고 하게 되면 태양빛 때문에. 자, 태양빛 때문에. 그래서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오, 저기 태양은 말이야. 한 50억 년, 60억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유한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고 할 거야. 왜냐면 우리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 발전은요, 아마 우리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이거는 들어올 거예요. 60억 년이 작은 시간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5억 년 전쯤에 생물계에서 척추동물이 등장하게 돼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생물 진화로 봤을 때도 60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50억, 60억 년 이런 거죠. 그래서 무한하다. 그럼 유한하다는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 주로 화석 연료들에 쓰시면 돼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스, 수화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유한한 거야. 한번 쓰고 나면 끝인 거. 이런 친구. 그래서 기억 하나만 답이

알겠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 3점 테스트 하나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요 이제 자원에 관련된 이제 또 문제들 중에 요게 또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자, 이 자료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등장하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각각 어느 해, 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량,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뭐해라고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매장량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생산량이에요. 아, 매장은 이렇게 돼 있고 생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매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한 35%. 어이, 그래도 많네. 생산량은 훨씬 더 많네. 아, 중국이 매장량 대비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네. 다른 나라는 아직 그런 거 아닌가 봐.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찾아볼게요. 대륙별 매장량은 아시아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 보면은 중국, 베트남 정도만 봐도요. 50% 넘어가요. 그죠? 아시아가 크다. 맞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토류 매장량분의 생산량. 매장 대비 생산하는 거 중국 큰거 보이시죠? 35분의 68 하시면 돼요. 1보다 커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1.8인데 생산량 14.3이구나. 아, 매장 대비 생산량은 미국이 큰거 맞네요. 아,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네. 숫자 이렇게 보니까 그럼 미국이 크다. 자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세 번째, 희토류는 제련 과정을 거쳐서 생산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희토류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금속들이에요. 우리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자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 금속 광물이 되냐? 요거 알으란 얘기야. 오, 금속 광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보기. 답 그러면 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 여기 두 개의 단어죠. 마무리를 촥 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한 개념이 있다. 학교에서 등장한 개념이 있다. 어떻게 다시 한번잘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하지만 쌤은 아기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애쓴다, 아가가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쌤 엄마가 쌤 조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가가 그 쇼파 있잖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털썩 앉는 그 쇼파를 올라가려고 막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막 8번, 9번, 10번을 끊임없이 시도를 한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잘 되는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각도가 있는 거고 그 방향으로 몇 번 더 연습해 가면서 나의 길을 찾는 건데 사실 알고 있어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공부 열심히 했고 문제 열심히 풀어왔잖아. 오케이. 바로 그 내용들과 오늘 쌤과 문제 직접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들만의 길을 같이 찾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쌤이 좀 좋아하는 노래 가사예요. 얘들아, 우리 충분히 저 벽 넘어서 더 높게 높게 더 멀리 멀리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같이 힘내주시고 수업 끝나고 한번 노래 들으시면서 아, 나 오늘도 잘했어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바로 기체랑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기체, 지난 시간에 쌤이 매우 강조했던 식 PV는 NRT 기억나시죠? 결국 이 PV는 NRT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들 이런 기체랑 관련된 법칙들을 모아 정리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걸 하면서 쌤이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일단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할 때 여기 N에다가 바로 이 정보를 좀 넣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PV는 N분의 WRT 분자량이 궁금해요. PV분의 WRT 자, 그렇다면 결국 P분의 DRT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온도와 압력 조건이 일정하다면 결국 얘네들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을 기체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기체에서 좀 이거는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다,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몰분율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 중에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을 더하면 결국 전체가 될 것이야. 그럼 이때 A의 부분 압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PV는 NR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압력 중에서도 A 덕분에 나타나는 압력 자 그럼 B의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체 압력 중에 B 덕분에 나타내는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분 압력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거를 몰분율을 이용을 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다? 기체는 PV는 NRT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실험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10페이지에 자세한 실험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실험 과정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합니다. 시험관에 염소산 칼륨을 넣고요. 마개를 잘 막아요. 물 준비하고 여기 눈금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워서 뒤집어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염소산 칼륨을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하면 여기서 어떤 기체가 뿅뿅 나오게 되냐면 얘네들이 열분해 되면서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산소 기체들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기체들이 이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채워지는 만큼 물을 점점 밀어내겠죠? 자, 그래서 이 양쪽의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를 포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분자량, 기체 분자량 측정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했냐면요.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압력, 부피, 질량, 절대 온도. R은 상수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하나를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질량 먼저 찾아볼게요.

찾아볼까요? 질량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 시험관의 질량 변화를 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관의 질량, 거기에 염수산 칼륨을 넣고, 그리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험을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해본다면, 질량이 감소했네. 왜 감소했어? 바로 그만큼이 산소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을 측정을 할 거예요. 온도도 확인해야죠. 온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물의 온도로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중 치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체를 포집하고 있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기체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아질 거여서 바로 이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여 그걸 가지고 바로 이 온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체 부피는요. 확인하기 쉬워요. 눈금 실린더를 통해서 기체를 모았기 때문에 여기 눈금 읽어주면 기체 부피 얼마이다 확인하면 되죠. 이제 마지막 누가 문제냐? 바로 기체의 압력이 문제인데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기체들이 존재하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산소라고 하는 기체 그리고 바로 수증기압이 존재합니다. 수증기압은 뭐냐면 그냥 얘네들이 물이 알아서 이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증발이 되면서 이 안에 기체 분자가 생길 거고 수증기 분자가 생길 거고 이 H2O 분자 때문에 나타내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의 압력에다가 수증기 압력을 더한 값이 되겠는데 자, 지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의 압력을 측정을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양쪽의 액면이 같아지도록 맞췄습니다. 바깥쪽 액면과 수면과 시험관 안쪽, 이 실린더 안쪽에 수면이 같아지도록 맞췄어요. 이 말은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과 바깥쪽 대기압이 나타내는 압력이 어떤 거다? 서로 같은 상태이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였냐면 바로 산소의 압력이었기 때문에 대기압에서부터 수증기 압력을 빼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 수증기 압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할 텐데요. 이 수증기 압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온도가 정해지면 이미 수증기 압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도 그냥 문헌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값이더라.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서 산소의 분자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재 10쪽에서 나오는 실험적인 방법까지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오늘의 도전이라고 좀 붙여놨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고요.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핵심 개념 공부하고 이 개념을 적용해서 좀 연습을 할수 있는 문제들로 뽑아왔습니다. 쌤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수능 2점 테스트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2점 테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3점 테스트 문제들도 좀더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별로 내신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좀 커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는 좀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집니다라고 하면, 쌤이, 수특, 고난도 편에서는, 수능 3점 테스트 위주로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좀 실전 개념들,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네,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느린 편이잖아. 좀 빠르게 돌려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2점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 T켈빈에서 강철 용기의 같은 질량의 A, B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부분 압력은 B가 A보다 크대요. 자, 용기 속 기체에 B가 A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리 기체니까 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냐면 PV는 nRT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적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둘수 있는 조건들을 찾자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는 온도 T, 오, 일정해.
R 상수입니까?

당연히 일정해. 하나 더. 그치. 기체 부피도 일정하죠. 그렇다면 결국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들어가 있는 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부분 압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누가 더 크다? 네. B의 몰수가 A의 몰수보다 크다예요. 자, 질량은 같은데 들어가 있는 몰수가 더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분자량, 화학식량이 더 작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밀도는 우리 밀도 정의, 부피분의 질량이었고, 질량 일정하고 부피 같으니까 밀도도 당연히 같아야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B가 A보다 더큰 값을 갖는 거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데, 자, 이 보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쌤, 아까 전에 분명히 밀도와 분자량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분자량이 더 작으니까 밀도가 B가 더 작은 거 아닌가요?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그 말은 공부를 하고 있다란 뜻이야. 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조건을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저 조건이 성립이 되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바로 기체의 분자량과 밀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다시 볼게요. 강철 용기니까 부피는 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압력이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압력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오, 내가 공부한 걸 응용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네. 자, 이번에는 니은 기체의 양은 네, 판단했고요. 티급 분자량 오히려 A가 더큰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 하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실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바로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우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쪽에서도 분명히 이 실험이 한 번쯤 소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4쪽 보면 실험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 우리 개념 공부할 때는 안 했으니까 이제 실험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문제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실험입니다. 자, 가설을 세웠죠. 1 AT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나서 실험 과정을 볼게요.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웁니다. 유리관을 뒤집어서 수은이 들어가 있는 수조에 거꾸로 세운 후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확인했대요. 자, 그러면 수은이 아래로 쭉 밀려 내려올 거고, 그러면서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요, 이런 이 상황에서는 수은의 증발은 좀 무시하고 진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고, 자, 이때 수은 기둥의 높이를 봤더니 760mm Hg가 됐대요.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압력을 측정을 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자? 액면이 가장 낮은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 여기를 선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쪽이 진공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 가해지는 압력은 수은 기둥 760mm Hg가 압력을 가할 거고요. 자, 바깥쪽에서는요, 대기압이 힘을 가하겠죠. 그럼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은 압력이니까 1ATM은 760mm Hg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길이는 같고 단면적이 다른 유리관을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근데 높이가 여전히 760mm Hg야. 자, 이번에는 단면적은 같고 이번에 길이가 좀 짧아진 유리관 C를 이용해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여전히 760mm Hg. 자, 오케이. 결론. 가설은 타당하다. 아, 내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실험을 설계를 해서 수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리첼리의 실험 과정 및 결과와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뭐뭐를 조절해 봤죠? 맞습니다. 단면적도 조절을 해 봤고요. 길이도 조절을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 1, 2, 3, 4, 5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요. 길이와 단면적을 모두 다 언급한 보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없이.

시이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3번 보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거를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 가설이 옳은 것, 주로 기역니은 디귿 문제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맞아.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참이면. 보기 기억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딩동댕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이 실험에서는 얘들아, 길이랑 단면적을 둘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설을 찾을 때는 이 둘을 동시에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가설을 찾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과 적절한 가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매우 매우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아까 전에 쌤과 확인했던 바로 그 실험이네요. 염소산 칼륨과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은 시험관을 가열해서 기체 200ml를 포집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의 온도는 300K입니다.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 문제가 2점 테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쌤은 이 문제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어렵더라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세요. 그럼 PV는 NRT씩 딱 써놓고 숫자 숫자 숫자 넣어서 막 계산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꼭 필수한 거 필수적인 건가? 아닌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왠지 4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해. 4번 체크했다가 지우고 5번 이렇게 체크하면 틀렸어. 막 이런 문제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개념 공부할 때 살짝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다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기체 분자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WRT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체 상수 필요하죠? 네, 얘네 필요해요. 그러면 기역은 맞는 보기겠다. 자, 물의 온도는 300K입니다. 그럼 그거를 기체의 온도라고 생각하자. 자, 300K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질량 확인해야죠. 이 질량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가열 전후 시험과 속 전체의 기체의 질량 변화. 질량이 감소했어. 그만큼이 기체로 빠져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질량까지 확인을 했어요. 부피 확인해야죠. 부피는 어떻게 확인하죠? 눈금 실린더에 눈금을 읽으면 부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압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집을 한 기체들은 우리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혼합기체 압력과 대기압이 서로 같더라. 자, 그러면 혼합기체는 X라고 하는 기체, 그리고 수증기압을 더해서 대기압이 될 테니, 자, 내가 궁금한 애들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기압과 이 수증기압의 차이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대기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300K에서 바로 물의 수증기 압까지도 알아야 확인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더라. 네,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오답이 많습니다. 오답률이 높아요. 정확히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강철용기 X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나는 여기에 Y를 첨가하고 온도를 높인 상태를 나타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첨가했는지 봐야 되는데, 쌤이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체 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기체 양. 기체니까 PV는 NRT 써주고 나서, 자, 일정합니다. 온도는 바뀌었죠? 기체 첨가했으니까 기체 몰수도 변했어요. R은 안 바뀌었다. 기체 상수니까. 그리고 강철 용기니까 부피는 그대로겠네. 그러면 몰수는 얘네들의 비례하는 값일 거야. 자, 압력 볼게요. 압력비가 1대 3입니다. 절대 온도 300K, 600K, 1대 2니까 들어가 있는 몰수비는 2대 3. 자, 그래서 X가 2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 3이 돼야 되니까 y가 1만큼 들어왔어요. 질량이 같은데 들어가 있는 몰수비

x가 2대 1이면 결국 분자량 b는 x 대 y가 1대 2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네, 이거 2번이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걸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요. 혹시 조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연습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쌤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지금 온도를 바꿔줬잖아. 그럼 만약에 온도가 그대로 300켈빈으로 유지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PV는 NRT, 절대 온도가 절반이 되면 압력도 절반이었을 거야. 압력이 1.5 atm이었겠네. 자, 그러면 온도 일정하고 부피 일정해. 그럼 압력비가 바로 몰수비, 몰수비가 2대 3, 두 개, 두개 하나. 끝.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PV는 NRT 먼저 써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변수를 좀 조절을 해보면 더 빠르게 접근해 볼수 있는 거니까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라고 쌤이랑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다 보면요 쌤이 아까 전에 쌤 조카 얘기해 줬잖아 한 9번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성공하고 그럼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나는 어떤 게더 편해? 라고 하는 길을 점점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이에요. 다음은 티켈빈에서 부피가 같은 용기에 같은 질량의 X, Y가 들어가 있는 장치를 나타냈습니다. 대기압은 760mm Hg, 그리고 걔네들이 일기압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쌤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다른 장치는 바로 여기가 꼭지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꼭지가 있으면서 여기를 막아서 진공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액면이 낮은 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X라고 하는 애들이 압력을 나타내주고 밀어내주고 있을 거고, 자, 이쪽에서는요, 밀어내는 기체가 없어. 그럼 어떤 애들만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노란색 선까지 바로 수은 기둥만 힘을 가해서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을 겁니다. 얼마요? 76cm Hg요. 바로 1 atm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뽕 뚫려 있기 때문에 바로 대기압 1 atm이 눌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액면 노란색 선까지 여기 수은 기둥이 추가적으로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밀려 올라갔다라는 건 Y가 나타내는 압력이 대기압이 나타내는 압력보다도 더 크다라는 소리죠? 얼마만큼 커요? 밀려 올라간 만큼. 76cm가 1 atm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38cm는 0.5 atm을 나타낼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더한 1.5 atm.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체에 대한 압력을 찾았어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체 PV는 NRT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부피도 일정하대요. R 일정이에요. 결국 압력비가 들어가 있는 몰수비다. X랑 Y가 각각 몇대 몇? 2대 3의 몰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거죠. 자, 그럼 키어. 나에서 Y 압력은 1.5. 네. 니은. 가에서 꼭지를 열면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1 atm이 된다. 꼭지를 열게요. 이쪽에서 대기압 1 atm이 눌러주겠죠? 1 atm, 1 atm, 양쪽의 높이가 차이가 없겠더라. 자, 분자량 B는요, 지금 같은 질량을 사용을 했을 때, 몰수비가 2대 3, 그럼 분자량 B는 몇 대면? 3대 2. 기역과 니은만 맞는 보기더라.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이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기역 때문에. 자, 이에 대한,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 X와 Y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요, 샤를 법칙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막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조건들이 일정하더라, 막 이런 게다 외우지 않았었잖아, 우리가. 쌤은 그냥 뭐라고 했냐면, 문제 읽어보고 필요한 조건들을 거기서 찾아 나가셔도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문제 읽어보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에서. 자, 질량이 같은 기체 X랑 Y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몰수는 다를 수 있겠지. 하지만 X끼리만

보거나 Y끼리만 볼 때는 무엇? 뭘 수도 같을 거야.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끼리 보고 얘네끼리 볼 때예요. 그럼 압력 일정하고 몰수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온도가 뭐야 여기?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에서 X의 부피는 바로 여기 부피는요. 왠지 되게 그럴싸하죠. 쌤이랑 막 지난 시간에 썼던 그 식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 0도시의 부피가 이거면 1도시 높아지면 0도시 부피 얼마? 273분의 1만큼. T도시 높아지면 0도시 부피의 273분의 T만큼. 0도시 부피의 얼마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긴 0도시의 부피가 EV니까 여기에 사실은 E가 붙어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예요. 선생님, 만약에 저그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좀 연장을 했어야 돼요. 연장을 쭉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였으니까 자, 변화량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이만큼 273도씩 변할 때 부피 변화가 EV더라. 그럼 1도씩당 이만큼씩 변한다는 거니까 온도가 T도씩 바뀌었어요. 여기에 T 곱한 만큼 변했을 거야. 여기 더하기. 그게 최종적인 부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니은 가겠습니다. 분자량. 우리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 지금 이런 표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질량이 같아요. 그럼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선 몰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온도 같아요. 온도 같고요. 자, 압력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으니까 부피비가 몰수비. 그러면 부피비가 2배, 몰수비도 2배. 질량이 같은데 몰수가 2배라는 건 분자량이 2분의 1배. 819켈빈. 819켈빈에서 Y의 부피는 우리 여기가 몇 켈빈이지? 0도시가 273켈빈이고요. 자, 얘네들 비교해보면 3배한 거예요. Y, V였습니다. 그럼 절대 온도가 3배가 됐으니까 부피도 3배가 돼야 된다? 네,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ABC에 대한 자료이고요. A와 B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동으로 PV는 NRT씩 적어주시고, 자, 기체 양이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딱 나와 있으니, 기체의 몰수는 T분의 PV에 비례해.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서 가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쌤은 또 어떻게 가볼 거냐면, 이렇게 가볼 거야. 아니, 나머지는 다 ET인데 얘만 T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얘를 온도를 두 배를 할 거예요. 두 배를 하면서 약간 여러분이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강철 용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린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강철 용기였으면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한데 절대 온도가 두 배가 됐으니까 압력이 두 배. 자, 만약에 쌤, 저는 실린더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부피를 두 배.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쌤은 강철 용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럼 다시 얘다 PV나 NRT 봐봐. 온도가 같아. R 같아. 그럼 PV가 뭐다? 바로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PV, EPV죠? 그럼 여기도 PV가 EPV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얼마이다? X는 바로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나오죠. PV가 6PV네. A, B에 비해서 3배가 됐네. 그럼 몰수가 몇 배? 3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량비 볼게요. 질량비가 1대 2예요. 네, 몰수비가 지금 몇대 몇이라고요? 1대 3이라고요. 분자량. 자, 그럼 분자량비가
3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틀린 보기겠네요. 니은만 맞는 보기. 이렇게 확인.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변수를 조금 변화시키는 방법,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A, B가 반응해서 C, D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과 연결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체 문제 확인할 때는요, 어떤 애들을 좀 기준으로 잡아보자고요. 몰수를 찾자고요. 그렇게 몰수를 찾아야 주어져 있는 반응 개수랑 비교를 해서 누가 한개 반응물이고 누가 얼마만큼 반응해서 얼마만큼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압력, 부피, 온도라고 하는 조건들은 이 몰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볼게요. 그림은 온도 T에서 두 강철 용기 A, B 그리고 실린더에 헬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면 온도를 일정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둘이 일정합니다. 엄청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에요. 화2에서 정말로 정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건,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PV는 몰수도 취급해서 가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을 찾고 싶으면 문제에서 단 R은 얼마 또는 RT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까지 넣어서 실제 값을 계산해 라고 하겠지만 지금 아니잖아. 그러면 우린 그냥 PV는 몰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꼭지 A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꼭지 B까지 열어서 충분한 시간 흘렀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와 헬륨의 몰 분율은요? 라고 하는 것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PV는 몰수로 가져가기로 했죠. 꼭지 다 열고 여기 피스톤을 고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태는 기체가 뭐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실린더까지 넘어왔다면 외부의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을 거예요. 지금 외부의 압력이 얼마죠? 1ATM이죠? 1ATM이기 때문에 결국 부피가 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몰수를 찾으면 기체의 부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강철 용기의 부피 4 더하기 실린더의 부피까지 해주면 그게 바로 기체 몰수가 됩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은 그려지죠. 자, 그리고 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쌤은 반응수라고 하는데 그냥 반응 개수 하나 6개 반응해서 4개 생성이 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반응식 그대로 한번 진행되는 걸한번 반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A, B. A 하나, B 6개. 사라지죠. 7개가 사라져요. 그 결과 C와 D가 4개, 총 8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의 몰수는요? 1만큼 증가하겠죠. 이게 A 하나 반응하면 전체의 몰수 1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봅시다. 반응 계수가 1대 6이기 때문에 A 0.5 반응할 때 B는 3 반응하면 돼요. 그럼 B가 남았네. 그럼 결국 이 반응은 A 때문에 끝날 거예요. A가 한개 반응물. A가 1 반응할 때 전체의 몰수가 1 증가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A가 얼마 반응했다고요? 0.5 반응했다고요. 그럼 전체 몰수는 얼마만큼 증가해? 0.5 증가해. 지금 전체가 5.5였는데 0.5 증가한대요. 됐네. 6이네. 그럼 전체 기체 부피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선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6이다라고 하는 애들은 강철 용기 2 더하기 2, 그리고 실린더 2. 그래서 실린더의 부피는 2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의 몰 분율은요? 전체 기체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자, 6 중에서 헬륨은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1만큼 들어가 있다. 그래서 헬륨의 몰 분율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A, B, C, D를 각각을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 변화량, 전체 기체 양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쌤은 이런 식으로 발인 개수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 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만약에 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 2, 피스톤 1, 독립적이네요. 피스톤 2는 얘와 얘의 압력이 서로 같도록 맞춰주는 장치예요. 그럼 대기압이 1 ATM이니까 Y 압력도 얼마라는 소리야? 1 ATM입니다라고 하는 소리죠. 독립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럼 피스톤 1도 무슨 말이냐? Y와 X의 압력이 서로 같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Y 압력 얼마라고 했죠? 1 ATM이라고 했어요. 그럼 X도 얼마? 그치, 얘도 1 ATM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잖아. 온도가 일정한 상황.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식이 다시 떠올라야 돼요. PV는 NRT 식에서 온도가 일정한 거 엄청 자주 나오는 상황이더라. 온도 일정하고 R 일정하니까 PV는 몰수라고 가자. PV 10, PV 5. 자, 만약에 이렇게 간 친구들도 있었겠죠? 쌤, 그러면 얘네들 압력이 같으니까 결국 부피비가 몰수비네요. 15? 오케이. 너무 잘했어. 바로 그렇게 변수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체의 양은 y가 x의 2배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변화를 시키든 안 시키든 전체 기체 양은 각각의 기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반응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니은과 디귿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고정 장치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을 높였어요. 이 ATM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이 ATM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 둘의 압력은 서로 같아야 되고 Y의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Y 압력은 이 ATM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만약에 여러분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온도가 일정했으면 압력이 두 배가 됐네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절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리터로 일단 바뀔 것 같아요. 5리터. 자, 근데 또 무슨 일을 벌였니? 절대 온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그럼 PV는 NRT. 그럼 절대 온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부피도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최종적으로는 2.5리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여기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고정했기 때문에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여전히 5리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부피가 Y의 부피보다 오히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압력은요? 여기가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부피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피스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들어가 있는 몰수가 일정하고요, 부피가 일정이에요. 근데 절대 온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겠다. 원래는 1 ATM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절반 0.5 ATM으로 바뀔 거야라고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만 맞는 보기입니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선생님 기억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기체 파트가 아니라 이 뒤쪽으로 좀더 넘어가서 물론 기체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상평형 증기압력과 관련돼서 나왔던 그림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처음 보면 당황해요. 어떤 포인트가 당황하느냐? X의 압력이 왠지 대기압 플러스 Y 압력일 것 같거든. 그런 생각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각각이 독립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A, B를 각각 넣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전체 기체의 압력이 3분의 7 ATM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A의 부분 압력은, 자, 얘네들을 PATM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P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오지, 얘들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PV는 몰수. 이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들어가 있는 기체의 양, PV는 O, PV는 X. 그럼 전체 기체가 O 플러스 X만큼 존재해요. 자, 꼭지를 열어볼까요? 전체 몰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O 플러스 X만큼 있는데, 자, PV.

압력이 3분의 7이 됐고 부피가 얼마? 더해서 3만큼 됐으니까 기체 양이 7만큼 있대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X는 2가 돼야죠. 여기가 2가 돼야죠. 그럼 거기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쌤은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어차피 PV는 몰수이고 일정한 거잖아. 그럼 압력은?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네. P는 A 5개 있어요. 전체 부피 얼마? 3리터요. 3분의 5 곱하기 2 해서 3분의 10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압력을 확인할 때 A의 몰분율 곱하기 전체 기체 압력 이런 식으로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는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전체 기체 7만큼 있죠? 그 중에서도 A가 차지하는 거 5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A의 몰분율이에요. 전체 기체의 압력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체 기체 몰수가 7이었고, 7이 3리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쓱쓱. 그럼 결국 이것도 3분의 5라고 하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몰분율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근데 그냥 우리 PV는 몰수 이거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씩 더 응용된다면 어떤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린 가나는 티켈빈에서 O2를 눈금 실린더에 각각 모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티켈빈에서 수증기압 60mm Hg 이고, 자, 이것 때문에 봐야 돼요. RT는 26, 그리고 어쩌고 저쩌구이다 라고 나왔죠. 근데 우리 이렇게 RT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어떤 거를 좀 염두에 두자고, 실제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H2 기체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PV는 NRT. 온도 일정하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수증기 압력 H2O 기체 압력이 일정해요. 그럼 몰수, 부피비, 부피, 몰수 이 둘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비가 2대1입니다. 네, 몰수도 2대1이에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니은 갑니다. O2의 부분 압력은 가와 나가 같다? 일단 우리 O2의 부분 압력 확인해 봐요. 일단 여기에서는 액면이 서로 같죠? 대기압과 혼합 기체 압력이 같을 거고, 그러면 혼합 기체 압력은 O2의 압력에다가 여기 수증기 압력을 더해서 나타내면 돼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물 기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면까지 가해지는 힘이 여기에선 대기압인데, 여기에서는 혼합 기체 플러스, 그러니까 O2와 수증기 압 플러스 이물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까지 생각을 해야 비로소 대기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O2의 압력은 양쪽이 같겠니? 아니죠. 여기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 자, 마지막 티그 가에서 O2의 양은요? 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양은요? 라고 나오면 실제 값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럼 다시 PV는 NRT였고 실제 값은요? RT분의 PEV 해주면 되겠네. 주어져 있는 정보 넣을게요. RT가 얼마라고? 네, 26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주게 된다면, 대기압 1ATM이었죠? 1ATM.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피가 얼마였냐면 EV였어요. EV. 얘네들이 바로 ATM과 부피, 리터를 표현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13분의 V가 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혼합 기체의 몰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 알고 싶어? O2에 대해서만 알고 싶기 때문에, O2는 그럼 여기서부터 수증기의 몰수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13분의 1V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좀 응용을 해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쌤은 사실 이거 물어볼 것 같아. 기억에서 O2의 양은 가가 나의 두 배이다. 자, 이거랑

0: 똑같이 접근을 해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선 그렇게 접근을 할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을 판단했을 때는 어떤 조건들을 확인했죠? 온도 그리고 압력이 같기 때문에 몰수비와 부피비가 서로 비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니은을 보면 가나 오투의 압력이 같나요? 아니요, 오투의 압력이 달라졌어요. 오투의 압력이 더 작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몰수를 확인할 때는 부피비에다가 압력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압력은 더 작더라. 그럼 들어가 있는 몰수가 두 배보다도 더 커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매우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헬륨과 N2 질소를 넣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문제 쭉 읽어봤고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PV 바로 1 나왔죠. 여기 진공이고 수은 기둥 38cm. 38cm, 그럼 0.5 atm, 그럼 PV 0.5이다. 아,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자, 꼭지를 모두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를게요. 자, 그럼 헬륨의 부분 압력은 우리 PV는 몰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헬륨 그대로야. 전체 부피 3리터야. 들렸어요. 니은, N2의 압력은 혼합 전이 혼합 후의 3배이다. 지금 몰수 그대로네. 근데 부피가 1리터에서 3리, 2리, 1리터에서 3리터로 3배 됐으니 압력은 3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 마지막 티긋. 그럼 얘네들을 혼합을 했으면 전체의 몰수 1.5고요. 부피가 3이니까 압력이 0.5 atm. 그럼 0.5 atm 38cm 나타내야 돼. 봐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기체랑 관련된 문제들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PV는 NRT, 거기에서 나는 어떤 변수들을 고정해두고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걸잘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들 풀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재룡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인 한반도 형성과 산지지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지형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형 파트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꽤나 까다롭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항상 제가 지형 매년 매 강의마다 지형 파트 시작할 때마다 정말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되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수능 가면은 지형 관련된 문항들의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 번 복습하다 보면 정말 가장 쉬운 게 지형이고요. 절대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수레 배부르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암석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뒤쪽에 계속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석 꼼꼼하게 복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한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한반도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한반도의 외부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쭉쭉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페이지고요. 첫 번째 한반도의 지체 구조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가장 처음 살펴볼 내용은 한반도의

암석 분포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어떤 암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느냐, 요 내용입니다. 일단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성암부터 좀 살펴보죠. 화성암은 한자로 쓰면 불로 이루어진 암석이란 뜻입니다. 불로 이루어진 암석? 설마 진짜 불은 아니겠죠? 불처럼 뜨거운, 부글부글 뜨고 있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또 굉장히 다양한 암석에 대해서 학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리에서는 몇 가지 암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화성암은 두 개만 기억해 두면 돼요. 딱두 개만. 그두 개가 바로 현무암과 화강암입니다. 요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화성암은 아주 크게 화사람과 관이암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굳어졌느냐,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졌느냐에 따라서 화산암과 관이암으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지하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마그마가 지각에 갈라진 또는 약한 틈을 타고 뻥 분출해서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엄청 뜨거워서 녹아있는 상태였는데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물과 만나고 공기와 만나면서 차가워져요. 어우, 추워! 하면서 서서히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암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하여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분출암 또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하나 주의할 건 화성암에 화산암이 포함되는 겁니다. 화성암의 일종이 화산암이 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걔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검은색의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암석, 바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어디가 가장 유명한가요? 이 섬하면 현무암이, 현무암하면 이 섬이 떠오르죠?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하면 현무암이 가장 유명하지.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신생대, 요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건데, 자, 바꿔 얘기하면 현무암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이 현무암이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생대에 어떤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화산 활동이 있었단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화산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 기억해 둡시다. 다음,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하지 않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있어요. 이런 암석들은 관이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뚫고 들어왔단 얘기예요. 물론 관이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화강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 생소한 친구들도 많이 봤을 법한 암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해서 절 같은 데 가면 주춧돌이나 계단 같은 것들 거의 다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절의 탑 같은 거 있죠? 그것도 거의 다 화강암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는 암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두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일 정도로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중에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상부에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산들, 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산은 대부분 기반암이 화강암입니다. 또 이렇게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 바꿔 얘기하면 화분처럼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침식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침식분지에 분지 내부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 그랬지?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중생대, 아, 그 얘기는 중생대 때 마그마가 관입하였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무암과 화강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퇴적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퇴적암은 무엇인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압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눌립니다. 그 압력들이 계속 가해지면서 토양, 다시요, 암석 생성화 작용을 받으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퇴적층에서. 그런데 만약 지표면에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갑니다. 슝. 바람 불면 또 날려가요. 슝. 바람 불면 또 날려가. 슝. 그리고 비 내리면 빗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책상에 또는 식탁에 뭐 밀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떨어뜨렸을 때는 밀가루가 많이 떨어졌네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치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샌가 점점 조금씩 사라지면서 많이 안 남게 될 걸요? 그런 겁니다. 지표면에 퇴적물이 있을 때는 바람과 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깎여 나가거든. 하지만 이런 퇴적물들이 물속에 있다면 출렁출렁거리던 물이 점점 잔잔해지게 되면 얘네들이 가라앉아요. 마치 코코팜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것처럼, 식혜 안에 있는 밥알처럼 서서히 가라앉아. 그래서 식혜 먹을 때 흔들어서 먹습니다. 물론 밥알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위에 있는 그 식혜 액체만 먹죠. 저는 밥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흔들어서 가라앉은 밥알을 위로 올려서 마십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밥알이 또 가라앉아. 그런 거예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퇴적층이 형성이 되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잔잔한 물. 그래서 퇴적암이 주로 만들어진 곳들은 얕은 바다나 호수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퇴적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먼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자, 바다에는 물고기도 살지만 산호도 살고요. 그리고 조개도 삽니다. 그리고 고생대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었던 바다의 왕자가 있었어요.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던 고생대 바다의 왕자. 요 친구입니다. 박물관 가면 많이 볼수 있는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삼엽충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몸과 눈까지 굉장히 단단했던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고생대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엽충 굉장히 단단하다 그랬죠? 산호도 단단해요. 조개 껍데기도 단단합니다. 특징은 뭔가 단단한 친구들이에요. 조금 밝은 색이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산호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고생대 바다에 번성했었던 삼엽충 위로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압력을 받고 서서히 단단해지고 탄산칼슘이 점점 암석으로 변하면서 이런 하얀색의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한 암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걔가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자, 근데 아까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었지? 삼엽충.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회암도 거의 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왜냐하면 고생대 워낙에 바다에 삼엽충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이면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지형의 기반암이기도 합니다. 석회암. 다음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자, 아까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랬지? 얕은 바다에서는 석회암 같은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석탄은 주로 육지에 호수 같은 데서 만들어집니다. 호수에는 물도 있지만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요. 호수 안에 다양한 수생식물들도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아! 그 위로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여. 역시나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식물들이 서서히 암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석탄입니다. 석탄은 얼마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느냐에 따라서 탄화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연탄은 주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역청탄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갈탄은 주로 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역청탄이 매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석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청탄입니다. 참 슬픈 일이 되겠죠. 어쨌든 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엔 무연탄이, 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엔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화성암 두 개, 화강암과 현무암, 퇴적암도 두 개, 석회암과 석탄 두 개씩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변성함은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변성함은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얘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와, 나 변성암이야 이렇게 태어난 친구가 아닙니다. 원래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던 친구인데,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던 친구인데, 얘가 오랫동안 열과 압력, 우와, 맞다 보면 쿵쾅쾅, 우와, 철삭 하면서 성질이 변해서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걔가 바로 변성암이에요. 주로 줄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단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조경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조경석에는 줄무늬가 있는 암석들이 많을 거예요. 이쁘잖아요, 줄무늬가 가 있으니까. 줄무늬가 가 있는 이유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화성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변성암 거의 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과 퇴적암들이 이제는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 변성암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성암과 퇴적암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 변성암으로 변할 만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시원생대 만들어진 친구들은 이미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거고,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이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해요. 자, 그래서 교재 20페이지에 보조단에 보면은, 아, 이거 빼먹으면 됐네요. 그리고 변성암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화강암은 돌산의 기반암이라 그랬지? 변성암은 수풀이 우거진 흙산의 기반암이고요. 그리고 침식분지의 분지 내부는 주로 화강암이라 그랬죠? 주변의 산지는 변성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요. 다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암석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럼 얘기했던 그래프 봅시다. 자,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만큼 오래된 암석들입니다. 이렇게 변성암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된 땅덩어리란 얘기입니다. 오래된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암석들이 거의 다 변성암으로 변해버린 거거든. 다음 두 번째는 화성암인데, 그 중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입니다. 중생대 화강암. 다음 화성암 중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다음 퇴적암 중에 고생대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석회암과 무연탄입니다. 요 형성식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성식이. 다음 퇴적암 중에 중생대 만들어진 거 얘는 이렇게 메모만 해둡시다. 여기는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 할 거예요. 공룡 발자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암석은 변성암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생대 만들어진 거는 퇴적암밖에 없어요. 그치?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한반도의 암석 분포. 변성암. 언제? 시원생대 만들어진 암석들. 주로 편자 들어가는 암석들은 변성암인 경우가 많아요. 한반도의 약 42.6%의 암석이 변성암에 해당합니다. 분포 면적이 가장 넓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오래된 땅덩어리의 비중이 높다. 다음, 화성암. 화성암 중에서 중생대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강암의 분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 중생대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 신생대,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 활동이니까 화산암이 되는 거지 현무암 등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화강암, 메모, 돌산, 그리고 침식분지. 내부에 기반한. 그리고 요 시원생대의 변성암 요렇게 메모. 얘는 흑산에 기반함. 그리고 침식분지의 주변 산지에 기반함. 나중에 할 겁니다. 메모만 해둡시다. 메모만. 다음 퇴적암. 퇴적암은 고생대와 중생대 퇴적암이 대부분이며 신생대 퇴적암의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이 석회암과 무연탄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암석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 땅의 몸을 지체라고 합니다. 땅의 몸, 지체. 그래서 한반도의 겉모양이 아니라 안에를 살펴볼 거야. 안에. 안에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어허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모도 생기고 뭐 털도 나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막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야. 시원생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일부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생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땅덩어리들이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원생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들은 요 친구들입니다. 평북계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입니다. 공통적으로 지개란 용어가 들어가네. 지개, 지개는 땅덩어리예요. 금, 괴할 때 덩어리 괴자입니다. 땅덩어리.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땅덩어리입니다. 시원생 때 이후로 조선운동, 그러니까 다양한 지각변동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온 땅덩어리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분포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시원생 때 만들어진 땅덩어리예요. 여기 있는 암석들은 옛날에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오랫동안 열과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성암과 퇴적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변성암으로 변해버렸어.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가장 널리 분포한다 그랬죠? 왜? 시원생 때 만들어진 지괴들이 가장 널리 분포하니까. 그 널리 분포하는 지괴들의 변성암이 제일 많아서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한반도의 골격을 만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나머지 애들이 달라붙으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갖춰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원생 때 이런 친구들. 다음 고생대로 갈게요. 고생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입니다.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일단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조류운동은 뭐냐? 자, 육지예요. 육지를 창조하는 운동이에요. 육지를 만들고 육지를 없애는 운동. 대체 어떻게 하면 육지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느냐? 보죠.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애들이 이 땅을 눌러요. 무거워! 하면서 아래로 가라앉겠지? 이거를 침강이라 그래요. 침강. 그러면 땅이 내려가면서 육지의 면적이 원래 이만큼 넓었었는데 이제는 좁아졌지. 그러다가 이 땅을 짓누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와, 해방이다! 그러면서 다시 위로 뭉 솟아오릅니다. 공을 누르면 찌그러졌다가 힘을 빼면 다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았던 땅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작용을 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의 면적이 넓어졌지. 그래서 육지를 없앴다. 육지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이거를 조류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융기와 침강이에요. 정리해보면 고생대 때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가라앉아요. 바다보다도 낮게 가라앉습니다. 바다보다 낮게 가라앉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낮아졌지? 낮은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요.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땅덩어리가 생겼었는데 일부 지역이 바다보다도 낮아지게 된 거야. 그러면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이 얕은 바다가 되었네? 자, 아까 얘기했어요.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잔잔해지면 둥둥 떠 있던 퇴적물들이 가라앉으면서 퇴적층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퇴적 암 만들어진다 그랬죠. 어쨌든 얕은 바다가 되니까 여기에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지층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조선 누충군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고생대 전기에 우리나라 일부가 해침을 당합니다. 바닷물이 침입해요. 그러네. 바닷물이 침입했잖아.
그러면서

지층이 만들어져요. 왜? 얕은 바다로 변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대 전기의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해성층, 조선에 널리 분포하는 지층이에요. 조선에 널리 분포해. 그래서 이름이 조선 누층군이에요. 자, 몰라도 돼. 뭔가 누적되고 층이 만들어져 있는 집단 뭐 이런 뜻인데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뭔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조선 누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함석이 있을까? 자, 앞에 정리했던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던 바다의 왕자 누구였지? 삼엽충. 삼엽충이 엄청 많이 살았었겠네? 그러면 해성층이 만들어질 때그 삼엽충과 조개껍데기, 산호 같은 애들도 같이 쌓였겠지? 그러면서 그 탄산칼슘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석회암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전기에, 다음 고생대 중기가 됩니다. 아까 가라앉았던 땅덩어리가 사실 아까가 아니라 되게 옛날이었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부가 가라앉았었는데 얘가 다시 솟아올라 그러면서 해수면보다 높아집니다. 당연히 바닷물이 빠져나가겠지. 이런 거죠. 아까 여기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다시 얘가 솟아올라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면 바닷물이 빠져나간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뭐야 한반도가 물에 잠긴 곳이 없네. 퇴적층이 쌓이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에 잠긴 곳이 없어.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육지로 변해서, 육화되어서, 육지로 변해서 지층이 결석합니다. 결석. 그래서 대결층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지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후기가 됩니다. 후기. 역시 일부 지역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아까는 가라앉았는데 바다가 되었잖아요. 왜 이제는 호수가 되나요? 약간 다른 거지. 자, 아까는 요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가라앉았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바닷물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호수가 되었네. 퇴적물들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다가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지층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자, 고생대 후기 일부 지역이 호수 또는 습지, 질퍽질퍽한 땅으로 변해요. 그럼 호수에서 퇴적물들 쌓이면서 지층 만들어졌겠지. 자, 아까 조선 누충군은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이어서 해성층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해성층이에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근데 얘는 호수니까 육지잖아요. 육지, 육지. 아까 육지, 육지. 아이고, 아이고. 육지. 그러면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이네? 얘는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평안도 일대에 널리 분포해. 그래서 이름이 평안우충군입니다. 그리고 고생대 육지에서 지층 만들어졌네. 고생대 육지에 식물들 살았겠지? 식물들이 묻혀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에 석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 뭐 있을까요? 고생대에는 주로 무연탄이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무연탄이 분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생대 전기에 바다가 되었고 해성층 만들어지고 고생대 후기에는 일부 지역이 호수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비슷해. 바다가 되었던 데랑 호수가 되었던 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전기에 일부 지역이 바다로 변하면서 조선도 충분히 쌓여.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 일부 지역이 호수로 변하면서 그 위에 다시 평안도 충분히 쌓여서 요게 하나의 땅덩어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파 보면 석회암 나올까? 나와요. 조선도 충분히 있으니까. 땅파 보면 무연탄 나올까? 나와요. 왜냐면 평안누충운도 있기 때문에. 다음, 둘 중에 누가 더 널리 분포할까요? 이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에 널리 분포하는 지층, 평안도에 넓게 분포하는 지층. 얘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생대는 조선누충운에 석회암이 평안우충군에 무연탄이 분포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석만화 평생 무료 조석평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완만한 조륙운동에 의해 조석만화 평생 무료 조석평무. 요게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조석평무. 고생대. 다음

중생대로 갑시다. 중생대. 중생대 때는 경상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상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자, 중생대 요 경상도 일대가 호수로 변하게 됩니다. 어? 호수로 변했네. 역시나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 만들어질 거예요. 요 지층을 경상누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중생대 우리나라에 누가 많이 살았었냐면 어마어마하게 공룡이 많이 살았었어요. 이 공룡들이 먹이를 찾아 또는 물을 찾아 막 뛰어다녔겠지. 와, 뛰어다닙니다. 와. 공룡은 사라졌지만 이들이 찍어 놓았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공룡이 찍어 놓은 발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공룡 이렇게 걸어 다녔겠지. 꽝, 꽝, 우와, 꽝, 꽝, 우와. 이렇게 걸어 다녔을 때 찍어 놓은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중생대 경상누충군 공룡 발자국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룡 발자국이 분포한 요 지역에 공룡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남과 고성의 중생대. 다음 신생대. 신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두만지계와 길주명천지계입니다.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그리고 여기에는 갈탄이 분포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갈탄.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시원생대 만들어진 땅덩어리 평북개마지계와 경기지계, 영남지계입니다. 어떤 암석? 변성암 위주로 분포해요. 암석이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다음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 평남분지 옥천스곡대 위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원생대 지계 사이사이에 분포합니다. 고생대 초기에 해성층인 조선누충군 형성, 석회암 분포합니다. 말기에 육성층인 평안누충군 형성, 무연탄 분포합니다. 줄여서 얘를 조석, 평, 무, 조석만화, 평생, 무료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중생대는 경상문지 분포합니다. 경상누충군이 쌓인 거지. 얘는 육성층이에요. 두꺼운 수평층을 이루는데 이거 조금 까다로운 건데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 이 땅덩어리가 오랫동안 막 흔들렸다면 공룡 발자국 안 남아 있었을걸요? 큰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서 지층에 교란이 적은 수평층이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신생대는 두만지계와 길주명천지계고 갈탄 분포합니다. 갈탄.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료분석 나와 있죠? 자, 시원생대 이 친구들이 이제 경기지계, 평북개마지계, 영남지계, 그리고 조선우충군과 평안우충군 고생대 만들어진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조선우충군이 평안우충군보다 더 널리 분포하죠? 평남문지와 옥천스곡대 일대. 다음 중생대 관이밤. 요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널리 분포하고 있죠. 중생대 퇴적암, 요게 경상누충군 일대. 공룡 발자국이 있는. 다음, 신생대 퇴적암, 몰라도 괜찮아요. 화산암,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화산암, 신생대 화산활동이 있어서 화산지형이 있는 곳에 화산암이 널리 분포하게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요 지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지도. 좋습니다. 자, 21페이지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지각 변동입니다. 지체 구조에서는 한반도의 내부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지각 변동에서는 외부, 외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표는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지각 변동. 자,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류 운동이 있었다 그랬지? 중생대부터 다소 격렬했던 지각 운동들,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나타났던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은 강동구 쪽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강서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 옆에 송림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송림대의 마크를 보면 알겠지만 불교학교예요, 불교학교. 불교학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말에 엄청 늦게까지 잠을 잤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나이를 먹으면 절로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잠이 없어져요. 그때는 푹 잤었어.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사람이 그 시간까지 잘 수가 있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늦게까지 푹 자고 싶은데 주말만 되면은 꼭 응? 이렇게 불경음만 외우는 거야 불경을. 와 관자재보살 행님 바라바바자조개 와 외우는 거야. 아나 자고 싶은데 불경이야. 이거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아 불경을 외운단 말이야.
이상하지만

한만루의 지각 변동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송림대에서 뭘 외운 거야? 불경을 외운 거야.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서 화가 났어. 자,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정리합시다.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이게 한반도의 지각 변동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자, 송림대 불까지는 중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경화는 신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입니다. 그래서 송림대에서 불경을 외워 화가 났다. 송림대 불까지는 중생대, 경화는 신생대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생대 지각 변동에 의해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구조선과 화강암 관임이에요. 자, 어려운 용어가 조금 나오는데, 자, 구조선은 뭐냐? 땅덩어리가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접었다 펴졌다 접었다 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접었다 펴지는 거야. 그러면은 땅에 금가잖아요. 땅에 금가잖아요. 이렇게 금가잖아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접었던 곳이 흔적이 남게 되잖아. 흔적이 이렇게, 이게 지질 구조선이에요. 지각 변동을 받은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이를 찢을 때 한번 접었다 펴면은 잘 잘라지죠? 운전. 이렇게 하면 더잘 잘라지겠지만. 그래서 한번 접혔던 곳은 약해. 그래서 찢으면 잘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식과 풍화에 약한 곳이 구조선입니다. 또, 화강암이 관입한다 그랬어. 아까 화강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지표면으로 뻥! 분출하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관입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로 구조선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밑에서 올라와야 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지구조선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약한 곳이 아무래도 마그마가 분출하기에도 유리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풍선 같은데 이렇게 빵빵하다가 구멍 하나 뽕 뚫으면 그쪽으로 바람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에는 지각변동에 의해 구조선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관입하였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해 둡시다. 하나만 메모해 둘건 구조선이 만들어진 것이지 산맥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산맥은 아니야. 자, 그래서 중생대 송림대 불까지입니다. 송림대 불. 자, 송림은 송림변동을 얘기합니다. 송림변동. 자, 순서대로거든요.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에 일어났던 지각변동입니다. 송림변동은 주로 와악 와악 하면서 북부지방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각 변동이었어요. 그래서 송림변동에 의해 북부지방에 쩌저적 하고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접었다 펴졌다 한 거지. 그런데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저기 중국의 랴오둥반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구조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네. 그래서 얘를 랴오둥방향 구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송림변동은 주로 어디에? 북부지방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방향의 지질 구조선 만들었어? 랴오둥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송림변동은 북부지방의 랴오둥 방향 지질 구조선. 물론, 송림변동에 의해서도 화강암이 일부 관입하긴 했지만, 시험엔 잘안 나와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송림변동 때도 관입은 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이따 표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중생대 중기에 일어났던 대는 대보조산운동입니다. 얘는 송림변동보다 훨씬 더 격렬했던, 엄청 격렬했던 지각변동. 와!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지질 구조선은 주로 중남부 지역, 특히나 남부 지역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쩌저저저. 얘는 중국 본토에 있는 구조선과 닮아 있다. 그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대보조산운동은 남부지방에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요때,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을 따라 화강암이 관입하게 됩니다. 걔를 대보화강암이라고 불러요. 대보화강암.

화강암, 화강암 관이까지. 다음 마지막 불은 불국사변동입니다. 불국사변동. 자, 불국사 어딨죠? 경주에 있죠, 경주. 그래서 주로 불국사가 있는 영남 지역 쪽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각 변동인데, 얘는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도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송림 변동은 북부 지방의 랴오둥 방향 구조선을, 대보 조산 운동은 남부 지방의 중국 방향 구조선을 만들고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불국사 변동은 화강암을 관입시켰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송북랴 대남중화 불화, 송북랴 대남중화 불화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얘는 암기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암기하면 무조건 맞춘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거 좋습니다. 송북랴 대남중화 불화, 송북랴 대남중화 불화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서 중생대에는 송림대에서 불까지 일어나요. 불까지 남아 있는 게 경을 외워 화가 났다가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요 친구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신생대. 자, 신생대 경은 경동성 요공운동입니다. 벌써 좀 감이 좀 오죠.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얘는 또 뭐야? 경동성 요공운동. 괜찮아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름이 어려운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얘는 신생대 중에서도 제3기에 일어났던 지각변동인데, 신생대는 다시 3기와 4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4기가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4기보다 앞섰던 시기가 3기예요. 그때 일어났던 지각변동이 경동성 요공운동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래 한반도와 일본이 바짝 붙어 있었었대요. 붙어 있었어. 그래서 원래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었는데, 신생대 3기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분리됩니다. 분리. 그러면서 동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가 붙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한반도와 일본이 분리되면서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고여서 동해가 만들어진 게된 겁니다. 이거를 동해지각이 확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몰라도 괜찮아. 자, 어쨌든 동해지각이 확장되는 거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악 하고 벌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밀어붙이는 횡압력이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일단 얘는 다시 보진 않을 거라서 밑줄만 쳐둘게요. 한반도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의 비대칭적인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 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에 동쪽에서부터 밀어붙이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횡압력이 작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동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받음에 따라 동쪽이 높게 붕 하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힘을 받은 곳이 더 높게 솟아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도 솟아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동쪽이 더 많이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융기량이 동쪽에 더 많았다. 또는 동쪽에 치우친 비대칭적인 융기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 모두 솟아올랐지만 동쪽이 더 많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면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경동지형은 대체 무엇이냐? 기울 경자의 움직일 자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면서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고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비대칭적인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형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만든 지각 변동을 우리는 경동성 요공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동쪽이 융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그리고 이 경동성 요공운동 때문에 1차 산맥 만들어집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차 산맥, 그리고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면서 동쪽이 더 많이 융기하면서

다양한 융기 지형,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지형들을 우리는 고단감이라고 암기할 겁니다. 고단감. 고단감이라고 하는 융기 지형이 만들어졌다. 고는 고위 평탄면, 단은 단구예요. 해안당구, 하안당구, 감은 감입공우야천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만들어지고 1차 산맥도 만들어지고 고단감이라고 하는 융기지형이 만들어졌다.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각변동이 바로 경동성 요곡운동입니다. 다음 마지막 화는 뭘까요? 화는 화산활동이고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화산지형 할때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어쨌든 신생대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신생대 화산암 대표적인 현무암이 바로 신생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송림변동 중생대 초기입니다. 순서대로 초기, 중기, 말기예요. 송, 림, 대, 불 이렇게. 자, 송림변동은 주로 북부 지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랴오둥망향 지질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대보조산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질구조선은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대보화강암 형성시켰습니다. 다음 불국사변동은 중생대 말기예요. 영남지방 중심이에요. 아, 불국사가 영남지방에 있으니까 영남지방 중심의 지각변동이 불국사변동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불국사화강암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 꼭 하자. 암기. 송림변동이 북부지방의 랴오둥방향 구조선을 송북랴, 대보조산운동은 주로 남부지방의 중국방향 구조선 대보화강암, 그리고 불국사변동은 화강암 관입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가끔 요 랴오둥방향 중국방향이란 용어 대신에 요 방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북동 서남서 방향 또는 북동남서 방향. 얘는 간단해요. 자, 랴오둥은 하나, 둘, 세음절. 동북동도 세음절. 중국은 하나, 둘, 두음절. 북동도 두음절. 이렇게 기억해 두면 가장 간단합니다. 다음, 아래로 가서 신생대 지각변동, 경동성 요곡운동,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났던 지각변동입니다. 제3기. 융기층이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적인 융기운동이에요. 동쪽과 서쪽이 모두 솟아올랐지만 어디가 더 많이 솟아올랐다? 동쪽이. 융기량이 동쪽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태백산맥, 함경산맥 등의 높은 산지를 만드는데 요게 다음 시간에 학습할 1차 산맥입니다. 그리고 경동성 요곡운동은 1차 산맥뿐만이 아니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도 만들고요. 경동지형. 그리고 융기지형. 융기지형인 고단감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고단감까지. 다음, 화산활동은 신생대에 일어났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생대와 신생대의 지각변동까지 살펴봤고요. 그 밑에 자료분석은 아까 살펴봤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양괄호 이번에 기후변화와 지형발달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다시 맨 위로 갑니다. 요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얘기했었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자, 지질계통이 우리 아까 공부했던 지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대 초기에 조선 누충군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평안 누충군 각각 어떤 암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느냐? 조선 누충군에는 석회암이 조선누충군에는 석회암, 그리고 평안누충군에는 무연탄이, 그래서 조석평무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생대 중기에 결층, 한반도가 녹화되면서 결층 있었다 그랬었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건 몰라도 돼요.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대동누충군. 다음 중생대 말기에 만들어졌던 경상누충군이 바로 공룡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공룡 발자국 이렇게. 다음 주요 지각 변동 아까 얘기했었지? 고생대에는 완만한 조륙 운동만 있었다. 완만한 조륙 운동. 그래서 융기와 침강, 융기 침강. 그래서 일부 지역이 바다로 변했다가 호수로 변했다가 육지로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던 것이죠.

화강암을 만들긴 했지만 시험에는 잘안 나와요. 대남중화, 불화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양과로 이번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복습하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쉬워질 만한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꾸준히 복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 세 번, 네번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쉬워지고 문제도 술술술 잘 풀리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양과로 이번에 기후변화와 지형발달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꼼꼼하게 생활습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4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윤리와 사상 네 번째 대단원에 이르러서 사회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론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출제표 기억하시죠? 그 지난 두 시간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반드시 수능시험에서 두 문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도 많았고,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밀도 있게, 빠른 스피드로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약간, 끝까지 이렇게 체할 것 같아요. 윤사는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얘들아, 쫄거 없어. 너무너무 잘해왔고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계속해서 챕터 관련된 문항들 이어서 풀 텐데, 잠깐 스톱해 놓으시고요. 반드시 선생님 강조하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꼼스체크 자료 펼쳐서 자유주의랑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내용도 꼼꼼하게 잘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적 복습,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반복적으로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전 문항 3번까지 풀었죠? 4번 문항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를 부여 받은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한 시민을 민회나 행정관 또는 위원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길게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천천히 보자. 고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국가의 반역을 꾀하지 않게 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반역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가 없을 때 이러한 증오는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게 될 우려가 크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이 좀 길어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나 싶었는데요. 일단은 친절하게 후반부에서 공화국이라고 한 표현 나왔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라를 휘젓는 당파적인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어놓는 조치만큼 나라를 견고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화국이라고 한 표현 자체를 생각해봐. 우리 공화주의 어원이 뭐였어?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화국에서 중시하는 건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거야.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뭐였어? 계속 나오지. 자의적 지배를 제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당파가 자의적으로 국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때? 그렇지. 법을 통해서 그런 당파에 대한 증오를 표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다시 생각해봐. 공화국은 시민 전체의 것인데 그것을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소수 집단이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할때 그들을 무엇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그들을 법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상가가 누군지는 전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공화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글인데요. 마키아벨리도 우리 공화주의 사상가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공화주의적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공화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자유를 위협하는 시민에 대한 탄핵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뭐야? 그렇지, 얘들아. 기억하니? 자의적으로 지배받지 않을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런 지배가 없는 것, 자의적인 지배에 대해서 공화주의자들은 가장 인정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인 지배를 도모하는, 즉,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화국에 존재하는 당파적인 증오는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야. 우리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당파적인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길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고소와 고발의 권리 행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야만 공화국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그렇게 자의적으로 국가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소고발할 수 있는 내 권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권리 행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죠. 다수의 행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에 대한 권력 독점이 공화국에서는 불가피하다? 얘들아,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공화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히려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은 공화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파적인 증오는 표현 방식의 합법성 여부랑 관계없이 공화국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아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특정한 당파에 대해서 어때?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런 당파적인 증오를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공화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네. 자상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 1번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글들을 약간 제시문 분석 수준에서 국어 영역 제시문 분석 문항 풀듯이 그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푸셔도 무방한 네,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 때 사회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에게 있을 때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대요. 일단 소유권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계약의 목적이 소유권의 보장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상가는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 돼. 옳지. 로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믿고 맡겨진 신탁된 권력을 제멋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넘겨주려고 해서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그 신탁 위반으로 인해서 위탁됐던, 신탁받았던 입법권을 빼앗기게 되고 권력은 다시 인민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된다. 뚜렷하게 지금 입법부에게 믿고 맡겨진 신탁된 권력인 입법권, 그것을 어때? 시민들이 그 입법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는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저항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크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얘들아, 입법부라고 하는 사실 표현 자체만 보고도 여러분은 로크라고 하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입법권은 입법부가 갖고 있다. 이건 로크의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잖아. 반면에 홉스는 입법권도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 갖고 있었습니다. 루소는 입법권은 전체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로크라고 하는 힌트를 줄수 있는 표현이 될수 있어요. 로크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국가의 역할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된다. 생명과 안전 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건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왜냐하면 루크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 재산에 대한 보장. 재산 보장이 여기 없잖아. 그리고 뭐 자유 보장 이런 것도 루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저항은 최고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죠, 얘들아. 입법부에 대해서 왜 저항하니? 그 입법부가 시민의 재산권, 생명과 자유권, 이런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권을, 즉 재산권과 같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목적을 오히려 증진시켜주죠. 그럼 목적 달성을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요런 거 봐봐. 요런 선지 얘들아. 좀 어려운 선지야. 그래서 이런 거 문항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로크는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일부 권리를 믿고 맡기는 그런 일부 위임 신탁의 계약을 맺는다고 했죠. 따라서 자연권 중에서는 양도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도 불가능한 그런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자연권의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자연권의 보장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끝까지 어때? 아,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떤 거 끝까지 넘길 수 없는 걸까?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재산에 대한 이런 권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아,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은요. 끝까지 양도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다. 특별히 뭐 생명, 자유, 뭐 재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그럼 도대체 사회계약을 통해서 뭐를 양도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이거야. 자연 상태에서 모든 시민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어. 기억나니?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 그치? 그런 거, 그런 것들은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자, 좋습니다. 하지만,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자, 사회계약의 목적은 어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권력 분립을 이야기했죠?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잘 견제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라고 로크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5번 아주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갑과 을 볼게요.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특정 개인들이 타인들에게 자의적으로 가하는 속박과는 다른 것이다. 전자는 법에 대한 복종이며 후자는 타인에 대한 예속이다. 법의 지배가 개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령으로서의 법이 개인들을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사상가는 지금 무엇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자의적인 지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때?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어떤 입장이야? 그래, 공화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6번은 비롤리의 주장입니다. 친구들은 그냥 공화주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을입니다. 개인 행복은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야. 강제를 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만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한 강제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누구야? 밀이지. 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니까요. 자, 우리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입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시민의 자유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후천적인 권리 맞죠? 공화주의 입장입니다.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아무리 다수가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개인의 자유, 그런, 어때? 간섭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얘들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 의하면 뭐야?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이제 그건 아니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공화주의자들은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국가가 가질 수 있다. 법에 의한 지배, 그것이 시민 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 공통점으로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그렇죠.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가상대화입니다.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 통상의 입법입니다. 즉, 간섭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즉,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영역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축소되었을 때 내가 강제를 받고 있다든가, 혹은 어쩌면 노예가 되었다는 소설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간섭받지 않는 만큼만 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좋아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벌린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 하에서는 자유의 상실이 전혀 없더라도 간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섭이 자의적이지 않고요. 지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 즉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을 때는 간섭받는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동시에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때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상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의한 정당한 간섭은요, 시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민의 일반적인 이익과 사고의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은 간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민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때의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입니다. 즉, 법은 시민에게 간섭은 하지만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전형적으로 공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티세 주장이 되겠네요. 자, 공통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린과 패티 혹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다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벌린이 생각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라고 할지라도 제한될 수 있어. 언제? 그래. 밀 생각해봐. 마찬가지야. 벌린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개인의 소극적 자유도 제한될 수는 있는 거예요. 패티도 당연히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의적인 간섭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의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건 두사상과 모두가 다 싫어하지. 왜냐하면 벌리는 간섭, 그것도 제멋대로 간섭하는 거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요. 패티도 이렇게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네, 그런 권리 자체는 정당화될 수 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유주의자인 벌린도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떨 때는? 그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는 국가가 너 그러지 마라고 간섭할 수 있죠. 따라서 벌린 맞고요. 패티도 당연히 어때? 법에 의한 그런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가 운행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간섭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보다 어떠한 간섭도 없는 지배가 더 자유로운 상태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챕터의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제일 또뭔 소리야?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훈련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아. 하지만 간섭은 있어. 간섭은 하지만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 이거 뭐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같은 패턴이야.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간섭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잖아. 이거보다는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 전혀 간섭하지 않아. 그런데 지배해. 누구였지? 그렇지. 인자한 주인. 노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만 여전히 노예를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주인을 생각해봐. 간섭은 하지 않지만 자의적인 지배가 남아있어. 이두개 중에서 더 자유로운 상태는 뭐야? 당연히 그렇지.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 더 자유로운 상태잖아. 그러니까 다시 보자.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보다

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더 자유로운 상태인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두 긍정할 법한 질문은요. 잘했다.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문항도 꼼꼼하게 별표 쳐놓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해요. 8번입니다. 인자한 정을 베풀면 영예로울 것이요. 인자한 정, 인정, 즉 인자한 정치를 베풀지 않는다면 모욕을 당할 것이다. 자, 인자한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 지심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맹자의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 그래, 국가 속에서만 진정한 정의, 진정한 도덕, 진정한 훌륭함, 진정한 행복은 실현될 수 있다.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우리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골라볼게요. 군주가 지니고 있는 통치권의 근원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주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역성혁명 가능합니다. 국가는 영혼의 탁월성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 계약의 산물이다. 자, 국가는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계약의 산물은 아니죠.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본성, 인간의 사회적인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약의 산물은 아니었네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행복한 삶 실현과 연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구성원의 생계 유지 보장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맹자는요, 국가 역할은 생계 유지 보장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생계 유지 보장만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리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갑과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굴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국가의 권력을 얘기하죠.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직결하는 것. 즉,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위대한 리바이어던 절대군주가 탄생한다. 그렇죠. 홉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이었어요. 을입니다.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사회계약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이며 그 사회에서 확립된 법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 계속해서 소유물, 재산권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소유권, 재산권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나와야지. 로크가 되겠네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침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홉스와 로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무엇을 쳐놓고 풀어라? 그렇지. 괄호를 쳐놓고 풀어라. 선생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번입니다. 자연 상태의 혼란은 자연법의 부재에서 비롯됨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요런 거, 요런 거 문제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심화된 개념이야. 홉스는 자연 상태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자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잘 보자.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배웠죠. 홉스도 마찬가지야. 자연 상태에선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법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성의 목소리. 야, 이러다가는 이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은 자연 상태에 있다가는 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고 끝나.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롭게 자기 보존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이성의 목소리. 그 정도를 홉스는 자연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은 존재해.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 그 이성의 목소리가 자연법이기 때문에 홉스도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가져가세요. 사회 계약에 당사자가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홉스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 누구야? 시민이지.
시민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야. 주권자는 누구니까? 리바이어던이니까. 그런데 로크가 보기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시민이지, 국민이지. 그런데 그 시민이, 즉 개개인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왜? 로크는 주권자가 누구였어? 시민, 즉 국민이었기 때문에 홉스가 로크한테 사회계약의 당사자, 즉 시민이 계약 이후에 주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닌데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2번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의 불의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왜 틀려서 맨날 나온다고 했지? 그래. 홉스는 자연 상태는 정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불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자연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연권, 즉 재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계약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최선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로크는요, 국가가 본성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오히려 사회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와의 투쟁 과정에서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조건을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생산 조건과 더불어서 계약 계급 적대와 전반적인 계급의 존재 자체도 없애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계급적 지배권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길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프롤레타리아와 즉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급의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며, 일정 정도의 과도기, 그 과도기 기간에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지만, 과도기가 끝난 이상사회, 즉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상가가 마르크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어때? 그렇지.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로 제시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마르크스 입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별이 철폐된 평등한 삶의 실현은 국가 속에서만 가능하다? 아니지. 왜냐하면 차별이 철폐된 평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 실현되는데 공산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노동자 계급 혁명은 궁극적으로 계급 소멸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얘들아, 봐봐.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폭력 혁명을 일으켰지. 그런데 그 혁명은 일정한 과도기를 지나서 결국은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를 가져오게 되고 그 공산사회에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되니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국가는 모든 계급의 이익을 공평무사하게 추구하는 공동체 아니지.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어디까지나 지배 계급을 위해서 존재하죠.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봅니다. 국가의 영구적인 존립은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가가 영구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건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과 맞지 않는다라고 마르크스는 보면서 역사는 다섯 단계로 발달한다. 우리 공부했잖아. 역사 발전 5단계설. 그것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공산사회는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역사 발전의 필연성에 부합하지 않겠죠.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된 챕터의 문항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올해의 수능 특강 방금 풀어봤던 이 챕터의 문항들은 좀 역대급이었어, 사실은. 선생님 미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또 괜히 쫄아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문제 어려운데 더막 긴장해서 못 풀까봐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 때도 어렵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얘들아. 오히려 수능에서는요, 제시문이 훨씬 더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어떤 사상인지 드러나게 제시가 되고요. 선지들도 수능은 아주 긴 선지들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오거든.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우리 큰 시험에서 보다 더 침착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챕터입니다. 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따로 얘기 안 해도 출제 포인트 바로 보면 알겠지. 그냥 계속 다 나와요. 민주주의랑 또 자본주의에 관한 문항들 계속 출제가 되고, 이거 특별히 자본주의는 100% 확률로 출제가 되고요. 민주주의도 꽤나 높은 확률로 출제가 큰 시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민주주의,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에서 찾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됐었죠. 추첨이나 능력에 따라서 시민에게 맡겼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자유로운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가 제한됐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에 이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이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부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합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누구나 다 시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강조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어요? 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 바로 나왔습니다. 현대 엘리트 민주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이미 눈을 사로잡지. 쌤, 뭔진 모르겠지만요. 왠지 엘리트.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에게 정치를 맡기는 형태의 민주주의 아닌가요? 너무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어.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시민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그 엘리트를 알아보고 그들을 뽑아주는 투표자의 역할로만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출마한 엘리트들 중에서 어떤 엘리트가 우리를 더잘 다스려 줄수 있는지 알아봐서 그에게 한 표를 던지는 그 투표자의 역할만 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엘리트가 선발되잖아? 정치 엘리트가 선출되잖아? 그러면 정책 결정은 그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이야. 자, 따라서 시민은 어떤 역할만 해? 좋아, 투표자 역할만 합니다. 적절한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가의 정치를 맡기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민주주의에 따르면 대표자의 정치 행위의 정당성은 시민의 무엇에 기반하는 거야? 그렇죠. 투표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하면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자들은 그거 nope 아니라고 봐. 민주주의를 시민에 의한, 즉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합니다. 아, 그럼 시민은 어떤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자 역할만 하는 거지. 정책 결정은 선출된 엘리트 정치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명하죠. 시민들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갖기 어렵고요.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 오늘날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상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가 바로 슘페터입니다. 굉장히 높은 빈도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슘페터는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엘리트를 뽑아주거나 혹은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 즉 대중의 한 표를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선거 과정에서 엘리트 간의 경쟁이 있냐 없냐 이것만이 중요하지. 아, 민주주의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슘페터는 엘리트가 정책 결정을 자율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에 비해서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래, 투표자의 역할에만 한정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출된 정치 엘리트가 대중의 의견을 대표할 필요 없다. 되게 충격적인 주장이죠. 대표할 필요 없고요. 뭐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치 엘리트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선발된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시민은 그렇지, 대중들, 즉 시민들은 이런 엘리트를 선출하는 그런 투표자 역할로만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달리, 아니야, 시민의 역할을 왜 그렇게 한정해? 시민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민주주의는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는요, 역시나 시민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되고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민주주의는요, 역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그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심의 민주주의예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패턴 보면요,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가 갑갑으로 묶여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친구들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의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도 물론 참여를 하는데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깊이 있는 토의, 깊이 있는 논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시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공적인 심의를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심의 과정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 다 참여할 수 있어. 뭐 공직자는 참여 가능한데 전문가는 뭐 참여하면 안 되다 이런 거 아니야. 시민, 공직자, 전문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시민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두 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 자,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버마스 하면 담론 윤리의 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맞아. 담론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결국 심의의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심의 민주주의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특별히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강조하죠. 의사소통적 합리성. 자,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얘들아, 쌤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꼭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하버마스 배우고 이어서 심의 민주주의의 또한 명의 사상가 롤스를 배울 텐데, 이거는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슬픈 사람, 이제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이 부분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눈으로 같이 보면서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거의 제시문 분석 수준으로 제시문 상으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다 제시해주고 나서 선지 OX를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말고요. 집중해서 그 논리를 좀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하버마스는 상호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불렀다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선호 바꿀 수 있어. 아, 토론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호적이고 이성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이러한 담론, 이러한 그렇죠?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상적인 담화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논의에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쌤, 서로 반대하는 의견, 반박하는 의견 제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때? 진실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상대방을 속여야지 이런 의도 없이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참말, 옳은 말, 참인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 아, 공정한 말. 그말 자체가 부당하지 않은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말할 때요, 괜히 막 어려운 전문적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해 가능한 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이상적 담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하버마스와 더불어서 또한 명의 대표적인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는 바로, 그렇지, 롤스입니다. 롤스 우리 언제 배웠지? 그래, 이상사회 공부할 때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억나니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제시했었잖아. 그 롤스 맞습니다. 자, 롤스도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을 공적 심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 전문가, 대표자들이 역시 함께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활용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롤스의 시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롤스가 말하는 공적 이성은 비록 나와는 신념이 다를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동적인 태도야. 이건 기본적인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우리는 공적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랑 신념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협동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공적 이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공적 심의를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루이스는 강조하면서 시민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우리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했었던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관련된 자료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결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 즉 정치 엘리트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래. 한마디로 일단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면 그 선출된 정치 엘리트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다 부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안 돼. 왜? 시민은 정치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참여해서는 안 돼.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슘베터는 보고 있습니다.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야.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 즉 정치 엘리트들을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라고 슘페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다양한 민주주의 공부했잖아. 특별히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아니다. 우리 시민들도 담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슘페터는 아니야. 정책 결정 자체는 엘리트들,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돼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비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부 법이나 정책이 부정의할 때는 그것을 변혁시키려 하는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민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불복종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보자.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부정의한 일부 정책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무엇하는 행위야? 그렇지,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의한 법이나 부정의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그걸 위반할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민불복종의 그 기초를 잘 정리해둬야 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잘 들어봐. 우리 사회 법 체계 자체, 우리 사회 법 체제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야. 자, 법 체제나 법 체계 이런 건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그 잘못된 일부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만약에 그 사회 전체의 법 체계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면 그건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지? 맞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혁명과는 분명히 다르다.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부정의할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민불복종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소로예요. 자, 소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이 보기에 이건 불이해하다 하면 그런 법이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네,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의롭지 않은 그런 악법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고 그런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따라서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즉각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까지 소로는 생각했어요. 이어서 시민불복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상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또 나오셨네. 누구지? 좋아요. 롤스입니다. 우리 생윤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민불복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 여기서 막
변별력이 있는 꽤나 복잡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윤사에서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윤처럼 그렇게 막 바짝 막 긴장해서 공부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 내신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중심 내용들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롤스는요.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의 양심,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근거가 뭐냐?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시민 다수가 공유하는 그런 정의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한 사람이 이거는 나의 신념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불복종할래요라고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시민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감이어야 돼. 아,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감. 정도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아, 시민 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정의감, 다른 말로 공적인 정의관.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했을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게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얘들아, 시민불복종은 분명히 법을 어기는 행위인 건 사실이지. 하지만 공적인 정의관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어때? 그렇지.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봐서도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동시에 양심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는 성립할 수 있겠네요. 자, 시민불복종은 언제 인정될 수 있을까? 롤스는요, 민주적인 권위가 합법적으로 확립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쌤, 거의 정의로운 사회 너무 애매한데요. 얘들아, 근데 이거 안 애매하다? 추천 생각해봐.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지. 왜? 완전히 퍼펙트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애초에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없어요. 시민불복종 성립 불가능해. 이번엔 거꾸로 완전하게 부정의한 사회를 생각해봤지. 이거는 100% 사회 체제 자체가 다 부정의해. 그럴 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체제 자체를 뒤엎는 혁명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 그래, 최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꾸려고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봤어. 의회 청원도 해보고요.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바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언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냐면, 우리 롤스의 정의 원칙 기억나니? 그중에 1원칙, 그렇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이 원칙 중에서 옳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어. 이두 가지 원칙을 가볍게 위반했을 때는 시민불복종이 안 돼. 이걸 심각하게,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위배하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이런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정의한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고 합법적으로 다 노력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하게 시민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분명히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바깥 경계선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기억나니? 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따라서 이걸 로이스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즉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혼란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어때? 법 체계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우리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버마스도 롤스처럼 맞아 심의 민주주의할 때 등장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시민불복종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버마스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구별해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법은 어때? 그렇지, 시민불복종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했지. 이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원칙이 있어. 그것이 바로 정당한 거야. 그런데 이런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한 정당한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론의 장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도달한 그러한 합의가 도덕적인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합의라고 하는 건 헌법 원칙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 헌법 원칙, 그것에 위배된 것이라면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롤스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인정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것처럼 하버마스도요, 전체적으로 건전한 법치 국가에서 시민불복종이 행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은 어디까지나 헌법을 정당화하는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헌법을 정당화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건 기본권, 소송권 보장, 국민주권 원칙, 법 앞에 평등, 권력 분립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하버마스는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에 호소할 의도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봤고요. 여전히 하버마스도 롤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지, 그 책임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무엇해야 한다?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롤스가 어떤 처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본 것처럼 하버마스도 법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라고 봤다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없었지만요. 그래도 얘들아, 포인트가 있었어.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조아 하버마스와 롤스의 심의 민주주의가 자주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가 필요했고요. 후반부에 있는 시민불복종의 내용들도 친구들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선생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올해는 7회분으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또 오픈을 했는데요. 수능 특강 끝나고 나서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진짜 시험처럼 여러분이 그런 각오로, 예,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풀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들 정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연습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강의 활용하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표문제부터 이제 궁금해서 해설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강의 표문제는 가장 앞에, 전반부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15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고요. 이 15번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 표문제에 몇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삼중수혜자를 묻는 여기 삼중수혜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혜자가 나왔을 때 우리 중복수혜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풀어봤어요.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또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개 다 동시에 중복받는 사람의 비율까지 문제로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익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출 보면 이 삼중수혜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표문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초연금제도 A.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 뭐야? 공공부조지. 즉 국민연금제도 B, 사회보험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요?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혜를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통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는 지금 살펴보셨다시피 기초연금이니까 공공부조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공부조 쓰고요. 그다음에 B는 보험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C는 서비스. C는 서비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놓고 A의 수혜자는 1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B의 수혜자는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수혜자는 기억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찾아야 되겠네. 네. 이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중수혜자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20%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부조의 혜택을 받는 건 여기 이 중에서 뭐? 그렇지, B지, B. 그렇죠, B.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중복수혜자 중에서 삼중수혜자 수는 중복수혜자 중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자, 여기. 중복수혜자 중 B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수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중복수혜자를 찾아볼게요. 중복수혜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복수혜자인데 B의 중복을 받는 사람들 A랑 B죠. 지금 이 면적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요. B랑 C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중복수혜자는 다 어디가 되냐면 중복수혜자는 여기 중복, 여기 중복, 여기 중복인데 그 중복 수 중에서 B의 중복을 받는 사람의 B의 중복을 받는 사람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A와 B를 받는 사람들, A와 B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A와 C를 받는 사람들, A와 C는 바로 여기죠. 그렇죠? A와 C는 여기가 되니까 여기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와 C를 받는 사람은 7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면적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5와 7을 보시면 여기 이 삼중수혜자는 지금 여기가 삼중수혜자가 여기가 되는데 A, B, C를 모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X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5 안에도 X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7 안에도 X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B의 중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12에서 5 더하기 7, 12에서 X가 두 번 들어가니까 X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B의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 이거의 20%야. 그러니까 얼마? 여기 곱하기 0.2를 곱한 것이 바로 어디? 삼중 수혜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B의 중복수혜를 받는 사람들, 지금 파란색 면적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0%가 바로 3중 수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나온 거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0.1을 없애려면 50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50 곱하면 12-x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나? 네. 5x. 이렇게 되는 것이고, x 넘겨주면, 예. 결국, x는 얼마가 돼요? 2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x가 2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제 지워서, 여기. 바로 3중수의 x가 얼마? x가 2하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 a랑 b를 받았던 게 5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랑 c를 받았던 사람이 7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되면 여기 10 이렇게 됐으니까. 다 했죠? 이제 공공부조는 15였습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13을 빼주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네. 그쵸?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2. 라고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요?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60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 비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0%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A랑 B랑 C를 받는 사람은 90%야 이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모두 받는 사람은 90%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더해서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15.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 15. 여기에다가 65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80이지. 그치? 그러면, 아.

있는 사람. 따라서 10, 20, 25가 되는 거지. 그치? 노란색 면적으로 한 부분. 따라서 얼마? 25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틀렸죠? 두 번째 가볼게요. A, B, C 중에서 두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 B, C 중에서 두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딨어?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치? 네. 가운데. 2중, 3중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18이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20%를 넘지 않습니다. 18%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가볼게요.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어디 있더라?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사람 여기. 2%. 그러면 3중 수혜자랑 어때? 같이. 그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6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얼마? 10. 그래서 몇 배? 6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각 제도의 수혜자 중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각 제도의 수혜자 중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제도의 수혜자를 한번 해볼게요. A, B, C, 여기 다. 예. A의 수혜자는 얼마예요? 예, A,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전체 15입니다. 여기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은 2이죠. 그쵸? B는요? B는 전체 얼마예요? 70입니다. 70 중에서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고 그 B,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 60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전체 얼마가 되냐면 25로 찾았습니다. 그쵸? 25 중에서 사회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10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비금전적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 비금전적 지원으로 원칙으로 하는 거 어떤 거? C가 가장 낮아요? 아니죠. A가 가장 낮습니다. 15 중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예. 네. 뭐가 만만치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3중 수혜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네. 살펴봤고요.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볼게요. 두 번째. 네. 언제나 늘 나오는 거, 언제나 늘 나오는 거. 보시면 인구 부양비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T년과 T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성 나타내주고 있고 총 부양비가 다음과 같이 T년이 T플러스 30년의 1.5배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플러스 30년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늘 그렇듯이 T년과 T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성을 다 이제 구해야 돼. 인구 구성을 한번. 항상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둘, 셋 하면 T년 그리고 T 플러스 30년. 30년에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한번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료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아래 보시면 피 부양 인구 분의 노년 인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피 부양 인구가 뭐야? 부양을 받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양을 받는 인구니까 이 피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한 거야. 그러니까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합한 것 대비 노년 인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 노년 인구가 4라면 유소년 인구가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왜냐면 5가 나온 건4 플러스 1에서 5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1대 4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T년도 한번 가볼게요. T년에 보시면 여기 노년 인구가 1이라고 하면 유소년 인구도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렇죠? 1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더해서 여기 2가 나오고 더해서 5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0년도 한번 가볼게. T 플러스 30년을 보시면 유소년 인구가 1이라고 했을 때 노년 인구가 4다. 이렇게 한 거지. 그치? 1대 4야. 그런데 여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노년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를 뺀게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소년하고 노년이 1대 4의 크기인데, 만약에 이 부양인구를

한번 5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0에서 14세 인구를 하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죠. 그렇죠? 5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요? 20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5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80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보면 80에서 20을 빼면 60 하고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가 1대 5대 4구나라고 하는 게 구해지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소년 인구가 10이라고 할때 50, 40이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 100%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부양비가 얼마가 나오지? 총 부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뭐?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합. 그러니까 50분의 5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야? 100. 그렇지. 총 부양비가 100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T 플러스 30년의 총 부양비를 총 부양비. 얘가 100이야.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총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이 T 플러스 30년의 1.5배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50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총 부양비는 엄청나게 큰 정보입니다. 여러분, 총 부양비가 150이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인구와 그리고 나머지 피부양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여야 돼? 2대 3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40이면 나머지 여기 두개 합해서 60. 40분의 60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150 하고 나오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총부양비가 150일 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이지? 이걸 막 계산해야 되는데 자꾸 풀다 보면 이게 40대 60이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서 구했습니다. 뭐예요?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크기가 1대 1이다. 즉, 나머지 60을 둘이 반반씩 나눠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30. 그래서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 구했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따라서 유소년 인구가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같으니까 T 플러스 30년의 인구가, 아, 여기다.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3배. 여기가 30이면 전체 인구가 300명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3, 5, 15, 3, 4, 12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 했다 이제. 예. 그리고 여기 한번 T년도에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를 구해서 빼볼까요? 어때요? 노년 부양비랑 유소년 부양비 구할 필요가 없지. 왜?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가 같잖아. 왜냐하면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40분의 30 곱하기 100, 40분의 30 곱하기 100, 75, 7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빼주면 얼마가 된다? 여기 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끝난 거지. 그치?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얼마다? 0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0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두 번째.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이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야. 그래서 T년도에 해보시면, T년도에 0에서 14세 인구 30분의 30 곱하기 100, 그럼 100이네. 그렇지? 100 하고 나오게 되고, T 플러스 30년에 해볼까? 얼마예요? 네. 0에서 14세 10분의 40 곱하기 100,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400. 예, 여기 있죠, 저기 있죠. 40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4배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부양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부양인구 한번 해볼까? 여기가 부양인구, 여기가 부양인구. 어때? 3배보다 크죠? 5, 3, 아, 4, 3, 12. 120보다 크니까.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모두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해볼까? 이게 크다, 작다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분수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30년하고 T년에 유소년 부양비, 여기다 써볼게요.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T년 어떻게 써요? 40분의 3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30년은요. 50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어디가 더 커요? 예, T년이 더 큽니다. 예, 유소년 부양비 구해봤는 거지. 노년 부양비 한번 해볼게. 40분의 똑같이 30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50분의
4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t 플러스 30년이 크지, 그치? 그런데 모두 t 플러스 30년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수능형이야, 이 정도면. 이 수능형으로 나온 것이고, 수능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결코 이, 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짜 잘 활용하시면, 시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표문제들은 정말 수능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번씩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미음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인 특징하고 나오는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문제 언제나 늘 나오는 거죠.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지역의 열대 운무림에서 서식하는 황금 두꺼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가 여기서 서식한다는 거야.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얘가 뭐예요? 그렇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양서류로 화려한 황금빛 외형 덕분에 주목.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 다음 가볼게. 이제 1989년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어서 멸종된 생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맞아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황금 두꺼비와 같이 작은 생명체는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대. 이러한 생명체가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한 건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그렇지, 자연성이 부족한 거.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그래서 황금 두꺼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치트리디 곰팡이와 같은 질병의 확산, 이런 질병이 확산된 것도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자연현상인 거야. 따라서 이게 문제 유형이 보통 두 개, 두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게 최근에 이 평가원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섯 개가 그냥 그대로 나왔고, 하나씩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더안 어렵죠. 예, 가볼까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인데 가치함축적이 아니지. 뭘 가치적이죠? 그래, 틀렸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뭔데요? 사회문화현상. 개연성, 확률성.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사회문화 개연성, 확률성이야. 따라서 확실성 아닌 거죠? 틀렸고. 리을, 자연현상은 인간관계가 분명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불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것이고. 마지막에 여기 있네요. 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당위 법칙이죠. 마땅히 당할 일. 요즘은 뭐 당위 법칙이다 또는 사실 존재 법칙이다 이런 개념 설명을 쓰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마땅히 당할 일,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범적 요구가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미음은 자연현상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관점 나오는 순간, 그렇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진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왔어. 지금 앞에 풀었던 표 문제에 비하면 얘는 그냥 정말 기본 수준이에요. 키워드 찾아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정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오심이 감소하고 판정 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져서 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를 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 뭐가 나타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효율성 또는 여기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뭐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능론이지. 그치?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1번.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 끝난 건데. 예. 따라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 어때? 상호 의존, 상호 유기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경시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세 번째, 개인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 자율적, 능동적. 여러분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사회의 질서를 특정 계층에 여기 있네요. 특정 계층에 의한 강제와 억압의 결과물, 사회 질서라고 해도 되고, 사회 규범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이 사회 질서, 사회 규범을 특정 계층이 또는 지배층이 그들의 강요에 결과한다라고 하면

갈등론인 거야. 아니면 이 기능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 이 여기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상황과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 상황 정의하느냐,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운 문제. 네, 진짜 쉬운 문제.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나와 있고, 여러분 여기 외에 다음에 보면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다음처럼 뭔가 약간 퀴즈처럼 나올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 수집 방법 뭐에 대해서 묻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여기 진술에서 무엇을 묻는지 압축적으로 핵심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0점이나 만점,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여기 0점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방법론적 이론론에서는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 따라서 뭐가 된다? 질문지법, 실험법이 됩니다.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실험법이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0점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O라고 한 B, D에는 질문지법, 실험법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하고 C가 질문지법, 실험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B하고 D가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두 번째,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후,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했대.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실험법이 되는 거죠. 실험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C 중에 실험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실험법이면 돼안 돼? 그러면 점수가 1점이 아닙니다. A가 실험법이 되면 A가 실험법이야. 그러면 실험법이 잘 체크했어. 이것도 맞아. 저 실험법이 아니라고 한 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실험법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점이 아니야. 그치? 네. 따라서 A가 실험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 C가 실험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C가 실험법이고, 그 다음에 A가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질문지법에 실험법이라고 했으니까 X. 실험법인데 X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고. 그렇죠. 여기 B는 실험법이 아닌 거에 O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고 여기만 맞아서 1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찾은 거야. A가 질문지법이고 C가 실험법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참여한다. 끝난 거죠. 바로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 점수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를 가서 딱 보니까 3점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거 점수 계산해 보면 된다. 질문지법인데 X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았어. 그 다음에 실험법인데 O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네. 그쵸? 예. 네. 그러면 여기 O라고 한 얘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되죠. 그쵸? 따라서 D가 참여관찰법이고 B가 면접법이구나. 예. 그래서 3점이 나왔구나. 여기에 맞고, 그리고 여기 틀렸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그래서 3점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무엇인지 다 찾아냈어.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보시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어떤 거야? 질문지법,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를 통해서. 면접법, 대화를 통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여기 X했어. 여기도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예. 그 다음에 실험법에다 X했으니까 맞네요. 근데 여기 O했어. 그러니까 틀렸어. 몇 점이에요? 1점 하고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기억은 1점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끝난 거죠. 예. 이제 답 찾아볼게, 다음 거.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 중시하는 거 어떤 거? A하고 B 중에서 면접법이죠. 그쵸? 면접법이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B하고 B는 C에 비해라고 했어. B는 면접법이고 C는 실험법입니다. 따라서 실험법이 더 낫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고. 세 번째,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C와 D 중에 D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써서 틀렸고. 마지막,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D하고 A를 비교했어. 구조와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처럼 사전에 미리 딱 정해진. 따라서 A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반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거 진짜 수능형이야. 그러니까 사실 2번 문제 같은 건 되게 평이하게 나온 거죠. 관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이하게 나온 것이고, 이 3번 문제와 같은 유형들은 잘 익혀두시고 수능형입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했고, 1단원에서 매번 출제되는 사회조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연구 목적 보세요. 저소득층 아동의 저소득층 아동이네. 얘가 모집단이 되겠네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연구 목적이나 가설의 모집단이 나타납니다. 모집단이 나타나고, 인간관계 및 타인, 여기. 인간관계 및 타인 존중 태도에 무슨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사실은 가설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찾았네요. 뭐냐면, 인간관계 타인 존중 태도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뭐예요? 영향받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종속변인이 하나, 두개 있어. 예, 하나, 두 개. 그러니까 가설도 두개 세웠습니다. 가설을 다 가서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능력을 이 프로그램이 타인 존중 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변인 하나, 종속변인 두 개. 이렇게 해서 가설도 두 개. 그리고 가설이나 연구 목적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가설이나 연구 목적에 여기 저소득층 아동에서 모집단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정 보니까 어떤 시에 소재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배정을 했어요.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갑이 연구 목적에 맞게 뭔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 집단에게는 2주에 50분에 걸쳐서 뭐 했고, 그 다음에 B 집단은 평소대로 생활하도록 했다. A 집단과 B 집단이 있네요. A 집단에 여러분 뭐 했어요? A 집단에 독립변인을 처치했습니다. 독립변인 처치. 독립변인을 처치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 그치. 그러면 B는 뭐가 되는 거죠? 동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은, 여러분 인간관계 능력, 여기 보면, 종속변수 첫 번째 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 보니까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신뢰도, 친밀도. 이런 걸로 구체화시켰어요.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했고, 그 다음에 타인 존중 태도. 라고 하는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거 여기 있죠. 두 번째 거. 얘는 바로 진절, 봉사, 관용, 협동 준도를 파악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이게 바로 뭐예요? 맞아. 개념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났다.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한 거야,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A 집단이 뭐? 실험 집단. A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우리 썼습니다. A 집단이 독립변인 처치했으니까 실험 집단이고,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틀렸고. 두 번째 가볼게.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기억이 뭐냐면, 바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20명 선정한 거예요, 여기 20명. 예,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은 바로 뭐라고?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는 연구 목적의 전체 집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이나 가설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기억 아니에요, 모집단. 네.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서, 니은에 여기 보면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수정 보완을 했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 2차 자료를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차 자료? 2차 자료는 뭐지?
원래 있었던 자료를 다시 재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연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복지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이 사람이 직접 수집하고 있는 거야. 10명, 10명에서 실험을 통해서 직접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자료를 수집한 거야. 2차 자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디귿은 독립변인의 처치이다. 맞아요. 디귿은 독립변인을 처치해서 실험 집단이 됐던 거. 우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미음은 리을과 달리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리을도 미음도 다 뭐야? 종속변인이야. 둘다다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야. 따라서 달리가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수능형. 진짜 좋은 문제들 많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쉬운 문제다. 해볼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정말 매번 출제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개인 강조하면 사회는 이름뿐 명목론.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읽어볼게요. 특정 상황에서 보인들은 개인들의 사고나 행동은 그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끝난 거야. 뭔가 사회 구조에 외재적인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 규범에 의해서 강제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끝난 거야.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맞아요. 사회 구조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사회 구조의 외재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개인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그럼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봐.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회 실제로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설명이 돼안 돼? 사회는 개인의 합그 이상으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으로 되돌려서 설명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원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 명목론은 어때요?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개인을 강조하는 거지. 개인의 이익, 개인적인 측면. 따라서 이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사회는 이름뿐 사회 명목론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네, 기역 이응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내 집단, 중거 집단, 성취 지위,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단원 제일 처음에 나온 사회와 지위 역할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리에 관심이 많은 갑은 대학교 조리학과, 여기 표시해 볼게요. 진학하기를 희망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회사에 경영하기를 바라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서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경영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갑은 가족을 설득하여 학교 전에 적어나지 못했어요. 설득하여서 자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학원에 다녀. 그래서 이 대학교의 조리학과 진학을 위한 것이라 매일매일 학원 다니면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 기역, 여기 기역. 대학교 외식 조리학과는 갑의 내 집단, 맞아요. 내 집단이면 어떻게 돼야 돼?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껴야 돼. 또, 준거 집단은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외식 조리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이렇게 돼 있어. 진학 못했지. 그럼 소속이 안돼 있지.
따라서 내 집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지만, 맞아요. 내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소속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외식 조리학과 가기 위해서 요리학원 다니고 그랬습니다.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죠.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바로 1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아버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가서 볼까? 미음이 뭐가 있냐면 미음 경영자 있네. 어디가 틀렸을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예, 저기 아내, 남편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성취지라고. 그래서 경영자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다 성취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비읍 자퇴했어. 아, 이거 적응 못하겠어서 자퇴했어요. 이게 사회적 제재입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안 맞아서 그만둔 거야. 예, 사회적 제재라고 보기가 어렵죠. 예, 틀렸고요. 다음 비읍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퇴한 다음에 리을이 뭐냐면 리을 어디 있죠? 여기 대학교 경영학과 있네요. 경영학과는 갑의 내 집단에서 외 집단으로 변화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경영학과를 내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소속되어 있었으나 소속감을 느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 그리고 외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외 집단은 뭐냐면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이질감, 적대감을 느껴야 돼. 그런데 뭐안 맞아서 나오긴 했는데 이질감, 적대감까지 느꼈다 뭐 그런 내용도 추론할 수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외집단으로 변하였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응 가볼게요. 이응 이 대학교. 대학교는 D급 가족, 그다음에 요리 학원과 달리 선택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선택 의지에 따라서 결합된 사회 집단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결합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을 이익 사회라고 하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다 이익사회입니다. 따라서 어디 이익사회? 대학교도 이익사회고요. 그리고 요리 학원도 이익사회예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하지만 가족은 어때? 본질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얘는 공동사회야. 그래서 틀린 거지.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공식적 사회 기관, 그다음에 자발적 여사체. 최근에 보면 이렇게 사회 집단들이 나와요. 여기 사회 집단들. 예, 사회 집단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까지 같이? 사회와 기관까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조직과 공식 적사야 기관은 다른 거야. 아주 중요하단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민단체는 A와 B 모두에 해당한다. 여러분, 시민단체가 일단 뭐에 해당하는지 써볼까요?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죠. 그리고요, 자발적 교사체죠.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예. 따라서 A와 B의 공식 조직이나 자발적 교사체가 있겠네. 그렇지? 다음 가볼게. 학교는 B에 해당하지 않지만 C에는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둘 중에서 공식 조직에는 해당하죠. 그렇죠? 자발적 교사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B가 자발적 교사체구나. 그리고 A가 공식 조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학교는 B에는 자발적 교사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 남은 거 뭐예요? 학교 공식 조직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거 C. C가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구나. 다 구했네요. 사회화 기관. 그다음에 D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D는 비공식 조직. 아, D가 비공식 조직이구나. D가 비공식 조직. 이렇게 다 구한 거죠. 그래서 C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C가 바로 뭐냐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D는 뭐냐면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에는 사내 노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내 노동조합은 여러분 어때요? 사내 노동조합. 이거 여기 사내 나온 것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내 동호회 하면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에 이 형식을 띠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사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노동조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공식 조직이야. 근데 앞에 사내 해가지고 뭔가 함정을 넣어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 기관이니까.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지만 비공식 조직도 아닌 거야. 따라서 여기 기억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D와 달리 비공식적 A가 뭔데? 공식적

조직이잖아.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에 따라서 제재를 하니까 여러분 학교, 회사 이런데 어렵고,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B는 C와 달리 가입과 탈퇴의 가 자유롭지 못하다. B가 자발적 교사체인데요. 자발적 교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집단 중에서, 다시 말하면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집단 중에서 C에 해당하는, C가 뭔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이 없어요? 있지. 학교. 예. 네. 학교는 공식 조직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중에서 D는 뭐지? 비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은 다 뭐에 속해요? 자발적 교사체에 속하잖아. 따라서 B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은 없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교사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 이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 디르케메 아놈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갑은 일탈 이론 A, B의 응답에 예,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을. 갑은. 그다음에 B와 C의 예, 아니오로 일치하는 질문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갑이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설명하는 거 뭐죠? 낙인 이론입니다. 교사가 갑은 A와 B의 응답이 여기 보면 뭐로 일치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하면 낙인 이론만 예라고 말하고요. A와 B 나머지가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오로 일치하겠네. 그쵸? 그리고 낙인 이론은 뭐가 돼요? C가 되겠네요. 그쵸? 낙인 이론만 예한 거고, 나머지 A와 B는 아니오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B는, 아니, 을은, 네, B와 C가 일치하는 질문. 여기에 B와 C가 일치하는 질문. 즉, 낙인 이론과 다른 게 일치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 뭐로 일치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아니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 기억이 아니오이면,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아니오이면, 각각 기억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기억이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두 번째, 8번, 두 번째,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와 달리 차별적 제재를, 여러분 차별적 제재는 누구 거예요? 차별적 제재는 낙인 이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낙인 이론 거. 낙인 이론은 뭐니까 C입니다, C.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C는 B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일탈 집단과의 교류 차단. C는 뭔데? 낙인 이론이야. 낙인 이론은 낙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는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건 여기에 보면 디르케메 아노미론이나 차별 교제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봐. 하지만 C, 낙인론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C는 아니다라고 할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네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치하는 질문이 안 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디르케메 아노미론이죠. 그쵸? 아노미론. 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무규범, 네, 이렇게 규범, 사회 규범 이런 것도 강조하니까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타인 간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차별 교제 이론, 배워서 그래, 그리고 낙인 이론 두 개입니다. 따라서 C고요. 얘가 B니까 B, C의 공통점, 예,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을 보시면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와 달리, 여러분 볼까요? 이거 완전 중요한 내용이지. 관료제, 탈관료제의 공통점이야. 둘다다 회사야. 예. 그래서 둘다다 공식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해. 따라서 A는 B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 X라고 한 가불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라고 되어 있어. 예. 그러면 A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관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B는 A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A는 업무에서 세분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탈관료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갑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A가 관료제, B가 탈관료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을이 모두 맞는 학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탈관료제, B가 관료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정도가 높냐? 아니다. 그러면 A가 탈관료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모두 맞는 학생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A 관료제, 탈관료제가 달라지는 거지, A, B가. 그럼 이제 해놨으니까 해볼게요. 기억이 갑이 되면 A가 관료제입니다. 그러면 관료제 A는 상향식이에요? 아니지. 관료제는 뭐예요? 위에서 의사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모두 맞은 학생이 을이라고 한다면 B가 이제 뭐가 돼? B가 관료제가 됩니다. B가 관료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율성, 재량성 아니지, 그렇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목적 전치 현상은 어디서 나타난 문제점이야? 관료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야. A가 그게 낮대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탈관료제죠, 그렇죠? A가 탈관료제인 경우는 누구? 을이네요, 을이네. 그럼 모두 맞은 학생은 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B가 A보다 업무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건 매뉴얼에 따라서 척척척 하는 거잖아. 따라서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B가 관료제라고 한다면 B가 관료제 누구예요? 그렇지, 을이지, 을. 그렇죠? 그러면 모든 맞은 학생은 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A와 달리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면 그럼 B가 관료제겠네. B를 관료제로 본 사람 누구야? 그치, 을이잖아. 따라서 왜 갑자기 병은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생각할 게 없는 거야. 병은 첫 번째 거부터 틀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좋게 잘 만들어진 문제지. 이제 10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문제 보니까 비물지 문화, 넓은 의미, 문화의 속성, 뭐 문화의 속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무는지부터 먼저 묻고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큰 쟁반 위에, 여러분 쟁반이 뭐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이야. 그럼 이거 물지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틀린 것이고. 두 번째,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 좌식 문화는 막 세련된 거, 교양 있는 거 그거야? 아니지, 생활 양식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말하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여서 대부분은 식탁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탁에서 이거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또, 예. 예전에는 좌식 문화였는데 지금은 식탁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볼게요. 리을은 미음과 달리 구성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뭐죠?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 공유성입니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원활한 상호작용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 가볼까요? 리을. 갑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때 모든 요리에 빵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공유성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죠. 그렇죠? 지역마다 즐겨 먹는 빵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뭐예요? 이 지역은 이 빵, 저 지역은 저 빵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 간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남을 알수 있는 것도 공유성입니다. 그래서 둘다 모두 어때? 둘다 모두 공유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성이 지금 리을에 모든 사람들이 빵을 즐겨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성이고요.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성입니다. 예,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유성이거든. 네, 우리는 김치 먹고 또 다른 나라를 안 먹고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니까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11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가서 보면요. 네,
문화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에서 봤던 자료 수집 방법도 그렇지만 이 문화이해의 태도도 뭔가 퀴즈처럼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배정된 문화이해의 태도의 특징이 적혀있는 카드 두 장씩 고르는데요. 이렇게 한번 일단 카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4대주의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국수주의라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지. 네. 그다음에 가볼게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 다 뭐야? 상대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아래에 문제를 가서 딱 보면 교사의 평가 두 개 모두 옳게 고른 학생이 있고 한 장만 옳게 고른 학생이 있고 여기 지금 A, B, C가 있거든. 여기 맞춰서 그다음에 한 장도 옳게 고르지 못한 학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시면 뭐가 이 C가 상대주의가 아니면 이게 안 나옵니다. C가 상대주의여야 돼요. 상대주의여야지 이 상대주의로 두 장 다 맞은 학생이 누구? 2점 받은 학생이 두 장 다 맞은 학생이 병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둘 다 다 틀린 학생이 되죠. 그렇죠? 네, C가 자문화 중심주의면. 그러면 A와 B가 상대주의건 사대주의건 간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하나씩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두 옳은 학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대주의도 그처럼 넣어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또 안 넣어봐도 C가 바로 상대주의로 해서 두 개가 2점짜리가 한 명 나와야 되고 이제 갑과 을 중에 0점 그리고 하나만 맞은 학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A가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어때? 여긴 맞았고 여기는 틀린 거지. 그래서 얘가 1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B가 4대주의가 되면요. 여기는 틀렸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4대주의라고 써있으면 1점이 되긴 하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번 해볼게. 만약에 A가 4대주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4대주의라고 한다면 여긴 하나 맞고 여긴 틀렸어. 그래서 1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봐.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 여기도 1.5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은 학생이 없는 거잖아. 2점짜리 0점, 1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자면 A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고 B가 사대주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자문화 중심주의 여기 맞고 여기 틀리고 해서 갑이 하나. 그 다음에 을이 0점이 되어야 돼. 따라서 가에는 사대주의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 퀴즈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병이고 두 장 모두 옳게 고른 학생은 병이고 맞아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 장만 옳게 고른 학생은 갑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을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에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자문화 정체성, B는 사대주의야. 예,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문화의 차이를 발전 수준의 차이로 봐요. C는 상대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 차이를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해당 사회에서 갖는 맥락의 고유한 의미를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이게 뭐죠?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상대주의 넣어보면 여기 상대주의 넣으면 돼 안 돼? 되지. 예. 사대주의에 대한 거 써라 라고 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 쳐서 틀렸고 상대주의 쳐서 틀렸고 그래서 0점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묻는지 모르면 얼른 가서 직접 전파, 문화융합, 그리고 자극 전파.

네, 문화유, 내재적 요인,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문제예요. 갑국에서는 각국의 요리 전문가인 A는 각국의 고서적에 기록된 각국 고유의 전통 양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양념을 개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이디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아, 이거 자극전파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극전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그런데 여긴 아니지. 각국 안에서 옛날 서적, 와, 조선시대 뭐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한 거야. 따라서 외부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개발한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발명이 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발명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양념은 각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A는 작년에 을국에 여행을 다녀온 자녀가 구입해서 가져온 을국의 요리 서적을 보다가, 을국의 요리 서적이 있어요. 보다가, 을국의 전통 음식인 네모 음식에 감명을 받아서 네모 음식에 자기 양념을 이렇게 가미해서 새로운 이 음식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뭐지? 그치, 외부 문화 요소와 내부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융합인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요리 서적을 보고 했어. 따라서 간접 전파된 거야. 요리가 간접 전파에서 온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현재 각국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 음식을 즐겨 먹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음식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을국에 소개된 다음에, 을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네모 음식 다음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보면 여기 을국에 가서 보니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접 전파가 됐고 원래 있는 네모 음식에다가 다이아몬드 음식도 함께 먹는데 그러니까 병존이 을국에서 나타난 거지. 그렇지?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각국에 직접 전파가 나타났어요? 예, 여기 간접 전파 나타났지. 그렇지? 각국에. 예,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틀렸죠. 그 다음에 각국에서 자극전파 안 나타났어. 예, 아이디어 보고 자극전파라고 하면 안 돼. 을국에서는 내재적 요인 아닙니다. 각국에서 내재적 요인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각국과 을국 모두 문화 정체성이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접변.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 있는 융합. 그 다음에 병존, 이건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는 문화 접변이 됩니다. 동화가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이게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에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문화, 네모 문화, 다이아몬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AC 중 해당하는 것만 써야 되고 두개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개 동시 씁니다. 여기 교사평가 맞음 맞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문화는 요두개 해당된대. 그리고 여기 네모 문화는 여기 A 한개 해당된대. 끝난 거지, 그치? 여러분 A가 뭘까요? 그렇죠, A가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그러니까 네모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던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문화는 그렇지 비 반문화인 하위 문화였던 거야. 비가 반문화니까 동시에 하위 문화라고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뭐가 되겠어? 주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각각 여기 각각 A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 쓰라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해당하지 않는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 맞아요? 그렇지. A에 해당하지 않는 B는 없습니다. 반문화는 모두 어디에 속하니까? 하위 문화에 속하니까.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C는 A와 달리, C가 뭔데? 주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는 다양성 아니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다양성을 가져오는 거 하위 문화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네모 문화는, 여기 네모 문화는 바로 하위 문화예요. 동그라미 문화와 달리, 각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이다라고 돼 있어. 둘다다 뭐냐면 둘다다 문화와 달리 각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라고 하면 주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둘다 모두 뭐냐면 둘다 하위 문화입니다. 하나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 하나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틀린 거죠. 만약에 여기가 맞음이 된다면 이 다이아몬드 문화는 요 나머지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동질성을 형성한다. 왜? 주류 문화니까. 이제 쓰는 주류 문화니까.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하고 나왔어요. 그럼 뭐겠어?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이제 합니다. 사회가 분화되면서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여기 끝난 거야, 여기서. 직업별 중요도나 기여도는 서로 다르고. 뭐지? 그렇지, 이거 기능론이지. 여러분, 기능론은 어때요? 네.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능론은 이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중요한 기관이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직업도 더 중요한 직업이 있고 덜 중요한 직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따라서 그냥 두 번째 줄딱 보고, 아, 기능론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일수록 더 교육과 훈련을 많이 요구해요. 만약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직업별로 차등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차등 분배 찬성인 겁니다.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차등 분배 찬성. 기능론입니다. 네.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맞아? 그렇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딨어요? 불가피한. 여기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죠.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네. 사회적 가치는 희소하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고 누가 적게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분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거든.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 개인의 귀속 종류인 뭐지? 가정 배경이나 권력 이런 거야. 귀속 종류인을 강조하는 건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에서 어떻게?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사실 앞에 우리 2번 풀 때, 기능론, 갈등론 할 때도 얘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기능론은 사회 질서, 사회 규범, 또 여기 나온 거.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차등 분배한 거야. 이렇게 보거든. 따라서 맞는 얘기고요. 이 기능론에서는 차등 분배에 대해서 찬성이야, 찬성. 비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한다. 이건 갈등론 입장이야.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정답 찾아 14번에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앞에서 풀었고요. 이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볼게요. 16번 했는데 다음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고요. 각 국가, 을국 모두 A를 파악하는 기준선으로 중위소득의 50%. 여러분, 중위소득의 50%는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상대 빈곤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 A가 상대 빈곤선. 상대 빈곤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파악하는 기준선으로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절대 빈곤이야. B가 절대 빈곤이 되겠습니다. 각 국가, 을국 각각의 전체 가구 중에 A의 가구 비율과, 즉 상대 빈곤 가구 비율이 일단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 오, 전체가 나와 있어, 이거, 전체. 전체 가구 중 A 가구 비율과, 전체 가구 중 A 가구 비율과 빈곤 가구 비율. 그러니까 전체 빈곤 가구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모든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국을 보시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여기다 해볼게, 이제 갑국. 이렇게 보시면 쭉 해서 중위소득의 50%, 이게 상대 빈곤이라고 해볼게요. 상대 빈곤이 얼마? 20%야. 그런데 전체 빈곤은 어떻게 되냐면 쭉 가볼게요. 전체 빈곤은 30%야. 그 말은, 아,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을국도 한번 가볼까요? 을국을 쭉 보시면, 을국 여기 해볼게요. 을국은 상대 빈곤과 전체 빈곤 가구 비율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시면, 쭉 해보면 중위소득의 50% 여기가 상대 빈곤이야. 이게 바로 20%야. 그럼 절대 빈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 선하고 같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 한 15%가 돼도 돼. 그렇지? 그래도 전체가 20하고 나오니까. 따라서 아, 20 절대 빈곤은, 여기 절대 빈곤은 15라고 쓰지 맙시다. 뭐냐면 20% 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알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모두 어떠냐면 객관적 빈곤이야. 따라서 주관적이라고 느끼는 상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그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한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포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된다. B가

갑구 이렇게 했습니다. 갑구군요.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많아야 돼. 예. 따라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 가구에서 두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을곡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절대적 빈곤 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기 보시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20% 이하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됩니다. 20%여도 이 20%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고 20%보다 낮아도 예, 15%면 이게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니면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없는 거야. 예.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서 볼게요. 네. 다음을 보시면, 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A는 가장 낮은 계층이다. 예,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피라미드형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볼까? 가장 낮은 게 어떤 거야? 뭐 상층이 가장 낮네. 따라서 A가 뭐예요? A가 상이네. 그렇지? A가 상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A에서 B로의 수직이동과 B에서 수직이동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A에서 B로의 수직이동은 반드시 모여야 돼. A가 상이기 때문에 B로 가는 건 반드시 하강이동입니다. 그쵸? B가 뭐 중이건 하건 간에. 그러면 B에서 C로의 수직이동 방향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상승이동이겠구나.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C,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건 상승이동. 그래서 B가 뭐가 되고, 아, B, C가 중이 되고 B가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것은 상승이동이고 A에서 B로 가는 건 하강이동이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는 상이고요, B는 하고요, 그다음에 C는 중이다. 다 찾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돼? 상, 중, 하 이렇게 됐네. 그러면 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을곡은 볼게요. 상, 중이 가장 많네. 그렇죠? 그러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병국은 보시면 중이 가장 적어요. 중이 가장 적으면 그렇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기역은 뭐 하강이동이지. 그리고 니은이 상승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갑구에서의 하층 인구는 해볼게요. 갑구에서 하층 인구 여기 있습니다.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 상층 인구 20입니다. 2.5배인데요. 네, 틀렸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비율은 을국의 중층 비율은 얼마냐면 50%. 병국의 중층 비율은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갑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요? 아니죠. 을국이 다이아몬드형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틀렸고요. 을국의 계층 구조가 병국의 계층 구조보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적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은 어디서 높아? 그렇지. 병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병국이 뭐니까? 모래시계형이니까.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뭐예요?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 네. 100%뭐 출제되는 거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끝났어. 더욱 복잡해지고. 예. 그래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이거 진화론이야, 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회든 동질적인 사회에서 이질적인 사회로,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회에서, 여기 봐봐. 효율적인 사회로. 그러니까 동질적인 것보다 이질적인 게더 좋은지 다원화됐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사회로 진보, 발전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운명론적 나왔습니다. 운명론적. 이건 뭐죠? 저 운명론적인 건 진화론이 아니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죠. 그럼 순환론이 뭔데요?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거잖아.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생성 성장.

적당하면 세태에 소멸하게 되어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론에서 보면 운명론적인. 네. 그래서 이거는 순환론에서 보는 거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맞아요? 그렇지. 진보 발전하는 하나의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진보 발전. 여러분, 순환론은 이 일정한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환론은 일정한 양상이다. 그럼 양상이 뭔데요? 모습, 모습. 그래서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이게 일정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됐고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진보 발전한 곳이 어디니까? 서구니까. 그래서 서구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가서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여기 있잖아. 여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이게 반복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지? 순환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가볼게. 뭐부터 가야 돼? 선지부터 가서 봐야지. 위에서 뭐 묻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아래 가서 보시면 수적인, 사회 소수자. 그 다음에 사회 운동, 적극적 우대 조치, 그리고 정보 격차?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그리고 사회 운동은 정말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추세는 뭐냐면 사회 운동이나 사회적 소수자 모두 다른 주제랑 같이 섞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 문자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나와 있고요. 장애인, 수적인 열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소수자다. 이거 맞는 얘기야? 완전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때그 소수자는 수적인 열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뭐예요? 권력의 열세를 말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단체는 표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주에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는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속적인 활동.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사회운동일까 아닐까? 사회운동일까 아닐까? 사회운동입니다. 이 사회운동으로 나올 때는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게 정보 접근권이라고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이렇게 단체가 나옵니다. 단체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돼. 다 여기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회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가볼게요. 디귿,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 이거 적극적 우대 조치일까? 지금 적극적으로 우대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지. 그치? 적극적 우대 조치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 등에서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가 아닌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해줘.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그런 목적을, 접근권 보장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두 20문제를 쭉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나중에 수능 완성까지 다 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많이 찾아볼 텐데, 진짜 EBS 실전 모의고사가 진짜 훌륭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회부터 벌써 느끼셨겠지만, 표본석 15번, 20번 두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봤던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도 정말 수능형 문제들로 고난도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 30분 안에 풀기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야. 한 3, 4회 정도까지는 막 헉헉대다가 뒤로 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줄여진다는 생각이 분명히

네, 될 겁니다. 7회까지 진짜 시험 보듯이 꼼꼼히 열심히 풀어나가시면 진짜 실력 올라갈 거예요. 오늘 1회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굿럭 투유!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21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 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문의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돼서 기출 문제로 한번 잘 다지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 얘들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말을 해주자면 오늘 다루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차분히 오늘 좀 천천히 수업을 나가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point to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지적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지적을 해 주냐면요.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냐면요.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을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motivation, 동기부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래서 무언가 내가 농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을 만한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Early astronomy, 그 초기의 천문학은요, provid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천문학은요, 무엇을 제공해줬대?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요. And 또한 gave humans,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면 그들이 최초로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식적인 방법이냐면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준 게 뭐다? 초기 천문학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문법 지금 there를 살펴보기 전에 뭘 하나 보고 싶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하나 보고 싶어 얘들아.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개가 같이 대등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gave라고 하는 동사를 봤을 때 이 gave가 어떤 다른 동사랑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gave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랑 연결 지어지는 동사 어떤 거예요? 앞에 나오는 provided

이 동사가 지금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천문학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번 해석됐다고 보면 되겠네. 자, 이거 왜 집냐면 다음번에는 이때 t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g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아, 앞에 등이 접속사 있네. 얘가 어떤 거랑 연결 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라고 일부러 한번 말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there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there이 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해석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초기 천문학은요,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their first formal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들의 최초의 formal method,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 줬다 그랬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그들의 최초의 방법. 자, 이때 등장하는 대열은 바로 앞에 나오는 human,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 복수 형태의 대명사, 특히나 소유격 대명사를 써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동그라미 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Stonehenge라고 하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 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컴마 찍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Stoneheng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격으로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the southern Brit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국의 남부 쪽에 있는 4,000년이나 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 Stonehenge라고 부른대. 자, 그랬을 때 이런 Stonehenge is라고 해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주어 부분을 찾아봐야 돼.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부분 어딨어? Stoneheng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따라 나오는 거는 동격으로 받은 거니까 여기서 진짜 주어는 Stonehenge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 is perhaps 아마도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Stonehenge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알려진 무엇이다? 기념비일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뭐의 발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냐면요. 첫 번째, regularity, 어떤 규칙성, 그리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규칙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의 발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라고 나오고 있어요. Great Markers라고 하면 표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tonehenge의 가장 큰 표식은요. Point 2.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Point 2라고 하는 거한번더 있었거든? 살펴봤어? 자,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Point 2는 무엇무엇을 지적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네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입대 Point 2는 무엇무엇을 가르키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요, 무엇을 가르키냐면요, the spot on the horiz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평선에 하나의 장소를 가르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는 장소래.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장소를 누가 가르쳐준대?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이 가르쳐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은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wher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얘들아, where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자, 관계 부사면 일단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 The sun rises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그럼 일단 반은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럼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오려면 앞에는 무슨 선행사가 나와야 돼? 장소의 선행사가 나와야지. 자, 그래서 the spot on the horizon 이라고 해서 장소의 선행사가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고 하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때 그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식은 어느 부분을 가리켰다고 했어? 그 지평선에 해가 하지와 동지, 그리고 춘분 혹은 추분에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줬어.

사지와 동지, 춘분 혹은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는 날짜인데 어떤 날짜냐면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그 날짜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stones, 여기서 말하는 stone은 Stoneheng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돌들은요, may even have been used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 May have pp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우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 may have pp라고 하는 수거 표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은요, 아마도 심지어는 사용되어 졌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로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르냐면 to predict eclip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일식이라고 하는 월식과 같은 그런 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쓰였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스스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수동으로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돌들은 사용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로? 아,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그랬을 때 The existence of Stonehenge,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그 스톤헨지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bears 여기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는 무엇을 낳을 수 있냐면 silent testi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조용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조용한 증언은 증언인데 어떤 조용한 증언을 보여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와 뭐의 조용한 증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o the regularity of nature,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 both A and B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표현 사이에 똑같은 형태의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사인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리고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이 두 개의 표현이 아 동등하게 들어가 있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스톤헨지의 존재는 조용한 증언을 제공해준다고 했었어. 자, 무엇, 어떤 거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냐면 to the regularity of nature, 자연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언, 그리고 두 번째, to the ability of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 그 두 개를 보여준다라고 했어.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인간의 마음에 대한 능력이 뭐냐면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어떤 능력이래? 뭔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여기서 to는 앞에 나오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과 and, 얘들아 이때 and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지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 그럼 이때 and가 누구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지금 해석어를 통해서 봅시다. discovers deeper meaning in the ev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에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랑 누구를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일부러 앞에 이 and의 세모를 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 형식이 똑같네 라고 하는 거 강조해줬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줄까? 자, 일단 discover는 맞는 것 같고 이 discover와 연결되어질 친구는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것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discovers가 아니라 어떤 형식이 돼야 돼? discover이라고 해서 이 s를 떼버리면 되겠지. 왜? 이때 c랑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2022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discovers가 아니라 discover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사관학교 1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Rules and incentives are an inevitable and necessary part of our social and political life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Rules,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incentive는 보상이잖아요. 규칙이나 규율,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뭐가?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규율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the banking crisis would have been far less seri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anking crisis이라고 하면 금융 위기거든요. 그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금융 위기가 훨씬 덜 심각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더라면 덜 심각했을 수 있냐면 Had Depression Era Regulation not been remo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공황 시기에 규제가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라고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and had existing regulations been reinfor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만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금융 그 경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어. 자, 얘들아, 여기 헤드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금융위기는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라고 쌤이 해석했어. 만약에 이 대공황 시기의 규율이 없어지지만 않았더라도 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가 들어가면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었다는 거야? 가정법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이 쓰여지려면 우리 못 써. 접속사 if를 써주잖아. 그런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접속사 if는 없습니다. 왜 없냐?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얘를 싹 생략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야? head랑 앞에 있었던 주어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지. 즉, 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if가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더라면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If Depression Era Regulations had not been removed and if existing regulations had been enforced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헤드랑 주어가 위치 바꾼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은 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를 맞췄어도 1번이 왜 맞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수 있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 헤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자, 이때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도치된 구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For all the importance of rules and incen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he debate that focuses only on the proper mix of these two mechanis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두 개의 체제에 아주 적당한 믹스라고 하면 뭔가 혼합이잖아요. 적당한 혼합에만 관심을 갖는 이러한 토의, 논의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이거 두개 중요한 거 알아. 그치? Rules,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지는 알지만, 아, 이런 보상과 규율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논의

논의하는 것은, 자, 이때 진짜 주어는 논의지, 논의.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면 leave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비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논의는 leave out이라고 하면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무엇을요? An important ingredient, 아주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키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잘 잡았는데 얘들아, 주어를 보니까 쟤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단수인데 leav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얘 뭐로 바꿔야 돼? leav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The kind of work that most practitioners want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 그리고 and that those they serve also want them to d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즉 약간 고객 같은 거죠 그들이 봉사하는 그 사람들도 그 대상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업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장에서 퀴즈 하나만 낼게. 동사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3번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쌤이 이미 다 힌트를 주기는 했는데 dema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종류의 업무, 어떤 업무? 대부분의 현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업무,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들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that, 그리고 3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that, 둘 다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서 특히나 말하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업무를 꾸며주고 있고 진짜 동사는 누구다? demand라고 하는 요구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업무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러한 업무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practical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대요. Rules and incentives may improve the behavior of thos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규율이나 혹은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 자체가 누구의 행동을 증진시켜줄 수는 있냐면요.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거든. 즉,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의 행동을 증진시켜줄 수 있지. 왜? 내가 보상 줄게. 아니면 규율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율을 제공해 주거나 보상을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증진시켜 줄 수 있겠지만 though they won't make them wis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야? 그들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이때 등장하는 they는 rules and incentiv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율이나 동기 같은 거, 보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죠? 앞에 등장하고 있는 those who don't care 이 사람들 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들아, 주어에 있는 이 애랑 목적어에 있는 이 애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제귀대명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목적어 형태로 them이 잘 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하지만 in focusing on the people who don't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은요, 하게 된다면 We miss those who do 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e miss those,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냐면 who want to do right things but lack the practical wisdom to do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놓치게 될 거래? 진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을 놓치게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 사람들?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but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누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첫 번째, who want to do the right things.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lack the practical wisdom, 실질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want라고 하는 거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이어진다? lack라고 하는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선지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want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but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가 잘 lack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신다면요. Rules and incentives won't teach these people the moral skills and w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규율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They need,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덕적인 기술이나 혹은 의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대. Even worse, 심지어 더 최악인 점은요. Rules can kill ski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기술을 해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incentives, 동기, 뭔가 보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없애버릴 수도 있대요. Will 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맞죠? 그래서 우리 답은 생각보다 초반에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이 문제 시작 전에 쌤이 여기 문제 밑에다가 별을 달아놨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눈좀 크게 뜨고 우리 27번 문제는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었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o begin with a psychological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면요.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지식, 즉,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can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이 있거든요. 몰랐다면 지금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Tempt A to B라고 하면요. A로 하여금 B 하도록 설득시키다, 유혹하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부추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부추긴데, repeat,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얘들아, 퍼뜨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퍼뜨리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치? 자, 해석은 다 됐어요. 이때 얘들아, tempt A to B라고 하는 우리 구문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로 하여금 B를 부추기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뭔가 뒷담화거리로 퍼뜨리기를 뭐 한다? 부추긴대요. 왜냐하면요, as unrevealed information, 뭔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서, it remains socially ina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떻대요? 사회적으로 뭔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것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언제만이 그 정보가 오직 퍼졌을 때만이 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치? 까먹지 않으셨죠?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문두로 빠지면, 즉, 문장 앞으로 오면 우리 뭐 한다 그랬어? 도치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오직 정보가 퍼졌을 때에만 can its possessor,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할수 있대요?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직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만 그 정보가 땅 하고 퍼졌을 때만 뭘할수 있대? Turn the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그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떤 거로 바꿀 수 있대? Something socially valu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성, 사회적인 악명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다? 그 정보가 퍼졌을 때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문법 볼 건데 얘들아. 이번에 turn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괜찮아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어떤 거 짚을 수 있어? only 부사구 다음에 도치가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도치가 되어지면 이때 turn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자리에 와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tur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조동사 다음에 turn이었을 거야. 원래는 its possessor can turn the fact A into B라고 하는 거니까 can 다음에 tur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너무 괜찮네 라고 동그라미 쳐줄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s long as he keeps his information to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뭐 하는 동안에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말을 발설하지 않고 뭔가 혼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문법 먼저 볼까, 얘들아? himself 이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에 제귀대명사가 오고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확인해야 돼? 주어 부분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주어 부분을 타고 올라갔더니 he라고 하는 것이 주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주어랑 목적어랑 있는 애가 같으니까 제귀대명사 himself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he may feel superior to those who do not know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래요. 그쵸?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superi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나 봐. 자, 그랬을 때 4번 문장 위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얘들아, 별표 하나 같이 따라 쳐볼까? 왜 별표를 쳤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ut, 하지만, knowing and not telling does not give him that feeling of superior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보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not telling, 내가 말하고 다닐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주진 않을 거래? superiority, 우월감이라는 감정을 주지는 못할 거래. 왜? 내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해. 그러면,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뭘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동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 superiority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해. 자, 선행사가 일단은 존재하고,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so to say, 말하자면, 사비법구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latently contained in a secr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잠재적으로 보관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뭐야? 사비법구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얘들아, 문장 뒤에 뭐가 남아? fully actualizing itself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얘 뭔지 이제 좀 생각이 났어? 얘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superiority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줄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얘들아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불완전한 것까지는 좋아. 왜?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뒤를 봤더니, 뭐도 없어? 동사도 없어. 얘들아,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모두

로 바꿔줘야 된다? 이 문장에서 동사로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4번 actualizing을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거니까 아, 얘 단순해? 그럼 뭐로 바꿔줄 거야? actualizes라고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엄청나게 비밀로 가둬져 있었는데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대요, 그 스스로. 언제 그 비밀이 실현되어질 수 있냐면요. Only at the moment of dis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뭔가 폭로의 순간에만 딱그 스스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선배가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관계대명사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컴마 찍으니까, 컴마 찍고 ing, 얘 분사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구조를 보고,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니까 뒤따라 나오는 애에 동사가 없네? 라고 하는 걸 재빠르게 캐치해냈으면 이 문제 맞추셨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the main motive for gossiping about well-known figures and superi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된 동기래요. 뭐에 대해서? well-known figures 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거든요. 유명 인사들이나 우월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부여일 겁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뒷담화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assumes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접속사 that이야.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완전하니까. 자, 그랬을 때이 가십거리를 말하고 다니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뒷담화거리의 대상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컴마, 컴마 삽입 바꾸니까 살짝만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 그래서 그 가십거리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유명세가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여기서 컴마, 컴마 찍고 들어가 있는 그 삽입 어구에 w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얘들아, whose 하면 뭐가 생각나? 후수하면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각날 거야. 근데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거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합쳐줄 때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이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밑에 준비한 이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괄호 친 부분, 아까 전에 해석할 때 살짝 쿵 빼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놓고 이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the gossip producer assumes that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will rub off on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문장이었을 텐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he present himself 그는 그 스스로를 밝힌 거예요. 뭐로 밝혀 주었냐면 as the subject's frie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말 유명 인사라고 하는 그 가십거리의 주체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대.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이 합쳐지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자, 이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애 누가 있을까? The subject라고 하는 얘 있을 거고 the subj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아 보여. 그런데 얘들아 밑에 문장에 봤더니 얘는 뭐야? 소유격이야. 그랬을 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 주는 거지.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명사랑 같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똑 뽑아다가 이 앞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as will rub off on him 이었는데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뭐를 앞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전치사도 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문장은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를 보게 된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6번 문장 앞에도 별표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듣고 한번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는 너무나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저희는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29번 문제입니다. When children are young, 아이들이 어렸을 때 much of the work is demonstrating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은요, demonstrating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that they do have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do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들의 업무의 대부분은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래? 야, 너 진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래. 이때 등장하는 do는 뭐야? 뒤에 나오는 have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강조동사 do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they가 주어니까 do, does, did 중에 뭐를 채택해 온 거야? do를 채택해 온 거지. 자, 그러니까 잘 채택해 왔다고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One wise friend of ours. 우리 친구 중에 한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who was a parent educator for 20 years. 20년 동안 부모를 교육한 그 현명한 친구가 한명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바로 뒤따라서 advice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부분까지가 지금 주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One wise friend.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지. 뒤에 있는 부분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아주 현명한 친구, 한 명의 현명한 친구니까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받은 거 너무 잘 받았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현명한 친구는 advices, 조언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대. 첫 번째, 어떤 조언이야? Giving calendars to preschool age childre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래요? 달력을 주래. 자, 첫 번째 조언해 준 거는 달력을 준다. 두 번째, and writing down all the important events in their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 달력에다가 적어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자,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and라고 하는 접속사 두개 사이로 ing 형태가 동등한 형태로, 대등한 형태로 나오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in part,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일부분은요, it helps children understand the passage of time bet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거 하는 거 뭐야? 달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 달력에다가 써놓는 것은 help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And how their days will unfold. 그들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스스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쵸? 그랬을 때, we can't over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지. 자, 무엇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The importance of the calendar t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달력이 도구로서의 달력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달력이 도구로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helping kids feel in control of their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그들의 날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돕는데 굉장히 달력이 좋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랬을 때 have them cross off days of weeks as you come to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have라고 해서 얘들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들아 이 have 동사 어떤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자,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수 있어? 동사? 원형만 올수 있지. 자, 그랬을 때 cross off라고 하는 동사 원형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어 보래. 좀 날짜를 지우도록 만들어 보래요. 뭐 하게 되면서 너가 그 날짜들에게 다가감에 따라서, 즉,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한번 그 날짜들을 지워보도록 만들어 보래. 그리고 spend time, 시간을 같이 보내 보래. 어떤 시간이요? Going over the schedules for the day. 그 하루의 스케줄을 좀 검토하는데,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봐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Giving them, 그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In that schedule, whenever possible, wherever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스케줄에 있어서 뭔가 선택지를 자꾸 주면서, 뭐 해보래? 그, 스케줄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보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얘들아, possible, 여기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뭐를 물어보는 걸까? 사실, wherever이랑 이 possi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요. it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possible 들어오고 있는 거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동그라미 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문장에서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erever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할 때마다 아이와 함께 스케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줘봐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놀이터 한번 가볼까? 선택지를 주면 뭐 하게 된다? 아이들이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통제력이 본인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his communication, 이러한 의사소통은요, expresses respect, 뭔가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대. 그래서, they see that,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볼수 있냐면, that they are not just a tag along to your day and your pl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날, 그리고 부모님의 계획에 그냥 뒤따라다니는 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nd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게 된대,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and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벌어질지, 그리고 왜 벌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s they get older, 그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은 will then start to write in important thing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조금 기록해 보게 될 거고요. It further helps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통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4번까지 다 맞았거든? 그러면 5번에 나오는 얘가 이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문장을 보자. 앞에 나오는 children부터 themselves까지가 한 문장.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control이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야. 얘들아, 절과 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접속사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할 수 있어? 없지. 절과 절을 이어주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nd, it이라고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뭐 있어? and랑 it을 합쳐서 우리 하나의 이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쓰거나 and it이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는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 볼 거고요. 2019학년도 수능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지.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등장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오고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아, 문장 앞에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neve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 뒤에 문장이 도치가 일어났었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가 없었냐면요.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그 질이 한 번도 도달되어진 적이 없대. 뭐만큼이나 as fully as it did in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그 어떤 건 monumentality 그런 기념비적인 특징이 달성되어진 것만큼이나 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즉, 이집트가 가장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가장 잘 부합했었나 보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은 했는데, 이때 이 did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 지금 대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동사를 대신해서 받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did가 어떤 동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집트에서 그 기념비성의 특징을 뭐한 것보다, 뭐한 것만큼이나, 성취한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애들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did는요, 대동사가 어떤 대동사?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겠지. 왜? 뭐를 대신해서 받아줘야 되니까, was achieved라고 하는, 아! 수동태가 와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달성되어진 것만큼 완전하게 달성되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해석해 줄 거니까 이때 나오는 대동사는 did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대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미 나왔고요.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답이 이미 나와 버렸고 The reason for thi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 즉, 이집트만큼이나 온전하게 기념비적인 특징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요,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뭐 때문은 아니래요. external size, 뭔가 외적인 크기나 혹은 massiveness of their work, 그들의 뭔가 작품들, 혹은 그들의 유적들의 massiveness, 거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비록 그 이집트인들이요, 당연스럽게도 achieve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그 이집트인들이 만든 그 유적들이 엄청나게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 단순히 이집트인들이 외적으로 큰 기념비적인 사물들을 만들었으니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들이 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ed those of Egy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현대의 structures, 구조물들이요. 농가했대요. 초과했대요. 그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ose는 뭘까? 이집트의 그것들을 능가했다, 초과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얘 무슨 대명사를 받아주고 있는 거냐면 현대의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structure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그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초과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물리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얘네들을 넘어섰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나오는 those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structures라고 해서 복수 형태니까, 아, 복수 대명사 써준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현대의 구조물들이 크기로서는 넘어섰는데, but massiveness, 그 거대함, 방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뭐와는요? monumentality, 어떤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크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뭐 때문일까? An Egyptian

Egyptian sculp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의 sculpture 하면 뭔가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런 이집트의 조각품들은요,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도 크지 않은 그런 이집트의 조각들이요, is more monumental th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기념비적이래요. 자, 뭐보다 더 기념비적이냐면, that gigantic piles of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얘가 더 기념비적이래. 손바닥만한데. 그래서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이 대시 뭔지 한번 살펴볼게. 뒤에를 봤더니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Leipzig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발생한 the war memo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쟁을 기념하는 것을 구성하는 그러한 the gigantic pile of ston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니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 이집트의 그러한 구조물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것 때문에 기념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monumentality, 이런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a matter of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 외적인 무게 때문이 아니라 but of inner weight, 내적인 무게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념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내실이 있나 봐요. This inner weight, 이러한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집트 예술이, 이집트 문화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래요. 자, 그런데, to such a degre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이,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처럼 보인대요. 뭔가 하나의 원시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정도래요. Like a mountain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의 산맥인 것처럼 이집트 문화에 있는, 이집트 예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원시 시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inner weight라고 하는 것, 내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아,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즉, 이집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even if, 비록,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록 그것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is은 뭘까? 이때 등장하는 is은? 앞에 등장한 Egyptian art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예술이 오직 a few inches acr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한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or carved in wood 뭔가 나무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의 예술, 이집트의 뭔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inner weight, 내부의 내적인 무게를 가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5번에 carved라고 하는 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집트의 예술이 is carved in w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5번도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5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하나 20번 문제 풀고 이제 어법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무덤에서 나온 사람 뼈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무왕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1: 키 161에서 170cm, 60~70대의 노년층 남성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척 건장한 체격으로 풍채가 훌륭하다고 기록한 무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묘사에 부합됩니다.

0: 익산에서 태어난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로 갔는데요. 밤마다 선화공주가 서동과 어울린다는 노래를 만들어 퍼뜨려요. 그 노래가 서동요죠. 화가 난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멀리 귀양보내요. 서동은 그 선화공주를 백제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처럼 꾀가 많고 지혜로웠던 서동은 많은 사람의 인심을 얻어 왕이 되는데요. 바로 백제 30대 왕 무왕입니다.
1: 백제 무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0: 익산 박물관으로 고고! 뿅! 어? 쌍릉 모형이네요. 무왕의 무덤이라는데 정말인가요?
1: 아마 백제 무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는 것처럼 무덤의 구조가 백제 왕실에 쓰던 돌방 무덤이에요. 돌을 잘 가공해서 조립한 돌방 무덤은 백제 지배 계급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관의 재료도 특별했는데요. 일본에서 가져온 최고급 나무 금송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이건 무령왕릉과도 비슷한 점이에요. 또 쌍릉이 있는 곳이 익산이라는 점에서 무왕의 무덤으로 추측하는데요. 익산은 무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무왕이 큰 궁궐을 지은 곳이기도 하죠.
0: 아, 지난번에 갔던 왕궁리 유적이요?
1: 맞아요. 익산은 무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갈 곳 역시 백제 무왕의 꿈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2: 무왕과 왕비가 함께 사자사라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큰 연못가에서 미륵불 세 분이 나타난 겁니다. 왕은 엎드려 경의를 표했어요. 이때 왕비가 말하길 이곳에 큰 절을 짓는 것이 소원입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산을 무너뜨리고 연못을 메워 평지를 만든 후 그곳에 큰 사찰을 세운 겁니다. 바로 미륵사였습니다.
0: 신비스러운 탄생 이야기가 있는 곳 미륵사지로 함께 가볼까요? 우와, 선생님 엄청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1: 정말 넓죠. 미륵사지는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로 꼽히는 절이었어요.
0: 동아시아에서 최대라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2: 그리고 30년 넘게 이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린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먼저 미륵사가 만들어졌을 때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0: 아, 미륵사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2: 탑과 금당이 일직선상에 놓인 1탑 1금당의 배치가 세계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웅장하면서 독특한 구조라 할 수 있어요.
1: 미륵불이 세 번 설법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뜻을 이 절의 건물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0: 지금도 남아있는 미륵사의 구조,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 함께 보고 갈까요? 백제 유물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2: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미륵사지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유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1: 여기 뒤에 있는 돌기둥은 절 입구에 세우는 당간지주라고 하는데요. 백제 것이 아닌 통일신라 시대 때 세운 거라고 합니다.
0: 백제 멸망 이후에도 미륵사는 귀한 사찰로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여러 시대의 흔적이 있는데 백제의 흔적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백제만의 특별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곳이어서 직접 확인하러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0: 네. 백제의 특별한 건축 기술이라니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 여긴 돌밖에 안 보이는데요? 건축 기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 이 돌들이 있는 곳이 백제 때 절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금당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연못을 메운 자리에 절을 세우니까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높이가 1m 정도 되는 긴 주춧돌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습기가 차이지 않도록 그렇게 절을 만든 거죠.
2: 실제로 주춧돌 위에는 나무를 올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0: 아, 이 돌들이 건축 기술이었네요.
2: 석탑을 세울 때는 땅을 깊이 파고 돌과 진흙을 층층이 다져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9층 높이의 거대한 석탑도 끄떡없이 지탱할 수 있었죠.
1: 이제 백제 건축 기술의 절정 미륵사 석탑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0: 미륵사의 하이라이트, 동쪽과 서쪽의 석탑.
1: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석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0: 다음 시간에요? 아,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기다리지?

0: 낮엔 전공 공부, 저녁엔 아르바이트, 그리고 밤엔 꿈을 향한 공부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오늘의 주인공.
1: 제 꿈은 그 변리사가 돼가지고 약간 다른 기업에게 억울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그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 해야 할 공부도 되게 많더라고요.
0: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후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에 입학한 그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

0: 방학을 맞아 익산 고향집을 찾은 광운군. 이곳엔 고등학교 시절 그가 했던 공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매일 3시간씩 따로 시간 내서 했던 수학 공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
1: 왜라는 질문을 통해 개념을 수박과 딸기식이 아니라 뿌리 깊숙이까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 어디서 나온 개념이고 어디서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0: 수학 공식을 달달 암기하고 요령을 통해 쉽게 풀이하는 것을 안 해봤던 것은 아니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해

0: 어려웠던 공부. 그가 단순 암기의 문제점을 깨닫고 공부법을 바꾼 건 고등학교 입학 후였다. 중학 수학 공부는 쉬웠다. 암기와 반복으로 쉽게 점수를 땄다. 수학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과학고에 입학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은 수학 내신은 9등급. 뿌리 깊지 않은 실력은 바람에 흔들리고 이내 바닥을 내보였다.
1: 아, 내가 참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내가 너 실력을 자만했구나. 나보다 더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냥 깔끔하게 내 실수나 그런 걸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0: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 공부. 그런데 책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문제를 풀 때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 걸까? 공식은 왜 이렇게 도출된 것일까?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시작된 것이다. 수학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수학 목차는 왜 이렇게 정의된 것일까? 그리고 단원과 소제목엔 왜 이런 이름이 붙고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일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단원의 쓰임새와 역할을 알 수 있었는데 광운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깨달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다. 하나의 단원과 파생되는 소단원을 구조도에 배치해서 단원과 소단원 간의 관계를 파악. 수학적 용어의 뜻을 쉽게 풀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란색 펜으로 정리했다. 각 단원의 쓰임과 관계에 대해 알고 나니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수학성 논리를 스스로 깨닫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운군에게 당연한 개념과 정의란 없었다. 하나의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 있을 땐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지식을 얻었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구조도의 추가에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개념서를 폈다. 익힌 내용을 점검했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했다. 이후엔 빨간색 펜으로 단원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수없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쓴 것이다. 하나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와 문장,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그 안에 포함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논리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수학 공부를 하며 스스로에게 한 질문. 그 질문은 생각을 더하게 해줬고 흩어져 있던 소단원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졌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 단원을 통째로 흡수할 수 있었던 광운군.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이 공부법은 수학 9등급이던 광운군을 1등급으로 만들어줬다.
2: 왜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구조화시키면서 적용하는 과정, 이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다란 말을 감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너무 깊게 왜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또 공부가 지엽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특히 고교 과정의 수학 공부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많은 원리가 있는데 사실 이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칫 학생들이 놓치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0: 문제 풀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암기한 공식에 의지해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틀린 문제를 확인할 때도 원칙을 뒀다. 문제 어느 부분이 힌트였는지 필요한 개념과 공식을 왜 떠올리지 못한 건지 개념과 공식을 조합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늘 다시 생각하고 점검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은 또다시 자신의 구조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개념을 정리하고 보완, 생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0: 이 노트는 광운군에게 단 하나뿐인 개념서이자 대설서가 되었다.
1: 방법론적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은 분명히 학생들에 따라서 효율적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불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은 본인의 어떤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지 학생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왜 이런 끊임없이 왜 그러는지 끊임없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0: 며칠 후
2: 오 우리 광훈이 왔어?
0: 네. 광훈군이 모교를 찾았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 공부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광훈군을 응원하고 광훈군의 공부법에 확신을 줬던 선생님을 만났는데
3: 내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서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
4: 네.
3: 그래서 광훈이가 겪었던 어려움을 같이 하고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광훈이 생각은 어때?
4: 네. 제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0: 수학을 좋아하고 공부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에 고민이 많다는 학생은 누굴까? 광훈군은 그 학생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5: 안녕.
4: 안녕하세요. 네, 내가 수빈이구나.
0: 의욕 충만한 여학생.
6: 안녕하세요. 저는 비봉고 1학년 재학 중인 강수빈입니다.
0: 하루에 수학 공부 2시간. 공식에 의지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반복되는 오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4: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6: 네.
4: 근데 왜 수학 공법을 배우고 싶은 거야?
6: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수학 공부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제가 수학이 제일 취약한 과목이기도 하고 점수도 많이 안 오르고 해서 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0: 공부법을 깨닫기 전 광훈군이 했던 것처럼 공식만을 외우는 수빈 양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게 될까?
6: 제가 약간 문제를 틀리면은 바로 풀 때도 있는데 안 풀 때도 있어요. 풀고 좀 다른 거 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풀거든요. 막 한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와서
4: 하고 싶을 때 돌아와서
6: 네, 아니면은 뭔가 너무 많이 왔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시 전거 다시 봐서 이런 식으로
4: 틀린 거 정리한 뒤에 네. 뭐 다시 알게 된 거나 오답 정리 그런 건 어떻게 했어? 오답 노트 같은 거 따로 만들거나 했니?
6: 아니, 오답 노트는 저번에 원래 수 1, 수 2 할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문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서
4: 그냥 옮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6: 네, 네. 그냥 옮겨졌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답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4: 별풀친 거 이런 거는 막 아예 못 푼 거지? 손도 못 댄 거지?
6: 아니 손을 한번 대봤는데
4: 그럼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6: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어떤 구간이 있으면 이 구간에서 요속이면 이 평균 변화율이랑 이 적선의 기울기가 하나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죠.
4: 증명도 한번 해볼래?
6: 증명이요? 증명?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적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로 한 다음에 아닌가?
4: 유도하려고 다했지. 룰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
6: 룰 정리는 여기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같은 점이면 같은 점에서 연속이면 얘랑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그 하나의 미분계수가 0인 그러니까 이 평균은 그렇게 나온다.
4: 그러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래? 유도 과정이나
6: 유도 과정
4: 증명
6: 유도 과정이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4: 왜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식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 식 수학을 풀 때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첫 번째로 이 공식이 어디에 쓰인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논리야. 근데 이거는 약간 습득이 필요한 건데 이 공식을 하나 보는데 아우를 수 있는 문장 같은 걸 찾는 거야. 그치? 여기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 샌드위치 정리라고 아니?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이거 핵심 키워드는 최대값도 최소값 바랍니다. 한마디로 최대식 최소 정리 알지? 그러니까 룰 정리는 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최소 최소값 정리와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증명한다. 이 두 단어만 이용하면 이걸 바로 증명할 수 있거든? 유도 과정이라는 걸 이런 거야. 최대값 최소값 정리와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 자세한 글자나 문자나 이런 데 식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바로 정리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평값 정리도 마찬가지였어.
6: 맞아.
4: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 직선과 이 함수와 차이를 이용한 함수 fx를 만들기. 이게 함수랑 직선. fx가 차거든? 함수와 이거 직선과 차. 이런 식 만들기. 두 번째는 룰로 정리 이용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로다라도 바로 기억할 수 있거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유도 과정을 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까먹을 때 바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간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복습하면서 그런 문제야. 여기를 보면 일단 평값 정리에 대해서 룰 정리랑 평값 정리에 대해 나타나는데 룰 정리의 역할은 미분 계수가 0인지만 존재한다. 평값 정리는 같은 기울기인 접선 방정식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로 최대값 정리를 최대 최소값 정리를 이용한다. 두 번째. 룰 정리는 이 일방하고 이번 유형에서 롤 정리를 증명하는 거야. 이 두 개만 알면 돼. 평값 정리를 증명하려면 A, B를 A라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한 방정식 이걸 세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롤 정리를 이용하는 거. 이 세 개를 이용해서 평값 정리를 증명하는 거야. 그럼 내 차는 봐봐.
0: 공식을 외우고 문제풀이에 전념했던 멘티 수빈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부법. 수빈양은 멘토의 노트를 통해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 경로와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시작.
0: 이 많은 것들 중에 수빈양이 공부했던 것은 하나의 공식뿐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6: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항상 적은 것 같아가지고.
4: 당연하지.
6: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 어디에 쓰이는.
4: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을 외운 이유가 엄청나게 긴 유도 과정을 줄이고 복잡한 계산을 줄이기에 막 공식을 만든 거거든? 한마디로 약간 도구 같은 거야, 도구. 도구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면 갖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쓰는지 알기 위해서. 문제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해서 용도를 다 적어놓은 거야, 내가.
6: 그러면은 이거는 다 개념서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신 거예요?
4: 개념서 내가 아까 찾았잖아. 네. 여기에서 여기 이건 최대치 정리 이용한 거다. 이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한 거다. 바탕은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여기에선 안 나오는 개념들이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지난 학기나 작년에 배운 내용이라던가 안 그러면 더 심화된 한마디로 스킬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 그런 개념들은 여기다 밖에다 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더 빼서 이런 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틀린 거나 몰라서 그냥 넘어간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할 때도 그 답지만 보지 말고 답지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개념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고

0: 문제풀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에 풀 때는 뭐 작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지. 그러면 이런 개념, 다음에 문제 풀때 이런 개념들을 또 써야 할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그 정리해 놓고 이해하고 가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야.
1: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을 정리를 할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지.
1: 그러면은 그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할때그 모르는 유도 과정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더 짧게 하거나 그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0: 일단 책을 한번 훑어 보면서, 아, 이 부분 내가 혼자서 공식 정리를 못하겠다. 유도하다 정리를 못하겠다. 그럼 그 부분을 체크해 놓고 수업에 들어가. 그래서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때그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듣는 거야. 아,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도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이해하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들을 때 여기에서 따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수업이 이미 지나간 경우라면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나 안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1: 그럼 이 개념 노트를 쓰는 자체가 예습이라는
0: 아, 이건
1: 아,
0: 복습이야.
1: 이건
0: 복습.
1: 복습이.
0: 복습용이고 그냥 쭉 읽어보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잘 이해 안 되니까 이 부분 위주로 들어가겠다.
1: 모르는 걸또
0: 뭔가 체크해놓은
1: 체크하는
0: 게 예습,
1: 거를.
0: 그게 예습이고, 수업 들을 때는 그 체크한 부분 위주로 듣는 게 수업이고, 그걸 압축시켜 놓는 게 이거 복습, 이런 거고. 나 예습은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1: 이번에
0: 모르잖아.
1: 알아요.
0: 근데 이런 게 예습복이야.
1: 그 개념서를 오빠는 그 문제 풀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개념서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오빠만의 개념 노트는?
0: 모르는 문제 있다 그러면 일단, 한 번에 10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둬. 그래서 끝나면 다음날 풀어보고, 또 다음날 10분 정도 고민해도 안 되면 또 다음날 풀어보고. 이렇게 3번 정도 고민을 해.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 해설지를 봐. 그래서 내가 이런 개념이나 공식 중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풀때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안 틀리겠구나. 그래서 형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는 문제 풀때 보고하진 않고 그 오더부터처럼 다시 피드백할 때 그럴 때만
1: 피드백할 때.
0: 참고만 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 그공 정리한 방법이나 복습한 방법에 대해 알려줬잖아. 그래서 수빈이가 한번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빈이는 어디까지 배웠어?
1: 저는 일단 함수의 연속까지는 배웠어요.
0: 그럼 함수 극한 부분을 다음 멘토링 때까지 정리해 와볼수 있을까?
1: 네, 그러면 다음 멘토리까지 복습 노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개념 공부라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 공부법을 보고 나니까 나는 개념 공부를 한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유도 과정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그때 좀,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2: 그동안 수학 노트를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라 여기고 문제풀이만 집중했던 수빈 양. 광운군이 알려준 방법으로 노트를 만들면서 이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을 더해서 그 대답이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알고 있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새롭게 알아가는 것. 마치 친구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밤늦도록 공부를 계속했다. 며칠 후.
0: 수빈아, 내가 저번 멘트릭 때 내준 숙제 잘 해왔니?
1: 일단 하긴 했는데.
0: 한번 봐야겠다.
2: 처음이라 어색하고 낯설 법도 한데 공부법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멘티. 광운군은 수빈 양이 정리한 노트를 보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보탰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수빈 양 스스로 노트를

0: 를 작성하면서 느낀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1: 내용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줄여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또 약간씩은 다른 정의라 해야 되나?
2: 사실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적었어. 그리고 잘한 부분은 여기 그림 같은 거 자세히 그려주면서 했고
1: 네.
2: 여기 파랑색을 적은 게 수학적인 개념 표현식이거든?
1: 네.
2: 이런 거를 되게 잘 적어놨어. 이런 거. 잘 적어놨고 얘는 막 다 됐어?
1: 근데 거의 개념 내용이라서 그냥 뭔가 약속을 그냥 뭐야 이해하는 정도.
2: 이해하는 정도? 네. 근데 빠진 부분인데 여기 연결고리잖아. 그게 소다방이 대다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약간 빠진 것 같아.
1: 네, 그 연결 그 하는 역할을 쓰려 했는데 약간 그게
2: 어렵지.
1: 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 그냥 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그 개념,
1: 네.
2: 두 번째로는 정의. 이 두 가지가 그 수학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식의 용도와 그리고 공식의 유도 과정에 대해 적은 놓은 거야.
1: 아 그럼 그거 다 적어놓은 정리.
2: 여기 앞에 다 조그맣게라도.
1: 아.
2: 굳이 책에서 안 찾고 제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이 정 빼먹이 있는데 정리가 어디에 쓰이는지. 각각 부하기에서 각각 쓰게 방법 등을 정하는데 그 유리와 인수분의 분자 분모 차수 바뀜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0분의 0꼴은 이 4개 중 어떻게 하는가? 인수분을 한 이유는 0이 되는 거를 서로 나눠가지고 없애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 분모를 같은 차수, 똑같은 차수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나타내거나 상수분의 무한대꼴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문제 안 풀어서 이렇게 한 거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안 풀고 왜 이런 거지? 책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공식의 쓰임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
1: 아 그리고 문제집을 보통 몇 권 정도 풀어야 적당할지.
2: 수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 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한 권을 두세 번, 세 번 푸는 게 좋거든.
1: 네네.
2: 왜냐하면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 있고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면 계산 시간이 더 빨라져.
1: 아,
2: 그래서 네. 문제 풀이 속도 문제 풀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개념사 세 번 문제집 한 권당 세 번씩 세 번, 세 번.
1: 아.
2: A 문제집 세 번, B 문제집 세 번. A 문제집, B 문제집 둘 다 어려운 걸로 해도 되고 A 문제집은 보통 문제집, B 문제집은 약간 어려운 문제집 해도 되고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래서 333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 계획적으로
2: 계획은 무조건 필수고 약간 딴짓하거나 노는 걸 그런 자제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만큼 힘들어. 주말에도 공부해야 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으니까.
1: 체력 관리를 위한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도 다 정해놓네.
2: 체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자신이 체력이 정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유산소 운동 정도는 하는 게 좋아. 어떤 부분에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왜?
1: 뭔가 학기 초에는 그래도 막 별로 안 주고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잠이 좀 많아진 느낌?
2: 자는 시간이나 깨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 그냥 졸아버려.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시간에 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수면 시간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자기가 알아야 돼. 운동하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게 문제일 수 있으니까 주말이든 아니든 시험 기간이든 휴일 기간 아니든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
1: 그럼 오빠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우울감 같은 게 느껴질 때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2: 이건 사람마다 약간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그러고 있고 안 그러면 시험 기간에서 정 그게 안 된다면
3: 그냥 평일에 다 해놓고 일요일에 실컷 놀거나.

0: 거야. 스트레스 관리도 계획의 일부야. 평일에 스트레스 많이 쌓아놓고 일을 확 풀고,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일요일날 끝내, 다안 끝냈는데도 놀아버리면 그건 답이었고. 그건 거의 목숨같이 지켜야 하고, 자신의 약속이라 생각해서.
1: 그러면 막안 지키면 이거 안 노는 거 말고 뭔가 벌 같은 걸 줬었나요?
0: 아, 그러진 않은데, 그냥 나는 약간 그냥 동기 같은 게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그 목표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겠다. 아, 그럼 나는 얘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가 많아가지고, 약간 자존감이 많이 낮았거든.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쟤네들 어떻게든 역전시켜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일날 약간 상을 주는 게 좋아. 벌은 하루 종일 안 놀고 공부하는 게 벌이지. 그게 벌이지. 그게 맞대.
2: 지난 며칠 동안 함께 공부하고 피드백해서일까? 멘티가 친동생처럼 느껴지는 광훈군.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수빈양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0: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최화가 안 된다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갔으면 좋겠어.
2: 긴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게. 광훈군 역시 자신의 꿈을 위해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해 나갈 두 사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0: 이해하지? 전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3: 그래, 뭐 어때 했어?
4: 아, 그래? 아, 그럼 그거 안 할게요. 아, 그럼 기숙사에 가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거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콘즈가

0: 영어는 자인, 영자! 영자,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뭐냐면요. 바로 2018년 월드컵입니다. 자, 우리 월드컵 2018년, 8년 전인데 기억나요? 자, 그때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한국과 독일의 경기였어요. 자, 근데 독일이 워낙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한국이 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다. 자, 그런데 사실 결과를 보니까 자, 0대0으로 후반전 끝날 때까지 아주 팽팽하게 맞서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우리나라의 김영권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독일은 너무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어떤 일을 했냐면요. Germany sent even their goalkeeper Neuer forward. 자, 모든 수비수들 뿐만이 아니라 골키퍼 노이어까지 공격 진영으로 보내게 돼요. 자, 그러다가 독일의 실수가 나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빈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추가 득점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독일을 격파하는 기염을 통하게 되었답니다. 자, 갑자기 웬 축구 얘기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을 22번 문제가 이 얘기랑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언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상대가 아무리 강팀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너도 너 앞에 있는 이 산이 너무너무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듣기 조금 남았잖아. 듣기 마저 하고 갈 거야. 자, 15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알렉스가 마리아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 자, 이런 문제들 특징이 있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뒤에 마지막에 엄청 결정적인 표현이 탁 나올 거예요. 그 표현, 그 문장 하나를 잡아내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관건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15번 들어보겠습니다.
1: Alex and Maria are high school students. After finishing their last final exam today, they walk out of the school building and go to eat lunch together at a small restaurant. While they are eating, Alex suggests going to see a movie afterward as a nice break after exams. Maria says she'd love to, but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with her today to buy a movie ticket.
0: 자,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알렉스랑 마리아가 하이스쿨 스튜던트예요. 자, 근데 자, after finishing their last final exam today, 오늘 기말고사가 끝나서 자, 그들은요, 어디로 갔냐면은 go to eat lunch together. 자, 어떤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알렉스가 뭐를 제안을 했냐면 to see a movie afterward. 같이 가서 영화 볼래? 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says she'd love to 그러고 싶지만 but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with her today. 자, 오늘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to buy a ticket. 자, 무비 티켓을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알렉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볼게요.
1: Remembering that Maria treated him to a meal last week, Alex wants to tell her that he will cover her movie ticket today so she doesn't need to worry about the cost.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Alex most likely say to Maria?
0: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포인트죠. Remembering that Maria treated him to a meal last week. 마리아가 지난번에 밥을 사준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나서 자, 알렉스는 wants to. 자, 알렉스가 하고 싶어요 라는 요 부분이 결정타가 될 거야. 자, 뭐를 하고 싶냐면 tell her that she will cover her movie ticket today. 그가 오늘은 무비 티켓을 커버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자, 다음으로 해야 될 말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1번 볼게요. Don't worry. 걱정 마. I'll gladly pay for your ticket this time. 자, 내가 기꺼이 이번에는 너의 티켓을 사줄게. 알렉스가 할 말로 적절하지. 정답 1번. 자, 나머지 왜 아닌지 한번 읽어놔 봅시다. Great idea. 자, 좋은 생각이야. We'd better split the cost of the movie ticket. Split the cost 한다는 것은 가격을 나눠낸다라는 건데, 지금 내가 사주겠다잖아. 아니고요. 3번. Really? 진짜? I didn't know movie tickets were that expensive. 아, 티켓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아니고요. Well, I guess we will have to watch the movie another time. 자, 내 생각에 우리 무비를 다음번에 봐야겠네. 아니죠? 5번. You're right. 너가 맞아. Let's check how much time we have left now.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자. 아니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다. 좋아요. 15번 풀었습니다. 자, 16, 17번은 두번 듣고 푸는 문제지만 두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반드시 한 번만 듣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은 주제 찾는 거고요. 17번은 언급된 동물이 아닌 거 찾는 건데요. 자, 어떻게 풀 거냐? 초반부에,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잡아서 주제를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시를 들으면서 언급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 돼. 그치? 소거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시작할게요.
1: Hello, students. Many people believe that only humans have ways of communicating. However, animals are also abl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o others. Today, I'd like to explain how animals share messages with one another through a few examples.
0: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어. 16, 17은 어디를 잘 들어야 된다? 초반부를 잘 들어야 된다. 초반부를 잘 들어야 돼. 자,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인간만이 have ways of communicating. 자, communication은 인간만 할수 있다라고 믿지만, however, 그러나 동물들도 express their intention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today, 자, 여기 별표. 오늘, I'd like to explain. 자, 나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쭉 얘기하다가 today, I'd like to. 이 표현이 나오면, 아, 여기가 주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늘, I'd like to explain. 나는 설명하고 싶어. How animals share messages with one another. 자, 동물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서로와 교환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뭐야? 주제. 16번 주제잖아.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 거냐면 few examples, 예시가 나올 거거든. 자, 근데 예시는 어떻게 들어야 돼? 우리는 예시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가 언급됐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막 들으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다. 동물 이름 나오면은 속어. 동물 이름 나오면 속어. 그것만 해주면 돼.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1: To begin with, dogs communicate through body language, such as wagging their tails, moving their ears, or changing their posture. These signals help them express feelings like excitement, fear, or friendliness to those around them.
0: 자, 엄청나게 길게 많은 단어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 Dogs. 동물 이름 나왔잖아. 개. 개가 언급이 되었다. 그것만 알면 돼. 뭐 개들은 이러저러저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답니다. 그것만 들으면 돼. 자, 두 번째.
1: Another example is cats, which use sounds like meowing and purring, along with facial expressions and tail movements to communicate. Through these behaviors, they show comfort, curiosity, or give a warning when they feel threatened.
0: 자, 마찬가지로 뭐만 들으면 돼? 동물 이름 뭐 나왔어? cats만 들었으면 된다. 자, cats는 미야옹 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뒤쫑긋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예시는 뭡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예시는 dolphins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dolphins는 또 어떤 소리를 내고 휘파람을 불고 등등등등 하응을 하면서 자,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못 들었을까 봐 주제 놓쳤을까 봐 힌트를 한번 더 줘요. After watching a video, 비디오를 본 후에 we will look at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 볼 거고요. And their unique ways of communicating, 커뮤니케이팅을 하는 독특한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힌트를 한번더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자, 17번부터 풀까? 17번에서 언급 안된거 뭐야? 5번, parrots만 언급이 안 됐죠. 자,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법이잖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animal communication. 자, 동물들과 인간 의사소통의 차이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Communication methods of various animal species라고 합니다. 자, 여러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이거 맞죠?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3번, common social behaviors found in animal groups. 자, 동물 그룹에서 발견이 되는 흔한 공통적인 social behaviors, 사회적인 행동들.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3번 아니고요. 4번, reasons why animals choose to live in groups. 자, 동물들이 그룹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유들. 왜 그룹 지어서 사는가? 아니고요. 5번, various instinctive survival habits of animals. 자, survival habits라고 하면은 생존의 습관이란 말이야. 본능적인 생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18번 본격적으로 독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8번 해볼게요.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아마 듣기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 목적 문제는요. 어떤 한 문장에 정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그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의사소통, 그 하고 싶은 목적,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게 딱 드러나 있는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I hope you're doing well. 자, 잘 지내시고 있기를 바래요. I wanted to take this opportunity. 나는 이 기회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자,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감사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 당신의 지도, 당신의 격려, 그리고 당신의 지지에 대해서. During my time at Blue Peak Marketing Services.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working here, 여기에서 일을 한 것은 has been a meaningful experience.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요. And I am grateful.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the professional growth I have gained in this role. 내가 이곳에서 이 역할을 맡으면서 얻어낸 이런 직업적인 성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while carefully considering my future career path. 자, 뭐를 생각을 했냐면 자,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하는 동안에 I have recently received an opportunity. 자, 나는 자, 여기에 진짜 본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that will allow me, 나에게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To make greater use of my management skills. 내 관리 능력을 더 잘,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I am writing

to inform you. 나는 이것을 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inform. 뭐를 해?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알려주냐면 of my resignation from my position. 자, 내 포지션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에서, 이 지위에서 resignation이 무슨 뜻이야? 사임이죠. 사임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 목적 나왔네요. 저 사표 쓸래요. 저 그만둘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부터 유효하냐면 오늘부터 2주 후부터 유효합니다. 2주 후에 그만둘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 마지막 내용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빨리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시간 동안 I would be happy. 나는 뭐를 하기에 기쁘게 할 거냐면 complete any remaining tasks. 남아있는 과제들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할 거고요. 또 다른 팀 멤버들을 도와줄 거예요. To ensure smooth transition.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I would be glad to discuss this further. 이 문제에 대해서 편하실 때 좀 더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에서 정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문제 풀 수 있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2번. 그쵸?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사임하겠다, resignation 하겠다라는 의사를 inform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18번 가볍게 풀어봤고, 자, 19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초반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거나 초반에는 뭔가 걱정이 많았는데 나중에 안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앞의 감정과 뒷부분의 감정이 달라지죠. 다 알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뒷부분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at last, 드디어 I was on my first cruise trip. 자, 나 어디 갔냐면 크루즈 트립에 갔어요. There was so much to see around the ship. 자, 이 배에 너무 볼 게 많았어요. They seem to have everything. 아,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and maybe the best thing about it. 자, 이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that I would be staying there for a whole week. 자,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것이었어요. 지금 이 친구 감정이 어때 보여? 아, 뭔가 되게 너무 신나고 아, 여기 일주일이나 있을 수 있겠다. 되게 기쁘고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내가 엔터테인먼트 룸도 봤는데요. 아, it was amazing.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그래서 I yelled for Shane to come over. 자, Shane이라는 친구한테 야, 일로 와봐 라고 소리를 쳤는데 but he didn't come. 오지 않았어요. I went back into the hallway. 그래서 복도로 갔고요. but didn't see him around. 근데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Did he go back to the room? 어, 방으로 돌아갔나?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자, I went to the elevator and pressed the button for the third floor where my room was.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갔고요. Press the button. 자, 3층을 눌렀습니다. 내 방에 있는 3층을 눌렀어요. 그런데, however, whatever button I had pressed.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간에 it took me to floor 10. 자, 나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10층으로 갔대요. 아, 무슨 귀신 들린 엘리베이터 같죠? 내가 어디를 누르든 10층으로 갔대요. I stepped out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는데 when I did, 내가 그랬을 때 I could feel the hairs on my neck stand up. 자, hairs on my neck. 자, 목에 있는 이 털들이 다 서는 것만 같았어요. 뭔가 긴장되는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2층은요, 훨씬 더 colder, 추웠습니다. 다른 층보다. 자, 내가 문을 지났고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I thought,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I heard the groaning sound. Groaning sound라고 하면은 신음소리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something in there. 뭔가가 그 문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 put my ear against the door. 자, 그래서 내가 귀를 이렇게 댔는데 heard the same groaning sound. 자, 그 같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되게 무서워지고 있죠. I felt a shiver down my back. 자, 뭔가

오한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pulled myself away from the door. 자, 문에서 나를 떼어냈는데 unable to make my way back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분이 뭔가 좋고 즐거웠다가 나중에는 엄청 뭔가 무섭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몇 번입니까? 3번이죠. excited, 즐거웠다가 frightened, 무서워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답 3번.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요. 자,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는 사실 되게 쉬웠고, 20부터 조금씩 어려워지죠? 자, 근데 20.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20번부터 시작해서 20번, 22번, 23번, 24번. 여기가 다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의 파악. 대의 파악이 뭐야? 이 글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주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장하는 거 찾는 20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선택지가 한국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작가가, 필자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 그게 뭔지를 찾아주면 20번, 22번, 23번, 24번까지를 쫙 풀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그리고 부정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봅시다. 자, too often. 자, 너무 자주요. When writers aspire to be literary. 자, literary라고 하면은 문학의, 문학적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작가들이 자, 문학적이게 되고 싶다라고 열망을 할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They start, 시작해요. Pouring on the words. 자,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어들을 마구마구 뱉어내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좀더 읽어보죠. 자, long poetic descriptions. 자, 이렇게 길고 poetic 하면 막 시적인 거잖아. 함축적인. 그러한 묘사. 그리고 verbose passages. 자, 장황한 글. 이런 것들. 근데 in which nothing much happens. 자,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자, this sort of writing, 이러한 식의 글은요, not only fails to grab the reader. 자, 여기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왔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면 A일 뿐만이 아니라 B도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해석을 해보자. 자, not only fails to grab the reader. 자, 뭐를 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자, 리더들을 사로잡는 것에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but too often show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Of what constitutes literary fiction. 자, 문학적인 허구. 자, 문학적인 작품. 이런 것을 어떻게, 무엇이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오해,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부분 정리 좀 해볼까? 자, 지금 작가들이 나 문학적이고 싶어. 나좀 뭔가 멋있는 시인이고 싶어. 소설가이고 싶어. 이러한 생각을 하면 뭐를 한다고요? 뭔가 장황하고 길고 이러한 단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도 없고, 이건 완전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The writer striving for excellence shouldn't be looking for words, but rather should looking for the one perfect word. 자, 여기 볼게요. shouldn't be, shouldn't. 그리고 rather should. 뭐뭐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지금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부정하고

이거를 해야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뭐를 읽어볼게요. The writer is striving for excellence. 뭔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작가들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더 많은 단어들을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많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 Should be looking for the one perfect word. 하나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작가가 강조하는 건 뭐야? 이렇게 길고 장황한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단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제랑 아주아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야. 자, 좀더 볼게요. 그 하나의 단어라는 것은 makes all the others superfluous. 자, superfluous라고 하면 불필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 하나의 단어 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또 the writer striving for excellence. 자, 이 라이터인데, 자,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라이터는 자, 마찬가지로 또 나왔죠. should 강조하는 거야. 뭐를 해야 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 뭐를 해야 되냐면은 avoid stuffy and nervous. 자, 뭐를 피해야 되냐면은 뭔가 지루하고 장황하고 이런 거 피해야 되고 그럼 뭐를 해야 돼? Instead 대신에 use ordinary English. 일반적인 영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To say something extraordinary.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탁월한 특별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영어를 일반적이고 평범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one, 짧고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Too often the resort to the long unfamiliar words. 자, 너무 자주 자, 의지를 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길고 친숙하지 않은 어려운 단어에다가 의지를 하는 것은 is a sign of authorial insecurity.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작가의 불안전함,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remember. 자, 이렇게 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령문이잖아. 기억해. 지금 작가 강조하는 거야. 기억해. 뭐를? multisyllabic words. 자, 이렇게 멀티 하면 여러 개고, 실라빅 하면은 이 음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음절이 긴 단어들. 그런 것들은 are the ones most frequently looked up. 자, 이 독자들이 읽을 때 가장 자주 찾아보는 건데, and few readers. 거의 어떤 독자들도 feel looking up words.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enhances their reading experience. 그들의 읽기 경험을 향상시켜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막 길게 장황하게 표현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o what's your goal? 너의 목표가 뭐야? To show how smart you are?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거야? Or to captivate your reader? 너의 독자들을 사로잡는 게네 목표야? 라고 물어보면서 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작가가 강조했던 점, 그리고 작가가 부정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죠. 뭐 하면 안 된대? 막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안 된대. 그럼 뭐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의 심플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게 어떤 선택지에 나오는지 봅시다. 1번. 문학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아니고요. 자, 2번. 어려운 단어는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고요. 문학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낯선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아니고요. 4번. 작가는 자신의 글에서 장황한 구절들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때? 세모. 작가가 하지 말라는 거는 나와 있어. 자, 근데 5번 봐봐. 작가는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 평범하고 완벽한 단어로 독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얘가 더 완벽한 선택지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 작가가 부정하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가 바로 5번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력이 깨졌을 것 같아서 자, 영자의 퀵체크 나갑니다. 자, 영자의 퀵체크. 자, 우리 대의 파악 문제를 풀 때는요. 작가가 이것 하는 것, 그리고 작가가 이것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곧 주제고, 그게 곧 제목이고, 그게 곧 주장입니다. 작가가 무엇 하는 것, 무엇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0번도 끝났고,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함축의 미추론이죠. 함축의 미추론이고 밑줄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evolution is an almost trivial example of coherence in time and space. 자,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진화라는 것은 거의 굉장히 사소한 예시래요. 무엇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일관성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예시일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읽어볼게요. So whatever the mechanism for the appearance of a new species may be. 자, 무엇이냐면 자, 새로운 종의 appearance라고 하면은 새로 출현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출현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no doubt.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That its survival and expansion. 자, 이 새로운 종의 생존과 그리고 확장은 depend, 달려있대요. 무엇에 달려있냐면 완전히 on the extent to which, 정도에 달려있대요. 어떤 정도? It is tuned to the environment in which it has to live. 자, 이것들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을 했는지, 잘 맞춰졌는지 그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떠한 종이 새롭게 출현을 하는 거야. 우리 A라는 종이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종이 출현을 했는데 이 종이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얘들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은 그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이 친구가 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그 정도에 달려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In turn, 그리고 그 결과로 if it survives even for a comparatively short time. 만약에 이 A라는 종이 생존을 해요. 약간 어떻게? comparatively. 이렇게 comparatively라고 하면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생존을 한다면 it will affect. 자, 이건 영향을 끼친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the evolution and the possible appearance of other species. 자, 다른 종들의 진화 그리고 다른 종들의 출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종이 생겼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생기는 뭐 B라는 종도 있겠고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B라는 종도 있겠고 C라는 종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all of this happens. 자 이 모든 것은 발생을 합니다. As in a complex dance. 자 어떤 복잡한 춤에서처럼 근데 발생을 해요. 자 어떻게? Where a new group of dancers 새로운 그룹의 댄서들이 Join the dance in perfect measure. 자, 이 댄스에 완벽한 박자로 들어오는 거야. At the appropriate place. 딱 완벽한 장소에. To interpret a new voice in the suite. 자, 그 노래의 자 어떤 것을? 새로운 성부를 연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마치 지금 노래가 아니라 댄스,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새로운 그룹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어떤 새로운 그룹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딱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공간에 새로운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그때 the other dancers 다른 댄서들이 make roo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in a harmonious way, 조화로운 방식으로 just by following their own line of melody.

자신들의 멜로디의 라인을 그냥 따라오면서. 자, 어떤 그룹이 오면은 또그 다른 그룹이 이쪽으로 자리를 비켜주면서 자신의 멜로디를 계속해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while some retire. 그런 동안에 어떠한 친구들은 retire, 은퇴를 해. 그러니까 물러선다라는 얘기죠. 물러서요. Because their part is over. 자신들의 파트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어떠한 친구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밑줄 친 부분.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은 end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내용이랑 거진 비슷한 내용이겠다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전체적인 주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시공간이 발전을 해. 그러면서 어떤 생명체가 나타나고 없어지면서 또 다른 환경이 생기고 다른 생명체들이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얘기잖아. 그거를 춤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이 어떠한 종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종이 살던 환경이 변하게 된다. 이 정도의 의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우리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The dominance of the species has been lost. 자, 종의 dominance라고 하면은 지배잖아. 지배가 사라진대요. 어떤 종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1번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The species that lost the competition. 경쟁에서 진 종은 is less likely to survive. 생존의 가능성이 낮대요. 자, 이것도 경쟁이란 얘기 나온 적 없잖아. 틀렸어. The environmental changes have altered the species appearance. 자, 그러면 환경적인 변화가 바꾼대요. 종의 출현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현을 바꾼다가 아니라 출현했던 것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볼게요. The environmental demand the species responded to has ended. 자, 환경적인 요구. 근데 어떤 환경적인 요구냐면 종이 반응했었던 환경적인 요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끝나고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The sound produced by the species, 종이 만들어냈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는다, 탐지가 되지 않는다, 이건데, 뭐, 소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냥 비유였을 뿐.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자 시크릿 픽 나왔네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similarly인데요. 평가원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로 similarly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요. 2026학년도 6월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이거 어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읽지 않을 거야. 이 부분만 볼게요. 자, 별개의 개체와 상호작용하는 신체가 아니라 화면 내부에 있는 것처럼 묘사될 정도로 몰입을 시킨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왔어. 그리고 similarly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자,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에서 매끄러움은 인간의 신체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similarly라는 연결어를 사용을 한걸볼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야. 자, 2025학년도 대수능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농부가 노력을 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까? 아, similarly가 나온 다음에 지주도 소홀히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유사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similarly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풀, 우리 22번 문제도 여기에 보시면 딱 similarl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영리하게 해석하고 문제풀이 사용을 할수 있을지 내가 보여줄게. 볼게요. 자, athletes typically receive feedback. 자, 이 운동선수들은요, 피드백을 받아요. During the competition, 대회 중에. 자, 뭐를 통해서? About their relative positions, 그들의 상대적인 순위에 대해서요. 자, 마지막 payoff는, 마지막 성과는 usually depend only on rank order.
그러니까 순위에만 달려 있고 어떤 절대적인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너 2등이야, 너 3등이야, 너 4등이야, 너 1등이야.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절을 해요. 뭐에 맞춰서 intermediate information, 그 중간의 정보,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중간에 들어오는 정보에 맞춰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예시는 a golfer가 나와요. golfer는 누구냐면은 on the last day of a tournament. 자, 어떤 사람이냐면 대회 마지막 날인데 자기가 10 strokes behind, 10개의 스트로크나 뒤쳐져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has less incentive. 인센티브가 적어. 그러니까 유인이 적어. 뭐를 할? To put forth effort.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적어요.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then a player who is just one stroke behind. 딱 한타 뒤져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겠어? 자, 한타 뒤져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은 우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타 뒤져 있는 사람은, 내가 해도 안될것 같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뭐냐면, similarly야. 그러니까 similarly 언제 쓴다고?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비슷할 때 쓴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라톤 원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앞에 나오는 골퍼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어? 아, 이 비슷한 내용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올려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받냐면은 30km 정도 뛰었을 때 2분이 뒤쳐졌다라는 정보를 받아요. 자, 이 사람은요, 훨씬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적어요. 누구보다 20초만 뒤쳐져 있는 사람보다. 같은 맥락인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moreover 더해서요. 자, 만약에 athletes가 can choose between risky and safe strategies. 자, 위험한 전략, 그리고 안전한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In response to, 무엇에 반응을 해서, intermediate information, 그 즉각적으로 받는 정보에 따라서.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테니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3포인트 뒤졌어요. 마지막 매치에서. 이 친구는, 자, play with more risk.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빙을 엄청 세게 해요. 자, 그러면 점수를 낼 확률도 높고, 내가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위험하게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요. Thus, 그러므로, 자, 토너먼트에서 the leader, 리더는요, 어떤 인센티브를 갖게 되냐면요, 오히려 safe한, 안전한 플레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은 usually pursues a risky strategies.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위험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경기 중 순위 정보의 공개는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닐 거고. 자, 선수들은 경기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을 훈련받아야 된다.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고요. 중간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전략을 조성한다 라는 내용이 오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23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insect가 나왔어요. 곤충이죠. 곤충은 perceive artificial light. 자, 어떤 인공 빛을 받아들인대요. At full moon, 보름달이 떴을 때. 근데 언제 받아들일 수 있냐면 only when they are close to the light and consequently fewer insects are attracted to any given light. 자, 이 빛에 가까이 갔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요. 더 적은 인섹트만이 이끌어진답니다. 어떤 빛에 대해서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름달이 떴어요. 그리고 여기 빛이 있어요. 자, 원래 빛이 있으면 여름에 막 벌레들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본적 있어? 벌레들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근데 보름달이 떴으면은 이 빛이 너무 밝잖아. 그러니까 여기 인공빛이 있어도 별로 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는
곤충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에서 그러므로 자, 이렇게 끌어당기는 범위가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Lunar cycle. 이 달의 사이클에 따라서 바뀌어요. 얘가 보름달인지, 얘가 초승달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어디까지의 곤충이 들어오는지가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hanges may occur during a single night. 자, 하룻밤 사이에도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eather. 날씨에 따라서. As the sky changes from clear to cloudy. 자, 맑은 날이랑 구름이 많이 낀 날이랑 달라질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efficiency of catches around lamps. 자, 그래서 이 램프 주변에 포획을 하는 것. 램프 주변에 막 이렇게 인섹트를 포획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효율성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background illumination. 그 주변의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날씨가 어떠냐, 보름달이 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자 반대로 the low flight activity and artificial light sources during full moon. 자 이렇게 보름달이 떴을 때 주변에 곤충들이 많이 안 모인다고 했잖아. 이런 low flight activity가 does not necessarily mean 그렇다고 해서 의미하는 건또 아니랍니다.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fewer insects fly on bright moonlit night. 그렇다고 곤충 자체가 지금 적게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빛에 이끌리는 애가 적은 거지 실제로 여기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insects and many other animal groups. 자, 곤충들 그리고 많은 동물 그룹들에게 있어서 자,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the moonlight steers their rhythmic activity. 자, 이런 달빛이 그들의 활동, 리듬을 바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numerous animals, 많은 동물들은 are particularly active at full moon. 자, 특히나 보름달이 떴을 때 굉장히 액티브한 애들이 있어요. 또는 전날, 다음날에. 또 반대로 어떤 애들은요, are active around the new moon. new moon 하면 초승달이거든요. 초승달이 떴을 때또 되게 액티브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 배경의 빛이 어떤,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to investigate insect true nocturnal activity. 자, 이 곤충의 진짜 야행의 활동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트래핑, 포획을 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뭐냐면, 지금 너무 외부 요소들이 많아. background illumination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두고 그걸로 포획을 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나타나는 선지는 바로 5번이죠. limitations of light trapping. light trapping의 한계. in measuring insects' nighttime activity. 곤충의 이 밤의 활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빛으로 측정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작 퀵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앞뒷 내용의 유사성을 표현하는 이 단어 뭐였을까요? 기억하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문제 많이 풀어봐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자, 이번 9강에서는요, 직류회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류회로 하면 여러분 중학교 때 막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회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 1에서도 이 회로는 안 배웁니다. 트랜지스터 그 전인 바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만 살짝 나오지 전류가 왜 흐르는지 그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고요.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 1에서 배웠는데 그 부분이 복습이 안 되면 사실 트랜지스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가면서 좀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직류회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회로의 핵심은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정말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그 식이거든요. 이 V가 바로 전압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는 뭔지, I는 뭔지, 또 R은 뭔지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순서대로 V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I, R 이렇게 순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V는 IR 그리고 회로 연습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소비 전력까지 거기까지 쭉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이렇게 전위라고 써놨어요. 그죠?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인데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마치 막 한자가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전위하면 어떤 한자 같냐면 전은 전기 이런 느낌 들어요. 그죠? 전기. 그 다음에 위는 무슨 위치 에너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아니고 전기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무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위를 우리는 V라고 쓰거든요. 그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걸 전위라고 해요. 다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념을 잘 잡읍시다.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전위라고 부릅니다. 와, 그럼 도대체 전위는 뭐야? 그냥 전위는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바닥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합시다. 위로 이렇게 H1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죠. 위로 이렇게 H2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면 그걸 그대로 전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면 전기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면 전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요 식부터 이해를 해두고 갑시다. 자, 전위는 Q분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항상 단위는 여러분 공식으로부터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대로 외우고 공식은 공식대로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위 공식인데 그 공식에 있는 물리량들로 단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에너지니까 이건 줄이거든요. 줄, 퍼. 요거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줄, 퍼, 쿨롱.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줄여서 이렇게 V라고 쓰고 요 V를 우리 뭐라고 읽는다? 이게 바로 볼트입니다. 볼트. 왼쪽에 있는 V는 여러분 이렇게 눕혀서 썼죠. 바로 전위라고 하는 물리량의 V고요. 읽을 때는 V라고 읽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V는 똑바로 세웠었죠. 단위입니다.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V라고 읽으면 안 되고 볼트라고 읽어야 합니다. 똑바로 세워 쓴 M은 M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터라고 읽어야 하고 F는 MA에서 M은 눕혔었어요. 이건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로 썼다 하더라도 읽는 방식과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은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보세요. 똑바로 세웠었잖아요.

줄, 퍼, 쿨롱, 볼트.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쫙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기호들, 물리량들이 나오는데 물리량과 단위가 똑같은 물리량. 이 V, 여기도 V로 쓰고요. 그죠? 읽을 때만 이제 전위, V, 여기는 볼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식을 이렇게 주면 이걸 볼트라고 읽는 친구가 10명 중 대여섯 명 됩니다. 아직 단위와 물리량을 구분을 아직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구분하려고 애를 쓰시고, 선생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눕혔었죠, 그죠? 이건 이름이니까, 이건 똑바로 세웠었죠? 단위니까, 단위와 물리량은 구별을 쓰려고 자꾸자꾸 애를 써라. 특히,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합니다. 뭐라고? 아,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플러스를 높은 곳이라고 약속하자. 그럼 플러스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보다 쭉 높은, 이렇게 높은 전위를 갖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막 높은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 플러스 전하는 주위보다 높은 전위를 갖는다라고 기억하면 좋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음전하는 주위보다,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마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위에서 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 높죠. 딱 보이죠, 그죠? 어떻게 보니까 보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 여기 높구나라고 알지 실제로 그냥 이 사진만 딱 보게 되면 어디가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보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옆에서 보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플러스는 높은 곳. 아, 여기가 높구나. 높다면 점점 옆으로 갈수록 낮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놓으면 마치 공이 또르르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그 옆에 두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봐야 아, 마이너스는 낮은 곳이지. 그러면 플러스 공을 두게 되면 또르르 이렇게 이쪽으로 굴러 내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위에서 보는 거와 옆에서 보는 걸로 여러분 높낮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 낮은 곳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이따가 이제 직류회로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고요. 전위는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어떤 그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높이가 있고요. 이 높이가 있고, 또요 높이가 있네요. 그럼 높이 차가 있죠. 그 높이 차가 바로 여기 있는 전위의 차이. 그래서 전위 차라고 부릅니다. 그 전위 차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전압이에요. 우리 전기는 220V인데 전압이? 이 건전지는 전압이 1.5V인데 그때 그 전압 있죠? 그 전압이 원래는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요게 1.5V에 해당하면 1.5V 전압이고, 요게 220V에 해당하면 220V 그런 전위차,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식으로만 봐서는 이 부위가 전인지, 전위차인지 몰라요. 이제 개념으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따가 회로에서 전위와 전위차를 함께 회로에 집어넣어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딱 기본적인 과정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균일한 전기장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상황을 어디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높낮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플러스는 뭐한 곳? 높은 곳. 마이너스는 뭐한 곳? 낮은 곳. 해서 플러스를 높은 곳에 두고

마이너스를 낮은 곳에 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전위차, 바로 전압입니다. 우리 아까 전위식도 V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전위와 요 전위의 차이구나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부르고 전위차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플러스 금속판 평행판과 마이너스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인 이 공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플러스는 플러스를 미니까 사실 이 입자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당기니까 이 입자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 입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려면 여기에 특별히 뭐 해야 합니까? 힘을 줘야 하죠. 만약에 등속으로 간다면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는 같겠죠. 아, 요 F가 추위만큼의 힘의 크기로 가는구나라는 것이고 그걸 좀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플러스 공을 점점 으이차 으이차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조심할 건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D만큼 이동 거리를 갔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그 힘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 W는 Fs, F는 QE. 그 다음에 S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B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V는 Q분의 W예요, 그죠? 그러면 요 W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W는 둘을 곱해서 QV라고 할수 있고, 우리 여기 써 있는 식을 유도한 겁니다. 요 아까 배운 거, 그걸 여기 있는 왼쪽에 W랑 일치시키려고 W를 주인공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있는 Q하고 Q가 같이 있네요. 어차피 W랑 W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ED와 여기 있는 V는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ED는 V가 돼서 바로 전기장 세기의 공식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장 세기 하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 공식을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죠? 거기에 요게 하나 더 덧붙여지면서 D분의 V식 해서 전기장식은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퀄이면 어떤 경우에 이걸 쓰고 어떤 경우에 이걸 쓰지? 라고 굉장히 많이 혼동이 와요. 왼쪽에 있는 이때는 언제 쓰냐면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점전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요식을. 그 다음에 단위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트가 Q가 포인트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V는 이쪽에 있는 금속판과 이쪽에 있는 금속판의 전위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 요 전기장 세기를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 표시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혼동되고 헷갈리죠.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있던 등가속도 운동부터 그랬습니다. 등가속 직선운동식이 세 개가 있잖아. 그세개 중에 어떤 걸 어디에 쓸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리학 원에서 조금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물리학 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막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새로운 공식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이 이해될 만큼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암기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 방법도 정해가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V는 IR 중에 V가 먼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은 I로 갑시다. I는 전류예요. 보통 보면

그러면 current라고 해서 흐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흐름이 있는데 in current라는 것도 흐름이어서 여기 있는 류자 흐를 류라고 해서 in current 전류 I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여러 원자와 전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도선 안에서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의합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내신 문제에서는. 수능에서는 저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회로를 그냥 바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묻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이 전류의 세기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전류의 세기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잖아요. 그 암페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바로 여기 있는 거 전하량 단위 쿨롱 똑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 세크 쿨롱 퍼 세크 너무 길어 줄이자. 그래서 똑바로 세웠은 A 우린 이걸 암페어 라고 읽는 거예요. 1암페어가 뭐야? 아, 도선의 단면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지나가는 거야. 1쿨롱이 얼마인지 몰라. 왜냐하면 엄청난 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막 지나가면 우린 그걸 1암페어라고 부른대 라는 걸이 식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잘좀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 전자, 자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크니까 움직임이 좀 어려운데 마이너스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쌩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그 전자의 운동 방향의 어느 쪽? 반대쪽을 전류의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오? 굳이? 왜 반대 방향을 저렇게 규정할까?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는 무거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요 전자들이 움직일 거야.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특수상대성으로 배운 거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자라고 합시다. 내가 전자라고 하면 내가 움직여?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가 움직여요? 그지? 플러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마이너스에 중점을 주는 것보다 플러스, 왜냐면 영어로 파지티브, 긍정적인, 막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쪽에 좀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가 볼 때는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의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때요? 그지? 마이너스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전자의 운동 방향과 플러스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요식 기억해 놓고 저 식으로 문제를 문제 풀 때는 저식을 특별히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전류에 대한 개념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V는 IR 중에 V 했고요. 그 다음에 I 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 R입니다. R은 Resistance, 저항,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은 금속막 대 면적 S,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 R은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요.

단면적 S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지만 여러분 백열 전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전구가 있으면 그 전구에 필라멘트를 매우 얇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우 얇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가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열로 빛도 쓰는 거죠. 근데 열이 90, 빛이 10이어서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전기 기구라서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백열 전구가 있는 건 이미 만들었던 걸 그냥 쓰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 전 세계적으로 저건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ED등 같은 경우에 효율이 엄청 좋잖아요. 그전에 이제 백열 전구도 쓰고 또 이제 저희 집도 형광등을 쓰고 있긴 하지만 형광등도 있고 점점 그렇게 효율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어떤 그 물리량과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자, 요 비례 표시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를 는으로 바꾸면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우리 상수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로우라고 읽고요. 그리스어입니다. 로우라고 읽고 이거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막대의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셔야죠. 쉬워요. 뭘로 만들었니? 라는 겁니다. 뭐 금으로 만들었니? 구리니? 은이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속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과 뭐예요? 비례 관계죠. 저항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로 값이 작은 걸 쓰면 됩니다. 저항이 큰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히터나 그런 전열기 이런 걸쓸 때는 저항을 크게 해야 그런 전열기가 작동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럴 때에는 로 값이 큰걸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들의 값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물리량은 무려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식도 완벽하게 여러분 외워둘 수 있어야 하고 전기 저항은 단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음이죠?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 됐고요, I 됐고, R 됐고 모두 다 됐으니까 이제 그들을 통한 회로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회로는 기본적인 과정을 잘 연습만 해 놓으면 조금 어려운 거는 약간 꽈놨을 뿐이지 그 부분을 못 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우린 그걸 오음의 법칙이라 부르는 공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장치 있습니다. 전원장치는 여러분 아래쪽에 뭐라고 써놨나요? V라고 써놨죠. 저 V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세 글자로? 그렇죠. 전이차. 두 글자로 전압. 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높낮이가 있네. 전위의 차이가 있네. 따라서 요건 전위차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전압이라고 더 많이 나오죠. V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저항이 보이는군요. 저항은 전류가 지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해놓고 여긴 저항 기호고 R로 써놨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 전압이 V고요, 저항이 R이고 전류가 I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V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뭘까요? 자, 저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그래서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는 낮아.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요 높이 차가 얼마예요, 여러분? 차이가 바로 V만큼입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기준을 잡아서 전위를 0이라고 해두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 기준을 0 잡듯이 마이너스를 0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위가 0이란 얘기야. 그죠? 자, 여기는 전위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죠? V가 돼야겠죠? 이렇게. 눕혔어야 되는데. 이건 볼트가 아니니까 V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전위가 0입니다. 이 차이 얼마예요? 그렇죠? V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전위차고 전압입니다. 자, 여기가 V예요. 여기 얼마일까요?

같아요. 여기도 V입니다. 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도선들은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V고 여기가 V라는 얘기는 중간에 이 전기를 쓴 일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V면 여기도 V죠. 여기도 V죠. 여기까지도 V고 여기도 V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 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는요? 0이죠.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도 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린 전위차가 얼마나 옵니까? 그치? 여기 V, 여기 0이니까 V가 나오고, 우린 그걸 저항에 걸린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 당연히 전압은 전위차이기 때문에 V란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위 차이가 V가 나면 되는 거고, 이쪽이 V인 거 확인했었고요. 여기가 0인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아, 여기 차이가 V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르면 거기에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압, 전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위의 차가 바로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리량이 세개 있잖아요. 두 개를 알면 하나 알수 있고요. 두 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고요. 또두 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V는 IR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확인하시되, 지금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VVVV 0000 썼다는 얘기는 저 회로를 위에서 보면 몰라요. 옆에서 봐서 높이 차가 보이게끔 만들어야만 이 전위가 얼만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라든가 저 전위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도 여러분이 잘좀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설명했고요. 지금은 전지 하나에 저항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회로인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고 여러 개의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따따따 일자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이런 연결을 바로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직렬 연결의 특징은 여기 전지가 있네요. 전지는 긴 짝대기가 플러스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류가 가다가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또 저항을 만났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갈라지는 거 없이 그냥 쭉 가죠. 그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흐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항 R1, 2, 3 차례대로 지나가는 전류를 I1, I2, I3라고 하면, 저 I1과 I2와 I3는 모두 I로 같습니다. 왜? 갈라짐이 없으니까요. 요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직렬 연결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전위차는 여기가 지금 V고요. 여기가 0이 나서 지금 V만큼의 차이가 나면, 여기가 V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V에서 한번 떨어지고 떨어지고 세번 떨어져야 0이 돼요. 그 얘기는 뭐다? 자, 전체 전압 V는 여기서 떨어진 전압 V1과 여기서 떨어진 전압 V2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전압 V3를 다 더한 게 전체 전압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을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V는 IR에서 여기를 IR로 쓸수 있고, V1은 여기에서의 전압이니까 I1, R1, V2는 여기서의 전압이니까 I2, R2, 그리고 요거는 V3는 여기서니까 I3, R3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런데 I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전체 나머지 저항들만 써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3개이기 때문에 1, 2, 3까지 나왔는데요. 보통은 식을 쓸 때는 그냥 2개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그걸 우리는 합성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어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알짜 힘, 힘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항이 두 개 이상 나오게 되면 하나로 합체합니다.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 부르고 바로 여기 있는 게 합성 저항이에요. 직렬 연결은 쉬워요. 그냥 더하면 돼요. 여러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이 있어요? 더해요? 그럼 길이가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잖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직렬로 탁탁탁 있으면 저항이 더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야지. 크게 만드는 방법은 더하는 방법이야.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거보다도 크고요. 이거보다도 큽니다. 그렇게 크게 만드는 방법이 더하는 방법, 직렬 연결.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고요. 중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처음 보는 거지. 물리학원에는 저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직렬과 다르죠. 직렬은 일자로 쫙 연결하는 건데 병렬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뭐냐면 이 R1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 나 혼자 있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서 여기 있는 전압을 다 쓰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R2 저항 보세요. 이 저항도 어? 나 혼자만 연결되어 있나 봐. 아싸, 나 혼자 이거 다 쓰네. 그리고 밑에 있는 R3도 똑같이 착각합니다. 와, 이거 나 혼자 다 쓰네 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R1에도 여기 있는 전압 V가 걸리고요. 가운데 있는 R2에도 전압 V가 걸리고 R3에도 V가 걸립니다. 우와,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거 3V네요, 3V? 아니에요, 여러분. 병렬의 특징은 V, V, V, V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R1이에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합시다. 여기 있는 거 V2입니다. 여기 있는 거 V3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다. 무엇으로? 여기 있는 전지 전압 V와 같다.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 직렬 연결은 그냥 일자로 쭉 있으니까 전류가 변하지 않고 I1, I2, I3가 다 같았죠. 그죠? 근데 병렬은 전압이 같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병렬할 때 V란 말이에요. V. V 하면 여러분 V 이렇게 비읍이니까 병렬 V 이렇게 일치하니까 아, 병렬은 V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좀 기억이 오래 남겠죠. 다만 전류는 그렇지 않아요.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에 나갑니다. 전류가 쭉 가요. I라는 전류로 갑니다. 갔는데 여기서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생각해봐. 물줄기가 하나로 가다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되면 여기는 I1, I2, I3라고 할 때 I1과 I2와 I3를 다 더한 것이 I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생각할 수 있다. 오, 여긴 갈라진 게 있네. 그리고 다시 만나네. 만나서 다시 I가 됐네. 라는 거죠. 이게 I1, 이게 I2, I3니까요. 그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겁니다. 근데 V는 IR에서 I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R분의 V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는 R1분의 V1, 요거는 R2분의 V2,
요거는

R3분의 V3인데 V는 모두 다 같으니까 요 V랑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R분의 1은 아래쪽에 여기에다 좀 깔끔하게 적을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쓴다. 물론 지금은 저항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세 덩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쓸게요. 뭐요, 이게? 아, 여기도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네. 그렇게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합성하는 과정이고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인데 요게 바로 합성 저항이구나. 그렇게 합성 저항의 역수는 R1 저항의 역수와 R2 저항의 역수를 더한 것 같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수를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만 볼게요. 여기가 6오음이고요. 여기는 3오음입니다. 그러면 6오음과 3오음이면 6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죠. 그게 바로 합성 저항 R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6분의 1 더하기 2니까 3 되고, 요거는 2분의 1. 근데 2분의 1이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R을 구하려니까. 그럼 R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저항이 6이고 하나는 저항이 3인데 그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로 합성하게 되면 굵기가 굵어지거든요. 굵기가 굵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취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 여러 개의 저항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수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잠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 둘이 통분해버리면 R1 곱하기 R2, 여기는 R1 플러스 R2. 이게 바로 이제 R분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R분의 1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R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뒤집으면 R1 플러스 R2에다가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더 간편하게 푸는 방법은 저렇게 분수를, 역수를 만들지 말고 두 저항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해서 암산하는 거죠. 6하고 3이 나왔어? 그럼 두 개를 더해? 9. 곱해? 18. 얼마? 2. 오, 바로 그냥 암산이 가능하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직렬만 따로, 병렬만 따로 나오는 경우보다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소비 전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우리 그냥 전기 기구들, 뭐 헤어드라이기,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하다못해 램프, 전구라도 와트가 있어요. 와트. 그 와트가 소비 전력의 단위예요. 그 소비 전력을 전력 하니까 우리 힘, 파워 씁니다. 파워. 그 파워는 어떤 시간 동안에 한 일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기잖아. 전기에서는 일이 QV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전위는 Q분의 W에서 W가 QV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T분의 Q, T분의 Q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떤 도선의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량,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뭐 곱하기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전력의 첫 번째 식, 바로 VI. 근데 V는 IR이잖아. V는 IR이니까 I가 두 번이니까 I 제곱의 R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I는 R분의 V잖아. 제곱한 다음에 R로 나누면 R분의 V 제곱이 되어서 소비전력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된다. 세 가지로 정의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을 쓰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차츰차츰 적응을 하시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적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한번 정리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내용들과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 내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함께 결합해서 좀 참고하면서 정리해 주면 아마 직례로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잘 정리하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P형 반도체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N형 반도체를 좀 얇기가 얇게 해서 그 사이에 끼워놓고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이 연결 방법을 우리는 순방향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순방향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양공이 이렇게 요 접합면으로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둘이 만나면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P형은 두껍고요. N형은 얇아요. 그럼 P형에 있는 양공들이 이쪽에 있는 얇은 전자랑 결합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고 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야 이거 나 어떻게 전자가 없어? 그때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얇기 때문에 아 저기에 전자가 있다. 여기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쪽으로 전자와 결합한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엄밀히 말하면 N형을 플러스에 P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한 이 역방향 연결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트랜지스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오히려 여기보다 더 센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이 부분에서 양공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이곳을 2m 단자 또는 2m 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양공을 여기서 수집한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컬렉터 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꼈다 라고 해서 베이스라는 단자를 씁니다. 전지에서는 극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극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2m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더한 값이 바로 2m 전류다라는 이 전류의 관계도 좀 잘 보시고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한 베이스의 그 변화로 큰 컬렉터의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증폭작용입니다. 바로 이게 증폭작용이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나와 있는 요거 바로 이거는 아까랑은 좀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N형과 P형과 N형을 2대1로 접합해 놓은 거죠.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N형과 P형으로 이런 식으로 순방향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는데 P형에 있는 양공과 N형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할 때 P형에 있는 양공 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N형의 전자가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때 이쪽에 있는 역방향에서 전류가 또 흐르면서 결합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아까 봤던 PNP형과 NPN형은 같은 그런 작용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는 NPN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아까랑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m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증폭작용도 있지만 만약에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터에도 컬렉터에도 전류가 다운됩니다. 전류가 여기에 흐르면 모두 전류가 흐르고, 그거 우리 1이라 할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두 다 전류가 안 흐르고, 우리 0이라 할까? 1, 0이라는 디지털 신호까지 만들 수 있어서 우린 그걸 스위칭 작용. 마치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스위칭 작용도 한다라는 걸 트랜지스터의 또 중요한 사용법으로 우리가 익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는 물리원에서 배웠던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트랜지스터를 쓸때뭐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쌤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풀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쌤이 세 문제 준비해 왔는데 간단간단하게 필요 없는 거고, 닫았을 땐 둘은 병렬 연결, 그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위치를 이렇게 놓고 이상한 모양의 저항들을 쭉 배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는, 이 저항은 전혀 뭐 필요 없는 저항이죠? 전지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아, 병렬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병렬이 끝나는구나.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직렬과 요 하나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고, 만약에 스위치를 닫았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서 갈라졌지만 여기서 한번더 갈라집니다. 따라서 병렬이 시작된 이후에 병렬이 한번더 되는 것이고, 요 둘은 직렬 연결이고, 요거랑 요거랑 병렬로 만난 다음에 또한 번의 병렬로 만나는 복잡한 회로가 되어서 지금처럼 스위치를 두게 되면 문제는 하나인데, 그림은 하나인데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렵긴 하겠지만 잘 한번 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랜지스터 문제예요.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라면 여기가 컬렉터 단자겠죠. 그런 컬렉터 단자의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보기도 한번 잘 보시고, 문제 푼 다음에 잘안 풀리는 것들은 우리 코드 이용해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스나 로봇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념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심화적인 개념 말씀드렸고, 사실 그 개념 가지고 지금 여기 유형에서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우리 다뤄보고 있는 14번째 유형인 그래프 아니면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식을 찾고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찾는 그런 문제의 스타일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잘 클리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끝났을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념 필기하셨던 게 있을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서 이 개념은 저하고 차이가 1도 나면 안 된다고요. 저처럼.

그럼 개념은 누군가한테 똑같이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돼. 예. 더는 상관없어. 근데 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점꼭 명심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길이 X축에 평행한 거,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줬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면 되는 거다.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 길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가지고도 이 길이를 찾을 수가 있다. 그거는 너하고 너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x제곱, 예. 너가 너랑 같다라고 하면 넘겨.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t 이퀄 제로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값을 알아낼 수 있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의 공식 써가지고 큰 값, 작은 값.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주면 돼. 근데 어떻게 갈 거냐면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여기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t라는 거를 알아내.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합과 곱에 의해서 이 뺀값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에 제곱을 해버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주는 거거든요. 이걸 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t 넣어주면 플러스 4t가 돼. t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양수값이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그냥 루트 1 플러스 4t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끝나잖아. 이렇게 찾아버려도 되는 게 이게 훨씬 빠른 값이지. 이거에 근의 공식 써.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t. 물론 얘가 큰 값. 얘가 작은 값이야.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지고 결국 이 값의 두 배니까 아, 너가 남는다? 뭐 그래도 돼.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그나마 근의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금방 보이지. 사실 조금 변형된 식에서는 이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을. 그래서 꼭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 만드는 것, 얘를 우리가 FT라고 한 거고, 거기에서 루트 2를 빼. 그리고 t.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제가 또 잘못했어요. FT가 아니지, 얘가. 예.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1 플러스 4t라고 이야기했으면 얘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 너도 그러면 얘는 이 길이잖아 FT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이거에다 루트 2를 곱해준 루트 1 플러스 4t 이게 FT가 되는 거죠. 근데 FT에서 루트 2를 빼냈으니까 루트 2로 묶어버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된 거고 얘를 t로 나눠줄 거고,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극한, 0보다 큰 쪽에서만 가고 있는 거죠. 이걸 계산할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가. 너도 0으로 가. 0분의 0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큰 쪽. 네, 여기 t가 있고,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얘 없어지고 남는 거 4t. 거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준 거죠. 예. 그래서 너가 약분. 0으로 가니까 루트 1, 루트 1, 2. 2, 여기 약분해주면 2분의 4는 2니까 결국 남는 거는 2 루트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 그다음에 1대1대 루트 2. 때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가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EX 플러스 뭐 K 이렇게 줘.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이었는데 기울기가 요게 이런 거였다. 그러면 얘를 보면 이 길이 알면 이 길이의 몇 배가 두 배지. 얘를 만약에 L이라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 L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 L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시라고. 간혹 요렇게 바꾸기 돼.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았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이 길이의 두 배가 너야?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5 L이 되는 거야. 이 길이만 찾으면 다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변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54번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을 보시면, 54번은, 여기가 기울기 m, 양수야. 얘는 m 플러스 1. 그리고 x가 m일 때, 이 OAB, 요 넓이를 얘기하는데, 아니, 요 좌표는 지금 m, m 넣어주면 m 제곱이 돼버릴 거고, 요 좌표는 m, m 넣어주면 m 제곱 플러스 m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라는 건 얘가 밑변, 높이는 m,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y좌표에서 y좌표 뺄 거니까 너 없어지면 여기 m. 요게 m이야. 요 길이가. 높이도 m이야.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넓이는 2분의 1 m제곱이 돼버리겠죠. 이게 넓이죠. 그거를 m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리미트 m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이 식을 찾으면 극한값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유형들 문제로 그냥 회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2차, 2차, 최고차항 계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로서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5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무리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 예. 그리고 만나는 요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여기 x 절편 여기야. 근데 요 값은 t라는 거 알겠죠? t. t 넣어주면 0 나오잖아, y 값이. 얘는 x 절편이니까 x 축과 만나는 점 찾아내야지. 그럴 때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아, 밑변의 길이가 t야. 그러면 요 점의 높이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요 점의 높이. 아, 요 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되네. 근데 이 점의 x좌표라는 거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 루트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게 해설지랑 달라요. 해설지는 이 무리함수 자체에 대한 풀이가 없으니까 얘를 전부 y는 얘를 갖다가 이 무리함수 자체가 2차함수에서 만약 이렇게 있었다면 요 양수인 쪽 있잖아요.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버린 게 무리함수잖아. y equal x 제곱이야. 그래서 x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될 건데 양수. 그래서 x 대신 y, y 대신 x. 이게 무리함수잖아. 그래서 이 자체를 y는 x에 대해서 다 대칭시켜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찾는 게 해설지 방식인데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어차피 얘를 갖다가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뭐지? 2x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 제곱. 그래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t 플러스 1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 x값 두개 나와. 왜 x값이 두 개가 나오냐면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보내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거를 제곱해도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교점에 x좌표 나올 거고 교점에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x좌표라는 거 뭐야? 작은 걸 택하면 되니까 근의 공식 써가지고 작은 거 찾아주면 얘기는 끝난다라는 거지. 납득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럼 근의 공식 쓸 거야. 짝수 공식 쓸 거네. a분의 1분의 필요 없죠? 그럼 x는 마이너스 b'이니까 t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예,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요거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을 빼, 플러스 1.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2t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작은 게 뭐야? 이거에다가 이거 더해준 거, 빼준 게 작은 거지. 아, 여기가 t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2t 플러스 2다. 요런 값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아니, 우리가 요 높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높이는 이 길이 아닙니까? 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 x값을 여기다 넣어서 y좌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것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높이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밑변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t에서 이거를 빼버릴 겁니다. 그럼 t 없어지고 0에서 이거 빼면 아 루트 2t 플러스 2. 0에서 1 빼주면 마이너스 1. 예. 이게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은 얼마예요? t. 그러니까 2분의 t. 이거를 곱해줘. 이게 넓이. 이게 넓이. 그거를 뭘로 나눴어? t 루트 t로 나누고 있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t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그죠? 그럼 루트 t 앞에 루트 1, 루트 t 앞에 루트 2. 요게 남는 거지. 나머지는 결국은 아니 얘를 루트 t로 나눠봐. 그러면 2 플러스 t분의 2, 여기는 루트 t분의 1, 그럼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남는 건 요거 2분의 루트 2. 이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예. 지금 제가 해설지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53번에서 풀었던 개념과 크게 다른 거 없잖아. 그게 원칙. 원칙. 그럼 선생님, 그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길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 이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바로 근의 공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 풀이해서 어떤 원칙을 밟아야지 되는 건지 항상 어떤 편법으로만 가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대원칙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풀이를 적용할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낼 수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였잖아. 이거 높이를 찾으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값 찾았어. 어?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보통 이 값을 찾아. 네, y좌표를 찾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질이잖아.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이런 개념도 문제 속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걸 떠올리지 못하셨다면 그런 거를 잘 메모해 두시라고. 아, 기울기에 의해서 y좌표를 찾아낼 수도 있었어. 이런 생각. 그리고 이 길이도 알아낼 수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알아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점 원점에서 여기에 거리 공식 이거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t 이퀄 제로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다라고 하면 루트 1, 2분의 00 마이너스 t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t의 절대값 해도 상관없고 t는 1보다 크니까 양수 그냥 나와버리잖아. 이게 높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아까 요 길이를 만약에 이 높이를 알아냈어. 그래서 얘가 L이었다면 이 곱하기 L 루트 2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되는 거였다고.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방법적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1학년 공식이에요. 예. 점에서, 예, 점 x1, y1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한다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이게 미적분원의 9구단인 거야. 9구단.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지만 9구단. 이런 게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그게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해봐.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 그럼 나올 거야. 유도 과정?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유도 과정보다 이거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실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m인 원이 있고, 물이 한 수가 있어. 그거의 교점에 찾으래. 교점을 찾으면 여기 수선해발 내렸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교점을 찾으면, 요 점의 정보를 찾으면, 아니, x 좌표가 나오는 거고 y 좌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나와 버리는 거지.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얘와 너하고 연립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가 되죠? 아, 너 제곱해? 너를 제곱하면 얼마야? x 이퀄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 이퀄 제로라는 이런 이차방 정식이고. 여기서 x 값을 구해버리면 바로 x 좌표 너가 나와버리는 거지. x 좌표가 나와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x 좌표가 나와버리면 y 좌표도 나오는 거지.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y 좌표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m 제곱에서 이그 y 제곱은 m 제곱에서 x 제곱을 빼버리면 y 제곱이니까 뭔가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고 x 값을 찾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 만약에 여기에 좌표가 x, y였다라고 하면, 예, 여기 좌표가 x고 얘가 y잖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 xy야. 그런데 그걸 뭐하라고 그랬어? 얘가 sm인데 그 sm을 제곱해버리라고 그랬잖아. 얘를 제곱. 제곱하면 4분의 1. x제곱, y제곱이니까 우리는 x, y를 찾는 게 아니고 x제곱, y제곱을 찾아버릴 거라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여기서 x 값 찾아봅시다. x는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4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값 해버리면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이 마이너스는 아닐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x 값이 이거라는 게 알지. 그럼 y 제곱은 x 제곱을 뭐 구하지 말고 그냥 x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Y제곱은 어차피 또 X제곱을 빼줘야 되는 거네. 그럼 제곱 뭐안할 수는 없었군요. 4분의, 아, 여기가 M제곱에서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4분의 이거 제곱 4M제곱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배 루트 4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라 해. 그 여기랑 여기는 없어지잖아. 4분의 4M제곱은 M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Y제곱이라는 값이 여기 2로 다 약분해버릴까요? 1, 1, 여기 2면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여기가 4M제곱 플러스 1. 그다음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1. Y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물론 X제곱도, 이게 X제곱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예. 아, 이게 X제곱이 아니지. 여기 있는 게 아까 X제곱이었지. 예. 근데 그냥 X제곱은 다시 얘를 또 정리하지 말고 지금 SM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에 이 아까 X가 이거였고 그러면 2분의 루트 4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곱하기 Y제곱은 2분의 루트 4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얼마로? m6제곱으로 나눈 거. 그리고 리미트 m이 0으로 가는데 우극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0으로 가. m이 0으로 가봐. 루트 1 마이너스 1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그러니까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시켜줘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세제곱 그럼 정리해 주셔도 될 거야. 전체의 세제곱으로. 여기 이거를 그렇게 가는 게 낫겠네.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여기가 세제곱. 그러면 얘가 예. M제곱 그리고 이거의 전체의 뭐야? 여기까지 이거의 세제곱. 3제곱,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 일로 내려와도 상관없는 거고. 예.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여기 2 내려오면 2m제곱이 돼 버릴 거고 이게 4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가 8분의가 될 거고. 아, 여기 이 4분의 1은 앞에다 갑시다. 계산이 복잡하죠. 예. 여기 2. 요 내려왔고 그리고 너를 유리화시켜 줘야 되니까 앞에 거 여기다가 루트 4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줘.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4m제곱이 돼버릴 거고 이거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나와버린다. 예. 여기 정리가 가능하시죠? 이렇게 하면 여기 2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m이 0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야. m이 0으로 가면 0. 그럼 루트 1, 1에다 1도 하니까 2. 2분의 2는 1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1이죠. 1. 그럼 1에 3제곱을 하더라도 1, 거기다 얼마?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아, 구하는 건 별거 아니었는데 사실 이 계산한다라는 게 산수가 좀 쉽진 않네요. 왜? m6제곱이니까. 근데 정리하니까 막 예, 같아지는 것도 보였고, 예.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보면 뭐 상관은 없긴 없을 텐데 여기서 그 차이 때문에 그래. X가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이 X랑 같은 거잖아. 예. Y제곱이 X랑 같은 거였잖아. 제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갔으면 좋았겠네. X제곱에 Y제곱이 X니까 X세제곱이었구나. X세제곱. 아, 요거의 세제곱이었네. 그러면 조금 더 식이 빨라질 수는 있었겠네요. 예.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나중에 요거의 세제곱, 그거를 4분의 1 곱해준 거를 m6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예. 네. 형태는 여기 형태가 되는 거잖아. 예. 네. 이게 x 세제곱, 그다음에 m6제곱이니까 m제곱, 전체 세제곱, 요런 형태로 빨리 좀 잡아내줄 수도 있었겠네. 굳이 y제곱을 계산하지도 않았어도 상관은 없었겠네. 제가 요 파트는 조금 돌아간 거네요. 예.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56번 같은 경우가 어찌됐던 조금 식은 찾아. 그런데 그 식을 쫙 펼친다라는 자체가 조금 어렵고. 선생님, 이렇게 뭔가의 세제곱의 극한값도 그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 이게 몇번 곱해져 있는 거야? 세 번. 세 번. 그럼 너 어차피 1이고, 너도 1이고, 너도 1이고. 그럼 곱하면 다 1. 똑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고비는 넘겼죠. 아마, 이 뒷파트의 어떤 도형, 다른 뭐, 우리가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도형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조금 이것처럼 귀찮을 수 있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술형 완성하기를 뭐 서술형대로 쫙 적어주고, 거기에 따라 배점 보여드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fx가 이런 함수야. gx가 이거야. 근데 두 개를 곱한 함수가 있어. 곱한 함수. 그러면 fx, gx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지. gx는. x 플러스 3에다가 2x 플러스 a를 곱해준 게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에다가 gx, 2x 플러스 a를 곱해준 거 x가 1보다 커 낮을 때. 근데 얘가 1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1로 가까이 갈 때, 그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값은 4에다가 2 플러스 a가 될 거고, 우극한값은 여기다 1 넣어주면 1이고, 여기가 2 플러스 a가 될 건데, 너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좌극한값, 이게 우극한값.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가능하죠?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a 값이 얼마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아, 얘를 x라고 해봐. x. 그러면 4x가 x래. 그럼 3x가 0, x는 0.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gx가 2x 마이너스 2.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래. g3? 3 넣어줘. f에 g3이 얼마야? 3 넣어주니까 6에서 2 빼면 4. 그럼 f4. f4라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함수 따라가야죠. 여기다 4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 얘 좌극한 값이 얼마야? 4. 우극한 값 얼마야? 1. 서로 달라. 그런데 거기다가 이 극한값 곱하고 있어. 1 넣어주면 2 플러스 a야. 2 플러스 a야. 근데 같아지려면, 아, 너가 0이면 되지. 서로 다른 값인데. 다른 값인데. 여기, 여기. 이거, 이게 나중에 가면 연속이거든요. 이건 좌극한, 우극한 값이 똑같아. 근데 서로 다른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가지고 같은 값이 되려면 얘가 0밖에 없지. 물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A 값을 빨리 잡아주셔도 되는 거고,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술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그린 것 같다. A 값, B 값을 찾아줘야 돼.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2고, 0보다 작은 쪽에서 무한대로 간다. 0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무한대로 가고, 나 x가 커짐에 따라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얘 해보면 얘가 지금 여기가 0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한대로 갈때 2고, 그다음에 0보다 작은 쪽으로 갈때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점근선이 y축과 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점근선 읽어보실래요? 점근선 x 플러스 b가 0인 게 점근선이고.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a가 예, y equal a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 제가 정리해 드리면 fx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있으면 점근선이라는 거는 분모가 0 되는 거. 분모가 0 되는 거. 그래서 cx 플러스 d가 0이다. 요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온 건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2라는 얘기죠. A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정근선이잖아, 지금.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값이 2고 B값이 0이야. A값이 2고 B값이 0이야. 그래서 fx는 x분의 2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찾아내는 것 뿐이네요. 네. fx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아, y는, 예. y는 a가 정근선이고. 예. 네. 그 다음에 0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정근선. x는 0이 정근선이고. x는 0이 정근선이다. 그래서, 아, 너가 정근선. 너가 정근선, 요 2가 내려와서, 그래서 A값, B값을 요렇게 찾아내 주시면 끝나는 거죠. F, 마이너스 2값 구하래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서술형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얘가 0으로 가고요. 얘는 4. 0분의 4는 발산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2로 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0.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니, 형태가 0, 4? 그러면 얘는 뭐야? 발산. 발산이니까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걸 배운 적 없다고 그랬잖아.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또는 근호를 포함한 식. 그게 아닌 형태니까 그냥 통분해 버리세요. 이런 거는. 통분해 버리면 4-x제곱이니까 얘는 2-x, 2플러스 x 분의 x제곱. 여기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 루트 x 플러스 2. 여기에다가 2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예. 여기가 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요? 네. 요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 2. 통분을 해줬어. 2에 루트 x 플러스 2. 그럼 요렇게 해주면 이거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지금 x가 2로 가버리면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화해줘.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4에서 2 빼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버리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x 없어지고 나머지만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럼 2 더하기 2, 4분의 4니까 1 곱하기.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끝났죠?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2 넣어주니까 2, 루트 4, 2. 그러면 4 곱하기. 여기다가 또 2 넣어주면 2니까 2 더하기 2는 4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죠. P분의 Q.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16에다 1 더하면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죠. 예.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 자, 요것도 한번 봐봅시다. 아, 요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주려면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A가 0으로 가봐. X가 A로 가봐. 그러면 A제곱에서 A제곱 빼면 0이야. X가 A로 가봐. A제곱. 3a제곱, 루트 4a제곱, 에서 2a를 뺀 거, 그것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얘가 뭐를 나타내냐면, 얘가 절대값 2a야. 그냥 2a가 아니죠. 절대값이지. a가 양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 예. 네. 그 절대값 2a가 2a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넘기면? 그 절대값 2a가 2a가 됐다라는 얘기, 얘가 양수였다라는 얘기, a가 양수였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예, 뭐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세심하게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해설을 봐도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양수이니까

그러니까 2a로 나오면 2a에서 2a 빼면 0이 되니까 0분의 0 꼴이야. 그래서 얘가 x-a, x 플러스 a,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줄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2a 해주고, 앞에 거 제곱해주면, 요거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냥 이거랑 이게 다 약분돼서 없어지네. 그죠? 그리고 남는 거를 보면 x가 a로 갈 거야. 그러면 루트 4a제곱 절대값 2a. 근데 a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a. 2a에다 2a 더했으니까 4a분의 1. 그게 16분의 a.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크로스해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4a제곱이 얼마? 16. a제곱은 얼마? 4. 근데 양수해야 되니까 a는 얼마?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자, 요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루트의 x제곱은 절대값 x예요, 얘는. 구별하세요. 루트 x의 제곱은 x야.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또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 네. 자, 그다음에 서술형 5번 보겠습니다. 이 f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f(2x)분의 2가 1 나온다라는 얘기는 f(2x)에 대한 정보 아시겠죠? 얘가 2차야.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x제곱이 돼야 되겠지.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fx거든?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fx가 나올 것 같습니까? 2분의 x를 넣어주면. x에다가 2분의 x를 넣어주면 x가 나오지. 2분의 x의 제곱, 4분의 x제곱, 2분의 ax, 플러스 b. fx가 얘야. fx가.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가 x-1분의, 4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ax 플러스 b. 이게 2분의 3이다라는 얘를 풀어서 a값, b값을 알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1 넣어주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콜 제로. 이게 되는 거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주겠습니다. 예. 그럼 변형해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서술형이니까 로피탈 쓰고 그러지 마시고, 로피탈 쓰면 금방 끝나지. 예, 답은 나와. 근데 서술형이니까. 그럼 얘랑 b 대신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할 거니까 4분의 1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건 x-1, x 플러스 1. 예. 그 다음, 너랑, 너 남은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a로 묶어버리면 x-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x-1이 다 약분. 그리고 1로 갈 거니까 4분의 1에다 2 곱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얘는 2분의 a죠. 그게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2죠. a 값이 2 나왔습니다. A 값이 2 나왔으니까 B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A 값, B 값다 알아냈고, 구하라는 거는 F3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3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3 넣어봐.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 9. 3 넣어주면 2분의 3에다가 A 곱하라고 했고,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너에다가 너 해주면 1.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3.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풀이.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번. 이런 게쫙 적히면 뭐 완벽하죠. 근데 답을 찾아내려고 했으면 뭐 A값, B값이 얼마일까? 로피탈로 빨리 확인해도 되고. 그럼 계산 실수상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다음 서술형 마지막 문제. 이게 FX, 이게 GX. 그때 X는 T, X는 T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PQ. 아, 요 길이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또 필요하네요. 그럼 너를 T라고 놔봐. 그요 점의 좌표가 T, FT니까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좌표는 T, 여기다 T 넣어주면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아, T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1이라는 건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PQ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2분의 너에다 너 더하면 T 플러스 5. 예. 거기에다가 T를 곱해. 그리고 아, 또이 그래프에 대한 거야. 여기에 길이를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거 제곱에다 이거 제곱 더해주면 되고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거죠.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얘만 따로 봐. 그리고 요거만 따로 봐. 예, 이렇게 되잖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서술형이니까. T가 무한대로 할 때. 차수 비교한다 그러면 뭔가 되게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얘는 T로 나눠버린다. 1. T로 나눠버릴 거야. 그럼 루트 안에는 T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 T제곱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를 T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T에 T 플러스 2분의 1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t로 다시 나눠주면 얘는 1 플러스 t분의 2가 되고 1 플러스 t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이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너가 0으로 가. 제곱해도 0이고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고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남는 건 얼마밖에 없지? 1밖에 없죠.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이제 내신 수능 고난도 문제. 네,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다 풀지는 못하고 요거 하나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t,0에서 요 원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다. 이 원을 봐볼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4까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 넘기면 9가 될 거니까 중심이 0,2고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야. 3. 제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3.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나올 겁니다. 이런 원이 나올 겁니다. 이런 원이다 이거야. 네. 이 원도 똑바로 못 그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야지. 이런 원이 나왔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t,0에서 접선을 긋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게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죠. 그러면 점이 t가 여기 요원 안에 있었을 때, 아니 원에다 접선 어떻게 거? 못 거. 그러니까 접선이 쭉 가다가 여기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점이 어디냐면 이 y가 이 x 좌표가 얼만지를 찾을 거잖아. y가 0일 때의 x 값이니까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야. 그죠?
그러니까 루트 5까지는 얼마로 가?

0: 앞으로 쭉 가는 거야.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근데 루트 5일 때는 얼마냐면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지. 아니, 요 점에서 접선 그으면 이거잖아. 근데 루트 5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럼 접선 몇개 그을 수 있어?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개로 쭉 가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게 그대로 대칭이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여기가 1. 그리고 여기보다 작을 때는 2.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으면 두개 그을 수 있잖아. 여기서는 하나밖에 못 그잖아. 그래서 얘가 FT야. FT가 되는 거야. F0은 얼마야? 0. 여기서 접선 못 그어. 그래, 기억법 맞는 거지. 기억법. 루트 5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좌극한 0, 우극한은 2야. 그러니까 니은벅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예. 그 다음, FT의 제곱이야. 이거 조심하세요. T가 루트5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건데, T 제곱을 해버릴 거야. T 제곱. 아니, T를 제곱해버리면, 5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5. 예. 아니, 생각을 해봐. 얘가, 루트5보다 작은 값이 있어. 그걸 제곱을 해봐. 그럼 5보다 작은 값에서 가는 거 아니야? 루트 5를 제곱하면 5야. 근데 루트 5보다 작은 걸 제곱하면 5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는 여기 있겠지. 5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든 5보다 어디에서 접근하든 극한값은 얼마야? 2잖아. 아, D급번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D급번 해석만 조심하세요. 이거는 바꿔버리면 X라고 바꿔버리면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2번, 3번 마무리 짓고 우리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 7번째 시간이죠.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선택할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지. 왠지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좀 대박 날 수도 있고, 선택을 잘 못하면 인생이 좀 뭐라고 할까요? 쪽박 날 수도 있나? 자, 그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은데, 선택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선택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의 지금 선택한 지 벌써 지금 7강째죠? 선택한 이 강의가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밀고 나갈게요. 자, 오늘은 서술형 3번부터 출발할 건데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조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네. 그런데 A, B, C, D가 자연수니까 0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중복조합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작이, 변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A, B, C 중에 적어도 두 수는 홀수이다. 자, 적어도 두 수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죠. 두 개만 홀수일 때, 세 개 못 홀수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 B, C 중 두 개만 홀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홀수니까 나머지 한 친구는 짝수가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도 경우가 갈려요. A, B만 홀수일 때, 그리고

BC만 홀수일 때, CA만 홀수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자, 보다시피 이세 친구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케이스만 구해서 세배하면 바로 첫 번째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A와 B가 홀수일 때. 그럼 얘를 이 A 프라임 플러스 1로 두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A가 지금 1부터 출발하죠. A는 자연수니까 1, 3, 5, 7 같은 수를 가질 텐데 이렇게 A를 가정하면 A 프라임이 어떠냐면 0 또는 자연수가 돼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 B도 홀수니까 마찬가지로 2B 프라임 플러스를 두면 B 프라임은 0이거나 이렇게 자연수가 되겠다. 이때는 A, B만 홀수니까 C는 당연히 짝수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C를 이 C 프라임이라고 두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C란 친구는 짝수인 자연수니까 2부터 출발하잖아. C 프라임은 1부터 출발하게 돼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적용하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C 프라임 플러스 2라고 뒀을 때 0부터 출발이 돼서 좋다. 그 다음에 D란 친구는 어때요?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합이 뭐야? 합이 16이니까 합은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홀수, 홀수, 짝수니까 나머지 친구도 짝수가 돼야지만, 나머지 친구도 짝수가 돼야지만, 이네개 합이 짝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또 0부터 출발해도 괜찮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서술형 답지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네 개를 싹다 더해볼까? A, B, C, D를 다 더한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더한 건데 지금 2가 공통이어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있고요. 나중에 1, 1, 2, 2. 자, 추가적으로 더하면 6이 되죠. 자, 이건 결과적으로 A, B, C, D 합이니까 뭐야? 16이잖아요. 자, 6을 넘긴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식이 깔끔해지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5다. 근데 이 친구는 각각의 프라임들이 어때요? 0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4·2·5가 되는 거죠. 지금 뭘 구한 거냐면 A, B만 홀수일 때, 두 개만 홀수일 때 구한 거라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 A, B만 홀수일 때 구한 거니까 이게 4·2·5죠. 나머지 친구들도 구조적으로 대등하니까 다 4·2·5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의 합인, 자, 다 더했을 때 그게 바로 A, B, C 중에서 두 개만 홀수일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곱하기 3.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셋다 홀수일 때. 자, 셋다 홀수일 때. 그러면 A도 홀수예요. 2, A 프라임 플러스 1. 그다음에 B도 홀수예요. 2B 프라임 플러스 1, C도 홀수예요. 2C 프라임 플러스 1. 자, 마지막은 D도 홀수예요. 2D 프라임 플러스 1.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는 프라임은 앞에 있는 프라임과는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엄밀한 답지를 쓰려면 2 프라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렇게. 그리고 프라임 2 프라임은 출발이 뭐 0부터 가는 거 맞죠? 여기도 0부터 출발. 이때도 중복조합을 적용한 게 적절하다. 이게 좀 귀찮지만 서술형 평가 쓸 때는 이렇게 논술형 평가 쓸 때는 세세하게 적어줘. 자, 그래서 이번에도 다 더할 건데요. 좌변끼리 더하면 A, B, C, D 합이고 우변끼리 더했을 때는 일단 2 프라임이 두 개씩 있으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숫자는 1이 4개니까 플러스 4. 여기보다 16이 되잖아요. 16. 자, 4를 넘기면 12고요.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래서 A 2프라임, B 2프라임, C 2프라임, D 2프라임의 합은 자, 바로 6이 되고요. 이 친구들은 0 또는 자연수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4H6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4H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이걸 좀 아울러 볼까? 이렇게 아울러 보면 처음에는 4,

h 5 곱하기 3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4h 6이잖아요. 이제 조합에 관해서 풀어볼게. 4h 9는 어때요? 8c 5니까 8c 3으로 곱해서 3을 곱하면 되죠? 얘는 9c 6이니까 그냥 9c 3을 써도 되잖아요. 얘는 876이니까 876, 56, 56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62가 돼요. 자, 간단한 암산 선생님 할게요. 얘는 987을 987 곱한 것을 3으로 나눈 거니까 잘 계산하면 84가 되거든요. 84.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250. 자, 답은 252가 되는데, 자, 이거 계산이 좀 틀렸죠? 자, 987.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있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사라지고 지워져서 3, 4, 12, 84는 맞고요. 876, 56에 3을 곱하니까 그렇죠. 얘는 168. 자, 지금 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암산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는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더하면 240, 12. 그래서 252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채점을 하면 어디에 좀 집중해서 채점을 할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 게 중요해요. ABC 중에 두 개만 홀수일 때와 그리고 ABC 모두 홀수일 때. 지금 여기가 모두 홀수일 때죠. 이렇게 번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일 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경우들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것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무엇보다 각각의 문자들을 또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홀수니까 뭐 EA 프라임 플러스 1 이것도 되고 EA 프라임 마이너스 1도 되지만 0부터 출발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1로 둔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다른 문자로 표현한 거 중요했고요. 그냥 각각의 프라임들이 가질 수 있는 값도 써줘야 돼요. 이 친구들이 0을 포함하는지 0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명시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프라임들의 어떤 중복조합 문제로 바꿔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도 각각의 친구들을 적절히 2 프라임을 표현하되 2 프라임들이 가질 수 있는 값도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요식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3번. 자, 오늘 좀 시작이 좀 타이트하죠? 좀 컴플렉스하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발상을 좀 전환해야 돼. 어제보다 더 내가 발전했구나. 뭐 저번 시간에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랑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발 밑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비교 상대는 어제 나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학과 수학이 함께하는 자, 고품격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친구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계수는 60이다. 자, 계수를 알려줬다는 것은 뭐예요? 미정계수를 구해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정계수를 구한 다음에 상수항을 또 구하면 되죠. 당연히 이 문제 풀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일반항 구하면 되죠. 그리고 x분의 1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지수 법칙 쓰면 되는 걸. 자, 가볼게요. 자, 6제곱이니까 일반항은 6, c, r로 출발. 그리고 빈칸을 두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4x, 두 번째는 a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r제곱은 어디 써도 괜찮다. 대신에 뭐만 지켜달라? 지수끼리 더했을 때 6이 되게끔 지켜만 주면 되죠? 6마이너스 r제곱.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6, cr이 되고요. 그리고 4의 6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x의 6마이너스 r제곱. 자, a의 r제곱. 자, 마이너스 1제곱이 r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r제곱. 그러니까 지금 x가 있는 친구들은 딱두 녀석이 있는데, 자, 나머지 항들을 앞으로 넘기면, 앞에 모아주면, 얘는 6, cr, 그리고 4의 6마이너스 r제곱, a의 r제곱, x의. 자,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6마이너스 2r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의 제곱일 때잖아. 그래서, 6 마이너스 2r이 2제곱이 되게끔, 2가 되게끔 하는 r이 뭐예요? r은 이렇게 2다. 2를 대입하면 된다. 그럼 주어진 일반항의 r에 2를 대입해 보면 6c2가 되고요. 그리고 4에 2를 대입하면 4제곱. 그리고

a의 제곱 x의 우리가 원했던 x 제곱이 오죠. 그러면 계수만 쏙 뽑아줄까? 쏙 뽑아주면 6c는 뭐예요? 자, 간단히 암산하면 이건 15예요. 15 곱하기 4의 4제곱. 이거 장난 아닌데? 어? 4의 4제곱. 16 곱하기 16이라고 쪼갤까요? 256이겠지만. 그리고 a의 제곱. 자, 이게 뭐냐면 60이래요. 60. 이렇게. 60. 자, 간단히 해보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4가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고 4가 되잖아요. 자, 곱하면 64죠? 64를 넘겼을 때 a제곱은 64분의 1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양수 a는 뭐야? 8분의 1. 아직 답은 아니지만 a는 8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면 x의 0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지수인 6-2r이 이렇게 0이 되는 r값을 1반항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3이죠. 자, 그럼 여기 지금 1반항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r 대신에 3을 대입할게요. 그렇다면 6,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의 3제곱. 그리고 a의 3제곱인데 a값은 좀 전에 구했잖아. 8분의 1이야, 이렇게. 8분의 1. 자, 오늘 좀 문제의 숫자가 좀 크네. 곱하기 x에 3을 대입하면 우리 의도대로 0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계속 써보면요. 얘는 63이니까 얘는 20이 돼요. 이 정도는 암산을 할게. 자, 4의 세제곱은 64예요. 64. 64. 그럼 8의 세제곱은 64와 8의 곱으로 볼수 있거든요.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기. x의 0제곱 1이고요.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죠. 8분의 20. 자, 기하학분수로 나타냈을 때 2분의 5. 답은 2분의 5. 자, 계산량은 좀 많았지만 깔끔하게 풀었다. 자,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형태의 문제죠. 서술형 완성하기 쓸때 이제 그냥 쓰지 말고 앞에다 이 정도는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얘가 뭐냐? 주어진 친구의 일반항이다. 우리가 그냥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R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6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물론 요거 갖고 막 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제대로 표현했는가 여기서 주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정리했는가. 정리했다는 건 뭐냐면 X가 들어있지 않은 친구와 들어있는 친구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지수가 뭐 2가 될 때, 0이 될때풀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R 값을 구했는가, R을 적절히 대입했는가, 그리고 순전한 A에 대한 식으로 바꿨는가, A 값을 구했는가, 이렇게 채점이 들어가고요. 이때도 R을 구하기 위한 식을 세웠는가, R의 값을 구했는가, R의 값을 제대로 대입했는가, 잘 정리했는가, 그리고 답을 구했는가,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할것 같다. 어때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서술형 과정을 만점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때 선생님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뭐 알겠지라고 쓰지만 어쨌든 수학적 의사소통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랑 친한 친구인데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을 좀 잘하고 싶어해. 그 친구한테 친절하게 써준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보고서 이제 따로 질문 안 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드디어 고난도 문제로 왔습니다. 자, 잘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선생님과 같이 하니까 잘할 수 있겠죠? 자, 숫자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했대요. 자, 5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했을 때. 자, 5자리 숫자니까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겠네? 자,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이제 추가 중인 조건이 문제죠? 3은 2개 이상 선택하고. 3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5개를 선택하니까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그럼 3은 최대 몇개쓸수 있을까? 3은 최대 3개밖에 안 돼요. 여기 한 개라도 더 추가되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은 최대 3개. 그리고 2개 이상이니까 2개일 때. 그래서 3이 3개일 때와 3이 2개일 때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3이 두 개일 때도 또 쪼개야 돼. 왜 그럴까요? 여기 0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3이 왔다면 이 자리에 0을 피할 것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3이 특정돼 버리면 이 자리에 0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자리 3이 안 오고 다른 데 3이 2개 들어간다. 그럼 이 자리에 0을 피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또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첫 번째는 첫째 자리에 3이 올 때.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3 하나 더 오면 되겠죠? 조심할 것은 이미 여기 3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3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요세 자리 중에서 나머지 3이 하나 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3이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 4개 중에서 이제 3이 2개 들어가야 돼. 하지만 조심할 것은 이웃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가볼까? 자, 일단 3은 3개 선택했고,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두 자리에, 자, 나머지 두 자리에 3이 아닌 친구를 쓰면 되죠. 자,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선택지가 0, 1, 2, 3, 4 이렇게 5개가 있는데, 3이 3개만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미 3을 다 썼잖아. 그다음부터는 3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선택지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요 자리에 누굴 선택할래? 0, 1, 2, 4, 4.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도 누가 와도 괜찮죠? 3만 아니면 곱하면 바로 첫 번째 경우는 가짓 수가 16개인 것을 알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세 자리 중에서 누가 3이 유치할 자리니? 그래서 먼저 3을 배열해 보자. 이건 이미 특정된 거야. 이건 고려하지 말고 여기에 누가 3이 올래? 이 경우의 수 뭐예요?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3을 위치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자, 0, 1, 2, 3, 4가 있는데 이때는 3을 두 번만 쓸 건데 이미 다 썼잖아. 그 다음부터는 3을 생각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3을 배열하고 이제 나머지를 배열할 건데 나머지라는 것은 요 자리에 누굴 배치할래? 하나, 둘, 셋, 넷. 4개 중 하나요. 이 자리에 누가 올래? 4개 중 하나요. 이 자리에 누가 올래? 4개 중 하나요. 이런 식으로. 자, 곱하면 64고요. 얘까지 곱하면 192가 되겠다. 192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거 많이 틀려. 세 번째에서. 집중. 자, 3두 개가 위치할 자리를 결정할 건데 지금 이렇게 두 자리를 선택하면 안 되죠? 왜안 돼? 3이 인접했으니까. 그러니까 3을 선택하는 자릿수는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아예 이렇게 떨어뜨려서 선택하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먼저 3, 3두 개를 배열할 건데요. 이 배열하는 가짓수는 몇 개다?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을 배열할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아까처럼 선택지를 이렇게 써요. 일단 두 자리를 선택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3, 3을 넣어볼게. 3은 이제 다 썼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배열할 때, 봐봐. 얘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얘는 첫째 자리 수잖아. 여기 있는 수들은 0이 와도 괜찮지만 얘는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야지. 근데 얘는 3과 0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역시 선택지가 4개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4, 4. 어때요? 앞의 경우와 차이가 요거예요. 얘는 4가 되지만 얘는 4가 안 돼서 3이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자리 3이 올 때와 3이 오지 않을 때를 나눠 썼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 계산해 보면 3, 3, 9고요. 36이고요. 4를 곱하면 144가 되죠. 144.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3은 2개 이상 선택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자릿수가 5개여서 3은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3개를 선택할 때와 2개를 선택할 때를 나눴는데 이제 세 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첫 번째 자리 3이 오니까 이제 첫째 자리에 0이 올 때와 0이 오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었지만 이때는 두 가지로 또 나눴었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세 가지 경우로 나눴죠. 근데 이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고요. 이세 가지는 어떤 두 친구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가짓수가 16가지, 두 번째는 192, 그리고 세 번째는 144. 이렇게. 자, 두 친구를 잘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 뭐 너무 암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 한번 계산해 볼게. 자, 16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죠. 더하면 6, 더하면

2가 되고 1이 올라가죠? 더하면 5, 4, 5. 1이 올라갔죠? 352. 답은 352가 된다. 이렇게. 자, 어때? 고난도 문제 1번인데, 풀만하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우를 나눠야 돼.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분할하면 되고요. 분할하는 기준이 중요했다. 결국, 3이 몇 개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첫째 자리 3이 올 때와 안올 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도 문제. 1번 끝. 2번 어떨까? 짠. 자, 숫자가 0, 1, 2, 3이 있대요.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한 줄로 나열했을 때 4자릿수. 자, 4자릿수를 물어봤는데 0이 포함됐으니까 첫째 자리에 0이 올 경우를 조심하자. 이 생각이 들죠? 이때 각 자릿수 합이 10 미만일 때요. 각 자릿수의 합이 10 미만일 때 자연수의 개수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사건이 너무 거대할 때, 사건을 또 경우의 수로 나눴을 때 너무 경우가 많으면 전체 사건에서 그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을 빼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자. 기억나? 그 방법을 쓰면 돼요. 왜냐면 지금 네 자릿수 자연수 만들 거잖아? 여기 ABCD가 있다. 치자. 그러면 ABCD의 합의 최대값은 뭐예요? 3333. 네개다 3일 때 12가 제일 클거 아니야. 그러면 ABCD 합의 최소값은 뭐예요? 0000. 이렇게 0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되죠. 다 0이 왔을 때는 네 자릿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1000. 이게 바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니까 최소한 합은 1이 돼야 돼. 그럼 지금 10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 케이스가 1부터 9까지.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체에서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빼면 되죠. 전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경우라고 하자. 이 사건에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자고요. 자, 10 미만에 관심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경우는 10 이상이잖아. 그래서 10일 때와 11일 때 또는 12일 때를 구해서 더한 다음 빼면 되겠죠. 얘네들은 어떤 두 친구도 중복되지 않는 경우니까 합의 법칙을 쓰면 되죠. 그럼 모든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자, 하나하나 한번 각기의 격파 해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경우. 지금 자릿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이죠? 여기 A, B, C, D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수를 배치할까? 0을 제외한 3개 중 하나를 배치하면 되잖아요. 3, 11.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어차피 중복을 허락하니까 사건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고. 두 번째 자리는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선택지가 4개고요. 나머지도 선택지는 4개야. 이거 잘 곱하면 뭐야? 곱하면 16, 64 곱하면 192가 되죠. 아, 모든 경우는 192가지다. 그럼 두 번째, 합이 10일 때. 자, 합이 10일 때. 이렇게. 자, 합이 10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최댓값이 뭐 3일 때, 최댓값이 2일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3이잖아. 최댓값이 3인 거야. 3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머지 친구가 1로 결정이 되지. 그 다음, 3이 2개만 들어갔다고 칠까? 이렇게. 3이 2개만 들어간 거야. 더 이상 3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6이니까 나머지 두 친구의 합이 뭐예요? 4잖아. 근데 1 플러스 3 하면 3이 3번 들어간 거니까 앞이랑 중복이어서 여기는 2 플러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3이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을까? 3이 하나만 들어가면 나머지 친구들의 합이 7인데 3을 제외하고 2, 2, 2만 선택해도 6이 돼서 10이 안 되니까 합이 10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배열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 D가 이렇게 있다면 3, 3, 3일도 되고 3, 1, 3, 3도 되고 이렇게 이 안에서 또 배열이 있잖아요. 이게 몇 개냐고.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4개 중 3개가 똑같으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눈 것이어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것도 또 배열할 수 있지. 요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3322니까 물론 332 자체도 괜찮지만 3232도 괜찮다고요. 근데 이런 게몇개 있냐고. 이때는 같은 것이 두 개, 두개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많이 연습했었지. 그래서 총 개수는 4개지만 그 안에 같은 것이 두 개, 두개 있으니까 이거 4분의 24예요. 6개라고. 그래서 합이 10인 경우는 4 플러스 6. 4 플러스 6이어서 가짓수도 10가지야. 합이 10인 케이스는 우연의 일치지만 가짓수도 10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이 11인 경우. 자, 그 다음엔 생각보다 더 간단해. 합이 11일 때. 이때는 3이 최대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 3개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층은 2로 결정되잖아. 근데 또 있나? 3이 2개만 들어가 볼까? 3 플러스 3. 그럼 나머지는 4가 채워되니까 1, 3. 안 돼. 3임 썼어. 2, 2. 2 괜찮네. 2 플러스 2. 이렇게. 이번엔 좀 빨리 가볼까? 얘를 표현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같은 것이 3개가 있잖아.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때는 12. 자, 정정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3개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때는 같은 것이 두 개, 두 개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자, 합이 11일 때는 6, 10. 이거 안 되잖아. 이거 10이잖아. 그러면 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네. 3, 3 오면 4니까 1, 3이니까 6이니까 5. 자, 정정할게요. 자, 더하면 6이니까 합이 11이 되려면 나머지 두 친구 합이 뭐예요? 5잖아요. 그러면 1, 4. 4가 없으니까 안 되고 2, 3. 3이 두 개, 세개 들어가서 안 되고 2, 3. 자, 5, 1, 4, 2, 3.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이 12일 때. 자, 밑에다 적을게요. 네 번째. 합이 12일 때. 이때는 뭐, 제일 큰 것만 4개 선택하는 거 말고 없어요. 오케이. 이거 몇 가지냐?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 봐봐. 지금 합이 11일 때. 4가지. 11일 때한 가지. 그리고 얘는 10가지가 되죠. 근데 아까 모든 경우는 뭐였어요? 192가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모든 경우의 수 아까 구한 것처럼 얘는 192가 되고요. 자, 합이 10일 때는 뭐예요? 합이 10일 때는 10가지. 그 다음에 친구는, 자, 4가지, 1가지. 4가지, 1가지. 자, 목이 돌아가죠? 192에서 15를 뺐을 때 뭐예요? 얘는 177가지. 답은 177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분석해 보면, 자, 0을 포함한 4개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만드는데, 자릿수 합이 10 미만이래. 10 미만인 케이스가 9개나 있어. 1부터 9까지. 그거 언제 다 구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반대인 경우인 합이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각각을 구해서 더해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 모든 경우는 뭐냐? 조건이 없는 그냥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고요. 그다음 합이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장 큰 수가 최대 몇 개가 들어간지를 따지면 돼요. 가장 큰 수가 뭐예요? 3이잖아요. 최대 3개가 들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2개만 들어갈 때.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바로 4개 숫자 중에서 최댓값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을 하면 이렇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다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분할하는 게 중요했다. 분할했더니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럴 땐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는 간접적인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제 2번을 풀어봤다. 이제 3번 볼게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는 차례대로 A, B, C, D. 그 말은 A, B, C, D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세 친구를 곱했더니 0이 됐대. 그 말은 3명 중에서 세 친구 중에서 최소한 한 친구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A, B, C, D 곱했을 때 36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가 조건을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B, C 중한명 이상은, 하나 이상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 명만 3이 돼도 괜찮아. 뭐두 명만 3이 돼도 되고요. 세 명만 3이 돼도 되지만 한명 이상 3이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어때요? 곱했더니 36이래. 야, 그럼 봐봐. A, B, C 중에서 한 친구는 적어도 3이야. 그럼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 적어도 3은 들어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나머지 세 친구가 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 빈칸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가지고 A, B, C 중 하나 이상이 3이라고 쓰고 여기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나 조건에 의하면 A, B, C, D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어때야 돼? 갓땜에 3이 돼야 될거 아니야? 3 곱하기 나머지 세 친구의 곱골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세 친구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잖아. 12. 그러니까 12를 3개로 쪼갤 거라고. 이해 돼요? 어차피 A, B, C 중에서 하나는 3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36을 4개의 곱골로 나눌 때 이미 3이 들어있다고 치자. 꼭 A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12가 있잖아. 근데 10이란 친구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자, 일단 3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3 하나는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은,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쓰면 되잖아. 물론 요 안에서 이제 ABCD 위치는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곱하기 가로 열고, 자, 2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가 탄생하는데, 나머지 하나 1이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가로 열고, 자, 2와 3을 모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6이 생기죠? 하지만 누군가는 1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를 다 모아줄 수는 없나요? 3개를 다 곱했을 때는 12가 되죠? 근데 주사위 눈이니까 6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지.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여기에 이제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3, 2, 2, 3이 있는 거예요. 3, 2, 2, 3이 있어요. 아니면 뭐, 3, 3, 2 해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가족권은 괜찮나요? 지금 3의 개수가 몇 개예요? 3이잖아. 자, 정정. 3의 개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D가 3 하나 갖는다고 쳐도 적어도 A, B, C 중에서 한 친구는 3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돼요? 만약에 3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3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D가 3을 갖는 경우, 그때는 A, B, C, D가 3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권에 위배되지만, 3이 두 개가 확보됐기 때문에 적어도 셋중한 친구는 3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가족권도 만족하고, 나족권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전체의 개수는 4개니까 4팩이 있고요. 밑에는 2개씩 중복이죠? 그래서 4분의 24. 답은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이런 꼴로 정하는 방법은 6가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곱할 때? 3, 4, 1, 3. 3, 4, 1, 3. 이때도 안전장치가 있죠. 3이 두 개가 확보됐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적어도 한 친구는 3을 가지니까 괜찮아요. 자, 이 안에서 배열해 보면 뭐, 3, 3 몰아주고 1, 4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4, 1, 3, 3.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전체가 몇 개예요? 현재 중복되는 친구가 한 명, 두 명밖에 없지. 1, 4는 다르니까. 그래서 전체 4개인데 중복되는 것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24니까 12. 12가지가 되겠다. 12가지.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때는 앞의 경우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써보면 3, 2, 1, 6. 앞의 경우와 다르게 3이 몇 개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생각 안 하고 배열해 볼게요. 뭐 2, 3, 6, 1 이런 식으로 뭐 6, 1, 3, 2 이렇게 배열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서로 다른 4개니까 그냥 4팩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3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이 뒤로 갔을 때, 3이 뒤로 갔을 때 이때 A, B, C, D에는 3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그럼 가족권에 위배돼서 3이 뒤로 갔을 때 나머지 세 친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을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24에서 6을 뺐기 때문에 18까지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현재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다? 6가지가 있었다. 두 번째는 12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18가지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이제 앞부분으로 가는 거야. 지금 두 번째를 구했지? 이렇게요. 12가지. 얘는 18가지가 돼서 이 총합이 뭐예요? 하나, 둘, 셋. 36가지죠? 답은 36가지.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최대 값은 6이 되겠다. 6을 넘어서는 값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권을 보니까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 하나 이상은 3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4개 중에서 이제 A, B, C 중에서 하나가 3이면, A, B, C 중에서 하나 이상 3이면 말을 좀 바꿔보면 A, B, C, D 중에서도 하나 이상은 3이 되니까 이미 3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3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세 친구의 곱이 12니까 이 12를 구성하는 세 곱을 표현했을 때총세 가지가 있었죠. 이때 12 곱하기 1 곱하기 1은 탈락됐었는데 주사위 눈에는 12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3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가족권에 위배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설사 뭐 D가 3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3이 ABC 중에서 한 명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연을 통해서 가짓수를 구했고요. 자, 두 번째도 3이 두개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연으로 풀었는데 앞에 있는 경우가 좀 다른 것은 이때는 같은 것이 두개두개 있었다면 이때는 같은 것이 딱두 개만 있어서 2팩으로 나눴다. 이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가 제일 중요했었죠. 이때는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했지만 이 3을 D가 가졌을 경우 이때는 A, B, C 누구도 3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족권에 위배돼서 3을 일단 D에 고정시키고요. 나머지 세 친구를 배열하는 가짓수인 3팩토리아를 빼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고난도 세 번째 문제 풀었는데 어때요? 좀 어렵죠? 하지만 뭐 이렇게 경우들 잘 나누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이때 조심할 것은 어떤 조건에도 위배되지 않게끔 우리가 빠짐없이 셀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함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세 번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풀 때는 처음에 이제 풀려면 좀 막막하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 동안 다못 풀면 항복을 인정하고 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답을 안 본다는 생각으로 풀다 보면 너무 풀기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한선 좀 정해놓고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신 플러스 수능 고난도 도전 4번입니다. 자, 숫자 5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6개를 선택했대요. 한 줄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이 문제 좀 괜찮죠? 왜냐하면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0이 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자, 10만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숫자는 서로 같은 홀수이다. 홀수 하나만 딱 정하면 10만과 1의 자리가 결정되는 거죠. 자, 모든 자리수 중에서 2의 개수는 0 또는 2. 자, 2의 개수는 0 또는 2고요. 4의 개수는 0 또는 2다. 그러면 경우가 크게 몇 가지로 분할될 수 있을까? 자, 일단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0 또는 2니까 둘다 0개, 0개인 경우가 있겠다. 그리고 얘가 0개인데 여기가 두 개일 수 있잖아요. 이번엔 얘가 두 개인 거야, 2가. 얘가 0개고요. 마지막은 두 개, 두 개. 이렇게 사건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 개까지는 내가 풀수 있겠는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잘 보면 사실 두 번째 친구와 세 번째 친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홀수 세개 중에서 한 친구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3을 선택했으면 끝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결정할 건데, 지금 4는 선택하면 안 돼. 어? 2도 안 되네? 그러니까 2와 4는 어때요? 아예 선택지에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홀수 중에서 결정해야 돼. 여기에 누굴 배치할까? 어? 지금 바로 나머지를 배열할 건데, 여기 올수 있는 친구는 홀수 중에 한 명이야. 3, 여기도 3, 나머지도 3, 3이죠? 지금 총 6자리니까 두 개와 네 개. 끝났네. 자, 곱하면 어때요? 81. 3까지 곱하면 이렇게 243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밑에다가 선택 대상을 써놓고서 쓰면 안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지워버려. 그래야지 실수가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이번에도 양 끝을 먼저 결정할까? 그러면 홀수 세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배열하면 되잖아. 근데 이번에 조건이 뭐예요? 응? 이번에는 2가 몇 개? 0개. 4가 2개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다 써보면 1, 2, 3, 4, 5가 있지만, 자, 지금 4는 2는 쓰지 않을 거야. 2는 아예 고려하지 마. 그리고 홀수 3개가 있고요. 4는 몇개쓸 거야? 2개 쓸 거죠? 그러면 4, 4 배열할까? 4, 4 배열, 이렇게. 4는 어디에 배치할래? 4개 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하면 돼요. 뭐, 배열 자체는 고민할 필요 없죠? 4, 4를 위치할 곳만 결정하면 되잖아. 4, 시. 그럼 두 곳에 이제 4를 배치한 거, 이렇게. 그 나머지 친구들은 선택지가 어때요? 일단 2는 안 돼. 그리고 4도 안 되죠. 4는 두 개만 쓸 건데 이미 다 썼잖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선택지가 또 3개라고. 자리는 두 개니까 둘다 3, 3이에요. 3, 3,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를 놓치면 문제가 완전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꼭 대상을 밑에 쓰고 하나씩 지어가는 전략을 쓰자고요.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C니까 6이 되고요. 그리고 9가 돼서, 자, 9, 6에 54. 3을 곱하면 162가 되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너무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이거 160인데, 이거 162 뻔하잖아요. 뭐하러 풀어요? 알았어. 이거 안 풀게. 162라고 할게. 첫 번째는 243이죠? 나머지 한 개만 풀어볼게요. 이번에 2두 개, 4두 개. 자,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로 갑자기 점프할게요.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먼저 양 끝을 배열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홀수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3, 3 이렇게 배열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를 몇개쓸 거야? 이두개쓸 거예요. 4몇개쓸 거야? 두개쓸 거예요. 네개꽉 차잖아. 이땐 바로 2, 2, 4, 4.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면 되잖아요. 총네 개가 있지만 같은 것이 두 개, 두 개가 있잖아요. 이해 돼? 3C는 뭐냐? 3, 4팩은 24예요. 그리고 4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6이 돼서 결과는 뭐예요? 18개가 되겠죠. 괜찮나요? 18개? 자, 양 끝에 배열하는 방법은 홀수 3개 중 하나고요. 그 다음 이제 4 자리가 남았는데 2를 2개 쓰고 4를 2개 쓸 거니까 얘를 그냥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 18가지다. 그러면 지금 243, 162, 18이야. 이거 18이라고, 1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자, 요것도, 암산하지 말고, 자, 제대로 구해볼게. 243. 두 개는 더할 수 있잖아요. 324가 되고요. 자, 마지막은 18. 이렇게. 더하면 7, 더하면 5가 돼서 하나 올라간다. 5, 7, 8, 8, 5. 그래서, 585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2의 개수가 0 또는 2, 4의 개수가 0 또는 2니까, 사건의 경우를 총 4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경우에 수든 간에, 이 거대한 사건을 짜잘한 사건들로 빠짐없이, 중복 없이 나누는 게 중요했는데, 이 4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니까 서술형 평가가 아니라면 굳이 두번 구하지 말고 한 번만 구한 다음에 두배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특징이

0: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를 안 쓰고 사도 안 쓰니까 애초에 선택지에서 이와 사를 지워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안 쓰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풀수 있어야 돼. 이때는 어때요? 이를 안 쓰니까 이를 아예 지웠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는 비록 두번 썼지만 사는 비록 두번 썼지만 이미 썼다면 지워버리고 그 다음 선택에서는 선택 안 하게끔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수하지 않고 잘풀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까지 해서 잘 풀었습니다. 오늘 고난도 문제 무려 4개를 풀었는데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제 나보다 더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 같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 점을 좀 기억하면서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는 고난도 5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쭉 67번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개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수학이 보통 누적 범위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뭘 써야 될지 이제 아리송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로그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유형에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풀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만 해줘도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 건데요. 67번을 한번 볼게요. 대표 문제인데 A가 1이 아니고 B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각각 1, 1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죠? A랑 B가 밑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밑은 양수이면서 동시에 1은 아니어야 돼서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것 뿐이고요. 두 수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딱 떨어져가지고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풀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냐. 지금 보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A랑 B예요. 그죠? A랑 B가 뭔지만 알면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인데 뭔지 몰라.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지금 두 수로 나와 있고 이 두 수가 근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개수들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죠. 아, 근이라고 제시돼 있고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배우잖아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은요, 최고차항의 개수인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 두 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는 플러스 9가 되겠죠? 네,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 네,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대상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갖고 있는 재료들을 봤을 때 재료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밑이 다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얘도 밑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뭘로 해준다? 밑이 2가 되게끔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밑이 다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변환을 해줄게요. 그럼 쟤는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가 되고요. 얘는 다시 쓰면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a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통분할 수 있죠. 통분을 하면은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또 통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로그 2의 b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로그 2의 b를 곱해주면 로그 2의 b가 두번 곱해진 형태. 마찬가지로 얘는 분자 분모에 로그 2의 a, 로그 2의 a를 곱해줄 거니까 로그 2의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이죠? 아, 두개 곱한 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얘는 3. 제곱 더하기 제곱. 얘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곱해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거 계산해놨다.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네. 9, 9, 81을 3으로 나누게 되면 27. 2 곱하기 3을 3으로 나누게 되면 2만 남으니까 27에다 2를 뺀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네. 그래서 근에 대한 정보, 계수에 대한 정보를 융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왜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잘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근 찾아서 대응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67번도 됐고, 68번 볼게요. 68번은 어떤 내용이 있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직이라는 내용이죠.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도 우리 마찬가지로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개념이 없으면 사실 손을 대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개념. 기울기가 있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기울기가 있는 두 직선이에요. 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그럼 있나? 네,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죠? 네. X축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정확히 말하면 무한대인데, 무한대는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에 전제는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두 개의 직선들을 보면은 기울기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c 뭐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x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기울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얘는 표현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에 곱하기 x. 얘도 표현을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9의 a에다가 곱하기 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기울기가 뭔지 알아요? 기울기, 기울기. 이 개념에 의해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3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9의 a 곱한 게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여기 좌변에서는 플러스가 되고요. 우리 두 개를

곱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에서는 곱하기 연산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로그들끼리의 곱은 연산의 성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밑변환식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념. 내가 로그 a에 b로 되어 있던 값을 미시 c인 로그로 바꾼다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고요. 그럼 이 개념을 활용해주게 되면 로그 9의 a에 해당하는 것을 미시 2인 걸로 저는 바꿔보려고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9분의 로그 2의 a가 될 거예요. 근데 로그 2의 9는요,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죠? 3의 제곱이니까, 로그 성질 중에서 진수의 지수꼴로 나와 있던 걸 앞으로 꺼내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써주게 되면은, 그럼 얘는 2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a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똑같으니까 서로 소거를 해주면, 남는 건 뭐만 남느냐? 2분의 로그 2의 a만 남죠. 그래서 2분의 로그 2의 a가 뭐랑 같다? 네,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로그 2의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a의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우리 지수 법칙에서 요 내용 배웠었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양수 a는 4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계산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들을 쫙다 써먹었던 걸 이제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쓰였냐면 우리 로그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요? 네, 실수배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로그 A의 M의 K제곱은 진수의 지수꼴로 나와 있던 걸 앞으로 꺼내어 쓸수 있다. K의 로그 A의 M,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네, 괜찮을까요? 넹. 그래서 68번 문제. 로그의 성질들과 로그의 밑변환, 그리고 공통수학의 개념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수직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 조건 해석을 할수 있느냐? 요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68번의 경우는 수직으로 해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뭐로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평행이다라는 조건으로 또 바꿔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또 문제 푸는 형태로도 바꾸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이제 풀이 설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슷한 문제 유형 풀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스텝으로 0,0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개념 써드릴게요. 자, 기울기가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걸 m이라고 할게요. 점 a, b 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y는 m의 x. a 대입했을 때 b 나와야 되니까 괄호 열고 x-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이제 세워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 1만큼 증가했을 때 y 증가량 로그 3의 a에다가 로그 3의 2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네,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밑이 똑같아요. 밑이 같으면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이 가능해지죠. 어차피 분모는 1이니까 뭐 1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지워놓고 얘는 로그 3의 2분의 a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의 뺄셈은 진수들끼리

나눈다라는 거. 로그끼리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로그의 진수들끼리 나눈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기울기를 찾았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y는 로그 3의 2분의 a의 x. 그리고 나서 2, 로그 3의 2를 지나니까 괄호 열고 x-2 플러스 로그 3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쌤, 왜 앞에 걸로 점을 대입하나요? 뒤에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방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뒤에 걸로 하게 되면은 뭐 답은 나옵니다만 얘는 그래도 구체적인 숫자로 다 박혀 있고 얘는 아직 우리가 a를 모르는 상태니까 또 쓰면은 좀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앞에 있는 a 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식에서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0을 여기다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끝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니까 앞으로 꺼내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에 로그 3의 2분의 a 더하기 로그 3의 2. 얘만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2 로그 3의 2분의 a가 로그 3의 2랑 같다. 로그들끼리 비교하고 싶어서 우리는 요 2를 위로 얹을게요. 진수의 지수로요. 요 내용, 방금 전에 푼 문제, 바로 이전 문제에서 68번에서 풀때 적용했던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어쨌든 4분의 a 제곱이 2랑 똑같아야 되죠. 아, 그래서 4분의 a 제곱이 2랑 같아야 되고, a 제곱은 8이랑 같아야 되는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8이 정답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루트 2가 선택지에 있으면 그 녀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2 루트 2.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들이 활용이 됐어요. 그 개념들도 한번 짚고 갈게요. 개념. 로그 성질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로그 a의 m 나누기 n은 뭐랑 똑같냐?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또 뭐도 있었어요? 로그 a의 m의 k 제곱은 k의 로그 a의 m. 요두 개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중간 계산 과정들을 전개할 때이 전개할 수 있는 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로그 성질들 쫙쭉 다 설명을 하면서 갔고요. 이제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자, 느낌 이제 빡 오시죠?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 그리고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 해야 돼요. 알파 베타. 근과 계수 정보는 다 있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얘입니다. 뭘 써야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는지 딱 보일 거예요. 인수분해 보통 안 되는 걸로 줍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대입하는 순간 으악 되게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내용이 뭐였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더 써드릴게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때두 근의 합과 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얘는 계산할 때 진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암기.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두 근의 곱은 3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건 얘의 값입니다. 로그, 합, 로그인데 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준다? 네, 로그의 성질을 써주시면 돼요. 밑이 같은 로그들을 서로 더한다라는 것은 진수를 서로 어떻게 하자? 네, 진수를 서로 곱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로그 a의 mn. 그럼 이걸 써볼게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이 개념에 의해서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라면 그냥 얘를 이렇게 쓸래요. 로그 2의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그쵸? 우리 이 주수법칙 중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제곱.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니까, 제가 밑줄 친이 파란색에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해주면 이 안에 들어간 중괄호 안에 값이 나와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2. 거기다가 플러스 1 추가하면은 15에 1 추가해서 16이 됩니다. 근데 16이라는 숫자는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2의 4제곱이에요. 네, 2의 4제곱. 그럼 이걸 마무리 계산을 해주면, 로그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8이 앞으로 흉 하고 나오면 8의 로그 2의 2가 되죠. 여기서 쓰이는 로그의 성질.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로그 a의 m. 그러면 어차피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이 값은 1일 거고요. 내가 원하는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네,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또 다른 풀이. 쌤, 어차피 이게 진수의 지수, 꼴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도 쓸수 있지 않나요? 해서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계산한 거는 우리 알파 베타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니까 그게 16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2의 로그 2의 16. 2가 16이 되기 위해서는 몇번 곱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2를 4번 곱하면 16이 돼서 여기가 4죠. 그래서 2, 4, 8 똑같이 정답을 8로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써서 빨리빨리 계산을 잘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71번 봅시다. 71번.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 하는 순간 공통수학 내용을 모르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얘는 내분점 공식을 활용해서 이 좌표가 이해가 되는지 체크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럼 내분점 공식 외웠어야 됐죠. 네. 물론 내분점 공식을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분점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좀 길다면 웬만하면 공식은 암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념 써드릴게요. 공식 자체를. 네,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통수학 내용을 보라고 할수 없으니, 두점 A, B의 좌표가 이렇고요. 에 대하여 선분, 선분 쓸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선분 AB냐 BA냐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공식. M 대 N도 순서가 또 중요하죠. 1대 2냐, 2대 1이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했을 때 내분점은 어떻게 나오냐? 그 내분점은요, 그 비율 순서 맞게 분모에다가 더해서 깔아줘요. 더해서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m 하고 n 순서, m 하고 n 순서 맞춰서 써주는데, 좌표를 곱할 때요 x 좌표 자리에는 x들끼리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에는 x 좌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x 자리니까요. 그죠? 뒤에 거를 먼저 써줘요. 그래서 mx2. 앞에 있는 걸 나중에 써줘요. 그죠? 앞에 있는 걸 나중에 쓴다. x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 y 좌표도 이거 그대로 첨자 따라가시면 돼요. y2 플러스 y1. 네. 이게 내분점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은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는요, 친구들한테, 네,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줬죠. 네.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1라우니까. 어차피 분모는 신경 쓸 필요 없구나. 나는 분자만 예쁘게 잘 계산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좌표는 이제 X좌표랑 Y좌표가 나와 있는데, X좌표를 먼저 계산해준 게좀더 쉽겠죠. 왜냐면 이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내분할 때 X좌표 먼저 보자. 그럼 비율상 M이 앞으로 먼저 오고요. 좌표는 우리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었던 X좌표 N 나오고 앞에 있었던 X좌표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는 N이 아니라 1-M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M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1. 한개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2M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m이니까 m 마이너스 1은 0. 즉 3m이 1이 되니까 m은 3분의 1이 나와요. 됐죠? 네. 이제 나는 무슨 좌표 찾으면 되겠어요? y좌표. 이제 m을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m은 3분의 1이죠? y좌표도 뒤에 나온 점의 y좌표를 먼저 계산한다. 로그 3의 25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이제 1-m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것에 y좌표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로그 3의 5. 그게 누구랑 같다? n이랑 같다. 예, 이제 이거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25분의 2, 5 똑같은데 막 더하고 싶은데 밑이 같으니까 더할 수 있지 않나?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앞에 여기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들을요, 올려줘야 되죠. 진수의 지수로. 이 앞에 숫자들을 진수의 지수로 올린 다음에 로그의 성질들을 써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25분의 2의 전체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덧셈이니까 곱하기 로그는 없애줘도 되죠, 이제. 네, 한번더 쓸게요. 그러면 헷갈리면 로그 3에 5에 3분의 2제곱 그게 얼마다? n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미시 같은 로그들끼리는 더할수 있어요. 진수를 어떻게 해서? 네, 곱해서.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로그 3에 25분의 2에 3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5에 3분의 2제곱 한 것이 뭐다? n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계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5의 제곱이죠. 그럼 분배를 하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2의 3분의 1제곱에 나누기 5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5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2예요. 다행히도 똑같죠. 그럼 두개 슥슥 사라져가지고 남는 건 없고요. 이제 분자 이것만 남아있네요. 그게 n.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의 n제곱이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n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은 뭐냐? 로그 3의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답은 m의 n제곱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m의 n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지수로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n은 그대로 갖다 쓸 거고, m도 구했습니다. m은 얼마냐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에 로그 3의 2의 3분의 1제곱.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밑변환에서 우리가 성질 중에서 좀 자주 안 쓰이는 성질이긴 했지만, 이 밑과 지수의 로그로 되어 있던 이 로그의 진수의 위치를 서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3분의 1제곱에 로그 3의 3분의 1이구나. 근데 로그의 3의 3분의 1은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고, 그러면 3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기 위한 지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71번에 대한 정답은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개념도 하나 따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우리 로그의 밑변환 하면서 제가 조금 증명을 하나 해드렸던 내용. A의 로그 B의 C는요, 요 A랑 C랑 위치 바꿈이 가능해서 C의 로그 B의 A다라는 내용. 요거를 이용해서 이 노란색에 적용한 다음에 계산을 마무리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71번 내용이, 내분점 공식도 알아야 됐고, 네, 로그의 성질들도 알아야 됐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이 문제 상황에서 봤을 때 내분점 공식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성질 이용해서 단순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72번 보도록 할게요. 두소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분의 B의 값은? 이라고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단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여러 개 중에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픽해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찾아야 되는 대상은 A분의 B인데 AB가 어디에 숨겨져 있나고 봤더니 여기에 각각 하나씩 하나씩 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신기한 게, 얘는 미시이고요. 얘는 미시 A예요. 그리고 얘는 미시이고 얘도 A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연산을 하려면 로그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을 변환을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 변환을 할 건데 누구를 누구로? 네, 저라면 A를 2로 변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럼 가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밑 변환을 하게 되면은 가조건 로그 2의 A는 그대로 두고요. 곱하기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가 2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밑변환 공식을 써준 거예요. 로그 a의 b는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이다라는 내용. 네. 그래서 밑변환 공식도 이제 한쪽에 써드리자면 개념.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C가 지금 현재 2로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환했더니 똑같은 게 보이니까 쓱쓱 약분하고 서로 사라지고 로그 2의 B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로그 2의 B는 2구나. 그럼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 2의 제곱이 B니까 B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다 찾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 나조건에서 우리 이제 변환을 미리 시켜놨어요. 그죠? 그럼 얘도 변환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어차피 B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대입해서도 풀수 있죠. 그래서 얘는 대입해서 풀게 되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A분의 4가 들어가면서 로그 2의 4인 2가 됩니다. 그게 얼마래요? 4래요. 그럼 이 제시된 식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막 단순하고 쉬운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2의 a를요, 라지 x로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환까지 쓰려고요. 그럼 얘를 치환하게 되면은 양쪽에 로그 2의 a를 곱한다. 즉 라지 x를 곱한다면 x 제곱 플러스 2는 4x가 되고요. 넘길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이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네, 근해 공식을 쓰거나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사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4가 생겼으니까 2를 빼주면 2가 될 거고 이게 0. 결과적으로 x 빼기 2의 제곱이 2가 되어야 되고, 즉 라지 x 빼기 2가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라지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라지 x는 내 맘대로 치환한 거였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로그 2의 a가 되죠.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찾고 싶은 로그 2의 a가 단조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조건에 뭐보다? 네,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2 더하기 루트 2를 픽하게 되면은 2보다도 루트 2만큼 더 추가됐으니까 1보다 커질 수 없어서 1보다 작은 2 마이너스 루트 2를 픽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해서 A는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 되는 겁니다. 찾았어요. 로그의 뜻.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A도 찾고 B도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단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A분의 B는 뭐냐? A는 2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고요. B는 4였죠?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어차피 나눴잖아요. 나눴으니까 지수들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2의 2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루트 2. 2, 2 서로 빠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 정답은 2의 루트 2제곱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조건 같은 경우는 밑변환을 쓰게 되면은 금방 B가 뭔지 바로 보이는 반면, 나조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적용해가지고 풀려고 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제 로그도 너무 힘든데 갑자기 뭐 분수까지 나오는 방정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복잡해 보이면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식 자체가 x 더하기 x분의 2분의 이게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양변 x로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는 4x니까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근의 공식 또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수분해가 잘 되는 문제 유형을 좀 너무 많이 혹은 자주 풀다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생겨요. 네. 그럴 때는 겁먹지 마시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거나 근의 공식 쓰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네. 자, 72번 지나가서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네, 1보다 큰 자연수 n, 요거 때문에 생긴 거겠죠? 3 로그 n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1보다 큰 자연수 n의 값의 곱은?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1보다 큰 자연수들의 곱이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식이죠. 이값 자체가 뭐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돼야 돼. 라는 거. 그럼 얘를 식으로만 표현해 주면 돼요. 근데 자연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의 약자 m을 씁시다. 농담한 거죠. n을 쓸 수는 없어요. n이 이미 문제의 조건에 등장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연수 n으로 쓰게 되면 그두 개가 충돌해서 헷갈려서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자를 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3 로그 n의 4는 네, 자연수 m이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럼 n을 끄집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n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요 3을 나누어서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 3을 요 진수에다가 얹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요 진수에 얹어 볼게요. 로그 n의 4의 세제곱이 m이랑 같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주고. 그럼 계산을 한번더 깔끔하게 해주면, 로그 n의 2의 6제곱이 m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n의 m제곱이 2의 6제곱이구나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런 패턴의 문제 한두개 정도 다뤄봤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m이 6의 네, 약수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m이 가능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m이 6일 때. 그럼 m이 1일 때, 당연히 n은 2의 6제곱이죠. m이 2일 때, n은 2의 세제곱. m이 3일 때, n은 2의 제곱. m이 6이면 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n의 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몽땅 다 곱하게 되면 지수들을 모두 합산한 것이 된 거니까 9, 10, 12. 그래서 2의 12제곱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시되게끔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였는데요. 중간에 계산 과정에서 네, 요 얻는 과정. 로그의 성질들이 활용됐다라는 거. 그 개념들도 좀 디테일하게 써드리면, K의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이다. 라는 거. 이게 쓰였고요. 여기 중간 과정에서는 로그의 뭐가 돼요? 정의죠.

로그 정의, 로그 a의 b가 만약에 x다라고 하면 a의 x제곱이 뭐랑 같다? 1랑 같다라는 거. 이제 요 내용들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막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도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 문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손에 익을 거예요. 네. 이번엔 7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조건은 그렇구나. 로그 2의 x가 1과 4 사이인 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죠. 사실 가 조건보다도 나 조건이 되게 좀 네, 특별해 보여요. 이게 자연수래요. 네, 저 뭔가가 자연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들 중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수가 자연수인데 이제 우리가 실수, 복소수까지 확장하잖아요. 그 자연수는 그큰 복소수 범위에서도 극히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완전히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거는 몇개 없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조건에 로그 2의 x로 돼 있으니까 얘도 로그 2의 x인 형태로 뭔가 계속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로그의 성질 중에서 개념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라고 쓰는 것보다 지금 로그 a의 m의 k제곱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로그 a의 진수에 지수가 있다. 그러면 진수의 지수를 바깥으로 꺼내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앞으로 꺼내서 3 로그 2의 x로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x제곱분의 1이 뭘로 표기됩니까?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수 있죠. x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예요.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나 조건을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쓴 개념에 의해서 얘는 3 로그 2의 x고요. 얘는 x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하고 나면은 로그 2의 x가 세 덩어리, 두 덩어리 합쳐져서 다섯 개가 있는 거잖아요. 5 로그 2의 x.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얘가 자연수. 그러면 로그 2의 x는 5분의 자연수 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가 뭔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자연수 m. 그럼 얘는 뭐의 형태여야 되냐면 5분의 m 꼴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라지 m이라고 스몰 m이라고 둔다고 하면은 얘는 5분의 m 꼴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얘의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아, 얘 범위가 그럼 5분의로 바꿔야겠네. 얘를 5분의로 바꾸면 5분의 5와 5분의 20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얘가 5분의 자연수 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가능한 거는 뭐가 가능하냐? 많이 있죠. 5분의 6, 5분의 7, 땡땡땡 어디까지? 5분의 19까지 가능하죠. 20 바로 직전이어야 되니까 등호가 빠졌죠? 네.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될까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들도 커질 거예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어디에서 일어날 거냐면 로그 2의 x가 5분의 6일 때랑 5분의 19일 때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럼 최소값은 작은 값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스몰 m을 내가 찾는다고 한다면 스몰 m은 언제 일어나냐면 로그 2의 x가 5분의 6일 때 일어날 거예요. 그럼 라지 m은 언제 일어나느냐? 로그 2의 x가 5분의 19일 때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스몰 m과 라지 m은 누구의 최대 최소값이에요? 양수 x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이 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쓰이는 과정에서 뭐가 쓰인다? 네. 로그의 정의가 쓰이는 거예요. 로그 정의.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한번 밑이죠? 2의 5분의 6제곱이 x.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2의 5분의 19제곱이 x. 그 x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